그러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D로 바꿔치기 해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9 마이너스 2D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5D에다가 4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넘어가면 14. 그게 7D. 공차의 값은 얼마? 양수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공차 알고, A2도 알고, 그러면 일반항식도 빠르게 쓸수 있죠?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A에는 최고차항 계수는 공차로 시작할 거야. En.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3을 붙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9이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식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A10을 계산해 줄 거니까 10을 대입해주면 20 마이너스 13. 정답은 얼마다? 7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A4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공차 양수야? 그러면 A1, 2, 3다 음수네? 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요. 네. 그 뒤부터는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절댓값 속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항들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 그게 제일 중요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이 17. 아, 14. 네.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25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일반항을 구해서 그게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서 AN이 0보다 작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만큼 났지? 하고 보니까 첨자 차이가 13개만큼 났죠? 그래서, 아, 13D가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39네요.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일반항식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출발한다? A에는 공차 마이너스 3에n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 뒤에 붙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끔 14가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찾아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21 추가해주고 14 추가해주면 되겠네. 즉,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35.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죠. N에 대한 1차식. 근데 계수는 공차. 근데 걔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35보다는 3n이 커야 되고, n의 입장에서는 얼마? 네, 11. 얼마 얼마보다는 커져야 되니까, 그러한 n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숫자니까요. 결과적으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최소값은 얼마다? 12. 그래서 제 1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7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8번.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5보다 큰 항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그 AN이 5보다 커지게 되는 N 값을 구하고 그때 N에 해당하는 그 항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제 N 항의 값. 그럼 이거 문제 조건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차이 얼마만큼? 8. 14 빼기 6은 8. 그래서 8D가 2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공차 얼마야? 4분의 1이구나. 근데 A17이 1이니까요. 17 대입했을 때1 나오게끔 일반항식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A에는 4분의 1n하고 출발할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17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네. 17 대입했을 때1 나오려면 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때, 여기다가 17 대입을 하시면 17 대입하세요. 그럼 4분의 17 빼놓고서는 1 추가해주면 요식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식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AN은 4분의 1N 마이너스 4분의 17 플러스 1인데요. 요걸 이제 계산을 정리하면 AN은 4분의 1N 마이너스 4분의 얼마 된다? 네. 13이 되겠네요. 그게 5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서 5보다 큰 항은 몇 번째 항이 될까라는 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양쪽에 저는 그냥 4를 곱할게요. 그럼 n-13이 4, 5, 20보다는 커야 되고, n이 33보다는 큰 순간이 5보다 큰 항이 나오는 거죠. 근데 표현이 처음으로

A의 D를 만약에 고수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A 14에서는요, 얼마? A1 더하기 13D. A6에서는요, A1 더하기 5D. 그러면 빼면 A1, A1 사라지고 13D에다가 5D 빼니까 똑같이 8D 해서 E 나와요. 그래서 요식 나오는 거는 사실 한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A17은 1 하는 순간 또 여기다가 A1 더하기 16 하고서는 D를 계산해서 A1을 또 따다다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A1은 뭐가 되냐? A1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식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네, 4분의 1 해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어차피 요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조금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원래 알고 계시는 등차수열 일반항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 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앞에 있었던 서술형 완성하기 뒤에 붙어 있던 고난도 두 문제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 a에는 a1 플러스 n-1의 d다라는 내용,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이렇게 연달아 나왔을 때, 만약에 세 개의 항이에요. 그러면 등차 중앙, 두개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에 있는 항은 항상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항에 뭐가 된다? 네, 산술 평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것과 이어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 버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17 수능 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여덟 번째 만남이 되겠네요. 그죠? 자,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바로 실전 모의고사 4회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출 관련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업은 7일 B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을 마친 차량 전용 운반선 세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봐봐. A 기업은 운반선 세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얘를 제작을 마친, 그러니까 제작을 한 거야. 운반선을, 차량 전용 운반선을 한 거야. 그러면 A 기업은 선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공업으로 따지면 조선공업. A 기업의 업종은 조선공업에 해당되는 거야. 업종. 그죠? A 기업의 업종은. 맞죠? 자, 그 다음. 그럼 이 선박은 길이 200m, 7층 구조의 차량 6,500대를 적재할 수 있으며,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큰 선박을 만든 거야. 비기업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겁니다. 그리고 C 기업이 원유를 정제해서 공급한 친환경 저유황 연료유를 주 연료로 사용해 국제 환경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B 기업은 모르겠어. C 기업부터 한번 가보자. C 기업. C 기업은 원유를 정제해 그리고 나서 공급한 친환경 저유황 연료유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업종, C 기업은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는 겁니다. 석유 정제 공업. C 기업의 업종은 석유 정제 공업에 해당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근데 이제 B기업 나옵니다. B기업은 자사에서 생산한 차량의 유럽 수출을 위해서 차량 전용 운반선을 도입했대요. 그러면 자사에서 생산한 차량이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구나. 그래서 B기업의 업종은 무슨 공업이다? 자동차 공업이다.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정리가 되면 우리 친구들, 아, 중화학 공업에 관련된 문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수출을 위해서 차량 전용 운반선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유럽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A 기업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공업에 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봐봐.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야. 뭔가 사회 간접 자본 우리 친구들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많이 공부했지. 댐이라던가 그다음 고속도로. 자, 댐, 고속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댐, 고속도로, 교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종이 뭐가 되겠죠? 이거에 기여하는 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걸 만드는 거다. 이거는 건설공업의 특징이야. 그죠? 건설공업. 자, 근데 A 기업은 조선공업이기 때문에 이 속한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B 기업은 다른 공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자동차 공업이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모든 공업의 기초 소재야. 기초 소재. 우리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업에서 항상 들어가는 거 보면 보통 기계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거 보면 철강 제품 들어가, 플라스틱 들어가, 그쵸? 이런 것들이야. 이게 바로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이런 거는 보통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 철강 공업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뭐에 해당인다? 석유 화학 공업으로 우리는 뭐를 만든다?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이렇잖아요. 합성 고무도 만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얘 여기에 나오는 생산품들이 기초 소재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비기업은 자동차 공업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C기업은 석유 정제 공업입니다. 자본 집약적인 공업에 해당한다. 자, 자본 집약적인 공업 어떤 것들이냐면 자본이 모아서 엄청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석유를, 원유를 정제하려면 증류탑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증류탑에 들어가는 자본, 얘를 가지고는 원래의 원유, 이런 것들 다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자본 집약적, 이런 것들도 자본 집약적이라 한다. 그래서 얘는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와 C 기업의 생산품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클라크는 어떻게 분류했죠? 클라크는 1차냐, 2차냐, 3차냐, 이렇게 분류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1차는 농업에서부터, 농업, 임업 이런 거, 자연에서부터 채취하는 거. 그 다음 2차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야.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2차로 분류했습니다. 3차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유통, 물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말고 분류 방법 한 명이 더 있어. 뭐죠? 호프만. 호프만은 공업에 대해서 한정했습니다. 생산재냐, 소비재냐, 요거까지 같이. 자, 근데 2차는 자, 여기 있는 관련된 거는 다 제조업에 관련되는 거죠. 제조업. 그렇기 때문에 2차로 분류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신제품 개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정형 외과용 보조기기를 개발해서 무슨 인증을 취득했냐면 NEP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EP 얘는 이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New 새로운 거야. 그래서 신
VP는 프로덕트 해갖고 얘는 제품이야. 얘는 신제품 인증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인증 몇개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해야지라고 돼 있어. NET는 뭐다? 신 테크놀로지. 얘는 기술이야. 얘는 제품이고 얘는 기술이다. 신기술 인증이다. 얘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거야. 또한 환자별 신체를 스캔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상을 얇은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맞춤형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얇은 층으로 쌓는 방식, 이거 이제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 이 가공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적층형이냐, 얇은 층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큰 덩어리를 자르는 거야. 절삭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적층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품의 마케팅은 외부의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다. 외부의 전문, 외부 아웃 이거 가지고 소싱한다. 아웃소싱 경영 비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까요? 제품의 마케팅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때? 아웃소싱 나와 있죠? 얘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취득한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이 아니라 NEP 신제품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은 뭐야? 우수 재활용이야. 우수하다. 굿. 그 다음, 재활용이다. 리사이클. 그래서 GR 인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GR 인증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린 보기. NEP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3D 프린터를 맞춤형 시제품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층형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 맞님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인증들 기억하셔야 돼요. NEP냐? NET냐? GR이냐? 이런 거 우리가 있는 인증에 이거 공부했었고. 자, 그 다음, 국가가 통합형으로 인정, 제품을 받았으며 이걸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KC 인증이다. 그래서 우리 인증이 몇개안 나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 두 학생의 중소기업 박람회 견학 후기 발표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은 기능성 양말 제조 업체로 양말을 제조하는 업체야. 양말. 러닝족들을 위한 러닝 전용 양말을 출시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자체 설계한 제품을 자체 설계를 했어. A 기업이 설계까지 한 거야. 그거를 협력 업체에서 주문자의 상표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위해 유럽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를 봐야 돼. 자, A 기업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그거는 어떤 거다? OEM이라고 합니다. OEM. 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야.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 기업이 있어. A 기업. 자, 그다음 예를 들어 B 기업이 있어. B 기업. 이랬을 때 A 기업은 무엇을 하는 거야?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B 기업은 생산을 해. 자, 그래서 설계한 것을 여기에다 주고 이렇게 생산해 줘. 대신 우리 A 기업의 상표. 이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서 생산해 줘. 이게 바로 주문자. 이 주문자는 거죠. 주문자가 내 상표를 부착해줘. 부착해서 생산해줘.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OEM에 해당이 되는 거죠. OEM. 그쵸? OEM입니다. 이게 OEM이야. 자, 그러면 여기 1번 볼까요? A 기업은 ODM 방식을 통해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OEM이 아니라 또 OEM이야. OEM은 또 어떤 거냐면,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지만, ODM은 얘는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야. 조금 다르죠? ODM.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차이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어. 근데 A 기업, 자, A 기업은 주문자야. 근데 여기는 제조자, 제조자가 생산하는 겁니다. B 기업이 제조를 해요. 근데 제조자가 뭐까지 했다? 개발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설계했다는 얘기야.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A 기업에 A 기업이 뭐

뭔가 조금 되게 큰 회사야. 그럼 A기업에 우리의 제품을 조금 더 마케팅을 해준다던가 유통을 해줘 부탁하는 거야. 그게 바로 ODM 제조자 개발 생산이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묻는 게 종종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얘는 뭐다 그러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니까 얘는 OEM이야. 그런데 얘는 ODM 방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그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A 기업은 수출을 위해서 UL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봐야 돼. 아까 선생님이 인증 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얘를 판매를 하려면 얘가 안전한지 그걸 알아야 우리 소비자가 안전하게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KC 인증이라 한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내가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인증이 있는 거야. 인증. 자, 그 인증을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출 인증이야, 수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게 수출을 하고 싶을 때 수출 인증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 또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제품에 보면, 예를 들어 뒤에 보면 얘가 무슨 인증이 있는 거 가지고, 아, 여기는 이 나라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 나라 수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알수 있어. 똑똑해진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몇개 나라 안 해도 돼. 유럽은 보통 어디다? CE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은 UL 인증을 받아야 돼. 그다음 중국은 CC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일본. 그네 개만 공부하면 돼. 네 개만. PSE 인증. 자, 요거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유럽 인증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얘는 뭐죠?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 근데 UL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니죠?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B기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기업. 자, B기업은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컵을 신제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자, 이것들. 소비자들의 뭐 환경을 생각하는 거야. 환경. 자, 그래서 식품의 위생 및 위해 요소 중점 관리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소비자가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소비자가 보는 관점.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정의를 하는데 기능적 관점이 있고요. 기능적 관점. 그다음 두 번째가 심리적인 관점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 차이가 무엇이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때 나는 그 기능의 편리함, 뭐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 그랬을 땐 기능적 관점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심리적 관점은 뭐냐면 뭔가 고급화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내가 막 우월감을 느껴. 고급 상표에 대한 우월감. 이게 바로 심리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뭔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 같아. 그럼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때요?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관점을 신제품에 반영하였다.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답지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비기업의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한 인증에는 KC 인증이 포함된다는데 KC는 국가통합 인증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인증이 뭐야? 식품의 위생 및 위해 요소 중점 관리에 대한 인증. 이게 바로 HACCP 인증이야. 우리 친구들 식품, 예를 들어 과자나 음료수 캔을 봐도 약간 이렇게 생긴 인증들을 많이 봤을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 그래서 원재료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요소가 없도록 식품의 위생을 관리했을 때 주는 인증이야. 받을 수 있는 인증. 그 A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 아, B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 이게 바로 핵심 인증이다. 근데 KC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세요. A와 B 기업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선생님이랑 아까 클라크 했습니다. 클라크는 1차냐, 2차냐, 3차냐 분류했어요. 호프만은 산업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공업, 이 안에서 공업에서 분류했는데 생산재냐, 소비재냐로 분류를 했어. 생산재냐,

소비재냐? 그 소비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공업 이렇게 분류했어요. 생산재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그게 생산재야.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공업이라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들려면 어쨌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잖아. 신발 자체는 우리가 소비재야. 근데 이거를 만드는 기계는 생산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럼 볼까요? 양말 우리가 소비하는 거야. 자, 그다음 식품 우리가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야. 따르면 생산재가 아니라 어디에 된다? 소비재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만 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공업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랑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자, 다음 기업의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채용 공고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랑 보기 보면서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볼게요. 채용 방식의 유형은 리크루트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리크루트제랑 어떤 거냐? 채용 기간에 선배 사원이 우리 후배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 이게 바로 리크루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채용 방식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채용 방식이야. 자, 여기 보면 계약직 4개월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계약직, 그러니까 이 계약직 4개월 동안을 뭐라고 하냐? 이때를 인턴이라고 하는 거야, 인턴.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를 인턴 사원제라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인턴 사원제인데, 현장 수습 기간, 예를 들어 3개월의 현장 수습 기간을 통해 평가 후에, 이거야. 그럼 현장 실습 수습 기간. 그쵸? 그 기간을 우리는 인턴이라 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턴 사원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리크루트제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교육 및 훈련은 OJ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볼까요? 교육 및 훈련 보면 실습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야. 현장에서. 그러면 교육 및 훈련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OJT랑 그다음 OFJT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OJT는 온더잡 트레이닝이야. 그래서 현장에서 선배 사원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OFJT는 나가서 현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집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연수원이나 이런 겁니다. 자, 그럼 OJT 방식 맞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서류 시험 예시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 이 표지. 이 표지가 무슨 표지에 해당되냐? 이거를 묻는 문항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 나왔는데 작년 수능부터 이게 무엇인지를 묻는 게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이거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화성 물질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얘는요, 폭발성 물질을 경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능 완성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경고하는 거야. 여기 인화성 물질이 있다. 얘가 폭발성 물질이 있다.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경고 표지에 해당하는데 맞는 보기야. 그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표기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금지하는 거야. 금지. 이런 식으로 금지.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경고 표지야. 얘는 경고 표지. 그래서 경고 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험한 물질이 있어라고 경고해 주는 거야. 작년 수능에서는 낙하물 경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인화성 물질, 지금 우리 수능 완성에 폭발성 물질,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라.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직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해라 하는 지시하는 거야. 이거를 착용하세요 하는 지시 표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안내 표지가 있어. 여기에 비상구가 있다. 여기에 들 것이 있다. 여기 안전제일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이네 가지 표지 중에 작년 수능부터 전체적으로 요거를 묻는 것들이 나왔다. 올해도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리뷰 볼게요. 자격 요건에 나타난 국가기술 자격은 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1년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거 봐야 돼. 자격 요건에 보면, 얘는 뭐죠? 산업 안전에 대해서 기사 자격을 있어야만 이게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최하위 자격증이 뭐냐면, 기능사 자격이야. 기능사. 땡땡 기능사. 예를 들어, 산업안전 기능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기능사 바로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산업기사야. 산업기사. 산업기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산업안전기사에서 얘는 산업기사가 아니라, 얘는 기사자격인가? 기사자격. 자, 그 다음, 산업기사 위는 기사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쪽이 기술 분야야. 기술 분야에 가장 큰 최상위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기술사라고 합니다. 기술사. 기술사. 자, 그 다음, 기능 분야에 가장 큰 자격, 최상위 자격을 기능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사랑 기능자를 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응시 자격의 제한이 또다 있어. 예를 들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응시는 누구나 할수 있어. 자, 근데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은 그냥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자격이 뭐냐면 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실무 경력이 몇 년에 돼야 되냐면 2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년 이상. 예를 들어 전기 관련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 2년 또는 전문대 2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기사는 실무 몇 년이냐면 얘는요 실무 4년이야. 자, 그다음 기술사와 기능장은 실무 몇 년이냐면 9년까지 있어야 이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때막 이거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필기 면제 자격증. 물론 1, 2학년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볼게요. 기사 자격이야. 얘는요, 실무 4년이 있어야 되지만, 얘가 또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 그 관련 분야에 내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실무 몇년 있으면 되냐면 3년만 있어도 돼. 1년을 줄여주는 거야. 기능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밑에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실무 1년만 있어도 되는 거야.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몇 년이 되는데 실무 3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얘는요. 기능사 자격 취득 후에 경력 1년이 아니라 몇 년? 3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얘랑 얘만 답이 되겠네요.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 협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최근 A 회사는 사업장 주변의 생태계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보호와 같은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 이는 친입 외래종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생물종이 자꾸 멸종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써 있네요.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자.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 이거 잘 봐야 돼. 사막화 방지는 우리 친구들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사실 요것도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 친구들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협약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 바젤 협약 같은 거는 뭐죠? 얘는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입니다. 자, 그다음. 교토의정서는 만료됐어. 그래서 요즘에는 교토의정서가 나오지 않아. 뭐가 나오죠? 파리 협정. 파리 협정. 이게 나옵니다. 자,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기후변화협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후가 자꾸 변한대. 지구가 따뜻해져.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거야. 지구 온난화. 그쵸?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럼 요거에 관련된 협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몬트리올 정서는 뭐냐면 오존층에 관련된 거야. 오존층이 자꾸 파괴가 되고 있어. 그럼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물질이 뭐야?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15번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다음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세, 근대, 현대 산업사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산업사회 발달 과정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쵸? 나오죠. 근데, 대부분, 고대 말고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미래도 나올 수 있어. 자, 중세 나오고요. 근대 나오고. 자, 그다음 현대. 현대 다음에 미래잖아.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봐봐. 사실은 교재나 교과서 상으로는 IoT, AI 이런 걸 미래 산업 사회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미래 산업 사회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뭔가 현대와 미래가 경계가 모호해. 그래서 얘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정의된 내용 그대로 그냥 그걸 파악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먼저 강조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산업 시기를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A는 중세 산업 사회를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좀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 문제의 형식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형식 때문에 문제의 그 평가 요소가 아니라 이런 형식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는 나오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B는 여기에 관련된 사회는 현대 산업 사회예요. 자,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근대 산업 사회다. 요거를 보고 풀면 돼. 물론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요게 시간 뺏기지 말라고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보세요. 자, 유럽에서는 수공업자를 위한 길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중세 산업 사회죠. 그죠? 도제제도 시대. 도제제도. 그다음 장인. 중세 산업 사회 가장 큰 특징이 맞죠?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사냥이나 농경 활동을 하.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고대 산업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산업인 이거는 미래 산업 사회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여기서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거야. 현대와 미래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이 IT 산업, 4차 산업은 현대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장 큰 특징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 사회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탈공업화에 관련된 문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아시겠죠? 탈공업화.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미래 산업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두개다 틀렸죠. 자, 근데 근대 산업사에는 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거야. 이것도 미래 산업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근대 산업사에 대한 어떤 특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여기 보면 갑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작성했고, 을과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했다. 한 가지만 옳게. 그렇기 때문에 옳게 설명했다.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옳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에 관련돼. 근대 산업사에 관련된 내용 옳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기억은 병이다. 맞는 복이다. 자, 그다음 이거 디귿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가에는 근대 산업사회를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대는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실용화로 공장제 공업이 발달했다. 맞는 복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문제를 막 꼬고 막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집필자가 이거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정말 단순하게 나와요. 이 문제는. 자, 그다음 A 시기의 생산 방식이 B 시기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A 시기는 중세 산업성입니다. 근데 현대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시기가 중세가 현대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진 않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고 다시 한번 현대와 미래를 구분짓는 그런 문항들은 나오지 않는다. 현대는 다품종 소량 자동화 탈공업화 요 정도 그큰 특징 요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 분석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근 세모세모 산업단지로의 공장 확장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확장해서 이전할 거야. 근데 어디로 하냐면 조립 부품 공급망이 잘 구축된 이 계열사 중심의 산업단지로 이전을 한다. 계열사 중심으로. 자, 그리고 일부 자사주 일부를 매각해서 충당할 예정이다. 자사주. 그 자사 우우그 일부 요거의 그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장 이전의 공장의 입지 유형이 시장 지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입지 유형을 쓰면 공부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의 입지 유형별 특성이 있습니다. 입지 유형별 특성.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거야. 그래서 원료가 부패될까봐 거기 안에서, 왜냐면 원료가 부패되지 않게 해서 얘를 굉장히 차갑게 저온 시스템에서, 이제 소비자까지 가는데 거기 운송비가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운송비 지향형이야. 그 중에서 이게 뭐냐? 얘는 원료 지향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조 과정에서 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 과정, 그러니까 제조를 했더니 원료가 부피가 작아졌어. 그럼 운송할 때 편리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원료 취향입니다. 얘와 또 반대로 제품이 만들고 났더니 변질이나 파손되기 쉬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소비자와 근처에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 제조 과정에서 만들고 났더니 얘가 부피가 커졌어, 가구처럼. 그러면 소비자 가까운데.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게 시장 지향이라고. 이게 바로 시장 지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많이 나오는 거야. 대량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야. 해외에서 수입해. 그럼 뭘로 수입해? 대부분 비행기보다는 배로 수입하죠. 어쨌든 그 운송 수단을 수입을 해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이제 수입을 해서 그 항만에서 다시 자동차, 트럭, 이런 걸로 운송수단이 바뀌잖아요. 바뀐다. 바뀔 환 써서 그 지점이 바뀌네. 그래서 얘를 적환지, 바뀔 환을 써서 적환지 지향이라 합니다. 최근 들어 적환지 지향형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노동 지향형이야.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업일 때는 이런 거 씁니다. 그쵸? 그 다음 직접 지향형이다. 이게 뭐냐면, 모아 있는 거야. 많은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형 공업들. 그래서 요런 것들. 자, 그다음 상호 관련성이 큰 공업이 일정한 지역에 다 모여져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직접 지향형에 해당된다. 그다음 입지 자유형은 만들어냈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어디든 상관없어. 입지가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 유형 요 여섯 가지를 기억을 하고,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문제를 보면, 계열사 중심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 그럼 직접 지향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장형 지향이 아니다. 틀린 보기.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려는 것은 뭐?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형이 아니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자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유형 자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얘는 유동 자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무형 자본의 대표적인 게 뭐야? 얘는 지식 재산권, 특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급 볼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중 자선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첫 번째가, 기업은 경제적인 책임을 해야 돼, 1단계. 자, 왜냐면 이윤 창출을 해야 그 기업이 생존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단계 경제적 책임. 그리고 나서 또 법적 책임이 있어. 어떠한 법 안에서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국한되진 않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윤리적인 행동을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윤리적 책임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다음 기업의 그 활동과는 경영 활동은 관련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이래 재능 기부하기도 하고, 뭐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선적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자선적 책임.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보면은 사회적 책임 유형 중에 자선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사고 징후를 예측하는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봐. 2026년 29건의 경상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어. 300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법칙에 대해서 숫자를 암기해야 돼.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인리 제1론이라는 게 있어. 자, 얘는요, 이거 숫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1대 29대 300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의 대형 참사가 나오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있고, 그 전에는 300건의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법규를 계속 무시를 해. 인명피해는 없죠. 근데 결국에는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하인이라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더니 이런 법칙이 있다더라. 1대 29대 300. 그래서 요거기는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두 배로 한 거야. 두 배. 그래서 600으로 놓고, 예, 그 전에는 이런 경미한 부상이 몇 건이 되느냐 이런 걸 문제를 내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요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26년의 무상의 사고는 29건의 29건의 경상사고니까 300건의 무상의 사고 건수. 어때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추정할 수 있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현장 실습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장 실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여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공정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 공정을 볼까요? 공정, 여기 보면 여기 공정 관리 여기 써 있어.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충진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야, 2번. 생산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성숙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판매 현황을 보면서 알수 있어야 돼. 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수명 주기가 크게 네 가지예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봐야 돼. 이걸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좀 잘하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도입기. 그래서 보통 제품이요. 도입기 때는 서서히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성장기 때는 급격히 증가해. 그래서 우리 수능에 항상 급격히 증가란 말이 나와 있는 다 성장기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고요. 성숙기가 조금 헷갈려. 성장기랑 성숙기가 헷갈리는데, 성숙기 때 볼까요? 정체되고 있어. 정체. 최고 수준을 유지하지만 성장률은 정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익이 극대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세태계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과 이익이 어떻게 된다? 급격히 증가됐다. 이거 뭐야?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성장기, 성숙기가 아니다. 틀린 답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그 뭔가 볼까요?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소집단 활동, 자발적으로 하는 소집단 활동, 우리 공업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 그게 봐, 뭐다? 품질 분임조 활동이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생산 관리에서는 갠트 차트의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야. 볼까요? 생산 관리, 생산 일정과 공정별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생산 관리 도표를 활용했다. 그래서 납기 지연을 예방하고 있다. 일정과 진행 사항이야. 자, 말을 조금 달랑한 거야. 생산 일정은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계획, 대비, 공정별 진행 사항을 나타낸 거야. 계획, 대비, 실적을 도표로 나타낸 거죠. 이게 바로 갠트 차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답지입니다. 자, 그다음 공장에서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생산 합리화 원칙 중 뭐가 있냐면 생산 합리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화냐, 예를 전문화, 분업화해서 전문가를, 아, 그러니까 그 작업자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숙련도를 높이느냐, 요거. 또는 표준화냐, 규격을 결정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예, 호환성을 확대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앴느냐, 간소화했느냐, 요거야. 생산 합리화의 원칙 세 가지가 바로 이 중에서, 자, 볼게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세분화해서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해서 숙련도와 능률을 높임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세개 중에 어떤 거야? 전문화죠.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해서 그것만 잘하면 전문적으로 되니까 숙련도가 높아진다. 전문화.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트형 문항이에요. 19번과 20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제품 생산 계획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 계획에 따라 조립을 수행할 경우
부품 보유 재고량만으로 생산 가능한 완제품 탁상용 선풍기 최대 수량이야.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자, 탁상용 선풍기가 부품이 요렇게 들어가. 이 다섯 개가 들어가. 근데 다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의 제품당 소요량이 날개 하나, 모터 하나, 보호망 두 개, 받침대 하나, 스위치가 네 개가 들어간다. 여기 또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 근데 현재 내가 이걸 만들 때, 주문하기 전에 만들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재고량이 조금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뭔지 볼게요. 얘는 날개는 일단 50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개니까. 하나 들어가니까 50개 만들 수 있어. 자, 모터도 55개 만들 수 있어. 맞죠? 보호망. 두 개씩 들어가는 거야. 이 보호망이 두 개씩 들어가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20 나누기 1을 하면 몇 개다? 60개가 해당이 되겠죠. 받침대는 60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위치는 4개가 들어가. 근데 180개가 있어. 그러면 얘가 나누면, 180 나누기 4를 하면 얘가 몇 개가 되죠? 4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거, 어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쵸? 왜냐면 얘는 45개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 얘는 60개를 만들더라도 만들 수가 없잖아. 스위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다? 45개다. 맞죠? 45개. 그래서 19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죠, 사실은. 자, 그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위 제품 생산 계획의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된 완제품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안전재고 뭐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냐면, 자, 여기 볼게요. 안전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문 증가에 따른 제품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량으로 유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 재고에 대한 거죠. 맞는 답지가 되겠죠. 예, 맞는 답지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품질 현황 분석을 위해 파레토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파레토도가 맞죠? 이거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파레토도가 맞습니다. 그쵸? 파레토도 맞다. 자, 그러면 품질 관련된 도표를 우리 친구들 시각적으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품질 관리 도구. 이게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와요. 자, 요렇게 생긴 거야. 관리 하한과 관리 상한선을 정해서 해준 거. 이걸 우리는 관리도라고 한다. 관리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생선 뼈처럼 찍혔어. 피쉬 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고 한다. 특성 요인도. 자, 그다음 얘는 뭐야?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파레토도에 해당이 된다. 파레토도. 그쵸? 이거 봐. 자, 그다음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도수 분포표. 얘는 체크 시트. 자, 이거 히스토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와. 이거.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 이걸 산점도 산포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눈으로 기억하고 나서 이렇게 글자로만 나왔을 때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도표가 나왔을 때 얘는 파레토도이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파레토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재 관리에는 어떤 발주 모형으로 부품을 발주하고 있느냐? 정기 발주냐? 정량 발주냐?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가지 알아야 돼. 정기 발주냐? 정량 발주냐.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발주하는 거야. 정량은 일정한 양을 발주하는데 언제 하냐면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 수준으로 떨어지면 일정량을 주문한 거야. 정량을 주문한 거야. 500개를 세팅을 해놓고 이 부품이 500개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700개씩 주문한다. 700개씩. 정량이잖아. 700개씩.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주 언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재 관리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재 관리를 보면, 여기 보세요. 자재의 재고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거야. 기준치 이하가 되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500개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 700개를 주문한다. 이런 식이야. 항상 일정 수량을 발주하는 거야. 정량을 발주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량 발주라 합니다. 정량 발주, 정기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데밍의 사이클은 4단계입니다. P,
D, C, A 이 4단계 꼭 알고 있어야 돼. 6시간 만에 5개 단계. 요거 두개 헷갈리는 친구도 꼭 있어. 꼭 기억하셔.

0: 돼요. PDCA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계획, P, 실행, Do, 그 다음 체크, 검토, 그 다음 조치, 액션까지. 그래서 이 순서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 간혹 이 순서를 바꿔치기 해놓고 PDCA 이 순서, 그러니까 데밍의 사이클 순서가 요거에 맞느냐, 요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데밍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불량 원인 항목 중 불량품 수의 기준 하위 두개 항목의 불량품 수의 합이라고 돼 있어. 그럼 한번 볼게요. 파레토 부분 보면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문제 좀 나옵니다. 하위 두 개니까 요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총 5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하위 2개니까 더하면 뭐죠? 4 더하기 1을 하면 6이 되는 거야. 곱하기 얘를 퍼센테이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바로 12%가 되는 거죠. 볼까요? 12% 불량품 수의 합은 총 불량품 50개 중에 6개는 12%이다.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사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사회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사회를 봤을 때, 좀 대체적으로 문제가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하면 개념이 꼼꼼하지 않았던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업이들,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오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 또 2회차 해결한 다음에 3회 풀고 오셨겠죠? 만약에 저랑 바로 만나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3회 잘 풀고 정리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오셨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3회차인데요. 어쩌면 1회부터 5회까지 중에 확률과 통계만 본다면 가장 어려웠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안부 인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무당 분석으로. 자, 28, 29, 30이 이제 골고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파트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만 통계조차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었다. 그리고 28번 어려웠고요. 30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 30번은 사실 이걸 확률과 통계만 내가 푼다면 풀수 있겠죠. 근데 공통수학 파트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걸 100분 안에 푼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30번 문항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좀 있었겠지만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꽤 복잡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 30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내가 뭐 다시 잘 풀어야 되겠다, 이걸 뭔가 똑같은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사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평이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앞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PA는 2분의 1, PB는 7분의 3. 이때 PA 합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곱사건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더하기 7분의 3이더라. 그럼 얘는 14분의 7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14분의 13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제 23번이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3회차도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문제를 쭉 풀어가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것까지 막 제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풀진 않죠.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는 뭐 당연히 제가 그냥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설명할 거리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문제가 확실히 되게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이스 분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23번 정도는 너무너무 쉬웠다. 24번. 이항 정리 파트고요. 요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되잖아. 첫 번째, x제곱. 그럼 여기는 뭐가 오면 돼요? 상수가 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x가 왔다. 그럼 여기도 x가 오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상수가 왔다. 그럼 여기서는 x의 제곱이 올수 있겠죠. 자, 이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x제곱과 상수에 대한 조합은 가능하겠다. 왜? 앞에는 무조건 가능한데요. 이 뒤에 있는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분수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 고려를 해 줘야 되냐면 이게 제곱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x의 세제곱과 x분의 1의 조합도 가능한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얘는 여기서 안 되기는 하는데. 자, 이 친구는 가능하고요. 이두 번째 거 볼까요? 얘는 x 가능하고요. 얘 x가 불가능합니다. 왜?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절대 x 하나만 나올 수 없다. 불가능이야. 얘는 상수 가능하고요. 얘 x제곱 가능합니다. 왜? 3개, 1개로 쪼개지거든요. 얘 가능해요. 자, 얘도 제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긴 썼지만 얘도 나오진 않아요. 한 개, 세 개. 그럼 x의 제곱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분모에. 얘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아예 애초에 고려조차 안한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세개 중에 두개 오면 되고요. x가 두개 있고요. 2가 한 개가 옵니다. 그다음 상수가 오려면 네개 중에 두 개가 오고요. 2x가 두개 오고요. x분의 1이 두 개가 올 겁니다. 괜찮죠? 자, 얘는 상수니까 세개 중에 0개, x가 0개, 2가 3개 오고요. 그다음 뒤에는 x의 제곱이니까 네개 중에 3개 온다. 뭐가? 2x가 3개, x분의 1이 1개 이렇게 오겠다. 얘는 불가능. 괜찮죠? 처리해볼까요? 자, 이 중에서 가능한 건 3과 2가 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4, 3, 12, 2로 나누면 6이고요. 그 다음 요거 하면 4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는 x의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8이고요. 그 다음 얘는 4고요. 그 다음 얘도 얼마? 8이야. 그 다음 x 제곱이겠다. 괜찮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6에 4니까 1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8에 32랑 8이 될 거니까 256. 뭐, 물론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256과 144를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400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400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라내줘야 된다. 특히나 이런 것들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1명이 있고요. 이 9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3명의 학생을 선택할 때, 자, 그럼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건 9명 중에 얼마가 와야 돼? 3명이 와야 되겠죠. 괜찮아? 요게 NS야. 3, 2, 1분의 9, 8, 7이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다. 8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선택된 학생들이 두 개의

는으로만 구성된 경우. 요거 1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학년 말고는 두개 학년. 그다음 뭐지? 세개 학년. 그죠? 세 명이잖아. 그래서 세개 학년으로 구성된 경우를 체크해서 빼줬습니다. 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다는 거는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거. 5C 3 더하기 2학년도 가능하거든요. 세명 중에 세 명. 자, 그래서 얘는 10개에다가 1개니까 11개가 가능하고요. 자, 얘는 3개 학년이니까 5명 중에 1명 뽑고요. 3명 중에 1명 뽑고요. 그 다음 3학년은 1명이니까 1명 이렇게 뽑으면 돼. 그럼 얼마야 전체? 15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그럼 얘를 어디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84에서 26을 빼요. 그러면 58이 될 거야. 따라서 84분의 58이고요. 2로 하게 되면 42분의 2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뭘로 풀었다고요? 여사건으로. 아니, 물론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스타일이기는 하죠. 1, 2학년 묶인 거, 2, 3학년 묶인 거, 1, 3학년 묶인 거,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형태기는 하나, 이 안에서 이제 인원까지 고려해서 내가 뽑는 것들의 그 계산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이야. 시간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될것 같다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최선이다. 됐습니까? 26번으로 가볼게요.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파트구나. 기본적인 거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했답니다. b 빼기 a. 그럼 얘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인데 n 몰라요? 루트 n. 그리고 표준 편차 16이야. 얘가 9.8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냥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소수점 좀 주의해 줘야 돼. 요게 이렇게 오게 되면 소수점 두 개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이 98과 여기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긴 하나,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긴 뭐가 된다? 10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그 소수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남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한 번에 다 약분해 줄 거예요. 5라고 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0분의 2였기 때문에 1 이렇게 오면 되겠고, 5분의 1 처리하면 32, 그리고 루트 n이고요. 여기는 5 이렇게 올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옮겨요. 5분의 32 루트 n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제곱하게 되면 25분의 32를 곱합니다. 4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9가 될 거니까 얼마 나올까요? 이 친구는 1010 아니죠? 1024가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2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으로 할걸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결국 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안 들어갈 거고, 요렇게만 처리하면 되겠다. 그 뒤는 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거는 41부터, 그리고 그 중에 최소값이니까 그냥 41.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전개가 되긴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27번으로 갑니다. 숫자 111366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2개를 꺼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안에서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X가 가능한 걸로는 일단 0이 있겠네요. 확률 변수가 0. 그 말은 두수의 차가 0이다.

있겠고, 그 다음, 작은 것부터 가면 되잖아. 11 했겠고요. 13, 얼마? 2가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 16을 하기보다는요. 36을 먼저 하자. 36. 얼마? 3이죠. 그 다음, 16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안에서 이제 각각에 대한 순서상을 적어볼게요. 얘는 1과 1이 있겠고요. 그 다음 얘는 6과 6이 있겠다. 자, 이 친구는 2가 되려면 1과 3이 되면 되겠고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이 되는 건 얼마예요? 3과 6이 되겠다. 그 다음 5가 되는 건 1과 6. 이런 식으로. 했지? 자,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9개, 아니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1이 3개야. 3개 중에 2개 뽑아. 15분의 3이고요. 자, 이 친구 6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15분의 66이 나와야 돼. 요거 한 가지야. 자, 이 친구는 13이 나와야 돼요. 15분의 3가지지 뭐. 얘는 15분의 2가지고요. 왜? 6이 2개잖아.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얘는 1이 3개의 가능성, 6이 2개의 가능성, 3 곱하기 2에서 6개. 15분의 6입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오는 건 0, 2, 3, 5가 될 겁니다. 토탈 1. 자, 0에 대한 건 15분의 4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6입니다. 자, 다 더해서 15 되는 거 확인되죠? 자, V를 구하래요. 그러면 저기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댓값을 A라고 한대. 그요 중에 제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댓값 얼마예요? 5잖아, 5. 그러니까 얘 5야. 그러면 V에 5X. 요걸 구하란 얘기죠? 그럼 얼마? 25VX를 구하여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VX만 구하면 돼. 자, X에 대한 평균 구해줍니다. 15분의 요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6이고요. 이렇게 하면 30이야. 괜찮니? 그럼 이 친구는 15분의 42가 될 겁니다. 자, 약분해서 처리할게요. 3으로 하면 14가 되고요. 5가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마무리해놓고 X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해봅니다. 자, 0, 4, 9, 25가 될 거예요. 자, 15분의 2개 곱하면 12. 2개 곱하면 18. 2개 곱하면 얼마? 4개가 100이니까 150. 이렇게. 자, 얘는 15분의 30에 180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네. 요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 12가 되겠다.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합니다. V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12에서 빼요. 뭐를? 요거 제곱한 걸. 5분의 14를 제곱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196이잖아요. 근데 얘는 25로 일단 통분해봐. 12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12고 5고 5고 2가 될 거니까 얼마? 300이네요. 300. 따라서 25분의 300 빼기 196이니까 25분의 얼마? 104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아까 25 곱하기 V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5 곱하기 VX니까 10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산이 길긴 길지만 우리 이산환경 변수에서 요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렵게 느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7번까지 이제 우리가 3점짜리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4점짜리가 좀 어려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28번부터 어려우니까 약간 뭐당 충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그 정답률 중에 확률과 통계 기출 중에 1%짜린가가 있습니다. 2%? 1%? 그럼 거의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는 30번 같은 경우가 실제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정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8번. 28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난이도는 아니긴 한데, 얘도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카드 8장. 그리고 이건 상황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빨간색이 8장, 파란색이 4장, 노란색이 2장, 14장의 카드를 내 학생 ABCD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노란색 카드는 2명의 학생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적어보자. 여기 A, B, C, D가 있을 거야. 근데 노란색을 한 장씩 나눠주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도 사실 나중에 곱해주긴 해야 되겠죠. 노란색을 받을 친구니까 4명 중에 노란색 받을 애 누구니? 2명 딱 손들면 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야. 얼마? 6가지예요. 자, 이것도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노란색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은 파란색 카드를 일단 한장 이상 받는데요. 근데 내가 한장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장을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한 장일 때, 두 장일 때, 세 장일 때로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한장 이상이다. 그럼 한 장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는 Y로 줬죠, 이미. 그래서 얘는요. B, B 이렇게 줍니다.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란색을 한 장씩 줬다. 그다음 나가 중요해요. 모든 학생은 각자 두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아, 두장 이상을 받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노란색 받고 파란색 받았죠. 근데 얘네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두장 이상이니까 한장 이상 더 받을 수 있겠다. 가장 많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와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적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의 차는 2 이하더라. 자, 이거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되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뭔가 어떤 도구적인 걸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냥 내가 이걸 해석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수의 분할을 한다는 건 전체가 몇 장이 있는데 지금? 14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14장의 카드를 자연수들로 분할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분할했을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자, 요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아니, 11장이고 여기는 한 장이잖아. 차이가 몇 장이에요? 10장.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개수의 차이가 2 이하. 자, 그래서 이 분할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치를 잡아봐. 그럼 4개로 쪼개지겠죠? 일단 4개로 쪼개야 돼. 그러면 3이라는 숫자들이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 더하기. 일단 안 되는 거더라도 한번 확인하면서 지워갈 겁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이거? 6이야. 아, 그럼 여기에 있는 거 8.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2개예요, 2개.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4잖아. 그러면 10이 있겠네? 그럼 10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내가 채우려면 작은 숫자로 채운다고 하면 5, 5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중에서 제일 큰건 5고, 제일 작은 건 2야. 근데 차이가 얼마야? 3이야. 이런 거안 돼. 그러면 얘를 10으로 했을 때 4, 6도 있겠지만 6이 더 크기 때문에 6과 2는 심지어 차이가 4예요, 4. 더안 돼. 아, 그럼 얘도 안 된다. 알겠지? 그럼 거기에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럼 요 다음은 얼마가 채워져야 돼? 9가 채워져야 돼. 자, 그럼 9를 채울 때 3과 6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럼 6이랑 2랑 차이가 4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숫자에 대한 걸 없애고 큰 숫자로 갑니다. 5였잖아. 그럼 여기를 4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채웠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 5야. 그럼 이거 뭔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9에다가 요거 다 더하면 14가 맞긴 한데 2하고 5하고의 차이가 여전히 얼마? 3이야. 아. 그러면 얼마를 할수 있겠다 이제? 그렇지. 5라고 하는 걸

없애면서 내가 요 다음 것들을 채우려면 3이 아니라 4가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기준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키워가면 되겠죠. 2로 한 거는 요걸로 하면 이제 더 이상 될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꿔요? 3으로 바꿔요. 자, 3으로 바꾸면 여기를 하나 줄이면 되겠죠. 일단 12, 14가 되는 거 기준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쉬워. 차이가 2 이하가 되면서 나머지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요거 줄이면 돼요. 얼마? 3이 되겠다. 자,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놔도 돼. 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3과 3은 그대로 두는데 얘가 3으로 줄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3으로 늘어났다는 건 차이의 간격이 2 이하가 될때 제일 큰 숫자가 얼마여도 돼요? 5여도 돼. 아, 그러면 3으로 일단 채웠고 그 다음이 5가 되려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까지 확인하면 다 끝나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 선생님, 이 이상은 안 해도 되나요? 4, 4, 4, 4가 가장 미니멈이죠? 그럼 몇 개? 얼마야? 4, 4, 16. 16이야. 14가 돼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 남아있는 것들을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남아있는 카드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파란색이 몇장 남아있어요? 두 장. 그 다음 빨간색이 8장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제가 앞에 케이스 분류를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한 명이 두 장을 받고 나머지는 네 장을 받는다는 건 내가 경우의 수로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따라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장 받을 친구를 선택을 해요. 그게 가능성이 네 가지야, 일단.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네명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선택했죠. 근데 얘는 이미 노란색을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파란색. 괜찮아? 왜? 아까 내가 가정한 거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여기 파란색. 근데 뭐, 어찌됐든, 한 명이 두 장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한 장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채워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면, 한 장, 세 장, 세 장씩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한 장을 줄 애를 선택한 게, 요네 가지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아이디어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파란색이 두 장이 있고 빨간색이 여덟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구분은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파란색으로 잡을 거예요. 왜? 파란색을 내가 일단 채워놓잖아? 그러면 빨간색은 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빨간색을 왜안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져. 그래서 파란색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잘 봐요. 그 다음 순서는 파란색을 채울 건데 두 장을 내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A, B, C, D 중에 누군가나 받아도 괜찮겠죠. 그잖아? 그러면 내가 4H2라고 할 거야. 4명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두 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두 장을 동시에 받는 친구 중에 한 장만 받아야 되는 친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몇장 받아야 된다고? 한 장. 그러면 그두 장을 중복해서 예를 들어 A가 된 요거 하나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1이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파란색 하나 들어갔고 여기에 파란색 들어갔어. 나머지는 그냥 빨간색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는 얘기야. 두 번째. 자, 3, 3, 4, 4예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세장 받을 친구와 그다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따지면 몇장 받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두 장, 두 장. 여기는 세 장, 세 장이 되겠지. 두 장씩 더 받을 친구들 두 명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게 네명 중에 두명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파란색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파란색도 내가 여전히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최소 받을 수 있는 게두장 이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가 오면 돼? 4H2가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이 뭐 여기 한장 들어가고 여기 한장 들어갔다. 그럼 요 개수에 따라서 그냥 나머지 빨간색 채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마지막. 여기도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게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여기 4장 받을 친구 한 명을 선택해요. 거기에 파란색에 대한 걸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2개를 뽑습니다.

이게 뭐야? 파란색 두 장을 받을 친구를 뽑는 경우의 수야. 지금 이렇게 쓴 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5C 2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0이잖아? 9, 4, 36. 얘는 6 곱하기 5C이니까 10. 60일까요? 이 친구는 4 곱하기 5C2가 될 거니까 40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전체 더하면 되겠죠? 이게 몇 가지예요? 더하면 13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미 한 장씩 주고 난 뒤에 얘기잖아요. 14장을 채우긴 채우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배치하는 경우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 뭐가 있겠어? 그 전에? 그렇죠. 노란색을 내가 두명 선택해서 줬죠. 그럼 파란색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저절로 갔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경우에서 아까 썼습니다. 여섯 가지니까 이렇게 곱하면 6, 3, 18이니까 21이 올 거고요. 6, 1은 6에서 816 가지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28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익혀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를 주는데 나눠주는 파란색의 개수는 두 장이야. 그러면 이걸 그냥 중복조합으로 편하게 배치한 다음에 거꾸로 이한 명이 두 장을 받는다고 가정했던 그 경우에서만 빼주는. 그래서 이러한 처리.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이 적절하게 풀이 과정에 들어가야 고차원적인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것들은 여사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두장 이상이니까. 그리고 파란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을 나중에 채우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통계입니다. 통계 중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A에서 원소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A를 뽑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중에서 2 이하니까 얘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A에서 내가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아요. 괜찮지? 그 다음 밑에는 3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때는 B에서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뭘 만드냐? 로그 A, B를 만들어요. 얘도 로그 A, B를 만들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면. 플러스 1점을 얻고요. 자연수가 아니면 0점을 얻는데. 자, 이런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연수를 얻는 횟수. 그지? 그래서 내가 그걸 R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밑에 나오잖아요. 18,000번을 반복하는데, 18,000번에서 내가 얘가 나오는 걸 R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R번이라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스타트야. 아셨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꼼꼼하게 읽어볼까요? 점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점수의 합이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얘가 1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 이렇게 곱해야 점수가 얻어지겠죠? R 더하기 요거 곱해야 되겠죠? 0이야. 근데 이 점수의 합을 X라고 한대. 아, R 자체가 X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관계식을 좀 다르게 주는데, 이 문제는 같았어. 그럼 일단 이항분포로 적어볼게요. 18,000번이고요. 얘가 나오도록 하는 확률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얘도 자연수를 만드는 것. 얘는 3분의 2에다가 자연수 만드는 거. 그건 좀 이따가 곱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에 대한 거는 2, 4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은 3, 5, 6, 7이잖아. 그 다음 C.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첫 번째 건 A하고 C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A에서 가능한 거 2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2가 됐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 당연히 2, 4, 8.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다. 경우의 수만 쓸 거예요. 4. 4에 대한 거 4가 올 거고요. 그 다음은 없겠다.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 얘는 3으로 왔다. 그럼 3에 해당하는 거는 3이 있겠고요. 요거 하나네. 1 더하기. 자, 5가 됐다. 5에 해당하는 거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6에 대한 것도

하나 오고요. 7에 대한 것도 하나 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에 대한 건 요거 두 개와 여기에는 여덟 개가 곱해져서 맞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16분의 4가 될 거니까 4분의 1이야, 얘는. 확률.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8이니까 32분의 4야. 32분의 4.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확률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1. 얘 자연수 얻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3분의 2에 곱하기 8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럼 결국 12분의 2가 될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걸 내가 확률로 잡은 건 얘에 대한 횟수로 내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는 경우들로 확률을 구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평균 n 3000이고요. 거기에 3000 곱하기 6분의 5를 해야 분산이잖아. 이렇게 곱하게 되면 2500. 그러면 50의 제곱이겠다. 괜찮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50분의 3075 빼기 3000. 자, 그럼 여기는 75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야?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0668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하래? 만을 곱하래. 따라서 668.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통계 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교과서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 안에서 변수에 대한 처리까지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정답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29번까지 했고요. 대망의 30번. 얘는 여사건의 향연입니다. 여사건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꼼꼼하게 집중해서 필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두 집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하여 여기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근데 얘에 대한 확률 구하여라. 그러니까 조건,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얘를 구하여라. 조건 확률이에요. 얘는 그래서 함수의 개수이긴 하지만 단원 쪽으로 따지면 조건부 확률이다. 근데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긴장을 해야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나. 이게 너무 어려웠었죠. 절대값 f(x)는 x가 되도록 하는 x가 그나마 좀 나왔던 건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를 보고 여사건으로 좀 유추해서 푼 친구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케이스 분류가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NA라는 걸 만족하면서 그 중에 NA 곱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N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게 이제 NA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NA가요, 요렇게 분리가 돼요. NA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N, P와 Q에 대한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야? 얘 앞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P사건이라고 두고요. 얘를 Q사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해야 이게 NA거든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여사건으로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의 p 곱 q에 대한 여사건을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요? n p에서 빼줘야 뭐가 나와? n p 곱 q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예를 구해주는 것과 예를 구해주는 걸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NP부터 먼저 가보자. NP는 뭐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된다. 몇개 중에서 뽑으면 돼요? 일단 4개 중에서 뽑으면 돼. NP에 대한 계산.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각각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간 거야.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치역이 구성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구성. 그러면 이 구성된 상태에서 얘들이 진짜 여길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3의 5제곱이에요. 왜? 여길로만 가야 돼.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씩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근데 이 중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그렇죠. 이세개 중에서 어디로 갈수 있어요? 두 개로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개 중에 두 개로 간 것. 근데 얘도 두 개로만 간걸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2의 5제곱이 올 건데,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마이너스 1로만 간게 있고요. 0으로만 간게 있다고. 그래서 얘는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또, 이 전체도, 얘는 일단 전체 큰 틀이기 때문에 바깥에 곱해지고,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돼? 하나씩으로만 가는 것도 빼줘야 되겠죠. 요 3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유롭게 다 배치된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3개로 간거 있겠고, 2개로 간거 있겠고, 1개로 간거 있겠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쓴 건, 얘는 2개로만 간걸 빼준 거고, 마지막, 1개로만 간 것도 빼줘야 되는데, 그게 3가지가 되겠지, 당연히. 괜찮아요? 일단 이것부터 구하는 게 어려웠었다. 얼마? 243이고요. 빼기.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30에다가 3이니까 90에다 3이니까 93을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50이야. 근데 여기에 4가 곱해질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600이에요. 일단. 아, NP는 600이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요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N의 P의 곱 Q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치역이 몇 개이면서? 3개이면서?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일일이 써볼게요. 절대값 f의 0은 뭐는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x값에는 지금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의 0,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 함수값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또 예를 들어 만약에 f의 1, 뭐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치역이 몇 개라고 했죠?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0, 2에 대한 걸로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 0이야. 그러면 내가 요 조건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F의 0은요. 절대 0이면 안 되고요. 절대값 풀어줘도 괜찮겠죠? 0 하나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면 안 돼? 1이어도 안 되고요. 그치? 1이어도 안 돼. 그다음 또는 뭐이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돼. 괜찮아? 자, 그러면 F0으로 가능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반대로. 어떻게 적어야 돼? F0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또는 1입니다. 아, 요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 F의 1로 가능한 건 뭐냐? 요거 두 개가 다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써볼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원래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요런 식이잖아. 이게 말이 되나?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나? 절대값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F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는데, 아, 고정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을 선택했다는 건 얘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대된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줄때 나머지들도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원래 요거거든.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1도 있겠고, 그다음 0은 있고, 1 있고, 2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들은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어디로 가야 돼? 잊지 마세요. 치역은 내가 이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들이 갈수 있는 건 전체 세 가지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 개입니다. 얘도 세 개로 갈수 있고요. 얘도 세 개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3의 세제곱.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과 0은 선택이 됐지. 1은 선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에 얘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경우? 여기로만 가는 경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들이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마이너스 1과 0은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걸 뺀 나머지를 선택 안 하고 기존에 선택된 애들을 또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두 가지의 선택지잖아. 그게 몇 가지로? 세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예요? 27에서 빼기 8이 될 거니까 19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에 대한 거한 세트가 나오고요. 1과 0에 대한 걸로 한 세트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개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 됐어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과 0과 2가 이제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좀 골라내줘야 됩니다. 자,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 마이너스 1 말고 1. 아, 0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F에 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얘는 절대 뭐이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1 또는 2야.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두 번째, F에 1. 얘로 가능한 건 뭐예요? 그렇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0 또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 F에 2. 얘는 2만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또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가능한 것들이 지금 이미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0 또는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가능해. 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함수값으로 갖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 겁니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 0.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렇게. 마이너스 1, 2, 0. 그 다음, 요렇게 가요.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2, 2에 0이 되겠다. 아, 8개가 나와야지.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함수값이 몇 개가 선택된 상태예요? 두 개. 마이너스 1과 0. 얘도 지금 두 개. 얘도 두 개. 얘는 세 개고, 얘는 세 개고. 그죠? 얘도 두 개. 그 다음 얘도 두 개. 아, 얘도 두 개다. 그러면 두 개씩 선택된 거에 대한 함수값들의 그러니까 치역까지 고려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가보자. 얘는 이미 0, 1, 2에 대한 함수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f의 마이너스 2와요.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이너스 1과 0과 2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총몇 가지야? 일단 세 가지. 그리고 얘도 세 가지니까 3의 제곱이야. 그냥 한 번에 쓸게요. 3의 제곱. 근데 이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1과 0만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얘들이 아주 그냥 똑똑하게 2로도 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디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가는 경우 있겠죠. 그거 빼줘야 돼. 그게 얼마야? 2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5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 5가지에 대한 게 구조가 다 똑같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몇 가지냐면 30가지가 나와요. 일단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세 개짜리에 대한 걸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이미 함수값이 다 나와 있죠. 내가 치역으로 선정한 게다 나와 있어.

그러면 요 안에서 나머지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떨까? 마이너스 2, 마음대로 가면 돼. F-1, 마음대로 가면 돼. 그럼 얘는 3의 제곱으로 가겠죠. 얘가 몇 개야? 9개. 근데 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니까 18가지가 생기는구나. 자, 지금 뭐구하고 있다고요? P 곱 Q의 여사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또. 이쪽으로 와요. 자, 치역의 종류를 제가 지금 따진다고 했는데, 원래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마이너스 1, 0,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있고요. 그 다음,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얘와 얘가 지금 구조가 어때요? 똑같지. 왜 똑같다고 하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요거랑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케이스 세 번째 거랑 똑같다. 그럼 얘도 케이스 몇 번째 거랑 똑같을까요? 네 번째 거랑 똑같아. 왜? 얘도 0, 1, 2, 얘도 마이너스 1, 0, 2 각각에 대한 함수 값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8쌍이 나오고 그 8쌍 중에서 지금 이거 한 거대로 5개하고 9개에 대한 걸로 각각의 경우에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지금 이거 뭐 구한 거예요? 뭐 구한 거야? 그렇지, 분모 구한 거야. 왜 분모 구했냐?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개수들만 다 세볼게요, 한번. 여기가 몇 개냐면 38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30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몇 개? 18개. 자, 근데 여기 있는 게다몇 개씩 똑같은 게 존재한다고요?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더하게 되면 68에다가 18이니까 86이고요. 거기다 2를 곱하게 되면 8이 16이니까 172가 될 겁니다. 자, 이 172가 얘라고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빼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고. 어디에서? 600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8, 2, 4. 아, 분모를 구했는데 그게 얼마다? 428이더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칠판을 좀 지우고 뒤에 있는 걸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걸또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게 뭐야? F의 2는 0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F의 2는 0이라는 걸 만족을 하면서 또 뭐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 치역이 3개인데 이 3개에 대한 건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것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2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봤겠지만,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또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얼마? 그렇지.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거야. 뭐가? 요게. F의 2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걸로만 구했다고 해보면, 요 마이너스 1과 0과 0은 이미 선택이 다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들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요세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요게 갈수 있는 거총몇 가지가 돼요? 3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몇 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또갈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또 빼주니까, 2의 제곱을 또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야?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0에 대한 걸로 고정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까지 포함시키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총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이 여사건에 대한 걸 분자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었잖아. 지금 얘는

사건으로 해결해서 구한 거였고요. 실제로는 저기에서 있는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세 개다. 그리고 거기에 FE는 0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빼주냐? 지금 여기 치역이 세 개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FE는 0을 만족하면서 나머지들이 가는 것. 함수값으로 다 자유롭게 가는 것. 그거에 대한 거에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0개를 어디에서 빼주냐? 여기 전체 FE는 0으로 가고 치역이 그냥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배치가 되는 거기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나머지 FE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것과 0과 1에 대한 얘들의 함수값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들이 어디로 가요? 요세개 중에서 아무 데나 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3의 4제곱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중에 뭐도 있겠어? 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포함을 했잖아요. 여기 요것들로 이미 갔잖아. 근데 0은 이미 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2의 4제곱. 또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몇 개? 2의 4제곱. 돼요? 근데 이 중에 중복되는 게 있잖아. 뭐? 두 개로만 간다, 두 개로만 간다라고 했지만, 이 안에서도 0으로만 가는 것과 여기서도 0으로만 가는 게또 하나, 그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빼줘야지. 괜찮아? 그럼 얘는 81에서, 얘는 32에서 1뺄 거니까 얼마? 31이죠? 그래서 얘는 50까지에서 빼주면 됩니다. 50까지에서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또 빼준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치역에 대한 것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0과 2에 대한 걸 같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던 대로 F에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갈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됐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괜찮지? 그 다음 F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0 또는 2로 가야 된다. 자, 근데 마지막은 F에 2라고 하는 것은 어딜로만 가야 된다고요? 아까 저거 조건 만족했잖아. 0으로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역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지만 그건 이제 전체 계산할 때였고 이건 0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얘에 대한 걸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0, 그리고 마이너스 또 1, 그 다음에 F의 2에 대한 거. 자,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0,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 2, 0에 대한 걸로 체크를 해 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개야? 그냥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간 거잖아. 그럼 나머지들에 대한 거 선택을 해볼까?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선택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과정은 똑같아. 마이너스 1과 0 말고 2도 있잖아. 그래서 얘도 3의 제곱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0과 마이너스 1로만 간 거를 빼주면 되겠지. 이게 몇 가지야? 다섯 가지였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몇 개야? 15개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과 2와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어때요? 얘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되지 않나? 9개야, 9개. 괜찮아?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15, 9, 요걸 더하면 얼마 나와요? 2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4가 어디에서 또 빠져야 돼? 50에서 빠져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26이야.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아, 제가 풀면서. 자, 그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1과 2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F의 2가 0이 되는 게 없잖아. 치역의 원소로 내가 3개를 뽑았는데,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건 탈락. 마지막. 마이너스, 0, 1, 2.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얼른 해보자. F의 0은 얼마예요? 1 또는 2예요. 그 다음 F의 1은 0 또는 2예요. F의 2는 얼마예요? 0이에요. 요걸 찾는 거였잖아, 아까. 그치? 그 얘는 구조가 지금 어때요? 요거랑 똑같지 않니? 세트 같잖아.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어떻게 전개했어? 한 10개.

0: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몇개 나오냐? 26개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 다 했어, 다 했어. 40개 더하기 26, 26 하면 52. 요게 내가 원하는 진짜. 그거였고요. 다음. 여기가 428이더라. 그럼 92. 428이니까 4로 약분해봐요. 107분의 23.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약분은 안 하고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13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틀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신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아이디어는 있긴 해요. 어떤 아이디어냐? 요런 아이디어. 요거. 내가 어떤 걸 구할 때 조건들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건과 하나는 여사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함수 치역의 원수에게서 정해져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오늘 3회차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 마지막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알겠죠? 네. 전 다음 시간에 4회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필적 확인 문구란 확인하셨나요? 네, 뭐였냐면 내게 오는 것은 모두 다 네, 축복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축복,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맞을까요? 네, 반응 안 좋고요. 자, 일단 일곱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실무 한 번 풀었고 두 번 풀었고 오늘 이제 3회차 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모의고사 공통과목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지난 1, 2회차보다 조금은 성장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과연 이번 이 3회 모의고사는 어땠는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 자료실에 있는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토파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이 3회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그 번호 있죠. 15번, 21번, 22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변별력 문항이라고 하는 항상 최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되는 항상 그의 수능이 치러지고 나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very very 그냥 뭐 그냥 common 그냥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원래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봤을 때 수학 1보다는 수학 2가 원래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무래도 대수보다는 해석하기도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2가 난도가 높은 뭐 이런 것도 기조가 좀 비슷하고 여전히 그 수학 2가 어려운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3회차 모의고사를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했던 거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훅 지나가 버렸던 곱셈 공식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한 방정식의 해법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진 않았을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문항이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시험지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토파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수학 1하고 수학 2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 4번 very, very, very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수 법칙 나올 거 나왔고 미분계수의 정의 나올 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등비수열이 좀 빠르게 등장을 한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왜안 나오나? 내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한 번도 안 만나나 이 유형을 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그래프의 분석을 통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왼쪽, 오른쪽, 좌극한, 우극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었던 4번 문제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PPT가 넘어가면 어떡하니? 자, 보세요. 자, 부정적분의 계산 가볍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6번이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이제 그 곱셈 공식에서 조금 출제가 됐는데, 좀 특이하죠. 왜냐면 이게 풀다가, 왜 답이 안 나오지? 라고 살짝은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 당황할 수 있었던, 네, 하지만 뭐 7번으로 넘어가면서 무난하게 또 출발할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이따가 6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또 토킹 어바웃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등차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그만 A1에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그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절대 공식에 매몰돼선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가 어디 있니? 9번. 여기요.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유형 자체가 저희가 2회 때 4번에서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4점으로 이렇게 내려왔느냐? 바로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4점짜리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고리즘은 심플하지만 계산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10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굉장히. 하지만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11번 점 사이의 거리, 뭐 속도, 가속도 맨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얘도 이제 디귿 이제 보기선지를 푸실 때 이게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번 회차는 계산이 아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좀 이지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시 수학1으로 가서요. 우리 삼각방정식 문제인데, 뭐, 허우대만 굉장히 클 뿐이지, 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풀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정적분과 넓이로 갑니다. 제가 1회차 때 마지막, 1강 때 마지막 부분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소급 적용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었다. 혹시 틀렸다면 이제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서 절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 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수학 1으로 다시 가서 이제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할선 정리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할선 정리, 쥐쥐쥐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선생님 보여요 라고 할수 있고 안 보여요. 이거는 시각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복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에 대한 캐치만 좀 잘했다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다시 봐도 어렵고 또 풀어도 어렵고 내일 봐도 어렵고 내일 모레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15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좀 입각해 있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얼마나 잘 가지고 놀수 있어? 확 이렇게 집어서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 15번 문제 해설할 때 아마도 다음번째 강의 때 제가 해설할 것 같거든요. 그때 좀, 네, 아주 이렇게 마키 표시를 해두면서 좀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답지랑은 조금 다르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맥락까지 포함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1으로 이제 내려와서 시그마의 계산인데, 그러니까 얘도 16번 치고는 조금 헤비 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뭐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조금 여러분들 해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번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죠. 극대극소 그래프 한번 쫙 그려가지고 도함수 구해서 계산만 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출원인데, 이거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한의 전체적인 structure,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18번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는 아마 넘어가서 21번이 뭔 소린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21번 문제까지 같이 좀 이렇게 이제 중난도, 고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이 18번 문제와 21번 문제를 같이

학습 자료실에 26학년도 9월 22번도 같이 수록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슷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상 혹은 또 자기의 난이도상 만약에 21번을 좀 버린다 할지라도 22번까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22번은 내가 넘어갔더라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2번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항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43쪽 펴시고요. 이제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틀렸죠? 그냥 답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3회차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루트, 무리수까지 있다는 얘기는 지수의 확장을 물어보는 거고, 지수 법칙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산으로도 될것 같은데, 이제 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안 쓸게. 자, 2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을 곱했다 이랬으니까, 2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이니까 한 번에 갈게.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실수만 안 하면 돼. 괜찮?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보기 선택지에서 골라줄까요? Number 5. 이러고 넘어가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런 거 가지고서 길게 얘기 안 하는 걸로 약속. 괜찮죠? 좋아요.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말고 그냥 정말 이제 나중에는 눈으로도 풀수 있을 만큼 연습해 둡시다. 자, 우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아이고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딱 얘기해 줬는데.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 하나 이렇게 변형하지도 않았어. 그냥 원석 그 자체. 선생님 오늘 멀쩡해요. 자, 이건 뭐의 데피니션이죠? 너무 어려운 말 했어요. 데피니션 정의. F 프라임 2의 정의죠. 라이프니츠가 죽기 전에 딱 얘기하고 돌아가셨겠죠. 물론 죽기 전에 얘기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보고 계실 거예요. 오, 잘하고 있구나, 경훈아. 자, 보세요. FX가 이렇게 됐을 때 F 프라임 2를 구해라. 자, 그럼 F 프라임 X 한 번만 구해볼까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 뭐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3, 4, 12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겠다. 뭐야? 뭐할 말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3회차다 얘들아. 3회차. 완전 똑같은 문제. 1회차, 2회차보다 더 쉬워.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수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입 아파. 입 아파. 모든 항이 양수다. 얼마나 많이 만났니? 모든 항이 양수란 얘기는 보자마자, 아, 선생님, 그래요?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비가 양수고요. 얼마나 예뻐. 응? 내가 배운 그대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던지,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보던지. 그래야지 내가 공부한 보람이 조금 있죠. 에? 선생님, 지금 요즘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시험 감독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 보는데, 표정이 다 제각각이야. 어떤 친구는 아침에 먼 산만 쳐다봐요. 선생님 그 교실이 또 뷰가 나름 괜찮아요. 쫙 이제 도시 시티뷰거든요. 선생님 교실이. 그냥 막먼 산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 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요. A1분의 A3다. 근데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지 않나? 그리고 A1은 충분히 0보다 크니까는 절대 모든 항이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 문제 없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요렇게.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해. 왜냐면 이 정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개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파이널 실무 이제 끝나간다 얘들아. 이제 4회, 5회 2회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됐을 때 R을 구해달라 이랬으니까 ER. 뭔가 이제 조금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지 너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우리 모두 축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ER 곱하기 R이고 여기는 3, 5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면 딱 되지 않나?
됐네. 근데 우리가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5일 리는 없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R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그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요값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값도 가만히 봤더니 어차피 A2는 A1 곱하기 R이고 그다음에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니까 어차피 A1은 뾰로롱 이러면 사라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A1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 분의 R제곱 이게 답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R이 3이다. 뭐야 이거? 뭘 따질 것도 없고 다시 볼 것도 없고 선택지 2번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다 이러고 이거 찍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앞으로 빛의 속도로 푸는 거야 이제. 알겠지? 모든 어떤 모의고사가 나오더라도 이제 약속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더. 제가 아까 전에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한번 보세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글쎄요. 제가 1회차하고 2회차에 풀었던 4번의 포지션에 비해서는 정말 쉬운 문제라고 보여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들의 의미, 미닝만 진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함수를 따라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하나 훼손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선생님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미가 뭐죠? x의 0의 왼쪽으로 올때 fx가 향하는 값. 이 어디니? 그럼 0의 왼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0이거든요, 여러분. 그 왼쪽으로 가 여기 요렇게 갈 때예요. 그럼 이게 2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 값을 2라고 읽어라. 0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의 오른쪽 부분으로 올래? 그럼 1의 오른쪽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일로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극한 값을 마일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1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자. 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2 빼기 1은 얼마죠? 그쵸. 1이죠. 1번. 여러분, 저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나 뭘 이렇게 뭐 칠판에다가 안 쓰는 문제가 어쩌면 1번 문제보다도 더덜쓴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왜 개인적인 거는 선생님이 막그 스포일러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보기는. 근데 저는 왜 이게 1, 2차 때 모의고사 때는 왜이 그림이 안 나오나 앞페이지에. 이런 게 조금 나와줘야지. 글쎄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가 점점 쉬워지는 게 좋아요? 어려워지는 게 좋아요? 예, 그냥 싫다고요? 네, 아무튼, 그냥,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이 왜안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와서 조금은 이제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미니 숙제? 예, 이것도 설명 한번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뭐 여러분 딱 보자마자, 프라임 주고, F0 주고, F1의 값을 물어봐라.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뭐, 올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로부터 우리는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은 x의 세제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12x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조금 이제, 뭐랄까, 이걸 무조건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차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그래야지 얘를 미분하면 4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뒤에 적분상 수식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f0의 값을 주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죠. 근데 여기 f0을 줬어요.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몇 번이죠? 5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도가 굉장히 쉽거든요. 따라서 이 c 부정적분 상수, 적분 상수가 바로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이제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f1의 값은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넣어보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암산으로 해볼게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여기까지 7이고 8. 뭐, 더 이상 선생님 설명할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5번까지는 저는 되게 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속했잖아요. 1회차, 2회차 풀면서 얘들아 분명히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 문제가 풀다 보면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살짝 아주 어렵진 않고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식변형을 좀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세타가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다. 그럼 이게 180도부터 270도까지니까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얼사 탄코기 때문에 탄젠트만 풀렀어요. 그러니까

요 말의 뜻은 아, 이 각은 3, 4분면에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음수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약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탄젠트는 플러스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란 뜻이에요. 그래놓고 나보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자기가 먹어버리죠. 이렇게 꿀꺽 이렇게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 풀어보고 나면 알겠지만 왜 이게 사인 세타를 물어보지 않고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통째로 물어봤을까라는 거에 조금만 포커스를 두면 일단은 먼저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그러면 이제 귀찮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S제곱이라고 사인을 좀 줄여볼게요. 그럼 여러분,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면서 사인분의 코사인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S라고 쓴 거는 사인을 말하는 거고 C라고 쓴 거는 코사인을 말하는 거였는데 선생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는 1. 뭐 이거밖에 더할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일 때는 사인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다 다 곱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3 사인의 3제곱 여기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C는 3 사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의 경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인의 3제곱 안에는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죠. 이거 굳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만약에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배운 대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면 조금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여러분 요거 전개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s 그 다음에 마이너스 3s C 제곱. 괜찮아요? 플러스 C가 3S다가 되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C로 묶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SC,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0이든지 아니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든지.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다시 또 180도부터 290도 사이에선, 290도가 아니라 270도 사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얼마다? 얘가 3분의 1이다. 요걸 알게 돼요. 불편하죠. 왜냐면 이 값을 알아가지고 제가 저걸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이 값을 선생님이 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선생님 이렇게 칸막이 친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제가 별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곱이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도합 얼마예요? 여기가 3분의 5가 되겠더라.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그러면서 그 별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에요. 어? 근데 사인도 코사인도 둘다 음수기 때문에 이 별은 무슨 수여야 되냐면 음수일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줘야 되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얼마? 15, 15가 돼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삼각함수 성질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온 것도 우리가 모국어에서 충분히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일단 아이들이 여기서 어 뭐야 당황 이랬을 수 있고 내가 여기 3s 세제곱 플러스 c가 3s와 똑같다라고 해놓고서 멈췄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조금 따라갔을 때 그리고 여기까지 또 왔을 때도 당황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우 매우 흔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했지만 7번 문제는 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뭐 굉장히 직독직해가 잘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동시에 선생님이 또 중간에 살짝 보여드릴 선생님의 또요 스킬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뭐 A가 지금 보니까 그 진수 자리에도 있고 밑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밑조건 권을 위배시키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대로 먼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A, N, B, N, C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는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밖에는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자마자 아, 관계식 하나 줬네. 바로 EB가 뭐다? A 더하기 C다. 즉 가운데 거의 항의 두 배가 양쪽 끝에 합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어느 교과서나 어느 문제집을 봐도 어떤 우리 EBS의 등차 수열의 강의를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그것.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일단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식을 이제 잘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미치 4고 하나는 2예요. 제가 이 얘기도 분명히 한 적이 있다잉. 이 로그 2를 4로 바꾸고 싶으면 제곱하면 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선생님의 스킬이 들어간 것이 이 밑을 제곱하고 싶으면 그리하도록 해라. 하지만 진수도 같이 제곱을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로그 2의 b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밑을 4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해주면 그게 성립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4의 얼마죠? b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가 로그 4의 b제곱이기 때문에 합해지면서 이게 로그 4의 b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 값이 3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요렇게 식을 첫 번째 걸 정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로그 C로 지수가 좋아. 그러면 4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가 되는 거니까 b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뭐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y는 x 세제곱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b가 4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쵸? 왜? 시험 볼때 그냥 우리 7번 문제 정도고 나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B가 4겠구나. 어차피 세 양수 ABC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B가 4인데? 그러면 A 플러스 C는 8이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 A 플러스 C 필요하거든요. 여기 A 플러스 C. 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가 1이다를 이용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밑이 모두 다 B이기 때문에 그냥 AC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인해서 로그 B의 AC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건데,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돌아서 지수로 표현해주면 B가 AC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B는 4라고 배웠으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찾았으니까 AC는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AC가 4라는 이것과 A 플러스 C가 8이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서 그거의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저게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냐? 마지막 질문은 로그 AC요? 4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요? 8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2분의 3이죠. 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전혀, 네, 고민할 것 없이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토파보기 앞에 이제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3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항 번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15번, 21번, 22번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45페이지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이 등차 수열에서 일단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무조건 공식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무작위성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은 관계식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네 번째 항이 0이고, 아, 맞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D는 0보다 크다.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줬을 때가 제일 좋은데, 제일 난이도가 한데, 네 번째 항이 갑자기 0이래. 그래놓고 나보고 A2 곱하기 A6가 마이너스 36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죠. 근데 여러분 A2는요, A4로 하여금 앞으로 두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두칸 가면은 D를 두번더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앞으로 두칸 가라고 했기 때문에 D를 두번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거는 0 빼기 2D가 돼서 전 진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면 A6는요, A4보다 두칸 앞으로 간 거죠.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 혹시 들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제가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끄덕끄덕.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뭐 보자마자 그냥 암산으로도 D제곱이 9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위에 써놓은 거안 보이세요?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D는 3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이제 질문이 뭐예요? A9을 구해라. 그럼 아홉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9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준값이 A4이기 때문에 A4보다 얼마만큼 앞으로 간 거죠? 다섯 칸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럼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요렇게. 따라서 A4는 0이라고 했고 5D라고 했으니까 결국 3호 얼마? 15.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문제가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전에 몇번 문제였죠? 그 6번 문제에서 살짝 그 곱셈공식 나오면서 당황하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 8번까지 오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잉? 이라고 이제 완전 눈이 땡그랗게 떠졌을 부분이 9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게 제가 이거 3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다. 좋아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딱 만났더니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뭐냐면 안 어려운데 마치 고상한 것처럼 뭔가 어려워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게끔 장치를 둬서 저는 4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고등학교 1학년 조립제법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조립제법도 까먹었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조립제법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자, 봐봐요. 여기 너무 절대값에 너무 그 머리를 너무 골매지 말고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절대값 a를 기준으로 왼쪽 and 오른쪽.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기에 x equal 절대값 a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어떤 숫자인데 요거의 왼쪽 부분에서는 x 제곱이라는 함수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은 요거에 또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요거는 어떤 상수라니까요? 그거 x-4니까 길기가 밑줄 친 부분이고, 그냥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이해됐죠? 근데 이게 이 x equal 절대값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거든. 근데 이게 모든 지금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여러분 지금 왼쪽 부분은, 이거 왼쪽이죠? 왼쪽 부분이 2차 함수고, 오른쪽 부분은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왼쪽, 오른쪽 각각만 봤을 때는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미분이 왜안 되겠어요?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절대값 a라고 하는 고 x equal 절대값 a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약간 인위적으로 찢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까딱 잘못하면 연속이 안될 수도 있고 붙었다 할지라도 등등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따갑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결을 하셨다 그랬으면 저는 이 문제는 개념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은 고1 수학이에요. 제가 이거 2회차 때 4번 문항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1번. 무슨 조건? 연속 조건이 일단 있어야 된다. 뭐냐? 이 절대값 A라고 하는 부분에서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가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절대값 A를 X에다 넣겠죠? 그대로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결국 연속 조건 때문에 절대값 a 제곱이 일단 쓸게.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만 넣으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절대값 a를 이렇게 넣어본 상태에서 제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a 제곱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a의 제곱. 괜찮죠? 플러스 8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일단은 모름지기 이게 같아줘야 일단 붙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제가 그래도 얘는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그냥 A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방정식이기 때문에 넘어오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5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절대값 A와 이 절대값 A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저 별말 안 했어요. 접합은 돼야 된다.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 가지고 선생님 식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절대값 A라고 하는 불편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A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한 번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는 없는 나의 지금 데스티니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풀 수밖에. 그럼 내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요 값이 그냥 나와요. 예, 문제 없이. 따라서 a 세제곱, 0은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고요, 이번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인데, 어차피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거 다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이제 그두 번째 목적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이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요 부분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0 이상인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뭐0 이하, 0보다 작은 게 뭐가 있나. 요걸 해줘야 되는데 요게 고유수학이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이게 고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조립제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제 만족하게 되는 A를 찾을 때 적절한 값을 넣어보죠. 여러분 혹시 뭐 넣어보셨어요? 저1 넣어봤더니 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내가 1 넣어봐야 되겠구나. 그럼 1을 넣었더니 돼요. 그러니까 3차항의 계수 1. 마이너스 5. 지금 이거 고유수학이에요.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거 고유수학.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요렇게 이제 3창, 2창, 1창, 0창.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맞춰서 써줘야 되고. 요렇게 하면서 여기에 1을 넣었더니 0이 됐기 때문에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내가 잘못 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가 2로 중근을 갖죠. 지금 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조립제법 다시 공부. 그래서 결국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뭐가 있는데 했더니 1, 2, 2. 그러니까 이제 그냥 1, 2. 이렇게 선생님이 쓸게. 근데 그거 둘다 0보다 같거나 큰 거? 맞아요. 뭐야, 다 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0을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성립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도 조립제법 한번 할수 있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9가 모두 다 플러스 8,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0.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a 꼴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모두 다 0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때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의 반쪽 조건, 이어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속 조건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그걸 만족하는 A가 1, 마 1, 2, 마이너스 2,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좌미와 우미까지 같아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뭔 말을 하는지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 등호 떼고 그냥 각각의 식을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잠깐만 여기 화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기 X제곱 미분해볼까요? 여기 2X되고. 근데 이건 언제? X가 절대값 A보다 작을 때 이제 등호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 요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1차식이에요, 1차식.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여기 지금 밑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남는 거냐면 그냥 상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언제? X가 절대값 A보다 클 때. 이제 감독님 여기로 와주셔도 돼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절대값 A의 바로 왼쪽 부분에서의 그 좌미분계수와 절대값 A의 바로 오른쪽 부분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항상 일정이에요. 지금 여기가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만족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아 이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 절대값 A 여기다 지금 선생님 절대값 A를 넣은 거예요. X에다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A 플러스 8과 같아줘야지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미분 가능의 두 번째 조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면 6 절대값 A 이꼴 A제곱 플러스 4. 자, 선생님 봐봐요. 이제 우리 실전 연습. 여기서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핑크색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나 지금 용의자. A에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였거든요. 이네개 중에 하나예요. A는 분명히. 이 중에서 이 조건까지 만족하면 미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최종 순위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요, 그냥. 6은 9. 뭔 소리야? 이거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6은 9. 안 돼. 그럼 2는? 12는? 11, 오케이. 마이너스 2는? 오케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모든 실수란 얘기는 실수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2하고 마이너스 2두 개만 가능했기 때문에 파이널 퀘스천은 두개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잠깐만. 이쪽. 그냥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였고 그게 막 절대값 A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러한 숫자를 기준으로 when, o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붙어 주세요. 접합해 주세요. 그리고 껄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매끄럽게 넘어가는 게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인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좌미와 우미가 같아주세요. 근데 그 아까 전에 1번 조건에서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런 부분이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갖고 오면서 살짝은 덩치가 커져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게 몇 번인데? It's just number 9. 9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잠깐만 숨을 고르고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당황, 엔 당황, 땀 삐질 삐질, 이건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페이스를 놓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한번더 실전 모고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네, 조립제법 한번. 우리 EBS의 프리봇의 조립제법만 쳐도 제 생각에는 100개 이상의 강의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거기 이제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와 있었으면은 더 이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맞는 이 문항을 읽고 이 문항에 맞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작도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근데 작도를 좀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생각보다 작도만 잘 해놓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은 주어진 상황을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커요. 근데 하나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이죠. 이거 눈치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를 조금만 들어 올린 게 이거였겠다라고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Y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아이고야, 나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분명히 A가 조금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충 여기다 그냥 이렇게 A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그러면은 이제 그 A만큼 올라가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게 바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기를 2의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이제 밑에 원래 있었던 그래프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Y는 얘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가 이때 이 핑크 색깔과 Y축과 만나는 점이 A라고 했으니까 또잘 찍어야 되겠죠? 얘를 A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노란색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B를 지나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림 그리시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 우리 선생님 되게 잘 그린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B에서 지나면서 X축의 평행,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이제 X축의 평행과 Y축의 평행이 막 헷갈린다. 여러분 X축은 이게 요게 X축이에요. 요거 옆에 요게. 그러면 요게 X축의 평행한 거 요렇게 가는 거죠. 요런 게 요게 X축의 평행한 거예요. 그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직선 X의 꼴 K. 근데 K가 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서 K가 나타나야 되겠네? 그럼 선생님이 대충 그거를 여기서 그냥 막아버리도록 하죠.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K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가 C네. 이렇게 되는 거네. 작도 됐고. 그 다음에 X 이퀄 K가 이 Y는 이 X제곱 플러스 A와 이 X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D라고 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냥 선생님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마치 A라고 하는 점근선과 만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그냥 제가 여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끝! 이러는 거 나보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AB 곱하기 EC의 길이가 8이고 그럼 이제 직독직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요? 여기요. 근데 여러분 요 길이는요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왜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위로 A만큼 올린 게 핑크 색깔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AB 곱하기 EC의 길이는 일단 A 곱하기 괜찮죠? A 곱하기. 그 다음에 D, EC? EC가 어디지? 여기네. 그러면 여기 C라고 하는 거는 B에서부터 쭉 따라온 거기 때문에 B는 바로 X 이퀄 0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Y 좌표가 1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K,1이라고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이 2는 여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K,2의 K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EC의 길이는 2의 K제곱에서 1만큼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8이다 이 말이에요. AB 곱하기 EC의 길이가 8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가 ABD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BD. ABD. 그럼 ABD의 넓이가 이랬죠. 여러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하고 높이 구해야 돼요. 그렇죠? 밑변은 여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A 곱하기. 자, 이제 높이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K. 요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K는 지금 이쪽 감독님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선생님 직독직히 하고 있는 거예요. BC2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다. 그럼 BC가 어디 있지? BC 선생님 다른 색깔 써볼까? 에? 근데 여러분 여기 완전 너무 예쁜 딱 직각삼각형을 줬는데요. 이게 BC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높이 얼마? K. 이게 뭐냐면 BC의 넓이인데 핑크 색깔이 이거의 두 배다.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 K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K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A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데 잠깐만. 아까 전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서 A분의 8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A분의 8 아닌가?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A제곱은 16이 되겠네요. 오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는 양수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A값은 얼마다? 4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줄줄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돼요? 이 값이 2여야 돼요. 그러면 2의 K제곱이 얼마예요? 3이에요. 마지막에도 조금 재밌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좀 재밌었냐면 이 K는 사실상 따지자면 로그 2의 3이죠. 근데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보면요. 결국에는 A의 K제곱을 구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A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등 뒤에 보이다시피 A가 4기 때문에 4의 K제곱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는 2의 K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답이 좀 특이하게 나왔죠. 지금 선생님 등 뒤에 2의 K제곱이 3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네요. 선생님이 실은 알고리즘을 넘겨서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답을 이미 벌써 알고 있는지라 아니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바로 하면 될 거라 같다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2번을 동그라미도 안 치고 했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뭐 너무나 뭐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직독직해를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우 저는 요 정도의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준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오는 것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 그렇게 느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가 좀 어렵죠? 예,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기실에서 저기 우리 미적분 진행해주시는 차윤호 선생님 잠시 뵀는데, 뭐 미적분도 쉽지 않았다. 그럼 뭐 기하는 기하대로 쉽지 않고, 공통과목 공통대로 쉽지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뭐 인생이 쉽지 않아요, 원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연습하면서 실제 수능 날에는 조금 빛을 발해보자 라는 거니까, 그 맥락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마지막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나올 것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 뭐 속도, 가속도, 거리, 뭐 속력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에서의 시각 P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는 게 일단 주어진 것이 뭔가. 그럼 이제 이게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요게 P, 그 다음에 요게 Q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대극 중에서 합답형 문항이네요. 옳은 것을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모두 골라봐라. 기역. 만약에 K가 0이면 시각 T일 때두점 PQ 사이의 거리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바로 지난번 회차 때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도 제가 PQ 사이에 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 이거는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선생님은 보자마자 일단 기억, 빨리 내가 위치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T 이퀄 2에서의 먼저 P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는 8 빼기 6, 4, 24에 18. 그럼 26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x1, 2는 2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는 2라고 하는 이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x2에다가 2를 넣은 요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원래는 4-2k거든요, 지금. 근데 출제자가 지금 k가 0이면 이랬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쵸? k가 0 맞나요? 네. 그러니까 k가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값이 4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K가 0일 때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아, 죄송해요. 지금 뭔가, 맞죠? 아, 잠깐만. 4-2K는 4. 맞죠? 여기 지금 T제곱 마이너스 KT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를 넣게 되면 4-2K가 되는 건데, 이제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X2, 2,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Q라고 하는 점이 2에서의 있는 위치는 4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에 있고 여기는 4에 있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는 큰 거에서 무조건 작은 거를 빼야 되죠.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4하고 2의 차이는 정확하게 얼마예요? 2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기역에서 얘기하는 T이퀄 2일 때 PQ 사이의 거리는 2다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역은 동그라미 준수. 그래서 기억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억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만약에 4가 되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요 말을 또 이해해야겠네? 제가 우리가 이 2회차 모의고사, 1회차 모의고사, 아우,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언제 바꾼다고 했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금 X2는요, Q의 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이 Q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ET-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가 4이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ET-4가 부호가 어디서 바뀌니 이거거든요. 이게 T=2죠. 그러니까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언제니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T=2일 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니은 진수를 풀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때 P의 가속도는 0 맞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또 P를 물어봤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X1은 위치거든요?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적어도 두번 미분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일단 먼저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요게 이제 한번 미분한 거. 근데 가속도는 한번더 미분해야 되니까 A1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6T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T=2에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동그라미가 되겠다. 됐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가 당연히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공감을 하셨다시피 아, 디귿이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들 건데요. 이 디귿이 왜 어렵냐면요. 이게 중간에 이제 인수분해가 좀잘안 돼서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죠. 만약에 K가 2면 출발한 다음에 자, 시작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한 다음에 두점 PQ가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 시각은 1일 때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바로 두 위치의 차죠. 아,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그러면 디귿을 풀때 제가 뭐를 일단 해야 되냐면 PQ 사이의 거리. 거리는 바로 두 위치의 차기 때문에, 두점 위치의 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세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6t제곱에서 t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7t제곱이 될 거고, 지금 여러분 디귿 진술은 k가 2라고 하는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k가 2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t에서 마이너스 2t를 뺀 거니까, 플러스 11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PQ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안 그려지는데요? 아니에요. 금방 그려져요.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만 잠깐만 해보면,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1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근의 공식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해주시게 되면 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7 플러스 루트 5를 2로 나누면 여기가 2.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9.2 나누기 2는 굉장히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7 마이너스 루트 5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0,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7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7 플러스 루트 5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는 3차 함수였을 건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몰라, 뭐 어디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와 여기의 점의 의미가 뭐냐? 두 지점에, 그러니까 두 점의 그 위치의 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거리가 0이었다는 건 다시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발한 다음에 PQ가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가 어디니?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겠죠. 여기.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원래는 뭐였니? 극대였죠. 여기 극대를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꺾여 올라가기 전에도 원래 여기였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여기를 얼른 미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1은 0.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가 않을 텐데. 아, 되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1 아니면 3분의 11인데 3분의 11은 아마도 여기인 것 같아. 아, 여기가 1이 맞네. 요렇게.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에 극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극대가 보이는 거죠, 절대값. 근데 원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간 부분이고 여기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올라간 부분의 이제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냐면 3분의 11이었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0부터 다시 만나는 순간이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 비록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했을 때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못 그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당황하실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낯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요 부분만 좀 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경 지식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조건 가볍게만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은 뭐 원래 우리 극대극소 많이 찾는 거니까. 따라서 t 이퀄 1에서 우리가 이두 지점, 그러니까 두 p하고 q가 만나는 그 거리가, 아니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된다.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디귿까지 맞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3회차 모의고사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체의 어떤 운동,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물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물체의 운동이라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점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위치,

그러니까 위치를 줄 때, 그 다음에 아마 지난 회차, 2회차, 1회차 때는 위치가 아니라 속도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도 내가 적재적소에 이 내용들을 좀잘 소급 적용해서 문항을 그 물어보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5회차까지 거듭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꼭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1번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12번부터는 다음 시간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대 서양과 중세 서양까지 배웠습니다. 다시 복습.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아케나스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사상가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막 얘기합니다. 아, 쌤, 이렇게 다 이름도 많고 막 이렇게 많고 막 구분해야 되고 막 복잡해 합니다. 심지어 이 사상가들만의 미묘한 차이가 가끔은 배웠어도 내가 공부했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여러분 볼 때 듣고 하는 거 좋아요. 보는 거 좋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막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네, 막 급하게 막 어딜 가야 되는 순간 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여러분 제외하고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손으로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대답도 해보면서 표현도 해보면서 말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수강후기도 남겨보면서 그런 감각들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정말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더욱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 공부할 때 때로는 힘들어서 약간 지쳐가지고 눈으로만 그냥 볼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진짜 기억이 금방 사라져. 손으로 정리하고 썼을 때, 틀렸다고 지우고 고쳤을 때, 그럴 때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면서 그게 배움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알겠죠? 우리 아군이야, 아군. 네,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네,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의 더 극적인 수능 대표 문항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근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대의 경우에는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컨, 데카르트. 두 번째, 스피노자랑 흉. 세 번째, 칸트. 그쵸? 다음 이제 벤담과 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세트 메뉴 같은 이제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좀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 먼저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오?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묘하지 않아? 분명히 중세 때였으면은 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신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중세를 넘어 근대로 오게 되면 이제는 신과의 거리를 둡니다. 신이 얘기했던 진리, 혹은 신이 얘기했던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돼. 신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들에서 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진리를 탐구할 수 있지? 두 번째, 인간은 어떤 걸 중심으로 옳고 그름과 선과 나쁨과 이런 걸 얘기해야 될까?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랑 벤담과 밀로 가게 되면 옳은 행위란 무엇일까? 라는 물음 속에서 신이 아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들과 우리가 윤리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신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쌤! 오늘 배울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이 신은 중세에서 얘기했었던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신이 아니야. 이 신은 여러분들,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의 경우엔 오히려 스토아파가 얘기했던 신과 더 가깝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한 노예여야만 한다. 이성의 역할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정도가 다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갑은 누구? 바로 흉이 되겠죠. 네, 감정 중심의 윤리로 기억하면 돼. 을입니다, 여러분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고 무한한 속성들을 이루어진 유일한 실체이다. 네. 개별적인 사물은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인간 또한 양태이다 라고 했던 사상가, 을은 여러분들 스피노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막 공부했을 때
동양에 노자가 있으면 서양에는 빠른 노자, 스피노자가 있었다라고 막 외웠었는데. 네, 미안합니다. 갈게요. 네, 가문 여러분들 춤입니다. 네. 가끔 이제 이런 농담을 좋아하는 또,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부터. A입니다.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기초하는가? 2, 4, 3가 모두 yes. 휴메의 경우엔 여러분들 공감 떠올리면 되고요. 스피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이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 보겠습니다. B입니다. 개인의 승인 감정은 자신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네.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공감 능력 바탕으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덕이라고 했다, 선이라고 했다라는 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디귿 보겠습니다. 비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사랑의 정서를 지닐 수 있는가? 그렇죠.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여러분 신은 비인격적인 신이야. 인격신이 아니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지복에 이르는 길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스피노자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습니다. 리을입니다. 네,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 대신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을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정답 바로 니은과 디귿의 몇 번? 3번이라는 거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예, 그렇죠? 흄과 이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스피노자 여러분들 비교되어 출제되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스. 오케이. 이제 출제 트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퀴나스랑 스피노자 여러분들, 신을 근거로 출제가 되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15번의 경우에는 흄이 단독으로 출제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흄이 얘기했던 공감의 특징과 이성의 역할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스피노자처럼 얘기했던 정념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자유인 떠올리면 되고요. 베이컨과 흄의 경우에는 이제 흄이 말했던 공감과 베이컨과 흄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관찰과 실험에 대한 그런 공통 입장들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제에는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두 사상가를 비교했고요. 공감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얘기했었던 신과 필연적 인과법칙에 대한 포인트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실제로 풀기 전에 핵심 구조 판서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볼게. 도덕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에요. 이 왼쪽에 두 사상가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데카르트랑 베이컨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신의 도움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데카르트 이런 경우엔 얘기합니다. 방법적인 회의를 하자.

확실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뭐야?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의 제1 원리라고 합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탐구한 철학의 제1 원리. 이 자명한 명제로부터, 이 확실한 명제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진리를 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데카르트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경우에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연역법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2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베이컨의 경험주의입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고요. 아는 것 힘이라고 얘기했던 사상가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편의가 올라갈 거고 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다. 포인트 기억해야 돼. 그럼 이 아는 것이 힘인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더 많이 알수 있을까? 빨간색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단순 귀납법이 아니야. 앞에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참된 귀납법을 해야 돼요. 이 참된 귀납법이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뒤에 지문 포인트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네, 수능 완성과 특강에 자료 플러스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비교 포인트 설명될 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상가 어떻게 진리를 알수 있을까? 물음속에서 탐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중요한 출제 포인트 스피노자랑 흄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노자입니다.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날렸던 사상가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옛날에 어떤 막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농담으로 스피노자는 과연 사과를 심었을까, 물을 심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더라고. 네. 사과, 나, 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과를 심었을까, 물을 심었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따라 유독 개그 욕심이 나네요. 넘어가서 그럼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아니 내일 당장 종말인데 지금 오늘 놀아야지 무슨 사과나무를 왜 심어? 스피노자 여러분들 말하는 세계관을 파악하고 그가 얘기했던 행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범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이 세계 자체이고 자연 자체이고 유일한 실체라고 봤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야.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고 이것들에 저항하고 정념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필연적 법칙을 인식해서 아, 그래. 내일 종말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우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되냐? 나는 내가 할 것들을 묵묵히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여러분 재밌는 게 피런에 여러분 따르면 신 또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당연히 없고요. 네, 그래서 요신 또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선지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완전한 행복 얘기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었던 중세 서양 사상가들과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들이 말했던 궁극적 행복과 스피노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지복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갈게요. 이제 인간은 양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자기 보존에 위해서 살고 있다. 인간은 여러분들 자기 보존에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느낍니다.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나에게 자기 보존의 감정을 더 키워주는 그런 네, 자기 보존을 더 키워주는 감정은 능동적인 감정이고요. 자기 보존을 오히려 여러분 떨어뜨리는 감정은 바로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떤 여러분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인과 필연 법칙을 깨닫지 못해서 휘둘리는 감정이에요. 그게 뭐야? 바로 여러분들, 수동적인 감정, 정념이 되겠습니다. 정념. 네. 반면에,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든, 뭐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걸 묵묵히 하는 거예요. 네.
필연 법칙을 파악한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여러분들 사건과 이런 수동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태어난 자세에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따라서 지복에 이르기 위해선 필연적인 법칙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감정을 키워야지, 그치? 네. 내려갈게, 여러분들. 완전한 행복 되겠습니다.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서 자연의 필연 질서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 지복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의 상태예요. 정념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는 건 바로 노예의 상태, 예속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흉 보겠습니다.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입니다. 먼저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실제 결합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왔던 스피노자는 인과 필연 법칙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VS, 비교될 만한 포인트를 얘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 또한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 그 자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려갈게요. 감정 중심의 윤리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의욕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동기가 못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어. 봤어. 도와줘야 되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난 분명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웠어. 알고 있어.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성은 도덕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동기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뛰어들어가서 여러분들 막 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건 바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경우에는 감정, 정념은 여러분들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의욕을 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얘기하려면 그거는 감정으로부터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역할은 뭐야? 얘는 사실 판단, 진위 판별, 도덕적 행위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뿐이야. 내가 마음으로, 지금 저 사람 아픈데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감정이 움직여서 뛰쳐갔을 때, 야, 김상건 이성! 어떻게 도와줘야 돼? 오케이, CPR! 네. 다들 비키세요! 네.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여러분들 다, 방법들. 그걸 이성이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 이성이 아무런 역할도 없다? 오해입니다. 이성도 분명히 역할을 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 선, 부인의 감정을 느끼면 악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도덕 감정을 따라서 실천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을 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유용한 것, 유용성에 느끼는 시인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던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공리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입니다. 데카르트 베이컨은 일단 패스하고 바로 스피노자 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대결입니다. 필연적 인과법칙에 따라 살자. 야, 그런 게 어딨어? 실제 결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흉의 경우에는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정념을 여러분 얘기하면서 오히려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다. 네. 사회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며 우리는 그것이 도덕적 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비교와 공통점 이런 포인트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잘 나오는 포인트는 데카르트랑 베이컨의 비교 포인트, 공통점. 둘다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입니다. 바로 한번 봅시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갑부터. 3단 논법. 연역법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데카르트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연역법 이런 떠올리면 돼요. 3단 논법이 뭐냐? 보편적인 진리 대전제부터 시작해서 소전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3단 논법이 이 사람은 지금 적합하지 않대요. 네,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 3단 논법은 쫙 얘기하면서, 야, 이거 견고할 수 없어. 이거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 여러분들, 빨간 펜. 참된 기납법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기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자. 누구? 갑은? 베이컨. 네. 우상타파 참된 기납법 베이컨 을입니다. 내가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빨간색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쫙 여러분 내려가서 네. 다만 우리가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부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아, 지금, 요, 으렵.

빨간 부분. 데카르트를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이 제1원리를 탐구했던 그의 모습과 논리와 생각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베이컨과 비교되는 사상가 바로 데카르트 되겠습니다. 사실은 두 사상가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상가들이랑 비교가 될때 보통 베이컨과 막 휴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되긴 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보통 나오면 세트로 많이 묶여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걸 또 생각해서 출제자분들께서 다르게 또 출제할 수 있어. 알겠지? 우린 항상 기존의 트렌드도 생각해보고, 때로는, 그때그때 문제에 맞게 푸는 연습도 필요해요. 1번 보겠습니다. 참된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짐으로 지성의 역할은 존재할 수 없다. B, 틀렸다. 둘다 지성의 역할을 얘기했다. 2번, 3단논법의 방법으로 기존의 지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할 수 있다. B, 틀렸다. 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3단논법은 이러한 한계가 있어. 그걸 통해 세우는 거, 이거 경고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죠. 그쵸? 따라서 참된 귀납법 얘기했던 베이컨 떠올리면서 2번, X. 3번 여러분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는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오히려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이성을 통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이 철학의 제1 원리를 얘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연역 추리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은 인간 존재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연결. 정답 4번. 오케이. 5번입니다. 객관적 세상에 대한 지각작용으로 획득한 경험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B, 을에게 바로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이성의 작용, 방법적 회의를 강조했다.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나와 있고요. 근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값부터 보겠습니다. 지복 나와 있습니다. 지복. 네. 지복 여러분들. 네. 지복은 아까 스피노자가 얘기했는데? 오케이! 을도 여러분들, 지복! 네. 지복은 쉽게 말하면 완전한 행복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네. 갑의 경우에도 당연히 중세 서양 사상가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쫙 읽어봐. 지복이 현세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중세 서양 사상가들에 의하면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가능해? 내세에서 여러분들, 그쵸? 따라서 이렇게 현세에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 목적을 일단 소유하면 인간의 자연적 욕구는 종결되기 때문에 인간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궁극 목적. 뭔가 약간 최고선의 냄새가, 그렇죠?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향기가 난다? 그러면 아퀴나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의 궁극 목적에 더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움직인다면 인간은 그 안에서 수식하는 목적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것일 터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가 종결되는 일이 현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현세에 여러분 인간들은 자연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아퀴나스의 포인트에 따르면 우린 분명히 현세에서 세속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비적인 단계의 행복에 이를 수 있어. 근데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신의 은총을 받아서 신과 하나가 돼야 돼, 그치? 바로 구원받아야 돼, 그치? 네, 바로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의 사상가는 아퀴나스다라는 게 연결이 가능하죠. 네.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지복은 덕에 대한 보성이 아니라 바로 덕 자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정욕 여러분들, 바로 정념을 딱 떠올리면 돼요. 이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거다, 절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복을 누리는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네.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파악한 사람이야, 이성적으로 관조한 사람이야, 만족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복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여러분들. 네. 이때 신은 중세 신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 따라서 이 사랑은 정신이 능동적인 한에서 정신과 관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덕그 자체이다. 다음으로 정신은 이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을 사상가는 누구다? 스피노자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신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없으면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수가 없다. 그쵸? 우리가 신의 무한한 선을 여러분들 누리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따라서 1번 동그라미.

맞추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의 신과 하나가 될때 누릴 수 있는 거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포인트랑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다음 3번.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지복을 누릴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스피노자의 사상을 정확하게 딱 표현하고 있죠. 수동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필연적 인과법칙을 파악한 사람은 지복을 누릴 수 있어. 네, 3번 동그라미. 굉장히 좋은 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선지가 출제된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몰랐던 선지를 바탕으로 윤리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인간은 신, 즉 자연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질서를 인식할 때 지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 신과 자연으로부터 그가 얘기했었던 범신론적 세계관 속의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오케이.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 되겠네요, 5번. 네. 볼게요. 신은 자연 법칙의 필연성에 따라 작용하는 실체로서 의지를 갖지 않는다? 아퀴나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지, 그치? 따라서 자연스럽게 5번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스피노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선지지만 아퀴나스에게 틀렸기 때문에 바로 지워주면 됩니다. 정답 바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또한 좋은 선지이지만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이 아퀴나스랑 스피노자를 꿰뚫고 있는 좋은 선지들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오케이. 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나쁜 것들이 이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 네. 나쁜 행동의 원인은 무지이다. 떠오르잖아, 여러분들. 네. 그런 연습이 지금쯤이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나쁜 것들을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야. 야, 좋은 게 뭔지 알면 그걸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나쁜 걸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것들이 어쨌든 나쁜 것들인데도 욕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쫙 내려가서, 네. 나쁜 것들을 모르고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욕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쫙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것들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것을 욕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참된 앎을 얘기했던, 무지의 자각을 얘기했던, 지행 합의를 얘기했던 갑은 누구?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갑은 소크라테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투스럼 나와 있습니다. 네, 자기 보존의 그런 욕망, 욕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동시에 관계될 때는 욕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이제 내려가서. 그러므로 욕구는 인간이 자기 보존에 유용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있답니다. 욕망은 여러분들,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는 한 주로 인간에게 관계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서, 욕망은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욕구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아, 욕구랑 욕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구분보다는 조금 더큰 관점에서 스피노자가 말했던 지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에 주목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내려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노력하고요, 그것을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중요 포인트.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뭔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여러분들,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상가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여러분 경우에는 좋음의 이데아라는 걸 얘기했죠. 이게 좋은 거야. 우리가 욕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반대로 스피노자의 경우엔 뒤집었습니다. 아니야. 야, 우리가 원하고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지. 거꾸로 여기 위 어디 있어, 여러분들? 네. 위 여러분들.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야. 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 포인트 여러분들 보면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네. 을은 누구다? 바로 스피노자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스피노자에게 어려웠던 지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게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네. 갑부터 참된 삶을 지녀도 욕구가 올바르지 못하면 좋은 행위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네. 틀렸습니다. 왜?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네. 나쁜 걸 하지 않습니다.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이라면 바로 좋은 행위를 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지행합의를 떠올리면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기억은 아웃! 니은입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도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인간 또한 여러분들, 바로 신, 자연, 유일한 실체의 한 부분, 양태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면 되고요. 코나투스를 떠올리면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 보존 성향은 코나투스 떠올리면 돼. 니은은 스피노자에게 예스. 디귿입니다.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좋음을 타인을 위해서도 욕망한다. 디귿은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는 선지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이 스피노자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좋음이라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도 욕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스피노자 여러분이 얘기했었던 자기 본질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건 사실은 나 혼자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이 자기 보존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줘야 돼. 서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념에 휩싸인 채로 괴롭히고 싸우고 하게 되면 나의 자기 보존 실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해서 정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그런 덕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 좋은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타인을 위해서도 욕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포인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로 더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욕구를 지닌다. 바로 스피노자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을에 따르면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 바로 여러분들, 니은과 디귿의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가장 큰 부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군중으로부터 명예와 존경을 소유함에 있어서 의해서도, 한없는 욕망으로 생기는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마음의 동요가 끝나지 않으며 진정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동요가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정적 쾌락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쫙 밑줄. 네. 뭐가 떠올라야 돼? 아타락시아, 그치?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아타락시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갑은 누구예요? 바로 에피크로스가 되겠죠. 갑은 에피크로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타인에게 유용한 혹은 유쾌한 모든 마음의 성질은 관찰자에게 쾌락을 전달하고 관찰자에게 존경심을 끌어내고 덕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이 필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쵸? 위험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공감의 능력으로부터 야 진짜 멋있다, 야 최고다, 정말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 신의, 명예와 같은 덕들은 여러분들 오직 사회의 선을 증진하는 경향 때문에 존경받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덕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덕, 좋은 거, 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은 여러분들 흉이라는 걸 체크하면 되겠죠?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갑과 을입니다. 기억입니다. 행복을 실현할 때 정신적 쾌락은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에피크로스 여러분 경우에 육체적인 쾌락이 행복 실현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배고픔을 면하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에피크로스가 여러분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이 순간의 감각적인 쾌락보다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크로스에게 육체적인 쾌락이 행복 실현할 때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니은입니다. 여러분들, 빕니다. 비는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느낌을 사용한다.
둘 모두 여러분들 공통점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스 예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라는 경우에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느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휴메의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공감이라는 걸 바탕으로 도덕적인 구별을 한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성향이 쾌락이 우리라는 기대에서 유리할 수 있다. 에피크로스론에 따르면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성향은 쾌락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에서 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피크로스에게 예스가 됩니다. 이 휴메에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휴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성향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쾌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념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할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네, 디귿 또한 휴메에게도 맞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은 두 사상가 모두에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을까지 판단돼야지 정답이 나오겠네요. 씁니다. 사회 행복에 공헌하는 것이 인간에게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B 틀렸습니다. 네. 휴메에게 노. 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봤을 때 혹은 사회에 이렇게 행복에 공헌하는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멋있다, 좋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공감을 통해서 그치? 따라서 이 휴메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나왔고요.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각걸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갑부터 우리가 인격과잉에 대해 칭찬하고 비난하는 감정은 독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볼 때, 인격을 볼 때, 야, 저거 훌륭하다, 저거 좀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여러분 감정이 좀 독특하대요. 모든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그런 성격을 갖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휴미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도덕적 감정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공감을 통해서 사회적인 시인을, 사회적인 부인을 하는 것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내려갑니다. 저기에 선한 자질들은 우리에게 해로워, 하지만 우리에게 존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군이 여러분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싸우는 건 우리한테는 안 좋아, 그치? 그런데, 거리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의 모습은 훌륭하다, 좋다, 멋있다, 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든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이 도덕적 감정과 같은 성격을 갖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감정은 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특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과 비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만 우리는 그 인격을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명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감정은 특별해. 그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빨간 펜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봤을 때 멋있다,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고 온다, 시인한다, 이럴 때 그것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흉이라는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반감의 원칙은 이에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사람이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을의 지금 경우에는 지금 공감과 반감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 물결친 거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승인이나 불승인의 감정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이유로 내세우면서 외재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를 완전히 부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휴미에게 했던 공감에 기초한 도덕적인 구별, 좋아, 훌륭해.

다른데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주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결친 부분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사상가가 있어야 돼. 바로 유용성, 공리를 얘기했던 공리주의자 벤담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벤담의 경우에는 요 공감과 반감의 원칙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으른 바로 벤담. 네. 뒤에 적겠습니다. 그냥. 네. 여기 갑은 흉. 으른 바로 벤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행위의 사회적인 유용성 여러분들, 공리, 유용성 떠올리면 돼요. 공감 능력에 의해서 승인되는가? 흄의 관점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적장의 모습, 사회적으로 여러분 유용한 것들을 갖고 오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공감에 의해서 선하다, 야, 덕 있다라고 평가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따라서 기억의 물음에 대해서 흄은 예스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벤담 여러분 경우에는 이 공리라는 것은 공감의 능력에 의해서 승인되는 게 아니라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승인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억의 A 질문은 벤담이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던 yes, no가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공리의 원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 분별하는 보편적인 원리인가? 이건 지금 벤담이 얘기하는 건데? 그쵸, 여러분들? 따라서 벤담이 yes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니은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디귿입니다. 공감 능력은 도덕적 시인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시인의 근거인가?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구별을 한다라는 거. 사회적인 시인을 하면은 선. 사회적인 부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흄에게 예스. 동그라미. 마지막 리을입니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원인이 될수 있는가? 벤담 여러분 따르면 우리 무언가 행위를 할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서 우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의 목적은 쾌락을 얻기 위한 거지. 나아가서 그 행위의 원인 또한 쾌락이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여러분들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벤담의 관점에서 원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리을의 경우에는 또 뒤에 벤담 배울 때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 네, 4번이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넘어가고 11번,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도덕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바로 흄이 되겠죠, 그쵸? 덕은 관찰자에게 유쾌한 승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활동이나 성질로 규정되고, 악덕은 그 반대로 규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것을 지금 공평한 관찰자에게 유쾌한 승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네. 내려가서 우리는 평범한 사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조사하고 살펴봐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비 여러분, 뒤에 부분은 네, 흄이 이야기했던 이런 경험적인 탐구의 모습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흄 체크.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각 세대는 그 세대가 물려받은 도덕 원리라고 하는 자원을 탐사하고 원리를 동시대의 필요와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도덕 원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조건에서도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문화마다 사회마다 막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 얘기하는 건좀 무의미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격률이 정당한 원칙이 되려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수단과 조건을 강조하고 왜곡된 이상주의로부터 도덕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성장, 발전, 그쵸? 수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류라는 것은 성취 결과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가치 영향을 제한할 때 생긴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공의 개념에 이런 물질적인 조언만을 넣고 뒤에 것들을 배제하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 사실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뒤에 현대 윤리, 사상가, 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많은 지문들을 전부 우리가 막 대학교, 대학생, 대학원급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풀때 몇몇 단어와 키워드, 맥락들을 통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계속 해보길 바라고요. 뒤에 현대윤리 사상과 주의 다시 배울 때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주의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흄과 듀이를 이렇게 묶어서 출제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두 명을 비교할 수 있을까? 뒤에 있는 선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덕과 악덕은 대상이 지닌 객관적 속성으로 인간의 마음밖에 실재한다. B 틀렸습니다. 흄의 경우에는 위에 문장에 여러 번 나와 있지만 덕과 악덕이라는 것을 이 감정으로부터 지금 판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객관적 속성으로 인간 마음밖에 실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으로부터 덕과 악덕을 판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관찰자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이 느낀 쾌감과 불쾌감을 유사하게 느끼게 된다. 그쵸? 니은은 여러분들 흄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게 바로 선.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악이라는 걸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한 가설은 문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불변의 진리가 된다. 듀이가 지금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맞게 변화하는 거. 우린 그런 걸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정의가 가치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효용을 인간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별표 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상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덕목이라는 게 가치 있는 건이 휴메 여러분 따르면 분명히 사회적인 그런 유용성을 갖고 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인 유용성, 효용성, 문제 해결 이런 걸 갖고 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 둘다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되겠고요. 몇 번이죠? 네,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또한 지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뒤에 배우게 될 사상가인데 미리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칸트입니다. 칸트.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내가 도덕감이라는 개념과 완전성 일반이라는 개념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완전성 일반을 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완전성 일반이 뭐예요? 네. 조금 여러분 수준이 높게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푸는 과정에서 완전성 일반을 알고 풀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실전력을 키워야 돼. 근데 눈치를 빠르게 한번 채봐. 지금 여러분들, 이 사상가의 경우엔 도덕감과 완전성 일반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 난 뒤에 걸 고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뉘앙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뒤에 설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완전성 일반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문제의 판정을 감성에서 순수 이성의 법정으로 옮기는데, 비록 이 법정이 여기서 아무런 판정도 못해도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여러분 선이지? 라는 규정되지 않은 이념을 좀더 세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 채 간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칸트라는 걸알수 있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단서는 선의지였고요. 도덕감이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이성이라는 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가 그러면 얘기했었던 실천 이성, 순수 이성, 그쵸? 의무 의식, 선이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칸트가 이 흄에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주는 거예요. 바로 한번 괄호를 치면서 보겠습니다. 이성은 감정이 정한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B 틀렸어, 여러분들. 흄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행위하게 되는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네, 여러분들. 흄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적 개연성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B, 틀렸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선이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칸트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도덕감의 기초를 둔 경험적인 원리는 도덕성을 떠받치는 토대가 될수 없다. 흄, 도덕감이 아니라 우리 의무의식 선이지 실천의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도덕성을 얘기해야 돼. 네가 말한 도덕감, 아니야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비판 포인트 여러분들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이상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법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 또한 자연법칙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퀴즈 남겨놨습니다. 후기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 배울 파트가 바로 자원 부분인데요. 아, 여러분들 이 자원 공부할 때 보면은 항상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원이나 뭐 뒤에 가서 배울 공업이나 사실 좀 생소해서 어려운 거지 진짜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때 개념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지 안 들은 친구들은 개념을 다른 데서 봐와서 알잖아요. 이거 한번 해두면은 절대 안 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이해를 기반으로 그래도 암기를 하다 보면은 아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즐겁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자료 분석부터 가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바로 뭐예요? 우리는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에너지 공급량 순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소비량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큼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뒤에 가서 배울 생산량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생산량과 공급량은 다른 겁니다. 근데 공급량과 소비량은 비슷비슷해요. 그치?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순인데 이거 기억할 때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냥 앞글자 따서 아유, 싸다 싸, 석탄이 1,000원밖에 안 해. 석탄 1,000원 이렇게 기억하면은 아 그냥 편한다니까요. 당연히 석유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고요. 석탄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이라든지 제철공업이라든지 정말 많이 쓰이죠. 두 번째, 그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용 경기도 지역 또는 인천 일부 지역에서 발전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치? 그리고 원자력 4위에 4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재생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둬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전력 했을 때 전력은 산업용, 산업공공용, 가정용, 뭐 수송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사실 막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에너지도요. 산업용이잖아요. 전력도 산업용이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 그 지역은 전기도 많이 쓰고 최종 에너지도 많이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산업용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공업이 있는 곳에 석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발전용이라든지 제철공업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중요했었잖아. 꼭 기억해둬야 되는 포인트. 알고 가시고요. 요거는 생산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 뭐야 석유가 1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아직 개념이 덜 된 거야. 알겠죠? 생산량하고 공급량은 달라요. 생산량은 우리가 생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생산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0인 거예요. 0. 없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원자력 생산하죠. 선생님 원자력도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우라늄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원자력은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지. 그치? 네. 석탄 중에서는 역청탄은 해당이 안 되겠죠. 무연탄을 물어보는 거고요. 수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죠. 저 우리가 뭐 해외 물을 빌려다가 이렇게 수력발전을 돌리진 않잖아. 그렇죠. 천연가스는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울산 앞바다에서 채굴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문제로 나올까 싶긴 해요. 그렇죠.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우리나라에서 발전하죠. 풍력 우리나라에서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는 신재생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때요? 신재생의 비중이 진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니? 그렇죠. 반면 원자력은요 오히려 비중이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원자력의 비중이 실제로 줄었다라기보다는 전체

전체적인 총량이 줄었다라기보다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좀 비중이 줄어든 것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로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원자력은 언제부터 우리가 생산했어? 원자력 공급은 언제부터 진행됐어? 라고 한다면은 1970년대 후반. 천연가스는 언제부터 공급됐어? 라고 한다면요, 언제부터 쓰였어? 라고 한다면은 1980년대 후반. 그래서 뭐 여기는 생산량이긴 한데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90년대부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천연가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기도 하죠. 그쵸?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쵸? 뭐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기서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2번인데요. 1차 에너지의 권역별 생산량 및 시도별 발전량 비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산량 비중이 나왔든 공급량 비중이 나왔든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항상 원자력부터 보시면 돼요. 그렇지? 원자력은 생산량이나 공급량이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곳이 공급되는 곳이니까 원자력을 생산하는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생산량,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곳이 어디예요라고 한다면요. 어디야? 호남권 아니면 영남권이지. 바로 여러분들 말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자력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또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끼리 비교하면은 이제 수력 발전소 안에서는 어떤 게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낙동강 유역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유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죠. 충북, 강원, 경기 뭐 이런 지역들. 그쵸, 한강이고요. 또 낙동강 하면 경북, 경남 이런 지역들이죠. 이제 그런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꿀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왜 대체 낙동강 유역이나 한강 유역에 굳이 수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되어 있겠어라고 한다면요. 이거 옛날에 우리 공업할 때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하게 되면서 서울과 부산은 범람하면 돼안 돼? 범람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한강 막아야 되죠. 낙동강 막아야 되죠? 그냥 막을 순 없지. 또 보도 만들어. 막는 김에. 다목적 댐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전기도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한강 유역이나 낙동강 유역에 수력 발전이 많이 위치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요. 경북, 경주, 그치? 그리고 부산, 울산, 또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이렇게 꼭 다섯 군데가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량 비율을 보더라도요, 앞에서 석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은 석탄은 그냥 강원도에서만 거의 채굴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1차 에너지의 시도별 발전량 비준을 보면은 전기를 어떻게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내냐라는 건데요. 석탄 화력 발전과 천연가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요.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소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어디예요? 충남, 경남, 강원, 인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세모 같은 느낌. 왜냐면 인천은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지만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남 영광, 부산, 경북 울진, 또 경북 경주, 그리고 울산 이렇게 다섯 군데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도별로 본다면요, 네 개로 볼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울진, 경주 두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네개 중에서는 네 지역 중에서는 네 시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구나. 그 지역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치?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봐봐, 얘들아. 전남, 부산, 경북, 그리고 울산, 이런 지역들은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 이런 다른 발전소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다른 발전소가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갈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기출 문제였잖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치? 그리고 발전소가 많은 경북의 발전량이 가장 많다라는 것도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이용한 발전량은요, 어디가 많아요? 경기.

있고요. 하나만 더 써놓는다고 하면 인천. 인천은 약간 좀 반반 같은 느낌. 왜?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천연가스가 연소시 그나마 오염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는 훨씬 덜 하잖아요. 그렇지 않니? 석탄은 이세개 중에서는 제일 그 천연가스, 석탄, 석유 중에서는 제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았던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치? 그래서 경기 인천에는 천연가스 이용한 발전량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연가스 경기 인천. 그쵸? 원자력 경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뭐 세계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경북은 반반 나눴을 때 경주, 울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두 개구나. 석탄, 충남 무조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겠지만요. 충남 같은 경우는요. 제철소가 위치되어 있어서 석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발전량으로도 충남 압도적. 그리고 경남. 다른 발전소 없잖아. 강원 다른 발전소 없잖아요. 그렇지? 뭔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데는 화력 발전소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생각보다 좀 할만하다니까 얘들아. 할만해.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 나오죠? 태양광은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남, 전북, 왜요? 일사량이 풍부하려면 평야여야 돼요. 그렇지? 평야면은 지형성 강수가 이렇게 잘 내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 평야하다 보면은 산지에 있는 것보다는 해가 뜨고 질때 계속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받을 수 있잖아. 태양광 발전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야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사량이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하면은 무조건 호남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얘들아, 살펴보면은 꼭 전남, 전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남, 전북, 또 충남. 평야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경북 지역은요. 소우지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 그치? 소우지. 소우지산 비가 안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돌리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산지가 있는 지역. 그치? 그래서 해안가라고 한다면 전남, 제주. 그쵸? 산지라고 한다면 강원, 경북이잖아. 태백산맥 있는 곳이잖아요. 강원, 경북은요. 태백산맥이 있으면서도 또 모두 있는 곳이야. 해안가랑 가까운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태백산맥, 해안가랑 가깝고 높은 산지야. 바람이 정말 많이 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네 지역이야. 강원, 경북, 전남, 제주. 그래서 이 경남, 제주에 비해서 경북, 강원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산지이면서 바닷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치?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알겠죠? 조력 쉽죠? 그냥 경기도 어디요? 안산. 그치. 시화호 조력 발전소.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3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치. 자, 그래프는요. 새 광물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 생산량이에요, 얘들아. 이거 공급량, 생산량 구분 잘해야 돼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 자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가에서 다는요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에 하나이고 A에서 C는 강원, 경북, 충북 중에서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옛날 자료하고 최근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최근 자료부터 보세요. 그렇죠? 이게 좀 수능 특강이나 이거 EBS에서 수능 완성에서 좀 많이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수능에서 나온다면 항상 최근 게 많이 등장하니까 최근 거를 기준으로 항상 보는 거야. 알겠죠?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가는 A밖에 없어라고 한다면요. 뭐예요? 세개 중에서는 철광석밖에 해당이 안 돼. 우리 철광석은 산호하면 무슨 색이야? 홍색이야 하면서 홍천 양양 홍색이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좋다라고 했었잖아. 홍색이야. 그렇지? 그래서 홍천 양양 어디 있어? 강원에 있잖아요. 그럼 A가 강원이 되는 거고요. 가는 철광석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요거 보고서도 풀수 있었어. 왜? 뭐가 있으니까? 경남이 있으니까. 경남, 하동산청 하면은 뭐라고 했어? 아이, 고령토, 고령토. 그럼 나는 고령토. 그치. 또 고령토, 어디에 많아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걸치는 그런 부분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 그런 걸치는 부분들이야, 보면은. 그치. 그래서 뭐, 강원이라든지, 여기가 강원이 되겠죠, 또. 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북이라든지. 여기 경북이 되겠죠, 경북. 그치. 이렇게. 또, 이거는 더 쉽지. 석회석 같은 경우는 어디야? 옥천습 꼭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강원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에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겠어? 아무래도 강원도. 제이가 강원도. 그럼 씨는 충북. 그럼 다는 뭐예요? 석회석.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맛에 맞게 찾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뭘 가지고 먼저 찾았냐 이러면요. 그냥 석회석을 먼저 보고 찾았어요. 석회석. 왜냐면 석회석은 이제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충북 일부 차지하니까. 강원, 충북, 석회석이지. 그치? 그 다음 뭐, 철광석 가지고 찾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경남 나와 있으니까 고령토 이렇게 찾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에 익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3초, 5초 막 이렇게 이 안에 풀수 있는 그런 되게 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기출에 한번 등장했던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 웬만하면 안 틀릴 것 같습니다. 자, 1번. 나는 금속광물 자원이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고령토니까 비금속광물이 되겠죠. 네. 2번, 가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철광석, 다, 석회석. 석회석은 100%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수급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철광석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치?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그치?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비는 시보다 시멘트 관련 제조업은 석회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B는 C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 석회석은 A하고 C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치? B.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치? 석회석 하면은 항상 강원, 충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C는 A보다 행정구역의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북, 강원 비교하면요. 얘들아, 강원권하고 충청권의 그 면적이 비슷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호남권, 수도권이 제일 작았잖아. 강원권, 충청권 비슷비슷했다고. 근데 강원권은 그냥 강원도가 다고, 충청권은 충남, 충북 그 외에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의 반쪼가리인 충북만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행정구역이 넓을 수밖에 없어. 아예 강원이 더 넓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A가 더 넓은 거고요. 또 고령토 생산 양은 그래서 이 문제를 줬나 봐. 그치? 2024년이 1986년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경남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경남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 양을 비교하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 생산 양 차이는 별로 없어. 근데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옛날에 훨씬 더 고령토 생산을 많이 했구나. 한국지리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두배 정도 맞네. 근데 비슷하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더 많이 깼겠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가, 다음 형성평가제 1부인데요. 1번에서 3번 질문에 대한 모두 정답만을 표시한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자원에 대해서 진술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 그치? 표시하시오. 단, 가에서 단은 무연탄, 석유, 역청탄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석탄이 이렇게 좀 나뉘어서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했나요? 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연탄. 저 무만 쓸게요. 여수와 서산, 화학공업. 오, 여수, 서산 말고도 울산까지. 시옷 들어가는 새 친구 있잖아. 여수, 서산, 울산, 석유. 다 시옷이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어디예요? 석유화학. 그치? 석유가 되겠다. 나머지는 역청탄이 되겠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죠. 참고로, 7, 8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에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탄광을 좀 많이 닫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자리 잃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가면서 인구가 점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어디? 태백하고 정선 지역이요. 그래서 이두 지역은 인구 파트에서도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이니까. 그치? 석탄 합리화 정책 때문에. 아, 다 연결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가는요,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은 석유가 되겠죠. X가 됩니다. 나는 고생대 평안노총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X가 되겠죠. 고생대 평안노총군은 무연탄. 너무 기본적인 내용 물어보죠. 역청탄은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약간 좀 세계지리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교과서에도 수

특정 지역에 많이 석유가 가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만큼 소비하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탄, 가에서 라는 각각 석탄, 수력, 신재생, 원자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아니, 무조건 원자력이 나왔으면 우리는 뭐부터 보는 거야? 무조건 원자력부터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아. 무조건 원자력부터 보는 게 맞아요. 아니, 사실 문제 푸는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데, 원자력은 무조건이 맞아요. 원자력은 아예 답이 정해져 있거든. 자,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만 있는 거, 전남하고 경북에만 있으면 그게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원, 경남에는 없는데 전남, 경북에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원자력이죠. 원자력이야. 자, 이렇게 원자력인 거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까지는 여러분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이 다음부터 좀 당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어렵기도 했었어. 좀 어렵기도 했었어. 자, 원자력을 일단 지워볼까요? 자, 그다음 석탄, 수력, 신재생.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일단은 생산량만 본다면은 신재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연탕 생산해봤자 별로 생산 안 하고. 그치. 수력 같은 경우는 신재생 중에서도 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거든요. 그치 아니?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심지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도 합쳐져 있고, 뭐 바이오도 합쳐져 있고, 이것저것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아, 보면은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겠구나 하면서 라가 신재생 에너지겠구나라고 찾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 신재생하면은 태양광. 태양광하면 어디야? 전남. 그럼 원자력 다음으로 많은 거, 전남에 많은 거 신재생 에너지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수력 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한강, 낙동강 일대요. 그럼 여기 한강, 낙동강 일대는 전남 빼고 강원, 경북, 경남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럼 강원, 경북, 경남에만 있는 나가 뭐가 되겠어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바로 뭐가 돼요? 수력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도 굉장히 잘 찾은 거고요. 또. 오히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좀 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남에 화순 탄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순에서 전남 화순에서 석탄을 채굴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비중이 강원만큼 많진 않았어요. 강원의 한 10분의 1 정도 채굴했었는데 2023년에 폐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남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지 않아요. 석탄을. 대신 강원에서만 석탄을 많이 생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진 않지만 진짜 조그맣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괜히 공부를 했다면은 전남에 석탄 있어야 되는데 라가 석탄인가 막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지리는 막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남에 석탄을 잊으세요.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잊어도 돼요. 제발 잊어 이제. 화순 기억 안 해도 돼 이제는. 알겠지? 그래서 아유 석탄 뭐야 강원이네 강원 하면은 가가 석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쉽게 접근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한국지리는 쉽게 무조건 어렵게 우리가 꼬일 필요가 없어 스스로 무조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찾았든 잘 찾았다면 다행인데요. 먼저 원자력을 찾았다면 전남을 보고서 신재생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아시겠죠? 아, 사실 경남 보고서 아, 이게 신재생이고 이게 수력이지 이거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치? 네. 어쨌든 찾았다면 내용은 쉽습니다. 1번 경남은 강원보다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지금 생산량을 물어보죠. 그치? 경남, 강원 보면은 총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근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좀 비슷비슷해. 그치 않니? 근데 전체적인 총량은 어디가 많아? 강원이 많죠. 그러니까 강원이 경남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 보고 풀면 되는 문제. 네. 이렇게 선지 중에서 하나 정도 등장을 하죠. 수능에서도. 그렇지? 각 문제마다. 2번. 나는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에 국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석탄이 되겠죠. 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지 가. 그렇죠? 탄은 기후적 제약으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수력과 관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와 관련한 설명이고요. 자, 탄은 나보다 전력 생산 내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자력하고 수력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뭐가 먼저겠어? 수력은 얘들아, 일제 감정기 때도 있었어. 수력은. 그치? 6.25 전에도 있었어. 그렇잖아. 굉장히 예전이에요. 예전. 예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언제 상용화됐어? 이런 거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수력. 그쵸? 그 다음 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색깔이 안 예뻐서 하기가 싫네. 네. 자, 수력. 그 다음 석탄. 석유. 이거 세 개는 비교를 안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상용화된 시기를 막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좀 비교를 안 하는데, 그냥 가장 먼저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가 오히려 가장 좀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급증해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반면 원자력은 1970년도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 천연가스보단 이르고 이세 개가 원자력보다 좀 먼저 상용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좀 비슷한 개념이잖아. 그러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더 이른 거는 수력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고요. 정답 5번이겠네요. 라는 신재생에너지는요. 석탄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 부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정답 5번입니다. 5번. 석탄천원. 석탄천원. 신재생에너지는 제일 나중에. 그치? 석탄이 천원이다. 석탄이 천원. 싸다 싸다. 그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 순이다. 공급량.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단, A에서 T는 각각의 뭐래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것도 막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등장했죠. 아니, 뭐가 등장했어? 그치.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만한 거, 바로 원자력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안 나온 권역이 강원, 제주권. 아니, 제주권이 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강원권하고. 그치? 요새는 좀 이렇게 많이 묶어서 줍니다. 좀 치사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요. 좀 묶어서 주, 아니, 안 묶어서 주면 너무 쉽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묶어서 주는 것 같고요. 자, 호남권. 호남권 나왔어. 호남권. 그리고 안 나온 게 보면 이제 수도권 안 나왔고, 또 충청권 안 나왔고, 또 영남권 안 나왔죠. 이 중에서 원자력이 쓰이는 곳은 어디야? 원자력 공급. 이거 1차 에너지 공급 구조예요. 그쵸? 생산량 아니고 공급량이야. 석탄이 1000원. 그거 알잖아요. 그쵸? 그럼 원자력은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공급돼? 생산량, 공급량 똑같았잖아, 거의. 뭐예요? 영남권하고 호남권만 있으면 그게 바로 뭐야? 원자력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그럼 A, B, C, D 중에서 뭐가 원자력이야? 아, 뭐가 원자력이야? D가 원자력이지, 그치? 왜? D 두 개밖에 없잖아요, 원자력.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 슝 넘어와서 영남권이 되는 거죠, 영남권. 영남권,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찾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어떻게 찾았니? 일단 뭐 찾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남은 게 충청권 아니면은 수도권이야. 그치? 그럼 아마 좀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무조건 수도권이지. 왜? 천연가스는 애초에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도 경기나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또 경기도 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정용, 상업용으로 엄청 많이 썼었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 시가 천연가스 아닐까? 라고 하면서 시를 천연가스 이렇게 찾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 수도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는 나는 자연스럽게 충청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호남권, 영남권, 그렇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석유화학 공업 있잖아. 어쨌든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산업이 발달한 곳일수록 공급량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호남권과 영남권, 강원, 제주권

호남권하고 비교해서 호남권하고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왜? 석유화학 공업이 있으니까. 울산, 그리고 여수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영남권이나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원권, 제주권에 비해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아하니 요게 석유가 되겠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석탄이 되겠구나 하고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남권이나 뭐 호남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뭐 제철소 이런 거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석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B가 석유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강원, 제주권 같이 묶이면은 사실 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겠어? 강원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겠지. 그럼 강원하면은 또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잖아. 그러면은 A가 석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구나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제 또 다른 푸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섯 개로 나눈 권역 중에서 충청권이 석탄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또 석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한 게 이제 강원권이 있잖아. 아까 봤던 것처럼. 강원하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이렇게 풀어도 좀 어렵긴 한데, 좀 그렇게 뭐잘푼 거고요. 그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수도권에 천연가스 찾는 게 가장 좀 쉽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서라도, 풀고 나서 그냥, 문제 정답 맞았네.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냐하면은 이런 연습을 해와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때 당황을 안할 수가 있어요. 당황을 해도 그러니까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새롭게. 꼭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지 여러분들 점수 향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찾았다면은 나머지 문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 봐. 그렇지? 영남권까지 찾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충청권 넣어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수도권 넣어봐.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럼 나이에 수도권 넣었을 때, 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석탄 냉동액화 기술 천연가스죠. C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지? 또 D는 아니, 그냥 봅시다. D는요, 국내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가장 적다라고 되는데, 원자력은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에서는 발전량이 좀 많은 축에 속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라고 한다면은, 화력이 제일 많아. 화력이 제일 많고, 화력이 제일 많고요. 화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원자력이야. 그 다음 이제 신재생으로 가죠. 뭐 수력이든 신재생이든. 그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화력 중에서는 이제 뭐가 좀 많아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천연가스야. 석유는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석유 화력발전소는 제일 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는 진짜 거의 안 씁니다. 그쵸. 그럼 국내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가장 적은 거는 사실 석유를 의도하고 문제를 낸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좀 물어본 경우는 좀 많이는 없는데 보통 이제 물어본다면은 화력하고 원자력 중에서 뭐를 좀 가장 많이 차지하니? 약간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석탄하고 원자력 뭐 이렇게까지는 비교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렇게 따로 떼었을 때는 석탄이 원자력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한데 큰 비중은 아닙니다. 큰 비중. 알겠죠? 아, 석유가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석유. 석유. 그래서 이거를 1차 에너지 공급량으로 쫙 나눴을 때, 화력을 조금 더 풀어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 뭐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가장 적어요? 신재생까지 합해서 뭐가 가장 적어요라고 한다면은 석유는 거의 발전량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포인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석유는 비싸잖아. 그치? 비싸니까. 네. 그래서 아닙니다. D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돼, B. 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거 천연가스하고 석유 중에서는 석유가 더 높아요.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은 곳은 다하고 나중에서 다가 더 많죠. 수도권. 왜? 인구가 많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가하고요. 다는요. 아이, 떨어져 있네. 하필 충청권이 딱 가로막고 있네요. 네. 좀 어렵긴 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7번입니다. 아유, 요거는 뭐 쉽지. 그냥 여러분들 뭐 보고 풀었어요? 좀 묻고 싶긴 해. 여러분들 뭐 보고 풀었니?
지금 생

생산량, 공급량 두개 나왔잖아. 뭐 가지고 풀래요? 저라면은 공급량 봅니다. 아, 무조건 공급량이 훨씬 중요해. 자, 공급량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싸다 싸. 뭐라고? 석탄이. 석탄이 얼마야? 1,000원이야, 1,000원. 석탄 1,000원이야. 그치? 석탄 1,000원. 그다음 뭐 신재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최근 거 무조건 최근 거 기준은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가 돼요? 네개 중에서 B가 석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A가 석탄이 되겠죠. 그리고 C가 원자력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 석유, 원자력 해가지고 정답 3번 이렇게 풀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급량도 한번 봐보도록 하자. 물론 공급량 보기 전에 우리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 보세요. 90년대부터 진짜 급증한 거 보이니? 그치? 아, 원자력도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는데,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죠. 이거 4개를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그 비중을 보면은. 왜? 천연가스가 진짜 그 공급량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거든. 왜?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비교적 청정하니까. 많이 쓰이는 거지, 최근 들어서. 그치? 그래서 천연가스의 무서운 속도까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당연히 원자력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생산 안 하는 거. 아, 석유죠, 석유. 천연가스 옛날에 울산 앞바다에서, 물론 석유도 진짜 찔끔 나왔는데, 여기서 표시가 안될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잊으세요, 잊으세요. 여러분들, 석유를 머릿속에서 그냥 생산되는 것을 잊으셔줬습니다. 그치?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 그치? 그냥, 천연가스 정도는 울산 앞바다에서 한번 채굴을 했었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없다. 라고, 그냥 그 정도 알고 가면 좋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석탄 합리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점자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문제이지만 이 안에 있는 주요 포인트들은 굉장히 좀 많으니까 포인트들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 풀고 답 맞았어? 넘어가는 게 아니야. 자, 8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주요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발전량 비율과 총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에서 하는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새 수능에 아니면은 모평에, 아, 이번 모평에서도, 6월 모평에서도 나왔잖아. 신재생 에너지. 그렇지. 여러분들 좀 많이 혹시 틀렸니? 그렇지. 결국, 기본대로 갔잖아, 기본대로. 맞죠? 왜요? 강원권은 수력. 그치.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화천 지역을 물어봤으면은, 아예 당연히 좀 내륙 쪽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치 않나? 만약에 풍력을 물어봤으면은, 저 여기 태백산맥 쪽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총 발전량을 보면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간은 확실하게 보여요. 압도적인. 총 발전량.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뭐예요? 아, 태양광, 태양광. 근데 너무 큰 힌트죠? 왜냐면 이것만 보고서 이미 태양광을 유추할 수 있으면은 그건 너무 쉬워요. 그치? 그래서 아마 문제 나온다면 요거는 안줄 거야. 요건 딱 가려놓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서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간은 일단 태양광인데 요거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 없다고 가정하고. 자. 항상 태양광 하면 뭐라고 해서 태양광 하면은 태양광 태양광 하면은 비가 안 오고 평야여야 되잖아. 일단 평야인 지역 어디예요? 세 군데 나라야지. 호남 지방, 전남, 전북, 충남. 이세 지역은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 소우지 지역. 소우지. 소우지. 어디? 어디? 아, 경북, 영남 내륙 지방. 경북, 경북. 그렇지? 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많이 돌리고. 또, 풍력하면은, 어디, 어디, 풍력하면은. 우리 두 개로 한번 불려볼까? 일단, 해안가. 플러스 산지. 산지인 지역. 태백산맥. 어디예요? 강원. 그리고, 어디야? 경북.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해안가. 주로 해안가. 어디? 전남. 저, 제주. 이런 지역들. 저, 풍력. 자, 또, 뭐예요? 수력. 아이, 수력은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로 나눠. 한강, 낙동강으로 나눠. 그치. 무조건 한강이 낙동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낙동강 비교했을 때 한강 중상류

지역 어디예요? 일단 뭐 충북 지역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기 지역이 대표적이라니까요. 한강 중상류여야지 낙차가 있을 거 아니야, 낙차가. 그렇죠. 낙동강 중상류 지역 뭐 경북이겠지. 아니면 물론 이제 낙동강이 흐르니까 경남도 해당이 되긴 하겠죠. 경남도. 그렇죠. 경남, 경북 이렇게 낙동강 흐르는 지역 이렇게 한다면요. 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 이게 다. 이거 어렵니? 아,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아, 고작 해봐야 신재생에너지 요 정도 나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바뀌었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 구체적으로 나와도 큰 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번 6월 목평 때도 좀 작게 작게 나왔지만 큰 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큰 틀에 꽉 잡고 있어야지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단 말이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북 일단 전북을 딱 보자마자 무조건 뭐부터 생각이 드냐면은 태양광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다음 충남 그리고 소우지 경북 이렇게 한다면요. A는 전남이 들어가는 가는 뭐예요? 태양광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안 나오더라도 할수 있어. 알겠죠? 또 경북 그치? 경북 또 해안가인 제주 이렇게 나온다면은 풍력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바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비는 강원이 되겠지. 항상 태백산맥이면서 해안가이니까 어떻게 돼? 더 풍력 발전 돌리기 좋겠죠. 그다음 해안가인 전남 제주. 그럼 충북 뜨자마자 뭐예요? 수력이겠구나. 한강 중상류. 그러면은 강원 답 나왔네. 그치. 그리고 시는 경기가 되겠다. 그쵸. 경기. 그쵸. 위에서 지역을 안 주어줘도 되게 쉽게 좀풀수 있지 않니? 물론 이제 이거는 강원 경기 정도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순위를 막 맞춰서 보기보다는, 아, 세 개가 충북, 강원, 경기, 한강, 중상류이니까, 그럼 P는 강원 아니면은 경기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앞에서 P가 강원 나왔네? 그럼 시는 자연스럽게 경기.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자, 1번 볼게요. 아이, 보면 쉬워. 풀면 쉽습니다. 나는요, 풍력은요, 1초 시간이 긴 지역의 발전이 유리하다. 풍력은 1초 시간하고 관련이 없죠. 태양광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가는 답보다 주간과 야간의 발전량, 그치? 태양광은요, 주간, 야간 발전량의 차이가 큽니다. 수력보다. 그럼 기출에서는 약간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요. 기출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실 풍력하고 수력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니? 왜? 풍력은 풍력하고 수력을 비교했을 때 풍력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 중에서 언제? 상대적으로 겨울에 더 바람이 세기가 빠르니까. 그러면은 수력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 여름에. 왜? 강수량이 집중되니까. 그렇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3번. 나는 다보다 국내 전력에 사용된 시기.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뭐, 항상 풍력, 태양광, 수력 있으면은 수력이 제일 먼저예요. 수력이 제일 먼저. 알겠죠? 네, 수력이.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제 비교적 최근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나타난 거죠. A는 영남권이 아니라 호남권에 해당하고요. 자, 1차 에너지 공급량 나왔습니다. 근데 B, C 비교했을 때, 아, 이거는 하필 또 지역끼리 비교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무조건 산업 아니면 인구, 둘다 크게 막 산업 대기업 막 이렇게 발달한 게 없잖아. 뭐 제철공업, 뭐 석유화 이렇게 발달한 거 없잖아. 그럼 뭐 보면 돼요? 발전소라든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비교했을 때, 아니, 경기가 발전소나 아니면 사람 많이 사는 거나, 더 많이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9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봤을 때 석탄하고 석유가 나왔고, 최종 소비량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석유 제일 많이 쓴거 뭐겠어요? 충남의 서산, 울산의 울산. 그치. 울산 하면은 여기 석유, 화학, 공업. 그치. 그리고 전남에 또 석유, 화학, 공업 있고요. 여기 제철수도 있죠? 그러면은 석탄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참고로 최종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전기는 아니에요. 전기 화력 발전을

0: 사용한 전기 생산은 이제 그 석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석탄 자체가 어떻게 쓰였냐, 최종적으로. 약간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제철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경북하면 제철소 있으니까 여기 석탄.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충남에 있으니까 요거는 석유. 충남엔 두 개가 있지. 그러면은 또두개 있는 거. 뭐야? 석유, 석탄? 화학, 석유, 화학공업하고 제철소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이 되겠다. 그럼 A는 전남이고요. 전남이고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석탄이니까 경북이 되겠지, 경북. 개인적으로 이거 위에 거안 줘도 좀풀수 있지 않았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가,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췄어도 풀만하지 않았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그리고 C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울산이 되겠다. 그치? 아, 결국은 어떤 산업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전남보다 석탄의 최종 소비량이 많다라고 되는데요. 자, 비교해보면은 경북, 전남 중에서 전남이 더 석탄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치? 이것만 보고 그래프 보고 푸는 거니까. C는 호남권에 해당하지 않죠. 그치? 정답은 디귿이었습니다. 전남은요, 경북보다 최정 에너지의 총 소비량이 많다라고 되는데, 우리 그 1차 에너지 공급량 할 때, 그건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 산업이 좀 밀집되어 있는 충남이 좀 압도적이고요. 충남이 좀 압도적이고. 충남이 좀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었어, 얘들아. 그치?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산업이 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그치? 요 정도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1차 에너지 공급량, 소비량 좀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가이스탄은요, 신재생 발전량 비율 변화. 뭐,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치? 결국, 옛날에는 있었으나, 옛날에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력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태양광. 그치? 무조건 최근 것부터 봤으면 신재생 중에서는 태양광 압도적.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풍력이 되겠지. 그쵸? 크게 뭐 어렵진 않죠. 포인트가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력, 예전에 많았지. 지금은 좀 비중이 적어졌지. 줄어든 건 아니야. 비중이 줄어든 거지. 태양광이 워낙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이용한 발전은요, 풍력 발전은 유량이 풍부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풍력은 태양광보다 2023년 전국 발전량에서 강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웬만한 지역들은요, 다 태양광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했을 때 풍력하면은 강원 아니면 경북이지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긴 하잖아. 근데 태양광이 좀 압도적인 비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지역들은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아, 강원도는 풍력이지. 이거는 풍력 안에서 비교해야 되고, 태양광이 많습니다. 알겠죠? 풍력은 수력보다 여름 발전량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아니고요. 그치?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겨울 발전량이 많죠. 수력은 여름 발전량이 많고, 그쵸? 수력은요, 태양광보다 상업적 발전이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정답,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강원권 하면 무조건 풍력이지. 이건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이 정도 비중이야, 이 정도 비중. 풍력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풍력 안에서는 강원권이 좀 높은 비중인 거지. 그치? 아까 보면은, 태양광은 3만이고, 요거 3천이었잖아. 그치? 10배 차이, 10배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요 포인트 몇 개씩 다 가져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 많았을 텐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농업과 공업으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9번째 강의이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우리 9번째는 통계와의 싸움.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량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에너지 자원과 마찬가지로 최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매년 엄청나게 뭐 이게 순위가 막 바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가장 최신 자료를 꼼꼼히 봐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식량 그리고 이제 우리 주요 곡물 자원, 주요 가축 자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주요 식량 자원, 쌀, 밀, 옥수수와 관련된 특징 비교하는 거 선지에서 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같은 크기의 땅에서 재배를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생산량이 높죠? 그쵸? 생육 기간도 짧고 빼곡하게 키우고 하나당 무게도 주렁주렁 많이 달리는 옥수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식량 작물로 식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쌀과 밀 중에서는 쌀이 밀보다는 높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인간의 식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쌀과 밀 중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쌀이 더 높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대륙 아시아가 예로부터 인구 규모도 크고 지금도 뭐 인구 규모, 인구 밀도 다 높은 대륙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배 면적은요. 옥수수가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건성, 내한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주요 식량 작물로 이용되는 이제 밀이 가장 넓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옥수수도 내건성, 내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인간의 식용으로만 이용되기에는 약간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서 늘어나서 그렇지 밀보다는 지금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열심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작물, 쌀이 가장 재배 면적은 좁습니다. 아시아에 거의 집중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1번을 집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배 면적을 공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곱했을 때총 공부량,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집중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낮은, 옥수수는요, 1번, 2번 곱했을 때는 결국 끈 다시 1위로 올라섭니다. 자, 근데 쌀과 밀을 보시면 쌀은 집중력은 높았죠. 근데 공부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쌀하고 밀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생산량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 막대 그래프 보면 쌀하고 밀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 이게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국제동향이라고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요. 생산량의 약25% 이상 정도가 국제 이동을 하는 밀이 가장 이게 높습니다. 그다음에는 약 16%에 해당하는 옥수수. 그다음에 생산량의 6% 정도만 이동하는 쌀. 왜냐하면 이 쌀은 예로부터 진짜 자급자족, 내가 먹으려고 키운 그런 용도가 컸고요. 그래서 생산지에서 거의 소비되는 그런 특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선지에서 비교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지에서 이것도 자주 물어보죠. 기원지.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밀잘 보세요. 밀은 서남아시아. 그래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그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있거든요. 우리 거기 이라크 쪽 서남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근데 옥수수도 기억해야 돼요. 옥수수는 멕시코 고원 우리 2026 월드컵 개최지 중에 하나 멕시코잖아요. 그래서 여기 멕시코 옥수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메리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우리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시면 쌀은 거의 다 아시아에서. 그쵸? 중국 1등, 인도 2등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단, 수출에서는 1위가 인도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도 거의 다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 대비 약6% 정도, 7% 정도만 네, 수출이 된다. 거의 다 생산지에서 소비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하고 인도가 생산량에서 1위, 2위 국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되 우리가 꼭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럽이 이렇게 러시아로 대변되지만 유럽이 이렇게 올라선다는 거.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나오면 네, 밀이라는 확실한 힌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출에서는 더 뚜렷해지는데요. 유럽의 네, 러시아가 수출 1위 국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신대륙이다 보니까 인구 규모에 비해서 넓은 땅에서 밀을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량에서 2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도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 비옥한 흑토지대, 네, 밀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대비 약 25%나 수출이 되고 있는, 즉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규모가 가장 큰게 바로 밀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이제 1위 국가가 바뀝니다. 네, 1위 국가가 다 중국이었던 게쌀 아니면 밀이었잖아요. 밀쌀 둘 다, 네, 1위 국가가 중국, 2위 국가가 인도였는데 드디어 옥수수가 되면서 1위 국가가 미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국가들이 아메리카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옥수수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바이오 에탄올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수수에서 조금 이따가 배우는 소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는 바이오 에탄올 에너지 자원에서 슬쩍 이렇게 다루죠. 자, 그다음에 수출량은요. 네. 미국이 생산량 1위이지만 수출에서는 이제 브라질이 더 앞서고요. 그다음 또 미국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옥수수에서는 좀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16% 정도라는 거. 하지만 총 수출량 한번 슬쩍 비교해 보면 총 수출량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국제 동향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요즘에는 생산량 대비 수출량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의 자료 분석 1을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 재배 면적이 지금 옥수수가 계속 이렇게 상승세에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1위는 밀이라는 거 요것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생산량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높고 그리고 재배 면적도 꽤나 넓은 옥수수가 총 생산량은 네, 단연 1위죠. 그리고 밀과 쌀은 비슷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대륙별 생산량은요,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식량에 대한 수요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래도 쌀은 거의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거. 다른 대륙에서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밀도 아시아가 1위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밀도 아시아가 1위예요. 하지만 유럽이 이렇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네. 밀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대륙이라는 거 기억을 해줍니다. 자, 드디어 옥수수가 되면 바뀌어요. 근데 이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앵글로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이 아시아보다 생산량이 살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리가 되면. 근데 아시아 통으로, 아메리카 통으로 보시면 네, 단연 1위는 옥수수 생산 1위는 아메리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바로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글은 다 읽으셨을 것 같고요. 가나 작물이 있는데 자, 가부터 한번 보시면 가는 사료용보다는 식용으로 사용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쌀밀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잘 읽으시면 되는데 지금 쌀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문제죠. 쌀밀 중에 하나인데 제 밀만 제시했으니까 이게 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키워드 보시면서 바로 옥수수입니다. 자, 그럼 밀하고 옥수수 찾았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밀은 2023년 최대 생산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밀도 최장 생산 지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옥수수의 2023년 최대 생산국은 자, 옥수수 1위 국가는 어디다? 미국이었죠. 자, 가와 나의 기원지는 같은 대륙이 아니라

라요. 밀은 서남아시아, 옥수수는 아메리카.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멕시코 고원 쪽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륙 아니었습니다. 가는 나보다 바이오에탄올. 자, 바이오에탄올 나왔으면 이거는 뭐랑 연결해야 된다? 옥수수랑 연결해야 된다. 자, 나는 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해줬던 아주 자주 나오는 그 선지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 1위는요, 옥수수. 그 다음 쌀, 그 다음 밀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또 여러분들, 너무 음식에 심취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보기 그 범례를 보시면, 밀하고 쌀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이 난이라는 것도 여러 재료로 만들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한 뭐 이런 힌트까지 정확하게 줬으니까 요거는 네, 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인도에서 주로 먹는 빵의 형태죠. 자,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로 만든 네, 빵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전통 식재료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빵보다는 우리 월남쌈에 싸먹는 그 투명한 약간 좀 이렇게 시트지처럼 생긴 거 알죠? 네,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밀과 쌀 찾았으니까 바로 1번부터 볼게요. 밀은 주로 밭에서 재배된다.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요. 네. 1번에서 갑자기 왜 답이 나왔지 이러면 안 되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은 잘했습니다. 우리 밀밭이라 그러지 밀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밀밭 맞고요. 나의 용도별 소비량에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나는 용도별 소비량에서 쌀을 가축의 사료용으로 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많이 혼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네, 쌀은 거의 다 인간의 식용입니다. 뭐 이렇게 밥으로 먹든, 뭐 떡으로 만들어 먹든, 뭐 쌀국수로 국수로 해 먹든 어찌됐든 쌀은 거의 식용이에요. 90% 이상 식용으로 먹습니다. 안 그러면 술 담그든지 그것도 식용이잖아요. 그쵸? 가는 나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다. 그쵸? 밀은 쌀보다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죠. 자, 나는 가보다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낮아요. 생산지에서 거의 소비되는 패턴을 가진다,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대륙이 아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만 모여있죠, 거의.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2023년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다. 네, 맞죠? 근데 이 선지 말고 또 나올 수 있어요. 2위 생산국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다 인도가 2위 생산국이죠. 요것도 잘 체크를 해줍니다. 자, 다음 3번 문제고요. 세계 3대 식량 작물. 자, 세계 3대 식량 작물 계속하고 있어요. 뭐죠? 쌀, 밀,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상위 5개국이 이렇게 지금 원 다이어그램에 그려져 있고요. A하고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쉽네요. 그쵸? A하고 B가 뭐 아니면 뭐다? 중국 아니면 미국이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일단, 가나다부터 먼저 유추를 해볼까요? 자, 달을 먼저 볼게요. 뭔가 익숙한 이웃나라들이 많네요. 자, 달은요, 이 작물에 세계 5대 생산량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까지 다 아시아죠? 그러면 이게 뭐다? 쌀이면서. 그러면 B는 뭐가 된다? 중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여기는 이제 밀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B를 찾았으니까 A가 미국이 되면서 나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메리카에 좀더 포커스가 있는 옥수수.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도 다 찾았고, A하고 B도 다 찾았으니까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어. 나는 다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전 세계 재배 면적이 넓다. 그쵸? 옥수수는 내건성과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건조한데도 잘 버티고요. 좀 추워도 잘 버티고요. 그래서 척박한 기후 환경에 잘 버티는 편이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을 좀더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쌀보다

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서 재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가와나의 최대 생산국. 자, 쌀과 옥수수, 아, 밀이죠? 자, 밀. 자, 선생님 잘 봐야 돼. 밀과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 동일하나요? 밀 최대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옥수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었죠? 네, 니은 선지 틀렸고요. 디귿 A는 나보다 가해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밀도 많이 생산을 해요. 하지만 밀 전체 생산량에서 약6% 정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반면에 옥수수는요, 전체 이제 총량 자체도 밀보다 훨씬 많죠. 1.5배 정도 많은데, 거기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양도 옥수수가 전체 양도 많고, 미국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래서 나보다 가해 생산량이, 네, 나보다 가해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라, 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설명해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인도는 비보다, 자, 인도는 B가 중국이잖아요. 중국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이거 어떻죠? 맞죠. 여러분들, 인도가요, 생산량에서는 중국보다 쌀의 생산량이 적지만 수출 1위. 선생님이 오늘 방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쌀 수출 1위 국가는 인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지도는 A에서 C 작물의 주요 수출량 상위, 자, 수출량이죠. 생산량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자, A에서 C는 밀쌀 옥수수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그죠? 쌀밀 옥수수 중에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A 그룹군을 보시면, 이 A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거의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생산도 아시아에서 하고 수출도 아시아에서 하는 작물, 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식량 작물에서 아주 큰 힌트가 되는 국가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생산도 그렇지만 수출에서도 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 국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뭐 A, B, C 모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아메리카에 좀더 집중되고 있는 이 데이터 C는 바로 옥수수에 대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쌀밀 옥수수 다 찾았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생산을 해야지 거기서 수출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미래 2023년 생산량은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자, 요거 별표 치시고요. 이거 틀린 학생들 있죠. 왜냐면 우리가 밀을 찾을 때 생산량도 그렇고 뭐 수출도 그렇고 밀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때 유럽이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 선지 잘 봅니다. 지금 유럽이 포인트가 된다 했지 지금 생산량도 많다고 하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대륙별 정리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아시아가요. 밀 생산에서도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 여기서 어마무시한 비중을 또 차지해요. 그래서 밀도 생산 1위 대륙은 아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니은. 쌀은 옥수수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매우 월등히 높죠. 거의 아시아입니다. 자, 옥수수는 밀보다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죠. 네, 옥수수의 포인트.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5번. 처리해서 틀린 친구들 잘 조심히 주의합니다. 자, 5번 갈게요. 그래프는 두 식량 작물의 아시아 내 지역별 생산량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쌀하고 밀 중에 하나인데, 밀쌀 중에 하나인데, 이 아시아를 우리가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아시아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뭐 서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남아시아는 여러분들 인도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아시아는 머머스탄, 이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우리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그런 국가들 떠올려 주시면 되고, 여기는 한중일, 몽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먼저 이 서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의 기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유독 이제 건조기 기후의 비중이 넓죠. 그죠? 건조기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거의 못 키워요. 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럼 가가 뭐다? 건조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는 쌀이다라는 것을 가가 쌀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있죠. 이게 바로 내건성, 내한성을 가지고 있는 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찾았으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쌀의 최대 수출국은 어디죠? 네, 생산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거의 아시아에 있고 생산 2위 국가인 인도가 쌀의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는 나보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하다? 아니죠. 밀이 훨씬 더 우수하죠. 자, 그 다음에 밀은 쌀과 비교했을 때는 밀은 국제이동량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은 전체 생산량의 거의 25%가 국제이동을 하거든요.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나는 가보다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요거는 둘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요거 처음에는 자료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자, 어려움을 겪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능 완성 자료 분석 1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자, 일단 밀과 옥수수래요. 밀과 옥수수의 대륙별 생산량 및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은 북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부 아메리카. 약간 지리적으로 아메리카를 구별했죠. 앵글로 라틴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밀하고 옥수수의 X축은 생산량이고요. 그다음 Y축은 수출량이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 선지를 다뤘는데, 밀의 생산량 1위 대륙이 어디였죠? 1위 국가도 중국이고 2위 국가도 인도였습니다. 그 비중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옥수수 생산 1위도 C랑 A가 거의 비슷하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C가 지금 일단 옥수수기 때문에 아메리카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아메리카가 아니라 북부 아메리카하고 중남부 아메리카예요. 그러면 잠깐 쉬어 갔다 올게요. 자, 밀에서 우리 비를 좀 해결하고 오자. 그쵸? 그래서 비는 아시아 다음으로 생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서는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밀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우리 러시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C하고 D가 어디가 북부 아메리카고 어디가 이제 중남부 아메리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밀 같은 경우에는 C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D에 비해서 많죠. 다시. C가 D에 비해서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많습니다. 이제 옥수수를 보시면, 이 C는 생산량은 이만큼, 네, 더 많은데요. 그것 대비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D에 비해서 작아요. 왜냐면 D는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량이 지금 많은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옥수수 생산 1위 국가가 어디였어요? 그쵸. 북부 아메리카에 속하고 있는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수출량에서는 미국이 1등이 아니었죠. 브라질이 1등으로 올라오죠. 그걸 지금 옥수수에서 떠올려 보면 되는데, 그래서 D가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가 되고요. 요게 바로 북부 아메리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옥수수의 생산 상위 국가들, 그리고 수출 상위 국가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했다고 치고, 자, 밀의 기원지는 C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밀의 기원지는 어딨죠, 여러분? 넓게 보면 아시아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C에 위치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A는 아시아, 맞죠? B는 유럽. 잘 찾았죠? 그 다음에 관건이 C하고 D를 구별하는 건데, D는 네, 북부가 아니라 중남부 아메리카였습니다. 자, 3번. 북부 아메리카는 밀이 옥수수보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북부 아메리카를 C라고 찾았을 때 밀에 가서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북부 아메리카는 밀이
자, 밀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어떻죠? 100분의 40.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밀은 100분의 40. 자, 근데 이제 C가 여기서는 400분의 뭐,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이게 10분의 4. 거의 40%. 이거는 한 8분의 1. 네. 요게 훨씬 더 높겠죠? 네. 요게 훨씬 더 높네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밀이 더 높은 게 맞아요. 정답 3번이네요. 그쵸? 자, 4번. 중남부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옥수수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많다라고 했는데, 네. 중남부 아메리카, 는 아시아보다 옥수수 한번 가볼까요? 생산량도 아시아가 많고요. 생산량은 아시아가 많아요. 그래서 수출량은 중남부 아메리카가 많은 게 맞는데 여기서 틀렸죠? 생산량이 뭐 많다.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중남부 아메리카는 오세아니아보다 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밀로 올게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 D고요. 생산량 대비 수출량 우리 오세아니아는 생산량은 비슷해. 근데 Y축을 보시면 오세아니아가 수출량 훨씬 많죠. 자, 그래서 X축 비슷한 걸 두 대륙을 주고요. 이 Y축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오세아니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가기 전에요. 우리가 7번부터는, 네, 7번부터 10번까지는, 가축, 사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좀더 꼼꼼하게 볼게요. 자, 우리 늘 선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소양 돼지의 사육 두수, 수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 양, 돼지의 사육 두수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사육 두수는요, 사육 두수 순서라고 했죠. 그래서, 소, 양, 돼지 순으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고마운 초성 키워드, 사육두수는 소양돼지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소가, 약 15억 마리의 소가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억 마리, 거의 이제 10억 마리 정도의 돼지들이 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잡혀먹기도 하고 매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소 15억 마리 정도의 소 중에 15%가 브라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1, 2위는. 그리고 이 소는 사료용으로 어떤 작물을 먹죠? 이 소밥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죠. 그래서 아메리카인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소가 참 쓸모가 많잖아요. 선생님은 이소 부위 중에 우설도 좋아하고요. 혀. 그 다음에 소꼬리도 좋아요. 소꼬리찜. 그래서 진짜 안 먹는 부위가 없어요. 거의 다 먹을 수 있고, 이 소가 특히 막 우유도 나오고, 그래서 암컷이 더 쓸모가 많아. 그래서 부인소가 더 쓸모가 많죠. 그래서 소, 부인소. 자, 그 다음에 양은, 네, 우리 중국. 그 다음에 돼지도 중국. 이게 지금 패턴이 좀 비슷한 게, 우리 쌀하고 밀도 1위가 중국이었죠? 그래서 가축 사육도 1위가 중국인 게두 개가 있습니다. 식량작물에서도 두 개가 중국. 우리 가축사육에서도 두 개가 중국. 그래서 양하고 돼지 둘다 중국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국 다음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국가가 인도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를 할게요. 소하고 양 모두 2위 국가가 어디다? 사육두수 2위 국가가 인도라는 거. 요것도 좀잘 체크를,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인도가 2위 하는 게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거든요. 단, 물론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소가, 이 아메리카에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 양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그쵸? 뽀송뽀송. 건조기후가 넓은, 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찬정을 이용해서, 그 약간 지하수 뚫어가지고 찬정을 이용해서 양 사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량작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면 이게 밀이라는 강력한 힌트였고, 이 가축사육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면 양이라는 또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여기도 좀 건조기후가 넓은데, 이란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돼지는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중국에서 사육이 됩니다. 네, 중국 음식이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한 음식이 정말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

많이 키우는데, 일단 돼지는, 돼지 거의 여기 다 몰려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아시아에서 사육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한번 보면, 우리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양의 양 자체는, 그죠? 양의 사육 두수 수 자체는 아시아가 또 1등이라는 거. 그래서 돼지도 1등, 그 다음에 양도 1등이 아시아입니다. 요거 챙겨가세요, 여러분. 우리 쌀도 아시아가 생산량 1등, 당연히 1등이죠? 근데 밀도 아시아가 1등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만 잘 챙겨가시면 1등급 만점 가는 거예요, 우리. 자, 근데 소는 1등이 바뀌어. 어디? 네, 아메리카 전체로 하면 아메리카입니다. 네, 이것도 나누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좀 자세하게 이렇게 잘볼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카에서 사육두수 제일 높게 나타나고요. 양 같은 경우에 또 돼지도 아시아. 요거. 근데 포인트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돼지는 유럽도 네, 같이 챙겨갑니다. 여기는 오세아니아.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문제 네 문제밖에 없죠? 요거 한번 가볼게요.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좀 좁혀줬습니다. 돼지하고 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한번 보시면 허르헉, 네, 몽골의 전통 음식인데요. 뒤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몽골이 뭐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여기가 무슨 기호죠?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고요. 특히 몽골 쪽은 이제 스텝, 네, 짧은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네, 짧은 우기가 있는 그러한 건조 기후인데, 어쨌든 건조한데 물 많이 먹는 돼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 1위. 안 걸어. 누워있어. 막 돼지잖아요. 다리도 짧고. 그래서 유목 생활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교는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이 기후 자체가 돼지를 사육하거나 얘를 데리고 살거나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니까 얘가 가가 뭐죠? 네, 양이죠. 자, 그다음 하몽입니다.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 하몽이라는 것만 봐도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파냐, 네, 유럽 포인트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족발과 같은 육류로 사용해서 만든 아주 맛있는 네, 멜론 위에 얹어 먹으면 상당히 맛있죠. 그래서 요거는 네, 우리가 돼지 상당히 오랜 숙성을 거치는 네, 음식이죠. 자, 그러면 우린 바로 가볼게요. 가에 대한 나의 특징, 이제 양과 비교한 돼지의 특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부터 찾는데요. 자, 위아래 이슬람 율법상의 식 품 제한 수준은 양이 높을까요? 돼지가 높을까요? 돼지가 높겠죠? 네. 이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지역, 그리고 초기에 확장된,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태어난, 그 탄생한 그런 지역이 거의 건조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는 키우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아주 지혜로운 내용이 율법으로도 내려오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금기 음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BC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좌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A냐, 혹은 B냐. 자, 전 세계 사육 두수. 소, 양, 돼지라고 했죠? 그래서 양에 비해서 돼지가 사육 두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와야 돼요. 정답이 지금 1번, A가 나온 것 같은데, 요 앞뒤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유목을 통해 사육되는 비율. 자, 유목은, 네, 돼지가 훨씬 더, 조건이 열악하다고 했죠. 안 움직여요, 얘가. 누워있기 좋아하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낮은 것 맞습니다. 자, A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대륙별 사육 두수인데요. 사육 두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대륙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선생님과 그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잘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A를 한번 볼게요. A는요, 일단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키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륙에서도 있는데, 이 A를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에서도 제일 많이 키우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을까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시아는요, 이 A도 제일 많고요, B도 제일 많고요, 근데 C도 아메리카 다음으로 많아요. 뭐가 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륙을 빨리 넘어야, 빨리. 빨리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오세아니아에서, 자, 제일 많이 키우는, 사육하고 있는 아이가 A인데요. 그럼 뭐다? A가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1위 이거 가지고, 섣불리, 뭐, 돼지, 섣불리, 소,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세아니아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세아니아는 국토의 70% 이상이 또 건조기후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돼지를 사육하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우리 오세아니아가 이 찬정을 뚫은 약간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양을 주로 키우지만, 여기선 양. 근데 약간 북동부 지역은 여러분들 A, M이라든지 A, W라든지 약간 수변하고 강수량도 많은 촉촉한 그런 지역들 있는 거 알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촉촉한 느낌의 그런 소를 많이 키웁니다. 우리 그 호주 청정우 이런 거 마트에 엄청 많죠. 자, 그래서 호주는 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소 또는 양이에요. 근데 양이 더 많고 그다음 소, 돼지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오세아니아에서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네. 우리 C가 소가 나오는 순간이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B가 돼지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B는 아시아 집중도가 그 어떤 가축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다른 거는 아시아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 B를 보시면 다른 대륙의 합보다, 합보다 거의 큰, 합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보이죠. 왜냐면 돼지의 생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 그다음 뭐 다른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아시아가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A, B, C 다 찾았으니까요.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양인데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한다? 그럼 얘네들 뭘 먹죠? 돼지도 못 먹는데. 자, 이거는 지금 돼지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안 먹는 대신 양을 정말 많이 먹어요. 양 많이 먹고 소도 많이 먹고.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B의 털은 자, 돼지 털. 돼지 털로 이제 우리 코트를 했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돼지 털은 막 청소 도구 그솔 이런 데서 쓰는 본것 같고 되게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류용 좀 보들보들 좀 윤기 있고 고급스러워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양털입니다. 양모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로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갈게요. C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가 소죠. 우리가 중국이 1위 하는 가축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는 돼지, 하나는 양이었죠. 근데 소는 1위 자리를 넘겨줍니다. 소는 어디? 부인소. 그죠? 앙컷소가 아주 쓸모가 많다고 했어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 고쳐주시고요. 브라질로 고쳐주세요. 중국을 유지하고 싶으면 A 또는 B를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A는 B보다 자, 양은 소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자, 무섭죠? 자, 양이 쟁기 끄는 거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물론 여러분들이 소가 쟁기 끄는 것도 못 봤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가 옛날에 동화책 같은 거,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소가 그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소가 브라질 다음으로 인도에서 많이 키워지는데, 이 이유가 계속 물어보는데, 인도는 뭐지? 힌두교 때문에 소못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키워야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왜냐면 1차 산업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잡아먹고 막 이러진 않지만,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가겠습니다. B는 C보다 전 세계 육류 생산량. 우리가 사육 두수는 앞에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육류 생산량 순서는 우리 급식에서 자주 나오는 고기 메뉴 순서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급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고기는? 닭고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 닭을 얘기하시라는데 닭을 계속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 자, 돼지죠. 그 다음에 돼지 나오다가 소가 나오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가끔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급식에 양 나오는 날 있나요? 선생님 학교는 양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 나오는 고기 순서대로 세계 육류 생산량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아, 글로벌 기준이 대한민국이었어. 자, 그것도 학교. 자, 그래서 B는 C보다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쵸? 우리 B가 돼지잖아요. 돼지. 제일 1등. 그래서 요거 정답이 5번이네요. 그쵸? 정답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고요. 가에서 닭, 가축을 그래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에서 다도 찾아야 되고 그걸 이제 매칭도 시켜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를 보시면 물론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 가축은 돼지, 소, 양 중에 하나고요. 일단 고기입니다. 네, 고기. 근데 어쨌든 고기라고 하더라도 그 가축을 사육을 해야 고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미국, 브라질. 여기가 지금 1등이고요. 나를 보시면 또 브라질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 근데 달을 보면 또 오스트레일리아 또 있어. 근데 뉴질랜드랑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게 아니라 살코기 부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양, 이 다가 고기 양 자체는 상당히 적을 수 있어요. 고기 양 자체는. 근데 비중이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비중이.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돼지는 없어요. 왜냐면 가축 사육 두수에서도 봤지만 돼지를 키울 수도 있는데 갑자기 고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소가 돼지가 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 오스트레일리아가 다에 있으니까 가가 돼지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파냐, 뭐 독일 이런 걸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오스트레일리아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돼지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소 아니면 양인데 지금 브라질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다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조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세아니아 그러면 양. 그 다음에 이게 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비중이, 물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있지만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이라는 거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에 좀 포커스가 있다고 했죠? 브라질 제일 많이 키우는 국가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여기도 또 소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쵸? 만 원만 주면 막 손바닥 두 개만한 스테이크 주고 막 이런 곳인데. 뭐 미국도 소 많이 키우고요. 그쵸? 그래서 아메리카에 좀 더, 비중이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돼지, 소, 양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이 아시아 내 지역별 가축 사육 비율에서 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아시아를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 앞에서는 서아시아라고 나왔지만 여긴 또 서남아시아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5 권역을 나눴을 때, 동아시아 집중도가 매우 높은 가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를 포함하면서, 그쵸, 중국을 의미하면서, B가 바로 전 세계에서도 거의 비중이 50% 가까운데, 아시아 내에서의 이 돼지의 동아시아 집중도는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B가 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아시아는 누가 대표된다? 인도가 대표된다. 인도 그러면 브라질 다음으로, 네, 소를 많이 키우는. 물론, 네, 양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곳이지만, 그 비중보다는, 그쵸? 일단 사육두수도 소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도가 또 비중도 양에 비해서는 더 높게 나타나면서 2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소 다음에, 이 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데이터 C가 보이죠? 네. 그리고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그나마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지금 C 데이터이기 때문에 C 데이터가 바로 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연결하면 정답은 3번이 나올 겁니다.
할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우리 이번 단원. 자,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일단 네 국가가 있어요. 네 국가의 가축 사육 두수입니다. 근데 그네 국가가 에스파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돼지, 소, 양도 찾아야 되고, 즉, 카나다도 찾아야 되고, ABC도 찾아야 됩니다. 브라질 하나를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운 거죠. 우리 브라질 그러면, 뭐, 돼지도 포인트가 아니었고, 양도 포인트가 아니었고, 브라질 하면 부인소에, 부, 브라질. 자, 바로 A가 소라는 거를 브라질 데이터를 주면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시켜봅시다. 이 A가 지금 소라면서요. 그러면 이 나라도, 와, 여기 못지않게 소 많이 키우고요. 그쵸? 이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거 같죠?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도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이거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인구 규모도 많나 봐.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이 식량 자원 이야기하면서 인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식량들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 사육 두수는요. 그 국가의 인구 규모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은 물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데 여기는 이세 국가 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인구수가 어마무시해요. 그쵸? 그래서 14억, 물론 얘를 막 잡아먹으려는 그런, 의도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가 바로 인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 그다음에 인도는, 자, 소도 세계 2위였지만, 뭐도 세계 2위였다? 기억해야죠, 여러분. 양에서도 세계 2위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양을 대입해 보세요. 소도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찾을 수 있는데, 네, 요걸 딱 대입하는 순간 이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게또 명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다가 바로 에스파냐, 유럽이니까 하몽. 자, 하몽. 하몽하면서 C가 바로 돼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 적고 나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수변기가 넓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를 절대적으로 많이 키우고요. 넓은 초원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네, 돼지입니다.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건조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이 양이 제일 적네요. 그래서 인도도 소양 데이터. 지금 10번 문제 데이터 자체를 잘 보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가는 오세아니아. 자, 그 다음에 다는 아시아에 속한다?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힌두교 신자들은 A 고기 섭취를 금기시하죠. 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많이 키워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챙겨가세요. 인도는 에스파냐보다 C의 사육두수가 적다라고 하는데, 자, C가 요거죠. 네, 에스파냐보다 인도가 적은 거? 맞네요. 네, 찾고 데이터 확인하는 겁니다. B는, 자, 양인데요. 가에서, 자, 요 조심하세요. 양을 키우긴 해요. 많이 키우죠. 근데 여기는 신대륙이기 때문에 기업적 방목으로 아주 대규모 형태로 고정된 축사에서 풀어줬다가 들어와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에너지 자원 새로운 주제로 또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16번부터니까 1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16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의사소통 기능 문제는 빈칸이 많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고민을 해보시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보면 저 유미와 스이의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자아이 이름이 이제 딱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제 일본인끼리의 대화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캐주얼하죠. 이름 자체가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뭐 정민, 혜영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뭐 아, 반말하겠구나. 약간 이런 담화 상황을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스이짱, 스이야, 거찌다요. 이쪽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미짱, 오소쿠나테 고멘네 이랬습니다. 오소쿠나테 고멘네, 뭔가 늦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스위가 늦었어. 아, 늦어서 미안해. 그랬더니 응응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직도 혼란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응과 우, 얘는 예스고 얘는 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둘이냐. 응이면 어가 되는 거고, 응 아니가 되는 거예요. 응 아니가 되는 거예요. 자, 하이이에랑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반말체, 보통체가 되는 겁니다. 응, 나이저브,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막았어, 라고 얘기한 상황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막았다, 라고 했을 때 타바까리가 제일 좋겠죠.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않았다. 타 도꼬로는 그럼 쓸수 있느냐. 뭐, 이제, 막, 뭐, 한참, 도착한 참이란 식으로 해서 행위의 완료가 됐을 때, 뭐, 쓸수 있겠죠. 얘는 행위의 완료 플러스 뭐지?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가 어떻다라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뭐한지 얼마 되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자, 뭐 이것과 관련돼서 선생님 수능 문제 하나 들고 나오긴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한번 언급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오소구나떼 고멘. 늦어져서 미안해죠? 근데 이게 보면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오소이에 오소쿠떼 고멘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여기서 뭐 속칭 낚였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애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소쿠떼 고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스피드가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 내가 너무 발걸음이 느리지 막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어떤 일정 시간이 있어. 정해진 약속 시간인데 거기서 지각해서 늦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스피드가 느려서 미안해가 아니라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선 오소이가 오소쿠 나떼로 바뀌어져야지 맞습니다. 오소쿠떼 고멘은 안 된다라는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제 다루지 못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좀 언급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 그냥 무난하게 뭘 써도 돼요? 오쿠레르라고 하는 지각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를 오쿠레떼 고멘네 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소쿠나떼 고멘 또는 오소쿠떼 고멘, 아야 오쿠레떼 고멘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오소쿠떼 고멘은 약간 뭐 속도의 느낌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나도 지금 뭐 쓰고 츠크 가라. 이제 곧 츠크 도착할 테니까. 라는 거는 지금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유미가 미리 와 있었다고 했잖아.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는 건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았어라고 얘기하는 이마 쓰이타 막가리다요가 답이 되겠고요. 3번 왜 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초도 네르 똑고로가 뭐예요? 뭐뭐 할 참입니다. 타 똑고로는 뭐뭐 한참이 되는 거야. 막 뭐뭐 한참, 막 뭐뭐 한참이 되는 건데 루 똑고로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막 뭐뭐 할 참. 한참과 할참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할참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행위를 시작을 안 했어. 밥 먹을 참, 타베르 똑꼬로. 그럼 입에 밥이 없죠? 타베타 똑꼬로는 이미 밥을 먹고, 어우, 배불러.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느낌이죠. 타베르 똑꼬로는 아직 먹을 참, 아직 안 먹었어요. 이마 타베르 똑꼬로. 타베타 똑꼬로는 이제 다 먹은 참. 그죠? 막 먹은 참, 배가 불러요. 막 먹을 참,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초도 네르 똑고로는 이제 막 나갈 참. 아직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자, 4번입니다. 우소쿠 나리소다. 그러면 늦어질 것 같다 캐도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와서 다이조브 아타시 뭐 하면서 도착한 참이야. 이제 막 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2번이 맞겠고요. 아토 10분인데 츠크도 어머께도 이것도 아직 도착을 안한 거지. 앞으로 자, 아토 플러스 시간의 양 플러스 조사대. 이거 좀 외우자. 별 3개. 네. 아토 플러스 시간 플러스 시간의 양. 이거 지울게. 아토 플러스 시간 플러스 조사대. 자, 이거 그냥 외우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이 중간에 나와서, 시간이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주분노 아토 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또 10분 대 여기 10분이 여기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토 플러스 시간의 양 플러스 조사 대. 그러면 앞으로 10분 지나면 이 대는 뭐냐면 시간의 경과.

기준 뭐 이런 거. 앞으로 10분 지나면 아또 10분 데 오와리마스. 아또 10분, 아또 5분 이러죠. 예를 들면 우리 왜 시험 볼때뭐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아또 10분 데스, 아또 5분 데스 이런 식으로 그 어떠라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또 30번 문제, 뭐 조사 문제 이런 데서 많이 낚입니다. 그래서 조금 순차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육모입니다. 이거 지금 수능 완성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육모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뭐 쯔이테르라고 테이르라고 하는 건 뭐야? 상태. 도착한 상태냐? 이미 도착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마 타 토코로라고 했습니다. 막 뭐뭐 한참이지? 선생님 토코로 금방 했어요. 기본형의 루 토코로와 타 토코로 이 차이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막 뭐뭐 한참이에요. 얘는 뭐뭐 할참이 되는 거고 할참 한참. 자, 지금 막 지하철에 탄 참이야. 막 탔어. 그 얘기죠. 자, 애기노 콤비니니 이르네. 이랬습니다. 나 역에 편의점에 있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와카타 쓰고 이끄네. 이랬습니다. 이제 곧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매니 베리어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여러분이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본어 수능을 풀 때는 어떤 마인드를 풀어야 되냐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겁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드라마지. 그지? 뭔가 색다른 어떤 상황 설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지. 아주 식상한 상황을 생각하세요. 자, 보면 지금 도착했냐? 지금 막 탄참이야? 그럼 얘는 지금 아직 안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 그럼 자기가 지금 역 편의점에서 있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얘는 이미 도착했다고 보는 거야, 그냥. 요 앞에도 마찬가지지. 요 앞에도 마찬가지야. 미안, 늦어져서 미안해. 그럼 아니야, 괜찮아. 그럼 얘는 이미 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2번이, 답이 2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지. 이제 약간 여러분이 내신 문제, 일본어 내신 같은 거 익숙한 특히 특목고 친구들. 뭐 보면, 이것도 답이 되지 않고 저것도 답이 되지 않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수능 볼 때는 좀 장애가 됩니다. 아,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니까 약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은 더 적절한 상황을 골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모의고사도 그렇잖아. 자, 이제 안내문을 이제 볼게요. 17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러지? 플로깅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 쓰레기 주우면서 이렇게 조깅하는 그런 거죠. 보란티아노 고안나이 됐습니다. 봉사활동 안내가 지금 나왔어요. 어떤 그 공지사항이 있는지 볼게요. 스포츠도 보란티아오 이쇼니시다 이토 이라샤이마센까? 스포츠랑 보란티아,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5월 7일, 8일 날씨 좋을 때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정도밖에 안, 10시 반이면 끝나네. 그치? 그러니까 오전에 약간 햇살 따뜻하니까 안탈때 좋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히가시코엔오 오하시루. 자, 공원을 달리면서 여기 고엔데 하시루. 자, 여기 이거 두개 이제 좀 약간 걸리죠. 여기는 옷 썼는데 얘는 왜 됐었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뭐 이런 거잘 발견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자, 왜 그럴까를 보면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원이라는 공간이 있어. 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요런 느낌이야. 막 이런 느낌이 오야. 뭐야? 이동 통과의 느낌이야. 이동 통과의 느낌. 그런데 대는 뭐냐면 대는 공원이 있어. 대라고 하는 건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다. 마 아무튼 하여간에 여기가 이제 대인 거야, 대. 이 공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오는 뭔가 이 공원을 통과해서 이동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행어 하시리 나가라 그러면 약간 이동성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고행대 하시리는 공원이라는 그 제한된 그 공간에서 뭐 한다고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스포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공원이라는 데딴데 나가지 않고 공원을 환경 미화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달린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하시류를 쓰면 어느 쪽을 많이 쓸것 같아? 이쪽을 많이 쓰겠지.

보통 많이 들리는 건 이쪽이겠지. 왜냐면 여기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한정을 해가지고 막 달리는 그런 보란티아 같이도 그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스포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공원을 달린다 그러면 또 운동을 생각하지. 공원에서 어떤 행사나 행위를 하는 장소라기보다. 그래서 오가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다. 대를 써도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마스 영플러스 나가라.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이죠. 자, 히가시 공원을 달리면서 고미오 히로이마스. 쓰레기를 줍습니다. 반또 노미모노가 모라이마스. 그쵸? 이렇게 봉사활동 하면은 돈은 못 주더라도 뭘 줘? 빵과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동사 나왔네요. 자, 마을이노 히토니 뭐 고에오 카케테 쿠다사. 여기서 선생님 고에오 카케루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뒤에다가 문제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자, 고에오 카케루라고 하는 건 목소리를 거는 거예요. 야! 하는 것도 목소리를 거는 거고, 이리 와 초대하는 것도 목소리를 거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할 때도 고에오 카케루. 자, 고에오 카케루 어떻게 쓰였는지 다음에 또 선생님 가져온 기초문제에서 보기도 하고, 일단 문제를 풀면 스포츠는 카라다오 겐키니스루, 몸을 건강하게 한다. 뭐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금 뭐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란티아는 오후 1시에 끝나지 않아요. 9시 반에 끝나요. 운동하면서 공원을 깨끗하게 한다. 답이 3번이겠네요. 자, 4번입니다. 뛰면서 조깅을 하면서 마린 효또 하나스노와 이 그치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죠. 걸으면서 운동하면 좋잖아. 우리 왜그 등산 같은 것도 그렇죠? 하지만 내용과 상관없어. 공원에서 달리면서 사람은 판과 노미모노가 모라이르. 공원에서 달리는 사람, 공원에서 달리는 사람. 다른 데가 아니라 공원을 한정해서 달리는 사람은 빵과 음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5번도 조금 혼란스럽긴 했겠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고에카케루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수능 문제에서도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맞다, 고에카케 되네.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는 거지. 자, 앞에서 고에카케루는 뭐야? 초대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 봉사활동에 같이 할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좀 독려해 주세요. 코에오 카케테 쿠다사이, 목소리를 걸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대해 주세요. 권유해 주세요. 권유하다, 초대하다, 부르다. 코에오 카케루가 뭐라고? 권유하다, 초대하다, 부르다. 뭐 이런 거야. 지금 요부랑 비슷하네. 그지? 사소우나 뭐하고 비슷해? 요부. 랑 비슷한 게 뭐라고? 고에오 카케루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토요일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미안해. 그날은 내가 일정이 들어 있어서 아, 좀 유감이다. 아, 다시 나 불러줘. 초대해줘. 불러줘. 권유해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고에오 카케루라고 하는 거는 저기요. 여기 밑에 뭐 떨어졌는데요. 저기요. 아주머니. 이렇게 할때 고에오 카케루 하는 그런 고에오 카케루.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고에오 카케루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게 고에오 카케루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어용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확장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자,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 여기서는 이걸 봐야지, 이걸. 가와질이라고 하네?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이렇게. 손잡이. 이 손잡이를 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공공장소인데 갑자기 우주인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좀 조용히 사분사분하게 이야기하자가 맞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또 일본의 지하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본 지하철에 타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시끄럽게 한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그죠? 일본은 진짜 여러분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한번 타봐. JR 야마노떼 이런 거. 그러면은 아침, 왜, 관광 좀 일찍 시작하면 탈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조용해요. 또, 이렇게, 신밭이나 이런 데 있잖아? 그렇게, 신밭이 약간, JR 있으면 이쪽 밑에쯤 해가지고, 지나가 보면, 회사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 비즈니스맨들, 응? 샐러리맨들이 진짜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진짜 무슨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조용한데? 거기서 떠들면 이제, 저긴 어느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만 떠드는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다는, 그숨 막히게 조용한 그런 느낌.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던데, 출퇴근 시간 타보면. 자, 포스터 이해한 내용, 그 내용이에요. 유메와 오오키쿠 시테모, 무슨 말이야? 뭐뭐 하게. 이거 둘다 쿤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오키가 오키쿠 스루예요. 크게 하다.
볼륨을 크게 하다. 오키쿠스를.

자, 꿈을 크게 하다. 유메와 오키쿠 스루. 시데모는 뭐야? 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져도, 크게 만들어서 해도, 하나스코에와 말하는 목소리는 오키쿠 시나이.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 손잡이를 보면은, 아, 여기 공공장소에 조용히 하라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기 유메오 모지 마쇼. 큰 꿈을 가지자. 여기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거 어디야?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는 얘기야. 유메와 오키코에 대해 하나씩 마셔. 꿈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아니지? 자, 하나스토키와 이야기할 때는요. 히토노카오 미마쇼. 사람의 얼굴을 봅시다. 이야기할 때는 히토노카오. 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거 사람도 되지만 뭐도 돼? 남. 상대. 남의 얼굴을 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4번입니다. 유메노 나카데와 꿈 속에서는 코에오 다시테와 이케마센. 테와 이케마센은 뭐죠?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금지입니다. 금지. 뭐뭐 해서 테형에 붙여서 말합니다. 테서는 안 됩니다. 이케마센. 안 됩니다. 코에오 다시테와 이케마센.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코에오 카케루 앞에서 했었던 게 코에오 카케루였어요. 초대하다, 부르다, 말을 걸다. 네, 코에오 다스는 뭐예요? 목소리를 내다입니다. 코에오 다스는 목소리를 내다입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덴샤노 나카데와 전철 안에서는 치사이 코에데 작은 목소리로 하나씩 마셔. 이야기를 합시다. 답은 5번 되겠네요. 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1점짜리예요. 쉽지만 여러분이 이 상황 설정을 안 해놓고 나면 이게 뭔 소리지라고 포스를 이해할 수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수가 낮아 보이는 거는 웬만하면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 좀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자, 이 뭔가 요즘에는 레스토랑 앞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한국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는 이게 좀 많이 우리나라에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일본은 거의 많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차별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제 가격을 표시를 해두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메뉴를 앞에서 보고 이제 가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요즘 많으니까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나니니스를 뭘로 할래? 하면서 이제 메뉴를 미리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르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니모나이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랬습니다. 나니모나이.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니모나이와 난데모나이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잘 됐어. 수능 특강 때는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완성되니까 있잖아. 나니모나이는 뭐야? Nothing. 응?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야.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존재,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쓸게, 그지? 근데 난데모나이는 무슨 뜻이야? 뭐뭐이지도 않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니모가 아니라 난데모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니다가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럼 얘는 존재가 아니지. 얘는 부정이야, 부정. 존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부정,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죽상이니? 너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라고 얘기하면 이 어느 쪽 얘기해야 돼? 아무것도 없지롱 이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야지. 대수롭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난데모나이예요. 난데모나이. 걱정하지 마.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조사를 보시면 됩니다. 모와 데모의 차이.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똑같이 해석되지만 하나는 존재가 없다는 거, 하나는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뭐야? 나니니스루, 무엇으로 할래? 선택과 결정의 나니니스루가 됐는데, 나니모나이라고 하여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얘기예요. 안 되죠. 물론, 난데모나이도 써도 안 되겠지만, 이마 다베요. 지금 먹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메뉴를 골라야지. 레스토랑이고 레스토랑에 가자. 지금 레스토랑 앞에서, 예, 좀 어색하죠? 모나카이빠이. 이거는 좀, 에, 좀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번과 5번의 차이가 나 되게 막 곤란해.

그 선생님 제자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가르친대. 그러면 애들이 막 이런 걸 질문을 하나 봐. 그래서 아, 뭐 원할까 이빠이. 그럼 선생님 여기서 나니니스르라고 하면 아, 나 배불러서 안 먹고 싶은데라는 경우에는 뭐 원할까 이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5번도 답이 되고 4번도 답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 봐.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난감해요. 애들이 막 따지고 드니까. 여러분도 막 따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9번은 나는 왜 4번이 아닌지 모르겠어 하면서 들어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5번을 봐봐. 뽀꾸와 돈까스가 이나 돈까 나는 돈까스가 좋겠는데? 라고 이 아이는 지금 얼굴 표정을 봐. 지금 메뉴를 둘이 막 고르고 있잖아. 지금 머리 모양만 다르지 얼굴 표정 똑같네. 보면서 뭐라 그래? 뭐 먹을까? 아, 나 돈가스가 좀, 넌뭐 먹을래? 뭐 이런 상황인데, 나 배불러. 라고 얘기하면 이 상황 설정에 4번과 5번 중에 어떤 게더 높은 확률로 맞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예, 내신 문제로 나오면 4번을 찍은 친구들은 막, 선생님 4번도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거를 고르는 게 오지선다야. 어? 왜 5개를 만들어 놓고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이걸 고르고 매력적인 거가 아니다! 라고 제낄 수 있는 그 선택의 힘. 그것 때문에 오지선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이런 걸로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20번 들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걸로 알맞은 거 찾아봅니다. 점원과 손님의 대화. 점원이 먼저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이라쌰이 마세! 그러죠. 어서오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갑자기? 아이스크림 2つ 오네가이시마스!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 2개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 거치라니 오이레 쿠다싸이! 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를 잘 봐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네!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라고 할까요? 하이나 이에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줘야 네라고 할거 아니니? 자, 1번 봅니다. 이끄라 데스까? 얼마예요? 라고 하면 네! 라고 선생님, 이거 약간 습관처럼 얼마예요? 네, 500원입니다. 네, 할수 있지 않나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냐? 하면 네 하고 하이나 이에로 대답할 수 있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답을 하는 질문. 자, 고찌라니 오이레 크다사 이거 봐봐.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크다사이야. 이거 알아? 이거 뭐야? 나니나니 테크다사이라는 의뢰보다 더 높은 게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크다사이였어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크다사이가 테이크다사이라는 의뢰 표현의 높임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요온데 크다사이 읽어주세요. 오요미 크다사이 하면 조금 읽어주십시오. 약간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공적이고 조금 더 딱딱하면서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뽀말한 느낌. 이쪽에 넣어주세요. 뭘 넣어달라는 걸까?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아닐까? 약간 상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거라 데스까? 아니야. 나니가 이 데스까? 뭐가 좋아요? 하이, 고지라니 이상하죠? 네. 카드 스카이 마스카. 그렇지. 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스카이 마스. 고지라니 오이레 크다사이. 이레테 크다사이 쓰지 않고 오이레 크다사이. 이레루에 마스형. 너타. 너타에 마스형. 여기다 넣는 거지. 유루 떨어지고. 오이레 크다사이. 이레테 크다사이. 케이키와 도우 데스까? 케이크 어떠세요? 노레크라이 카카리마스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뭐가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레크라이 카카리마스카? 그럼 시간이 뭐 요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뭐 어느 정도 드나요? 라는 식으로 카카루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기회비용 등이 예, 노력 뭐 이런 게 든다라고 하는 먹히다 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20번 풀어봤고요. 21번 들어왔습니다. 자, 보기에서 이제 골라봐요. 이런 게 이제 보기가 나오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생기죠. 이번 그 변경된 예, 수능의 어떤 양식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예, 좀 난이도를 중간 이상으로 좀 높이는

그런 형식,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상황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A와 B가 나왔으면은 얘가 누군지를 몰라. 엄마인지, 아들인지, 친구인지, 선생님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뭘 봐요? 서로 반말 쓰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봐요. 좀 편한 사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또 스바 이때 끓여. 나좀 슈퍼마켓 좀 갔다 올게. 그랬어요. 서? 그래? 자, 와르이께 너. 이거는 나쁘지만이야. 뭐야? 미안하지만이야. 뭐할때 쓰지? 부탁할 때 많이 쓰겠지. 의뢰나 부탁할 때. 아, 미안하지만, 아타시노 오렌지 주스 뭐, 나의 오렌지 주스도 좀 사다 줘. 부탁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요? 소레 다케 데이 노? 데이. 라고 하면, 뭐뭐로면 된다. 데이, 이 하면, 뭐뭐면 된다. 여기가 충족 조건이 되는 거야. 응? 충족 조건. 건나 복구대. 나 이런 나로 괜찮다면 결혼해 주세요. 뭐, 데. 뭐 고래데이 이걸로 되니? 뭐 예를 들면 이츠마인데이 만행이면 되겠니? 라는 식으로 뭔가 충족 조건이 되는 거예요. 데이 고래다케데이 다케는 뭐지? 만뿐. 야 온니 만뿐. 그거면 되겠어? 야 그거면 돼? 주스 하나면 되겠어? 오렌지 주스 하나면 되겠어? 네, 아 아리가또. 응 그래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예, 뭘 쓸까요? 내 오렌지 주스 좀 부탁해. B하고 이제 C가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는데. 가테키테 모라이루, 테 모라이루 하는 거지. 뭐 해줄래? 라고 하는 의뢰 표현이 됩니다. 우리 좀 뒤에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테 모라이루, 테. 가테키테 쿠레르. 가테키테 모라이루, 가테키테 이래도 되고요. 자, 오네가이 시테 모 이까나. 뭐뭐 해도 되고.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자. 오네가이. 아따시는 오렌지 주스 뭐 오네가이 해도 되는데 시테모이라는 식으로 해서 뭐뭐 해도 되니 테모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심지어 뒤에 까나까지 붙여가지고 되게 엄청 완곡하게 부탁을 하네 반말하는 사이에서 그치? 아나 그거 부탁해도 될까나 뭐뭐 해도 될까나 뭐뭐 해도 될까라고 얘기하는 건데 되게 예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리 스키자나인다께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일하나이까 뭐 일하나이가 뭐지? 필요하지 않다. 이루가 뭐야? 이거 많이들 혼동하는데 이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면유 동사야? 어? 예외 인류야. 그치? 만약에 그 이루가 이루 동사면 뭐가 돼? 이거는 있다야. 사람이나 유적물이 있는 게 있다야. 와타시와 고코니 이마스. 난 여기에 있어요 할때그 이루예요. 근데 여기에 이루는 뭐냐면 필요하다의 이루. 자, 인류 동사이기 때문에 예외 인류 동사이기 때문에 이루가 라가 돼서 이라나이. 뭐 이라나이 그 다음에 까모만 나왔어. 이 까모 뭐야?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까모 시레나이라고 하는 거에 생략 표현이 되는 거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추측 표현입니다. 이제 뭐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뭐 이제 필요 없을지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 얘기입니다. 자 BC가 되겠고 우리 의뢰 표현 좀 정리해봐. 테 모라에르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해주세요를 반말로 고치면 갓데키테 좀 사와 그 얘기 지금 얘 지금 얘 때문에 하는 거야 갓데쿠르 사오다 사오다가 갓데쿠르예요 그럼 이 키테가 되는 거지 갓데키테가 되겠죠 갓데키테 사와 갓데키테 쿠다사이를 생략한대 갓데키테 호시이는 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요 앞에 있는 행동이 이 앞에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남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차, 전부 다 상대의 행동이에요. 상대에게 내가 의뢰하는 행동입니다. 자, 가테키테 모라이타이. 테 모라이타이. 난 네가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걸 해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테키테 모라에르, 뭐뭐 해 받을 수 없을까? 네가 사오는 행위를 내가 받을 수 없을까? 가능동사로 물어보는 거고. 이거 뭐다 이게 반말이 되면 이게 되겠죠? 가테키테 모라에나이. 그럼 반말이 되면 테 모라에나이 부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허용으로 되면 테 모라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뭐야? 뭐뭐 해줘라고 하는 가벼운 지시나 명령이 되는 거고. 호시라고 하는 건 뭐죠? 희망이 되는 거고. 얘도 희망 표현이 되는 거고. 얘는 가능 표현이 되는 거고. 얘는 가능의 부정. 얘는 허용, 허가. 이런 식으로 뭔가 허가 표현, 가능 부정 표현, 모라에르, 모라에나이, 모라이 따이, 호시.

이런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조종사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다 어디에 있다? 의뢰 쪽으로 다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 표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얘 그런 거네라고 그냥 막 자세하게 분석해서 몰라도 되잖아. 언어니까. 얘한테 부탁하나 보네. 라는 표현들이 얘네들이 나오면 이제 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죠. 막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자, 이제 22번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아오와 캥의 대화입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렌슈가 나와. 아, 이거 무슨 렌슈 나오면 뭐지? 여러분, 동아리 활동. 부가츠 렌슈가 많이 나오겠죠. 캥꾼 이런 식으로 캥꾼 불렀으면 얘는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캥꾼 아시다와 난지가라 렌슈스를. 캥꾼 캔캔 내일은 몇 시부터 연습이냐? 연습하냐? 물어봤어요. 서울다나. 글쎄, 니 지업이다시 일요일이기도 하고. 니 집가라니 시오까? 이랬습니다. 시오까에서 여기가 이제 킥인 거야. 2시부터 할까? 킥입니다. 이요. 자, 뭐뭐 할까? 했더니 좋아.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한다는 내용이야. 캔과 아우가 하겠다는 거야. 이요. 좋아. 자, 니 지오비와 야스모우요. 일요일은 쉬자. 이거는 지금 일요일이니까 2시부터 할까? 했더니 좋다고 해놓고서? 아니지. 이츠모노 토코로 돼. 자, 그럼 이츠모노 토코로. 이게 답이겠다. 항상 만나던 거기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에 그 대사가 없는데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 그 뭐, 어떤 연애하는 사이야? 그럼, 아, 어디서 볼까요? 그러면 항상 보던 그 카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 요즘은 그런 대사 잘안 하는 좀 촌스럽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일본어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츠모노 토코로. 뭐죠? 우리 가던 그런데, 맨날 우리가 알던 거기, 뭐 이런 겁니다. 이츠모노 토코로 되네.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라고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에 잘 만나던 연습 장소가 있나 보지 뭐. 체육관 뭐 이런 데 있나 보지. 자, 3번 갑니다. 민난 요로시끄네.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줘. 갑자기 누구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죠? 얘네들이 연습 시간 정하는 건데. 자, 4번입니다. 고젠카라가 이까모. 오전부터가 좋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5번입니다. 아시다모 렌슈가 아르노. 내일도 연습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쉬운데, 막 해석하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할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설정을 좀 보라고. 지금 어디야? 엘리베이터 안이야? 밖이야? 밖이잖아. 그지? 엘리베이터 밖에 지금 여성분이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오는 이 애기 엄마를 좀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먼저 타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죠? 근데 이걸 뭐 탔는데 몇 층이에요? 하면 왜안 돼요? 몇 층인 거는 타서 물어보겠지. 예? 자, 두 번째면 놀이마쇼. 자,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거야. 2번, 3번이야. 내가 좀 약간 좀뭐이 해설을 하면서 항상 느끼면서 이 괴로운 게 바로 이런 거지. 2번 왜안 돼요? 이렇게. 안 써.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더 적절한 3번이 있잖니? 그러니까 3번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일본어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나도 뭐, 히라가나부터 한 사람이니까. 그럼 노리마쇼 그럼 왜안 되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뭐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한테 뭐, 야, 이럴 때 노리마쇼 타면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상해. 이렇게 얘기야. 일본인들은 안 쓰는 거야. 모르지만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에서 아, 오사키니 더워져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3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지. 2번은 뭐냐면 탑시다. 아는 사람끼리 쓸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놀이 마셔. 자자 키타 키타 놀이 마셔. 자 왔다 타자.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게 이모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여동생이고 이게 이모일 수도 있잖아요. 야, 탑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설정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생각했을 땐 3번이 답이다. 고엔 요쿠다사이. 삼가해 주세요. 뭘요? 이건 금지하는 건데 갑자기 금지를 한다고 이것도 이상하죠? 이라싸이 마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거. 예. 농담이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예. 문을 딱 잡고 이라싸이 마세요. 이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농담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답입니다. 자, 24번도 그래요. 자, 24번 들어가기 전에 이것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보통 이런 게 나와요. 동사의 기본형의 많이, 뭐뭐 하기 전에. 그쵸?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에 타베르 마에니. 그럼 밥을 먹기 전에 타베르 마에니. 자, 그런데 타베타 아또데, 그러면 먹은 후에. 식전 식후. 그 다음에 타베 테카라는 뭐야? 먹고 나서. 순차. 먹기 전에, 먹은 후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타베 타카라는 뭐야? 먹기 때문에. 얘는 뭐지? 이유, 원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행동의 어떤 그 시간에 따른 전후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얘는 이제 이유기 때문에 영 엉뚱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앞에로 다시 가서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A가 와 난지카라 닿았다. 까나, 까나는 약간 망설일 때, 잘 모를 때, 불확실할 때 쓰는 거죠. 난지카라 닿았다. 몇 시부터였다. 선생님, 이거 미래일인데 과거를 썼어.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영화는 몇 시부터였어? 였던가? 라고 하면 원래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정보를 꺼내는 거. 약간 회상의 느낌 있지? 그런 느낌으로 할 때, 과거의 정보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할 때, 약간 물어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이름이 뭐였더라? 너 뭐더라가 아니라, 너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잖아. 우리도 과거형 쓰잖아. 응. 남아의 난닫다, 깨. 이런 식으로. 응.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시부터였더라? 원래 영화가 몇 시인지 알고 있었어. 내가 예매할 때.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몇 시였더라? 이치지가라 닦아라. 1시부터니까 아또, 야, 아또 나왔잖아, 봐봐. 선생님, 아또 플러스 뭐라 그랬어? 시간 플러스 경과에 대해 이렇게 써. 이거 순간, 순서 지켜줘서 말하라 그랬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인데 여기는 대가 없고, 앞으로 2시간 정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앞으로 2시간 정도 있어. 남았어. 그 얘기입니다. 좀또 가야 할 게도 좀 이르긴 한데, 고노핸데 쇼쿠지스루? 이 근처에서 식사를 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응, 아소코노 우동이야 와도, 저기 우동집은 어때? 도테모 인키노 아루 오미세다요? 그랬습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명사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가 어떻게 된다? 이 노가 어떻게 된다? 간대 노로 바뀐다는 거야. 지금 얘를 지으면 안 되지? 가가, 인기가 있다잖아? 가가 노로 바뀌어. 그럼 선생님, 그냥 닌키가 아르 오미세다요 해도 돼요? 돼요. 되는데 닌키노 아르 오미세 하면 약간 접착이 착 되는, 더 약간 예,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이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가를 노로 바꿔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 이네, 좋네요. 아, 에이가깐 이꾸마이 자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는 거야. 뭐야? 가기 전에, 영화 가기 전에 어디 가래? 콤비니 요때 뭐이? 요르가 뭐야? 들르다예요, 들르다. 응. 어디에 들르다? 편의점에 들러도 되니? 아, 오미즈 카이타이 너좀 물을 사고 싶은데. 이랬더니, 뭐지롱!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가?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어, 영화까지. 그러니까 영화가 가장 마지막. 이게 3번이야. 자, 그럼 영화관 가기 전에 편의점 들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동집을 먼저 가겠죠? 그럼 답은 5번 되겠네요. C, B, A. 자, 25번 들어왔어요. 엄마와 유도의 대화입니다. 자, 이것도 좀 문제가, 선생님 이거 문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지금 약간 상황 설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자, 엄마가 유도 쳤더 이, 유도야, 좀, 지금 좀 시간 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약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을 하기 전에 말 걸거나 이럴 때 지금 좀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뭐 상담이 있어요. 부탁할 게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럴 때 조금 말을 하죠. 난이 그랬습니다. 와르인답게도 자, 뭔가 부탁하나 봐. 미안하지만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뭔가 부탁을 하는 거야. 자, 겐칸이 오이테아르. 겐칸이 아류예요. 오이테는 이제 타동사가 들어가서 어떤 이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현관에 있는 신문. 현관에 놓여져 있는 신문. 현관에 놓여져 있는 신문.

나갈 거니까 보크가 해야 돼요. 내가 나갈게. 앞으로 그러니까 얘가 나간다라는 건 뭐야? 외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전에 얘가 뭔가 손님이 오기 전에 엄마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오전 중에 얘가 어떤 시간 일정 시점에서 앞으로 이 대화 시점에서 5분 지나면 내가 나가는 그런 식, 막 나가려고 하는 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김에 뭘 할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 상황 설정이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저또 연대미따라도 좀 읽어보면 어떻겠니? 너 그, 어? 신문을 읽어야 시사상식이 올라간단다. 좀 신문 좀 읽으면 어떻겠니를 지금 여기에 넣는 게 맞냐는 거야. 응? 지금 엄마가 나 식사 준비 때문에 좀 분주한데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라고 얘기한 상황에 갑자기 신문 읽으라는 얘기 좀 어색하지. 두 번째, 고찌니 못 데키테 크레르. 이것도 조금 좀 헷갈리셨나요? 여기 좀 가지고 와줄래? 신문으로 뭐 요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내가 5분 있다가 나가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게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뭔가 배출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야. 나가는 김에 뭘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손님에게 와타시테 그레나이, 손님한테 전해줄래? 이것도 좀 갑자기 엉뚱하고. 4번입니다. 리사이클이니 다시테 그레나이 이랬습니다. 재활용에 좀 내다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신문 그 재활용하는 그 곳에다 쓰레기장에다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나가는 김에 하겠다라는 게더 적절하게 성립이 되는 거지. 자, 5번입니다. 이쯤하되 석권이 오끄즈머리 나노. 야, 너 신문 거기 언제까지 둘 작정이니? 좀 치워라, 손님 오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뒤에 있잖아. 내가 이따가 5분 후에 나가니까,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하려면 미안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탁하는 투로 말을 시작하진 않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금, 예, 생각하겠습니다. 자, 26번 들어왔습니다. 모시모시, 여보세요. 에키마에노 스시야 모 아이테르. 벌써 열었니? 오픈했니? 그랬더니 뭐뭐이지만 모 스그 아쿠 지카. 이제 곧 문을 열것 같아. 와깠다. 치카쿠마데 키테르까라.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이미 온 거야. 뭐 좀더 마테떼 좀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직 안 열었어요. 모 스그 하지만 열 거예요. 벌써 했니? 이제 했니? 이제 곧할것 같아. 그 시간이야. 그러면 그 가게는 아직 준비 중이고 열겠다는 얘기겠죠. 답은 1번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모양이야. 오늘은 쉰데 벌써 하고 있어. 점심은 스시로 하겠어요. 앞으로 닻을 닿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거는 준비 중이고 이제 곧 있으면 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이제 곧 영업을 시작할 거니까 준비 중이겠지. 1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데니를 보세요. 마데니는 늦어도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늦어도 그때까지 메일을 보내겠다라는 어떤 행위 완료의 시점이 되는 거죠. 늦어도 그때까지. 잘했습니다. 이 옷은 카미카라 츠쿠라레테 이마스.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종이가 원료가 되는 건데 재료와 원료의 차이. 재료 원료. 좀 생각을 해보자. 종이를 어떤 화학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 뭔가 우유가 치즈가 되고 포도가 와인이 되고 약간 요런 게 이제 카라인데요. 종이를 뭔가 이렇게 찢거나 물리적인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대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 일단 넘어가. 이게 원료인지 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3번입니다. 아또와 센세노 헨지오 마츠 바카리 데스. 이제 남은 것은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릴 것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상황에 대한 바카리예요. 우리가 이제 바카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기본형에다가 바카리를 쓰면 뭔가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막 악화 일로, 막, 뭐뭐 할 뿐이다. 나빠지고 있을 뿐이다. 약간 악화되는 그런 느낌과 준비 완료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선생님의 답장을 기다릴 뿐이다. 이제 내가 할건다 했다. 약간 준비 완료됐다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야.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문장은 아닐 거예요. 왜? 동사의 기본형에 바깥이 쓰이는 게 이번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모르는 문장인데 할수 있어요. 지금 배우라는 거야. 자, 4번입니다. 사이킨, 이게 완전히 잘못됐네.
상대 시간에다가 니 붙이는 건안 되잖아요.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에 이모의 아내와 시간가르도 아르토 습관 100% 카나라즈 반드시 여행을 간다.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되겠네요. 자,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그러니까 약간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이 종이를 어떤 원료나 소재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카라를 쓰면 화학적 작용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옷을 찢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종이 옷을 만들 수 있는가? 저거, 이렇게. 근데 물론 그렇기도 했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종이 원료로 해가지고 재료가 아니라 만들어놓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조금 열면서 푸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는 보면요. 시간을 나타낼 명사 중에 니가 붙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있었어요. 상대 시간이라고 하면서 조사에 14강에 나와 있었던 내용도 참고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밭갈이 이걸 좀 보자는 거야. 이거 보면 일방적인 악화와 준비 완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안 배웠어. 하나의 행위만 하고 있는 건 배웠어. 이거 이 수능특강 120페이지 봐봐. 테레비를만 보고 있다도 나와 있고요. 뭐뭐 했다라는 타박갈이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명사에다가 뭐뭐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만도 되고 뭐뭐 정도도 되고 하지만 이건 안 배웠어. 그러면 이 기본형만 오늘 좀 바라보고 다음 시간에 28번부터 풀어드릴 텐데요. 자, 아또아 남은 건 뭐예요? 출발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 완료가 됐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뿐이다라는 악화, 일방적 악화라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7번의 밭갈이를 좀 풀어봤는데요. 28번부터 문법 문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미나상 고구로 사마데시다. 자, 마다.

맛든 맛이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도 기러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회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문화 영역, 문법 영역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팁스를 통해서 짚어보고 가야 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8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Nächsten Samstag is Skifahren. Kommst du auch mit? Ich möchte gern mitkommen, aber 라고 하고 밑줄이 지금 나왔네요. Ach, wie schade.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안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답변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다음 주 토요일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해서 meet, come, and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가고 싶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 응답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다음 문장에 aber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났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인 거잖아요.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aber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또는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되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가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으로 글이 맞춰지고 있어요. Das ist mir egal.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랑 B 중에 어느 게더 좋아? 라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는 옵션을 제시했을 때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상관없어. 이런 상황일 때 쓰는 답변 내용이고요. Ich fahre gern Ski 라고 하면 나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취미 활동 묻거나 할때 답변 내용으로 적합하고 지금은 들어갈 수 없겠네요. 세 번째 볼게요. Ich habe Lust dazu. Zu etwas Lust haben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B의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땐 하고 싶다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Das interessiert mich sehr. 이것도 나 그거에 많은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의 수락의 표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Ich habe leider einen Termin. 테어민이 약속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나는 약속이 있어라고 해서 라이다가 들어보면 대부분 거절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아마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답은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제안하는 상황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 우리 말로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루스타라는 명사를 써서 hast du Lust 하고서는 mit mir 뭐뭐뭐 zu ma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Lust하고 auf라는 전치사 써서 수거 구문으로 hast du Lust auf Skifahren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안하는 표현을 접속법 이식을 쓰는 wie wäre es 라고 하는 제안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화법 조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법 조동사 쓰나요? wollen을 쓰고 이때 주어는 항상 복수인칭을 써서 wollen wir zusammen Skifahren 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응답 표현을 지금처럼 문제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Der Bahnhof ist ganz in der Nähe. Trotzdem ist es hier ruhig. Die Wohnung ist im Erdgeschoss und hat drei Zimmer. Eine Küche, ein Bad und einen Garten. Das Wohnzimmer ist groß und hell.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이 집은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라고 할때 자인동사보다 liegen이라는 동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in der Stadtmitte라고 해서 시내에, 도심에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 전치사 구가 들어갔어요. 이 집은 시내에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집의 위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문장들,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하는 묘사적 표현이 나옵니다. Der Bahnhof, 기차역이죠. In der Nähe라고 해서 근교에, 인근에라고 하는 위치를 설명할 때 쓰는 전치사 구예요. 기차역이 ganz라고 하는 부사를 써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Trotzdem, 그러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접속사는 도치 구조를 입금이 돼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지금은 형용사 ruhig가 나왔는데 ruhig는 조용한 이런 표현이거나 또는 반려동물들에게 ruhig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정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Trotzdem ist es hier ruhig. 이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다라고 했거든요. 이 트러스템이 쓰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내에 있어요. 옛날 슈타트메트에 위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편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트러스템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차역 근처에 있지만 조용한 편이다라고 해서 도심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있지만 조용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접속사예요.

이 집은 Erdgeschoss에 위치한다라고 할때 인전지사를 씁니다. 자, Erdgeschoss는 몇 층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1층이지만 독일어에서는 여기를 0층으로 카운팅을 한다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im ersten Stock이라고 하면 그때는 한국의 2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즉, 어디냐면 1층. 독일식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층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방이 3개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엌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장소들 중에서 das Wohnzimmer, 거실이 매우 크고 밝습니다. 라고 묘사를 했네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그럼 우리 키워드 통해서 찾아볼게요. 방의 수 언급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츠마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음 여부는 ruhi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통해서 조용하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집의 위치는 시내에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위치 설명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주방의 가구 여부는 möbel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mit möbel 또는 ohne möbel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하는 명사는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부엌이 있다라고만 했지 현재 부엌의 모습이 어떠한지 묘사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그래서 5번이고요. 선생님이 4번 선지를 건너뛰었었네요. 거실의 크기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groß und hell 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실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떻다라고 했나요? 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지만 일단 4번이 저기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ruhig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집은 조용하다라고 할때 lieg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liegt는 이미 놓여 있는이고요. 그 다음에 이 liegen 동사 써서 ist ruhig gelegen이라고 하는 동사 활용을 해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조용한 곳에 있다라는 묘사적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Entschuldigung, wie lange dauert der Flug nach Berlin?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Danke! 라고 한 거죠. 일단은 아가 무엇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배가 대답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했고요. wie lange는 소요 시간을 물어봅니다. dauern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도 썼네요. flug이에요. 그럼 비행이죠. 어디? 목적지는 베를린이에요. 베를린행 비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했어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뒤에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소요 시간을 답변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 얼마 stunde라고 하든지 아니면 für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얼마 얼마만큼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Abso fort 시간 부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를 활용을 했거든요. ab은 뭐뭐 후부터 시작 시점을 나타내요. So fort은 즉시죠. 지금 즉시란 표현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가능해요? 세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뭐 이런 거 쓰면 abso fort 지금 당장부터 세일가 적용입니다. 뭐 이런 거할때쓸수 있지만 여기에서 wie lange는 안 되죠. 즉 요거는 wann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해요. 언제부터 무엇무엇이죠? 지금 당장요. 이렇게 됩니다. 2번 볼까요? in einer Stunde 라고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wie lange 라고 해서 소요 시간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다음 열차는 언제 오나요? 그럼 in einer Stunde 1시간 뒤에 옵니다. 얘도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해요. Etwa zwei Stunden는 Stunde라고 하는 명사를 이제 복수형으로 썼고요. 대략 2시간 정도요라고 했으니까 소요 시간을 묘사하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Drei Stunden 이번에도 시간 표현이 나와 있지만 뒤에 부사가 뭐가 나와 있나요? 형용사 부사 später이라고 나온 표현이 나왔어요. später는 나중에, 즉 3시간 뒤에이니까 이것도 시점을 의미하는 거여서 wan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질문했을 때 답변으로 적합한 내용이겠네요. Vor 20 Minuten, vor는 뭐뭐뭐 전이잖아요. 그럼 20분 전에 이것도 언제 무슨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어느 시점, 시각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답변으로 활용되는 표현이니까 모두 다 when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에요. 즉 1, 2, 4, 5번은 when으로 물어봤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wie oft라고 물어봤으면 3번입니다. wie oft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나? wie lange라고 물어보면 3번입니다. 3번. 몇몇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면 돼요. 자, wie lange dauert es? 이라고 물어봤을 때 거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10km가 대략 얼마나 걸리니까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이 나와라고 하는 답변을 뒤에 좀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그림 보면 사실은 이게 어느 상황인지 한 번에 딱 분위기를 알수 있어요.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여서 지금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시죠? 볼게요. Guten Tag, mein Name ist Baumann. 그랬더니 상대방도 Guten Tag, ich bin Hans Jacobs 라고 하고 뭐라고 인사를 덧붙이고선 상대방도 Freut mich auch 라고 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우만입니다. 라고 해서 성을 소개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스 야콥스입니다. 라고 해서 이름과 성을 모두 다 얘기했어요. 벤은. 자, 벤은 이렇게 이름과 성을 모두 다 얘기한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Freut mich 일단은 쓰고 Sie kennen Julianen 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안그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아, 씨야 안그님. 매우 반갑습니다. 오, 그럼 정답 가능한 거네요. B. Nichts zu danken. 무슨 뜻이에요? 아, 전혀 고마울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C. Ich bin anderer Meinung. Meinung은 의견이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과 나의 입장이 같지 않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Freut mich, Sie kennen Julianen. 이번엔 Freut mich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했었던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는 kennen, lernen이라는 동사를 to 용법을 써서 뭐뭐뭐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 네를 선택한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아마 안개님이라고 하는 저 인사말 보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왔을 거예요. 그쵸? 자, 요거는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다음에 수능시험에서 나왔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개님이 다의어로 활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이런 의미로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 표현, 문장 표현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면서 우리 문화 영역의 첫 번째 문제인 22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언어 문화 영역이고요. 자, 어떤 내용을 어떤 관용구 또는 속담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Das Essen hier im Restaurant ist lecker, aber das Gemüse ist ein bisschen zu weich. Es schmeckt doch gut. 이라고 하고선 Suchst du jetzt das Haar in der Suppe? 그랬더니 Das Haar in der Suppe suchen? Was meinst du damit? Damit meine ich, dass du an allem immer etwas Schlechtes findest. 이라고 했어요. 자, 요 관용구는 혹시 기출문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저거 내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여기 이 식당의 Essen, 음식은 lecker, 맛있어. 라고 했어요. 아버, 하지만, Das Gemüse, 채소, 야채가 어떻대요? Ein bisschen, 조금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형용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Weich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이란 뜻이 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야채가 조금 부드럽다. 그 다음에 야채가 이때는 어떤 선생님, 좀 물은이라고 해서 너무 푹 익혀졌네 이런 상황일 때 is too weich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음식은 맛있는데 야채가 좀 너무 익었네, 무르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es schmeckt doch gut, 맛있는데 뭘이라고 얘기하고선 너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프에서 머리카락을 찾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프에서 머리카락을 찾는다고 마이는 하고 믿었죠. 그것을 통해 네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야? 말이 뭐야? 물어봤더니 Damn it, mine is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라고 하면서 an allem 모든 것

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삼격 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되었어요. 즉, 어떤 상황에서건 또는 모든 것에서 뭐 한대요? immer etwas schlechtes 형용사 중성 명사화된 표현이 나왔고요. schlechtes는 나쁜, 좋지 않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쁜 점을 찾아내려고 해라고 있어요. 즉, 항상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단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불평불만을 하더라 이런 표현이 das Haar in der Suppe suchen입니다. 머리카락을 여러분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프에서 머리카락 들어있진 않나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라고 해서 단점만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예요. 여기 나와 있었던 weiß라고 형용하는 형용사가 다의 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 아이를 쓸 상황이 자주 없었거든요. 오늘 팁스 통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weiß를 또쓸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물론 음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요거 말고도 전체 수거 구문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이시는 부드러운 또는 물은 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좀 본문 안에서 살펴봤었고요. Er kocht die Eier weich 라고 해서 달걀을 삶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weich하게 삶았다라고 하면 반숙이란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hat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럼 완숙이란 표현으로 달걀을 조리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ie Eier sind weich 라고 하면 이거 반숙이네 이렇게 묘사를 할때이 형용사를 쓴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는 달걀을 반숙으로 삶았네 라고 했고요. 지금 문장 안에서처럼 조리된 어떤 음식이 너무 익었다, 푹 익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weich를 씁니다. 그래서 das Gemüse ist weich. 오늘 뭐라고 했어요? 채소가 너무 무른데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무르다, 물러 터졌다 이런 표현 우리도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weich를 씁니다. 대신 누구누구 앞에 서면이라고 할때 전치사 gegenüber를 써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er ist gegenüber seiner Schwester라고 해서 그는 그의 여동생 앞에만 가면 뭐 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라고 해서 es gegenüber seiner Schwester zu weich라고 해서 gegenüber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의 의미는 맞은 편에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를 상대하면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관용구로 zu weich sein 일때 gegenüber를 함께 쓴다 알고 계시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앞에선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이런 표현으로 활용된 것까지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화 영역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ein kleines und meistens rundes Brot. Es ist außen oft knusprig und innen weich. Man kann es frisch in der Bäckerei kaufen. Meistens isst man es mit Butter, Käse, Wurst oder Marmelade zum Frühstück. Es schmeckt besonders gut. mit 하이슨 카페 오더 티. 음식과 관련된 사실은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간 지문이 두개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은 일단은 브로드, 빵이에요. 근데 이 빵의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lein 뒤에다가 약변화 형용사 어미를 붙여서 kleines 그 다음에 rundes라고 했어요. 작고 둥근 모양의 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형태가 둥글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크기는 작은 건 항상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둥근 형태로 주로 만들어진 빵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Es ist außen 이라고 하면 바깥은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인 innen 여기에 있어요. 안쪽은 이라는 표현으로. 자, 바깥은 대부분, 종종 knusprig는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아래쪽에 각주 붙었어요. 바삭바삭한 이런 표현이에요. 바삭바삭이라서 독일에서 바삭이라는 이 소리를 knusprig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요. 일단은 바깥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 다음에 안쪽은 부드럽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어휘로도 정리했던 weich가 또 나왔네요. Man kann es frisch. Frisch는 신선한 이런 표현이에요. 베카가의 빵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신선하게 빵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은 무엇과 함께 먹나 봤더니 밑전체 속에서 묘사한 표현이 버터나 치즈나 소시지 또는 잼을 발라서 그 다음에 이 빵을 먹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요. Zum Frühstück. 언제 먹어요? 아침 식사로 먹는다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침에 주로 먹고 작다라는 형용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되었거든요. 왜냐면 요 뒤에다가 축소형 어미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독일어의 축소형 어미는 쉔이에요. 그럼 이 뒤에 축소형 어미를 붙인 그 음식인 거예요. Es schmeckt besonders gut mit 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히 무엇 무엇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와 함께 먹으면 heiß는 뜨거운 이고요. 여기는 강변하 남성 삼격 어미 이 애미 붙은 거예요. 뜨거운 커피나 차와 함께 먹으면 특히 맛있죠. 라고 얘기했어요. Boot 뒤에 shen 붙이고 이렇게 축소형 어미 붙이면 아, 오, 우, 모음은 변모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 Brötchen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아침으로 주로 먹는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네, 그런 딱딱한 빵을 의미한 거였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1번 앞에 사과이고 2번 fish 생선 또는 물고기란 표현이고요. Kartoffel 감자. 이것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죠. 요리의 재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5번 슈네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에 지문에서도 한번 나와서 아마 알 텐데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까스라고 부르는 그 요리고요. 대신 우리나라 돈까스랑 좀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훨씬 얇게 만들어요. 그쵸?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나 슈네츨 요런 슈네츨들 같은 경우는 그냥 레몬즙을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하기도 한다고 했나요? 잼을 곁들여서 먹는 우리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는 슈네츠 요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보호트의 작고 둥근이라고 하는 브루첸을 찾으면 됩니다. 아침에 주로 먹는 거고요. 독일 사람들 사실은 저녁에도 빵을 즐겨 먹는데 그때는 보호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큰 덩어리에서 잘라낸 슬라이스해서 먹는 빵을 주로 먹고 아침은 이 빵이 갓 구워져 나왔을 때 빵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인물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어려워지네요. 아래쪽에 선지가 독일어로 되어 있을 거고요.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Rudolf Steiner kam 1861 in Ungarn zur Welt. Er ist vor allem für seine Ideen zur Erziehung bekannt. 중요한 정보에 일단은 밑줄을 긋고 넘어갈게요. Im Jahr 1919 gründete Steiner die ersten Waldorfschule in Stuttgart. Die Schule basierte auf seinen Ideen. Für ihn war es wichtig, dass Schüler kreativ lernen. Kinder sollen viele Dinge durch Spielen, Malen und Handarbeiten lernen. Steiner starb 1925 in der Schweiz. Aber seine Waldorfschulen leben weiter. Heute gibt es viele Waldorfschulen auf der ganzen Welt. Waldorf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미 아, 이거 뭐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주제는 확인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태어났다라고 할때 zur Welt kommen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물 소개하는 글에서는 대부분 다 과거형 시제를 쓰기 때문에 kommen의 과거형이 쓰였어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웅간이라고 하는 헝가리를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헝가리에서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히라고 하는 표현 for alum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특히 무엇으로 유명한가라고 했더니 bekannt für etwas sein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물 묘사하는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렇죠? 뭐뭐뭐 하고서는 sein을 써서 무엇무엇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인데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유명해요. 즉 무엇무엇에 관한 사상이나 그의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는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그의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Gründ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어요. Gründen은 무엇을 설립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1919년에 최초의이라고 하는 지금 서술가 활용이 되었네요. 최초의 왈도르프 슐레를 슈투트가르트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럼 왈도르프 슐레가 최초로 문을 열었다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학교는 이라고 했고요. basieren auf 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이 또 나왔어요.
바지어겐이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아래쪽에서 선생님이 따로 각주를 달진 않았는데요. 무엇무엇의 토대를 두다, 기초를 두다이고요.

그때 함께 활용하는 전치사는 auf입니다. 네, 어디에 그럼 초석을 두고 있거나 기초를 두었나 했더니 auf seine Ideen, 즉 그의 사상에 토대를 둔, 여기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라고 했네요. Für ihn war es wichtig, dass Schüler kreativ lernen. 그럼 도대체 어떤 사상일까 했더니 그에게는 다음의 것이 중요했습니다. 라고 해서 부문장, 접속사 das로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죠. Kinder sollen, 아이들은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것들을 durch etwas lern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통해 배운다 할 때 durch 선스를 썼습니다. 놀이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손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손작업, 뭐 수공업이라고 아마 여러분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책상 앞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뭐 해요? 놀매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뭘 만져보고 만들면서 배워야 해 라고 한 거예요. 슈타이너, 슈탑. 슈타이너는 1925년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라고 했고, Leben weiter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슈타이너는 사망했지만, 뭐는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 Waldorf Schulen입니다. 그의 Waldorf 학교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다. 계속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auf der ganzen Welt 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왈도르프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조금 다른 교육 사상으로 가르치는 왈도르프슐레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글이었어요. Wo starb er?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밑줄을 그었던 게 대부분 이렇게 인물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질문을 찾을 수 없는 거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언제 어디에서 사망했고 그다음 뭔가 중요한 걸 발표하거나 글을 썼어요. 그러면 무슨 책을 언제 최초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보의 밑줄을 그었던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사망했나요? 라고 했더니 어디? 스위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요거는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네요. Wann kam er zur Welt? Zur Welt kommen.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태어나다. 그는 언제 태어났나요? 1861년에 태어났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머지 볼까요? Seit wann gibt es die Waldorfschule? 왈도르프 학교는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그럼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1919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최초의 왈도르프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Was war ihm in der Erziehung wichtig?라고 했어요. 용이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자, 그에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배워야 하고 이 창의적으로 배우는 방법으로서 놀이와 그림 그리기와 그 다음에 수작업, 수공업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3번입니다. 여기에 나왔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 잘 한번 보시고요. 무엇무엇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할 때, Ideen zu etwas haben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설립했다 이런 거할 때도 요 수거 구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인물 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자주 보게 될 수거 구문입니다. 네, 그는 뭐 숫자에 관한 아니면 그는 과학의 어떤 이론에 관한 이런 거 나올 때도 Ideen zu etwas haben이라는 수거 구문을 쓸 거예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숲의 나선형 독일어로는 Waldspirale라고 합니다. Spirale가 나선형이란 표현이에요. 숲의 나선형 Waldspirale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Waldspirale ist ein bekanntes Gebäude in Darmstadt. Es hat 105 Wohnungen, einen Kinderspielplatz und einen kleinen See. Der Wiener Künstler Friedensreich Hundertwasser hat es gestaltet. Das Gebäude sieht aus wie eine Spirale. Die Wände haben viele Fenster und sind in verschiedenen Farben. Der Garten auf dem Dach sieht wie ein kleiner Wald aus. 자, 일단은 이 숲의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연 대상물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이름이에요. 어떤 건축물이고 누가 도대체 만든 것인지 한번 볼게요. Die Waldspirale ist ein bekanntes Gebäude라고 했어요. 건물이란 표현을 썼어요. 즉, 왈트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아, 숲이 뭔가 나선형 모양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다음슈타트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다라고 했어요. 숲의 나선형은 다음슈타트에 위치하고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네요. 자, 이곳엔 그러면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일단은 Wohnung의 복수형이 쓰이고 10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집이죠. 집이 일단은 105채가 있습니다. 그 105채의 집으로 구성된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도 있어요? 어린이용 놀이터도 있어요. 건물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Und einen kleinen See. 남성 명사로 쓰인 걸로 봐선 호수죠. 작은 호수도 이 주거 공간 건물 안에 있습니다. Der Wiener Künstler Friedensreich Hundertwasser. 이름이 나왔어요. 자, Friedensreich Hundertwasser라고 하는 빈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자, 도시명은 뭐뭐의라는 이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에 에아르라는 이격 어미를 붙여요. 그래서 위나 쿤슬라라고 한 거예요. 빈 출신 예술가인 프리덴스라이시 혼낫바사가 이 건축물을 gestalten 했다라고 했어요. 즉 만들었어요. 구성한 거예요. 최초의 컨셉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건축물로 실현 구현한 거죠. 그래서 Das Gebäude sieht aus wie eine Spirale. Aussehen은 뭐뭐처럼 보이다이잖아요. 이 건축물은 나선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ände라고 했어요. 벽면에는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Haben viele Fenster. 창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Und sind in verschiedenen Farben.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외벽이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Der Garten auf dem Dach sieht wie ein kleiner Wald aus. 자, 그 다음에 왜 Waldspirale라고 하는가는 마지막 줄의 설명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어디에 있냐면, Auf dem Dach. Dach는 지붕이거든요. 지붕에 있는 정원은 마치 뭐처럼 보여요? 작은 숲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즉, 작은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Waldspirale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일단 sie liegt in Darmstadt. 맞아요. Darmstadt에 위치한다라고 했고요. Sie hat einen kleinen See. 여기 뭐가 있어요? 작은 호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Hundertwasser hat im Gebäude gewohnt. Hundertwasser가 여기서 거주하진 않았고요. 이 건물을 뭐 했다고 했어요? Gestalten 했다라고 했어요. 이 건물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형태로 구상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Sie hat einen Kinderspielplatz auf dem Bach. 정원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가텐이 있다라고 했어요.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터는 이 건축물 안에 있기는 한데, 위에 지붕에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뭐라고 했나, 정원의 모습이 마치 작은 숲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아, B를 선택한 1번입니다. 1번. 여기 그림이 같이 들어가진 못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예쁜 형태, 좀 독특하다라고는 하지만, 봤을 때,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축물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합바사의 건축물은 오스트리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변에서 사실은 다양한 색상을 지닌 조금 화려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그 건축 양식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쉬어가는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겠네요. 자,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젝슬라이튼 페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이 젝슬라이튼은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실은 알프스 유역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문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Das Sechselläuten Fest findet jedes Jahr am dritten Montag im April auf dem Sechselläutenplatz in Zürich statt. Man sagt, dass dieses Fest schon im frühen 20. Jahrhundert begann. Der wichtigste Moment des Festes ist das Verbrennen von Böök um 18 Uhr. Der Böök ist ein Schneemannpuppe. Mit dem Verbrennen des Böök zeigt man, dass der Frühling kommt. Jedes Jahr kommen viele Menschen zu diesem Fest, weil sie diese Schweizer Tradition sehr möch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작세라이튼 페스트는 매년 어디에서, 매년 뭐 해요? 매년 열리는 일단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April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와 있고, Am dritten Montag이라고 있어요.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요. 자,
구체적으로 딱 요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4월이 세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는 축제. 이게 사실은 춘분제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춘분이 뭐죠? 봄을 맞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절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날에 이 축제를 합니다, 보통. 어디에서 열리나 했더니, Auf dem Sechseleuten Platz이라고 해서, Sechseleuten 광장에서 열려요. 그럼 젝셀러이튼 광장은 어디 있나라고 했더니 취리히에 있어요. 취리히에 있는 젝셀러이튼 광장에서 Stattfinden 열립니다라고 했어요. Man sagt,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Das dieses Fest, 이 축제가 이미 언제 20세기 초반에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즉 20세기 초반부터 이 축제를 행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Der wichtigste Moment des Festes,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즉 하이라이트 시점은 언젠가 봤더니 Das Verbrennen von Böck um 18 Uhr. Böck이라고 하는 것을 소각, 즉 불태우는 저녁 6시 18시입니다라고 했어요. Der Böck ist ein Schneemannpuppe. Böck은 그럼 뭘까라고 했더니 눈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이에요. Mit dem Verbrennen des Böcks zeigt man, dass der Frühling kommt. 그러면 이 Böck을 소각, 불태움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 했더니 여기 설명하네요. 물을 불태움으로 소각함으로써 차이견 보여줍니다. 뭐가 오고 있다는 걸?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했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와요. 왜냐하면 Schweizer Tradition sehen möchten. 그들이 이 스위스의 전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거 선지가, 선지 선생님이 쭉 풀어보면서, 오, 어려웠겠다라고 느꼈어요. 좀 꼼꼼하게 읽어야지 정답이 보이는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은 한번 해결하셨나요? 그럼 대단하신데요? 볼게요. 1번. Es beginnt um 18 Uhr. 저녁 6시 시작한다. 하고 선생님, 맞는데? 하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잠깐, 잠깐만요. 일단은, Sachsenleuten Fest는 4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딱요 날이 밝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Sachsenleuten Fest가 열리는 날이죠. 근데 이 Sachsenleuten Fest의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언제라고 했어요? 저녁 6시에 물을 불태우는 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소각하는 시작. 즉, 그 축제는 시작하는, 주어는 젝셀러이텐 페스티다. 젝셀러이텐 페스티는 오후 6시 시작한다는 틀린 거예요. 뭐가? 물을 verbrennen 하는 것이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죠? 그쵸? 2번. Man feiert, dass der Frühling kommt. 이 축제를 통해서 뭐를 축하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것을. 요거는 앞에서 나왔죠. Es gehört zu einer Tradition in der Schweiz. 스위스의 전통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스위스의 풍습을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Zürich이라고 하는 도시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어요. Man feiert es seit Anfang des 20. Jahrhunderts를 어디에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Im früheren 20. Jahrhundert이라고 해서 20세기의 초반에라고 하는 걸로 am Anfang, seit Anfang이란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치사 표현을 썼어요. 20세기 초반부터 이 축제를 했습니다도 맞는 내용이네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 verbrennt den Böck auf dem Sechseleuten Platz. 여기 나왔었죠. böck을 오후 6시에 Sechseleuten Platz에서 소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맞아요. 처음에는, 오, 정답이 어딨지? 선생님도 한동안 고민했었는데, 6시라는 시간이 딱 눈에 띄는 정보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축제 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날의 행사의 절정이 이때이다라고 설명한 거였어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법 영역 네 문항 남아있는 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2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Frischen zu verkaufen. 판매합니다. 라고 있어요. 광고 문구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판매하는가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달걀이에요. 자, 그럼 달걀인데 지금 형용사 뒤에 어미는 에가 쓰였다는 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복수형 명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I라고 하는 단수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I는 중성 명사이잖아요. 이렇게 단음절의 중성 명사는 주로 어떠한 형태의 복수형 어미를 썼나요? er를 주로 붙여요. 그쵸? 그러면 I 뒤에 er가 붙어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아야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Frische Eier zu verkaufen. 이라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독일어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13강에 나왔었던

문법 포인트 내용입니다. 일단 독일어에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네 가지만 오늘 정리할 건데, 다섯 번째는 where에 적용되는 복수형 규칙이어서 baby, babies, 뭐 이런 식으로 restaurant, restaurants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where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 우리라고 해요. 독일 사람들이 where 차용해서 쓰는 그 단어 뒤 s를 붙인 형태가 다섯 번째 복수형 규칙이고요. 나머지 네 개는 성별에 따른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떤 형태로 끝난 명사는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세개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 die Schwester, die Blume, die Schüler은 공통점 뭔가요?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여성 명사들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를 붙이면 됐었죠? an을 붙이면 됐었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n만 붙이고, 자음으로 끝났으면 an을 붙입니다. 그래서 Schwester의 복수형은 Schwestern이라는 형태 쓰겠죠? 네, 복수형 정관사는 d입니다. 생략하고 쓸게요. 블룸의 복수형은 그러면 A로 끝났으니까 블룸엔으로 씁니다. 슐라르는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 하지만 뒤에가 뭘로 끝났어요? 여성 직업 명사를 나타내는 EN이 붙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EN이라고 하는 여성 직업 명사 어미가 붙으면 복수형 어미 붙이기 전에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요. N을 추가한 다음에 복수형 어미 뭐를 써요? AN을 활용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 명사의 복수형들이 여성형일 경우는 NEN 형태로 갑니다. 슈라헨이라고 합니다. 여성 명사에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 AN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명사 한번 볼게요. Der Baum, der Hund, das Tier. 여기까지입니다. 저, 요 아이들은 성이 다 다르죠? 그러면 특정한 성에만 적용되는 복수형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명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형 어미는 뭐였나요? 맞아요. 에였죠. 에. 자, 이렇게 에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성 명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바뀌는 거였죠? 아, 오, 우가 있으면 걔네만 변모음으로 바꾸고 뒤에 에를 붙입니다. 혼투도 복수형. 혼하고서는 에 쓰는데 주의할 건 변모음으로 안 바꿔요. 훈데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티어 복수형 동물 티어레란 형태로 복수형을 만들게 돼요.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볼까요? 두 개의 명사 먼저 읽어볼게요. Der Bruder, der Mantel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어떤 어미로 끝났을 때이고요. 어떤 어미로 끝났을 땐가라고 하면 명사가 er 또는 al이라는 어미로 끝나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 아, 오, 우 모음만 변모음으로 바꿉니다라고 했어요. 보다의 복수형 그래서 브루다라고 하고 만텔의 복수형 멘텔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씁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죠. 여성 명사들 중에서 AAR 또는 AL로 끝나는 일부 명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 여성 명사는 N 또는 AN을 붙인다 했잖아요. 슈베스터도 AR로 끝났지만 N을 붙이는 복수형을 썼거든요. 근데 예외인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모터 복수형 무테아로 갑니다. 여성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터흐다도 복수형 만들 때 자, 변모음을 쓰고 복수형 어미를 별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이 아이 두 개가 예외인 거니까 얘네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타, 퇴시다라고 합니다. 중성명사 단음절, 중성명사일 때 주로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 규칙은 뭐였나요? 오늘 방금 우리가 봤었던 문제에 적용됐던 에, 에아르를 붙여요. 아, 오, 우가 있으면 변모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허이자라고 하고요. 켄트는 킨더란 형태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네 개의 복수형 어미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엔 항상 복수형을 하면 정리하는 명사들, DL, 디그 슈베스타, 디로이트, 디페리엔 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명령법이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에 지금 몇회 계속 연속으로 나와서 자인동사의 명령법 여러분 이제 딱좀 익었을 거예요. 팀 하고서는 ruhig이라고 팀이라는 두에 대한 대상이니까 어떻게 가요? sei doch bitte ruhig이라고 했어요. Wir sind hier in der Bibliothek. 팀 조용히 해. 우리 도서관에 있잖아. Entschuldigung 라고 했고요. Bitte kurz mal mit 이라고 해서 분리동사인데 Ich muss mit dir sprechen. 너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아래쪽에 동사 봤더니 잠깐 나랑 같이 좀 나갈래? 인 거예요. Komm 동사 그러면 2인칭에 대한 명령을 쓰려면 어감만 활용하니까 Komm 쓰면 되네요. sei 하고 Komm을 활용한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자, 4인 동사는 조금 특수한 형태로 명령법을 만듭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4인은
sei 할 때 du 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면 seit 쓰고 존칭일 땐 형태가 또 완전 달라져서 seien sie 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 일반적인 동사들은 어간을 갖고 와서 주로 쓰는

합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나? 어감 갖고 와서 합으로 두에 대한 명령문 만들고요. 이어일 때는 합트라는 형태 쓰고 존칭 가면 하벤 하고서는 주어 지 붙여주시면 돼요. 웨어 대는 두일 때는 두 위어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령문일 때는 웨어드라는 형태를 써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간의 형태에서 변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복수인칭 가면 웨어데트라는 형태로 원래 쓰던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웨어덴이라고 하는 존칭의 인칭 변환을 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웨어덴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웨어더베트 뭐뭐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장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아웃의 코스는 홍아, 아스 에어 제슈네. 그는 배가 매우 고파서 뭐뭐뭐 했다이고요. 이거 삼격 지배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홍아 남성 명사죠. 아우스팀 고센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틀렸네요. Sie fährt mit der Hand über das nasses Gesicht. Mit der Hand über etwas fahren은 손으로 무엇을 쓸어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뭐예요? 젖은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뒤에 봤더니 fährt mit der Hand über das nasse라고 하는 표현으로 맞아요. 약변화 중성 형용사 어미가 틀렸네요. Er wohnt im Moment bei seiner älteren Schwester. 그는 현재 그의 나이가 많은 누구 누이 집에 살고 있다. 요거는 형용사 어미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어요. Wegen des kalten Wetters blieb ich lieber zu Hause. 추운 날씨 때문에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Wegen은 이격 집에 전치사여서 중성 이격. 지금 관사랑 그다음에 명사격 변화 잘했고요. 형용사도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하면 최대를 선택한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방금 활용됐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의 격변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었고요. 자, 재기대명사 활용하는 구문이 나왔네요. Hast du dir am Hals verletzt? Sich verletzen하는 여기 나오는 재기대명사가 사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hast du dich 하고요. 안전치사 뒤에는 삼격으로 쓰는데 그거는 올바르게 쓰였네요. 하지만 재기대명사가 틀렸어요. 너 목을 다쳤니?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Gestern hat sie sich bei uns vorgestellt. Sich vorstellen 소개하다이고요. 재기대명사 사격 올바르게 활용됐어요. 그녀는 어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Ich habe mich bei meiner Mutter entschuldigt. Sich entschuldigen bei이고요. 이때도 재기대명사 사격으로 썼는데 올바르게 활용이 됐네요. 나는 나의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찾아라. 라고 하면 베이첼은 선택한 4번이고요. 아베치에 들어가 있었던 각각의 재기대명사 전치사 수거구문 격집에 어떻게 되는지 소개했으니까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5회 실전 모의고사로 만나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실력이 향상된다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지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깊은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실력도 그렇게 한층 한층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 키입니다. 자, 오늘은 칙입니다. 우리가 즉이라고도 읽고요. 이 글자는 법칙일 때는 칙이라고 읽어요. 규칙, 규칙할 때의 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요. 곧 즉자, 곧 뭐뭐 하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데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뭐뭐 하면 즉이 나타나 있으면 앞뒤 문장이 조건과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뭐뭐 하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모의고사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 짧은 단문이 나왔고요. 주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다행히 이게 한자로 표시되지 않고 또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필선 정기 연후 능 정인. 사람은 반드시 먼저 선자예요. 정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연후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솔선, 배려, 포용, 경청, 화합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서 남을 이끌어준다. 뭐라고 하죠? 솔선수범이라는 성어 기억나나요? 그래서 솔선. 솔선이라는 건 뭐냐면 거느릴 선자에 먼저 선자예요. 거느릴 솔자에 먼저 선. 그래서 앞장서서 먼저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선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죠. 정기한 연휴에야 정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포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은요, 안을 포자에 너그러울 용자예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답 솔선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글의 교훈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이 나와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단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난이도는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도 우리 풀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었을 때는 본받아서 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었을 때는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남에게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선이 될 것이다. 아, 어떤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나에게 배울 수 있다. 나의 행동을 돌아볼 때 배움이 된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글의 교훈을 좀 기억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단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자 난성이 입해라. 일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루기는 어렵고요. 쉽다. 실패하기는 쉬워요. 아, 난과 위, 성과 패가 이렇게 반대되는 글자로 나와 있네요. 일이라는 것은 이루기 어렵고 실패하기는 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어야만 한다. 왜? 성공하기는 쉽지만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하기는 쉽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아니고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자는 뭐뭐만 못하다, 부려, 비교 표현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면 부려라는 거는 비교 표현. A가 부려, 비하다. 뭐뭐만 못하다 했기 때문에 B가 더 낫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것보다 그것에 푹 빠져서 좋아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앞에 있는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자, 욕은 뭐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하고자 한다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고자 한다면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그죠? 어떤 일을 빨리 성급하게 한다면 그 일을 오히려 이루어지 못해요.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나의 어떤 행동을 살필 때 배우는 것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문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5번 볼게요. 견, 견, 사제, 언. 견, 불연, 이, 내, 자성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어진 자를 보고서 가지런해질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견, 불연이에요. 어지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안으로 스스로 살펴라. 어때요? 나보다 더 낫고 훌륭한 사람, 어진 자를 보고서는 가지런해질 걸 생각한다.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한다. 라는 말이죠. 불연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안으로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처럼 나도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안으로 스스로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모두 나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글의 내용과 딱 알맞는 내용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애인자 인학 애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자, 애자가 사랑할다 애자고요. 경은 공경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우해주면 그들도 나를 공경하고 사랑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어때요? 나 자신에게 돌이켜서 반성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아까 견현 그리고 견불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단문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나 단문의 의미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치심, 여감, 마이, 잉마. 자, 치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치자. 여는 뭐뭐와 같다. 감은 거울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울과 같다. 마자는 밑에 돌석자가 있죠. 가는 거예요. 이는 여기서 접속사 역할입니다. 익자는 더욱, 그리고 간다. 갈고 더욱 간다가 되겠죠. 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거울과 같으니 갈고서 더욱 간다 말입니다. 자, 거울은 어때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어떤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서 금방 더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만이 아주아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울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어때요?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한번 착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또 게으름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거울처럼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해서 닦고 갈아서 반짝반짝 하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 또한 계속해서 갈고 더욱 갈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오, 이익? 탐하고? 자, 큰 실패는 작은 빈틈에서 시작한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스릴 때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한번 마음을 다스렸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갈고 또 간다.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거울에 비유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20번 두 문항이 같이 있는 세트 문항입니다.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 한자의 이 뜻과 의미가 통하는 걸 묻고 있고요. 20번,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 특정한 문장의 밑줄이 그어지고 그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구지사 유식 유언, 식유시 언유철. 자, 입구자예요. 입의 역할이에요. 이 사자는 맡을 사자거든요. 맡다. 맡은 역할입니다. 입의 역할은 오직 먹는 것과 오직 말하는 것이니 식은 먹을 식, 어는 말씀 언자입니다. 식유시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때의 시자 때가 있어야 하고 언유절 말할 때는 절 마디 절자예요. 여기서는 절제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입의 역할은 어때요? 말하거나 먹는 것에 쓰이죠. 먹을 때는 때가 있어야 돼요.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제때 맞는 때가 있고, 말은 절제가 있다. 이때 절자는요, 마디 절자예요. 우리 대나무의 마디를 보면 어때요? 딱 일정한 기준과 길이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 조절, 절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시, 다언, 시, 실, 기직. 자, 때가

없고 말을 많이 한다면 이것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입에는 어떤 역할, 일정한 역할이 있는데 때가 없이 하고 말을 많이 한다면 실기직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말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다 살펴보면요. 이 문장은요, 입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글자를 반복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먹는 거엔 때가 있고, 말하는 것엔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시와절이 또 나왔어요. 근데 때가 없고 말이 많으면 이것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문장은 되게 짧은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입의 역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역과 의미가 통하는 거. 자, 이 글자가 마디 절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절제라고 쓰였었죠. 그래서 기역과 의미가 통하는 거, 절제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요, 경이에요. 다투다, 경쟁, 경기 할때 경이에요. 자, 이 글자는요, 굽을 곡자예요. 굽어 있다, 곡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이 글자는 오르다란 뜻이죠. 등교, 등산할 때 등이에요. 자, 이 글자는 상, 평상, 항상의 상입니다. 자, 이 글자는 제예요. 지을 제자. 이 글자는 여기 보면 칼도자가 있어요. 즉, 알맞게 옷감을 잘라서 짓는다. 즉, 알맞게 옷감을 잘라서 그 기준에 맞게끔 조절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가 절제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제자는 절제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기역과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우리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의 의미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이다. 고유의 직분을 잃는 것이다. 그죠? 입이 가진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명분에만 사로잡히는 것이다. 지나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 직자가 직분,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22번 한시 문항입니다. 가와 나시가 또 나와 있고요. 자, 21번은요. 기역부터 미음의 풀이. 그래서 각 한치에 쓰인 한자들이 알맞게 풀이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고요. 시에 대한 이해, 뭐 계절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시적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묻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만의 부적, 구차 등고원. 자, 향만은요, 늦을 만자의 향할 향자예요. 늦음을 향하여 요것은 이제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무렵 뜻이 알맞지 않아서, 즉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란 뜻이에요. 저녁 무렵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구차 수레를 몰고서 올랐어요. 옛 언덕에 올랐죠. 저녁 무렵에 수레를 몰고서 옛 언덕에 올랐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 석양 무한호, 지시 근황혼. 자, 석양은 무한하게 좋은데, 그 풍경이 굉장히 멋졌나 봐요. 그래서 석양은 한정없이 좋은데, 다만 지자. 다만 황혼이 가깝구나, 가까울 근자입니다. 자, 여기서 황혼은요, 저녁 무렵, 해가 저물 무렵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생의 황혼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요, 이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지만, 또 대비적으로 자신의 처지, 이 인생의 황혼인 이 처지를 쓸쓸해하고, 좀 인생의 무상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이 황혼의 의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녁 무렵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수레를 몰고 옛 언덕에 올랐네. 석양은 한없이 좋은데, 다만 황혼에 가깝구나. 이 황혼의 중의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씨 같이 볼게요. 도화 낙진 유화 비, 연자 초래 객 미귀. 자, 도화는요,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이 떨어져 시들고, 유화는요, 버드나무 꽃입니다. 버드나무 꽃이 흩날리네, 날릴 빗자. 연자는 제비 연자예요. 제비가 처음 오는데,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제비가 돌아오는데, 이 나그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비와 또 나그네의 처지가 약간 대비가 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금릉 가려지, 사친 무일 부점이. 자, 누구 숫자? 누가 말하였는가? 이때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라 말하다라고 쓰였어요. 금릉이라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는가? 누가 이 금릉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는가? 사친, 어버이를 생각하며 옷에 눈물 젖지 않은 날이 없다. 자, 여기서 점자는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용 한자를 벗어나기 때문에 젖다, 점으로 나와 있어요. 옷을 젖었다. 그러니까 눈물 때문에 옷이 젖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에 옷을 젖지 않은 날이 없었구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시적화자의 정서를 마지막 구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복숭아꽃 떨어져 시들고 버드나무 꽃이 흩날리는데 제비가 처음 오건만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금릉이 아름다운 땅이라 말했는가? 어버이를 생각하며 옷에 눈물 젖지 않은 날이 없구나. 이렇게 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자가 수레였죠. 수레. 맞아요. 수레를 몰아서 옛 언덕에 올랐죠. 올랐어요. 니은, 좋다, 맞아요. 지금 석양의 풍경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조로자 맞습니다. 자, 디귿 떨어지다, 그쵸? 복숭아꽃이 떨어지고, 이 버드나무 꽃이 흩날리고 있죠. 여기서 떨어지다, 맞아요. 자, 리을, 길.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 도자가 길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에서는 길이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말하였는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이 아니라 말하다로 고쳐야 돼요. 자, 사친, 어버이를 생각하죠.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사자 맞고요. 여기서는 풀이를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4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의 셋째구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석양이 무한하게 좋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 석양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었죠. 맞아요. 가의 넷째 구에는 시적화자는 황혼이 다가와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황혼인데 자신의 인생에서도 황혼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쓸쓸해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첫째 구는 돌아온 계절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그죠? 나의 첫째 구 한번 볼까요? 자, 도화 낙 유아 비 어때요? 복숭아꽃이 떨어져서 시드는데 이 꽃으로 버드나무 꽃은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약간 지나간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어떤 그 계절적인 변화를

복숭아꽃과 버드나무꽃, 요꽃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맞습니다. 나의 넷째 꾀에는 타향에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쵸? 그래서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옷이 젖지 않는, 눈물의 옷이 젖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거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시적 화자가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시를 또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자도 어렵고 문장도 길고 그래서 그냥 패스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좀 1등급 받기가 힘듭니다. 한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한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시에서는 그 배경을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계절적 배경에 힌트가 되는 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런 한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바로 계절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나오는 시어들도 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추는 봄비예요. 눈이 녹고 이제 비가 내리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비가 내려서 아, 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춘우, 아자는 싹 아자입니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화자는 꽃 화자입니다. 특히 이제 봄 풍경을 묘사할 때 우리 꽃 화자를 많이 활용하는데 아까도 나왔듯이 어떤 꽃이냐에 따라서도 계절적인 배경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름은요. 더울 서자예요. 더위. 그리고 련자와 하자는 모두 연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런 시들을 보면 아, 계절적인 배경이 여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은 낙엽, 떨어지는 잎이죠. 서리, 요런 글자 나오면 아, 가을이구나. 되게 좀 서늘하고 쓸쓸한 기운이 느껴지죠? 국은 국화예요. 풍은요, 단풍나무 풍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꼭 가을 초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시의 계절적인 배경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은요, 아까처럼 눈이나, 그 다음에 얼음이나, 찰한 자, 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자는 매화. 새해 모는요,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끝이나 연말을 맡을 때 연말을 뜻할 때 우리가 새해 모 요런 어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세트 문항,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도금으로 오른 것, 도금 문항 나왔고요.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이 문장의 어떤 내용을 교훈이라고 하는 문항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학자 소환, 유재, 입지, 불성. 자, 학자라는 거는 배우는 사람이 되겠죠. 배우는 사람이 근심할 바는 오직 유자, 있을 제자죠. 오직 뭐뭐에 있다. 이렇게 가로쳐 보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근심할 것은 오직 뜻을 세우는 것이 성실하지 않음에 있다. 자, 성자는 정성성, 성실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재주가, 이때 이 재자는 재능, 재주죠. 혹시 부족한 것은 비뭐뭐가 아니다. 근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근심할 것은 오직 뜻을 세우는 게 성실하지 못했나에 있지. 그 재주가 혹시 부족한 것은 근심할 바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있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그게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세우는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한자도 정리해서 보면요. 바소,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이에요.
자, 근심하다, 걱정하다, 환자 정말 많이 나오죠? 쟤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이런 문장이 한자고요. 쟤는 재주나 능력, 부족은 말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 족자가 발족자지만 어떤 만족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빗자는 아니다, 빗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도금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설입자죠. 뜻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입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거, 이 글자가 뜻 지자죠. 그래서 뜻을 세운다. 입지는 우리 한문 문장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 입지, 뜻을 세운다, 목표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입지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 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죠. 일을 급하게 하다가 그르치는 사람, 서두르면 안 돼,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가 모두 망치는 사람, 일을 동시에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요. 배움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재능만을 탓하는 사람. 그쵸. 여기서는 이게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요것이 근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지, 뜻을 세우고 노력한 바가 정말로 성실하였는지를 먼저 근심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 이 답이 되겠네요.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5, 26, 2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세 문항이 걸려 있는 세트 문항입니다. 한번 볼까요? 25, 기억과 짜임이 같은 거, 단어의 짜임 문항이 25번에 나왔네요. 자, 26번,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풀이 순서가 나왔고요. 디귿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부, 독서, 여, 유산. 자, 부는 뭐예요? 바로, 사. 문장에서 앞에 시작할 때, 그럼, 자, 라고 시작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한문 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릇,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 뭐뭐와 같다. 같을 여자죠.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이 유자는 놀다 유자인데, 어딘가에 가서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하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유 등산 미반 이 지지자. 자, 뭐뭐 하는 사람이 있다가 되겠죠. 뒤에도 똑같아요. 뭐뭐 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산. 산에 오르면서 미반이 지자. 반은 절반 반자예요. 절반도 가지 못하고서 멈추는 자가 있다. 자, 지자는 그치다, 멈추다예요. 산에 오르는데 절반도 가지 못하고서 멈추는 자가 있다. 자, 뒤에 것도 볼게요. 역편은요, 지날 역자의 두루 편자예요. 두루두루 지나다. 자, 두루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미지. 귀치자는 뭐냐면 취가 흥취예요. 그 흥취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도 그 흥취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이때 취는요, 흥취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진정한 재미, 진정한 멋, 요거를 흥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제대로 된 재미와 멋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이나 갔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도 그 흥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필야, 지기, 산수지, 취, 방가위, 유산. 반드시 그
산수의 흥취, 요렇게

흥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흥치, 산수의 흥치를 알아야만 바야흐로 뭐뭐라고 할 만하다. 유산, 산을 유람했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즉, 반드시 그 산수의 흥치는 뭘까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진정한 멋을 알아야만이 바야흐로 산을 유람했다고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산을 오르는데 절반도 가지 못하고 멈추는 자가 있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도 그 흥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반드시 그 산수의 흥치를 알아야만 바야흐로 산을 유람했다고 할 만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산을 이야기하는 건지 책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헷갈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독서하는 방법을 산을 유람하는 방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산을 절반도 이르지 못하고 다시 멈추는 사람. 요거는 뭐예요? 책을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정말 여러 권 많이 읽는데 그 책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지치, 그러니까 산에 가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듯이 책을 읽으면 책의 어떤 내용이나 의미를 깊이 감상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독서를 했다라고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유산, 이 산을 유람하는 것과 비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제는 우리 독서의 중요성,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독서, 책을 읽다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요? 그쵸. 술목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술목 관계인 것을 찾다. 요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식목, 나무를 심다. 을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목적어, 술목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쵸? 나무를 심다가 되겠습니다. 자, 강풍이 분다. 강풍은 뭐예요?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을 꾸며주고 있죠. 강한 바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식. 자, 독립은 뭐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서 있는데 홀로 서 있는 거죠. 이것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식. 자, 연소는 뭐예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죠? 나이가 어리다, 뭐뭐가 뭐뭐하다 했으니까 얘는 주술. 자, 형제, 형과 아우. 같은 성분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다. 얘는 병렬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 술목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짜임은 1번. 식목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짜임 우리가 지금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술목관계 한번 볼게요. 술목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가 뭐예요? 을을로 해석이 되면 목적어. 그래서 뭐뭐를 뭐뭐하다. 이게 술목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술목관계가 아닌 것은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수능, 또 육모, 구모, 수특에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한번 선택지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화면 멈추시고, 내가 이거 다풀수 있나? 아닌 거 찾을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을을로 해석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집, 필이에요. 붓을 잡는다죠. 오, 을률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술목관계인 거예요. 그죠? 자, 동풍. 동풍은 뭐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아까 강풍처럼 바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목관계가 아닌 거예요. 얘는 수식관계인 거예요. 이 글자는 개업. 개업은 뭐예요? 업을 열다?
그래서 어떤 일을

0: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다 했으니까 을열이 들어갔죠. 그러면 술목관계. 자, 작문이죠. 작문은 뭐예요? 글을 짓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을열이 들어가면 술목관계. 자, 뜻을 세우다, 목표를 세우다, 뜻을 세우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을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목관계. 그래서 술목관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수식관계 동풍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단어의 짜임, 완벽하게 알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자, 니은 문장 한번 볼게요. 니 반이 지자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풀이했죠? 절반이 못 되어서 그치는 자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절반을 못 미쳐서 그치는 자. 뭐뭐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이 글자가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앞에서부터 처분이 보면은, 이렇게 번호를 조금 달아볼까요? 네.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건 5번.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라고 풀이되는 게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디귿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기산, 지기산수지취, 방가위유산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아까 어떻게 풀이했나요? 산수의 흥치를 알아야만 바야흐로 산을 유람했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 절반만 산에 올랐다거나 두루두루 다니면서도 그 흥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산수의 흥치,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야만 산을 유람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에는 세상 속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 아니죠. 정상을 올라야 참된 등산이라고 할수 있다? 정상에 올라야만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연애외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산을 오르다 힘에 부치면 중도에 멈출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었죠. 산수의 멋을 알아야 진정으로 산을 유람한 것이다. 산수지취 그리고 유산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는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29번, 그리고 30번 세 개의 문항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럼 우리 문항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세와 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가의 태도와 관계 있는 것은, 자, 태도를 물었다. 아, 인물의 일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문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30번은요. 나의 의미로 옳은 것은 역시나 문장의 밑줄이 쳐져 있고 이 문장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천천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병지 현야 여 부인 송씨 언왈. 자, 여기서 청병은요, 청나라의 군대예요. 청나라의 군대가 이르르니 현이 밤에 부인 송씨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말하였다라고 풀이될 수 있겠죠. 여기서 현은요, 사람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이라는 사람이 부인 송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오가 세수 국가 은 의 불가 림이 구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가는 나의 집, 나의 집안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세수 국가 은 국가의 은혜를 받았다. 받을 숫자예요. 여기서 앞에 세는 대대로 받았다가 되겠죠. 자, 의 불가림이 구면. 의리상 뭐뭐 할수 없다죠. 림이 구면은요. 위기에 임하여 구차하게 모면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자, 여기는 무슨 위기인가요? 청나라 군대가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의 위기 상황인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구차하게 모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구차하게 모면한다, 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전소의 사생치위. 자, 전에 이른바 사생치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저는 옛글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생치는요,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 즉, 어때요? 여기 위기 상황, 그러니까 올바른 의리를 위해서 목숨에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의리를 위해서 싸운다, 목숨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사생치라고 했습니다. 자, 시오지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 이헌이라는 사람이 부인 송씨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씨왈 공위 국가능 사지 오수 부인 기 불능 위공 사호. 송씨가 말하였다. 자, 그 현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죠. 공위, 여기서 공은요, 이 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공이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자, 여기서 윗자는 하다, 뭐 위하다, 여기서는 위하다가 돼요. 국가를 위해서죠. 내가 비록 부인이지만, 기 불능 위공 사호. 자, 여기서 기 불호면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공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어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그대를 위해서 나도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그대의 뜻을 따라서 나도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좀 차분히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청나라의 군대가 이르르니 현이 부인 송씨와 밤에 이야기하며 말하였다. 나의 집안은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의리상 위기에 처해 구차하게 면할 수는 없다. 옛글에 이른바 사생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뜻이다. 송씨가 말하였다. 그대가 국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비록 부인이지만 어찌 그대를 위하여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 자, 기역은 세상 세자고요. 니은은 진실로 또는 구차하게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이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이런 문항들은 이 문맥에 맞게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를 제대로 구별해 낼수 있는가, 제대로 풀이해 낼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세상 세자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은혜를 받다, 대대로 받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니에요. 대대로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위기에 임하여 구차하게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진실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구차하게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자와 구자의 올바른 풀이는 대대로 구차하게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갈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의 태도와 관계 있는 것, 이헌이라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쵸? 뭐, 위기 상황에 처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뜻을 지금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사생치라는 이네 글자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올바른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와 관계된 거 우리 성어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위수명 위태로움을 보고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사생치위 이 현의 태도와 딱 일치하죠. 답이 바로 1번에 나왔네요. 다른 선택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이 묶여 대책이 없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아니고요. 허장성세는 뭐예요? 헛되이 과장된 소리와 형세. 우리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요. 자, 눈으로 고무대를 보고도 그것이 정인 줄 모른다.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우리가 목불식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고요. 아나무이는 뭐예요?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 29번의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30번으로 갈게요. 나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어때요? 여기서는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나도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 그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고향으로 가겠다? 당신의 말의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렸다? 당신의 의견에 공감하니 기꺼이 함께하겠다. 요 5번이 답이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모의고사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실력이 한해한해한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침팬치입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하나 했대요. 침팬치를 한 마리 데려다가 마취를 뿅 시킨 거예요. 그리고 침팬치가 기절해 있는 동안에 얼굴에다가 빨간 점을 찍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침팬치가 다시 정신을 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팬치에게 거울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침팬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침팬치가 아니라 다른 조금 더 멍청한 동물들은 이 점이 찍힌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으르렁 대면서 가서 막 싸우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침팬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마를 문질문질 하더니 이게 나구나 라고 학습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침팬치도요, 뭔가 스스로 통찰을 하고 뭐 가서 머리를 박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물들의 능력, 특히나 학습 능력은요,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또 이번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읽을 지문에서는요, 동물들이 통찰력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수능 특강의 지문을 보면은 이번에는 모방을 통해서 동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번째 시간 또 열심히 힘차게 재밌게 공부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 문제 만만치 않은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끝말잇기, 단절찾기, 그리고 내용상 흐름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수도크 푸는 것처럼 이것저것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서 연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 프랙티스 1번부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호메시스라는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글씨가 누워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어떤 특별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것은 defined as,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s a phenomena, 현상으로서 정의가 된대요. In which, 어떠한 현상이냐면 a harmful substance gives stimulating and beneficial effects to living organisms when the quantity of the harmful substance is small 까지 볼게요. 자, 어떤 해로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gives, 준대요. 뭐를? stimulating, 어떤 자극적인, 그리고 and beneficial, 좀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근데 그게 언제 줄 수 있는 거냐면 the quantity of the harmful substance, 자, 이런 해로운 물질의 양이 is small, 조그말 때, 작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로운 물질의 양이 엄청 많으면 안 되고 해로운 물질의 양이 작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그때 오히려 beneficial,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exercise, 뭐요? 바로 운동이요. is the easiest example of how homeostasis works. 바로 가장 쉬운 예시가 되겠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어떻게 이 호메시스라는 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를 무엇으로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운동이라는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뭔지 봐야 되겠지. 자, A의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however 나왔어요. 오, 연결어가 있네. 연결어가 있으면 우리는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다. 라고 할 수 있죠. Thank you예요. However, 그러나 if you instead did a 45-minute walk, 당신이 대신에 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나 대신에 45분 동안 걸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 운동이 예시입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러나 대신에 45분을 걸으면 이어져? 아니, 뭔가 전혀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A는 확실히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B를 볼까요? If you decide that your first workout back into the world of fitness. 자, 만약에 당신이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Your first workout. 자, 당신의 첫 번째 운동입니다. 어떤 첫 번째 운동이냐면 back into the world of fitness. 자, 피트니스 세상으로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운동을 뭘로 정하냐면 will be a CrossFit one. 크로스핏으로 정한다면
Your body will have a hard time. 당신의 몸은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Adapting to this stress.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뭔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피트니스라면. 근데 여기서 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피트니스, 크로스핏이라면. 뭔가 어디 갔다, 뭐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는데 다시 돌아올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주어진 문장에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B도 첫 번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를 볼게요. Let's say. 자, let's say라고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시를 주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You've been sedentary for 10 years. 당신이 자, 몸을 별로 안 움직이는 그러한 생활을 했대요. 몇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nd you hear about the benefits of CrossFit. 그 다음에 당신이 크로스핏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지금 운동이 좋은 예시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의 첫 번째에서 운동을 그동안 안 했는데, 크로스핏이 좋다며?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도 맞고, 어떤 예시를 지금 계속해서 주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Let's say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 운동의 예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시가 첫 번째 오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크로스핏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됐어? 그러면서 이 크로스핏이 도대체 뭔데? 했더니 60분짜리 운동이고요. High intensity workout. 아주 고강도의 운동이에요. Often involving. 뭐를 포함하냐면 올림픽 리프트나 burst training이나 그런 아니면은 다른 functional modalities, 다른 기능적인 방식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굉장히 고강도의

힘든, 막살 많이 빠지는 그런 운동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B에 distress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distress를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운동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크로스핏이라면, 그러면 크로스핏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도 맞고, 아까 C에서 뭐라고 했냐면 sedentary, 안 움직인다, 10년 동안 안 움직였다라고 상황을 제시를 했잖아.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크로스핏으로 돌아온다면 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distress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그 고강도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다음에 오는 거는 비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 distress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아플 수도 있고요. And you may hurt yourself. 다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done too much. 너무 많이 운동을 하고 fallen out of your hormetic zone. 이 hormetic zone이라는 것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hormetic zone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났죠. 자, 그러면 B 다음에 A가 잘 이어지는지까지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However, 그러나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상황의 반전이 필요해요. 그치? However 나왔잖아. 자, 그러나 if you instead did a 45-minute walk and some push-ups, squats and planks, your body most likely could adapt to this light stress.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45분의 걷기를 대신해요. 그리고 푸쉬업, 스쿼트, 플랭크 이런 조금 마일드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몸은 most likely could adapt to this light stress. 이러한 가벼운 스트레스에는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거 맞지. However로 잘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존에서 벗어나고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러나 45분짜리 가벼운 운동을 하면은 이러한 라이트 스트레스에는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게 however를 중심으로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당신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within your hermetic zone, 이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라는 것도 however를 중심으로, 고강도 운동할 때는 안 됐는데 저강도 운동할 때는 이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어지는 게 완전 맞죠. 그래서 정답은 C, B, A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안 중요하죠. And you'd grow stronger and healthier.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And you'd have found your sweet spot. 딱그 최적의 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Over time, the goal is to create higher hormetic ceilings. 자,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더 높은 호메틱 실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천장, 이 호메틱 존을 더 넓히는 게 목표인 거고. So you can apply more stressors and stay within the zone of benefits. 당신은 더 많은 이 스트레스 요인들을 적용할 수 있고, and stay with the zone of benefits. 자, 이러한 benefits, 뭐요? 이점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C, B, A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호메시스라는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운동이 예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운동의 예시를 쭉 설명을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 호메틱 존을 벗어난다. 그러나, however, 적당히 하면 안 벗어난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C, B, A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색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운동과 배경 설정, 예시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핏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가 그 크로스핏이 존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반대로 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 잘 풀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ome scientists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자, 어떤 과학자들은 argue that, 주장을 한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 universe is deterministic. 자, 이 우주라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deterministic.

as various scientific breakthroughs have been made.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짐에 따라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다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성의 궤도 그런 거 우리 다 예측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측조차도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측을 점점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질 게 뭔지 봐야 되겠지. 자, A번 볼게요. Similarly가 나왔습니다. Similarly, 이거 중요한 힌트. 자, 이거 뭐냐면 언제 쓰는 거야? 비슷하게도 라는 뜻이잖아. 어떤 예시가 하나 나왔어. 자, 그런데 이 예시랑 비슷한 다른 예시를 줄 때 나오는 게 similarly예요. 그런데 우리 뭐 아직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바로 similarly 나오는 거 이상하죠.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자, B를 볼게요. But today, 이번에도 연결어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using equations, 방정식을 사용을 한대요. 뭐를? Discovered by Isaac Newton and Albert Einstein. 자,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equations, 방정식을 사용을 하면은요, 우주비행사들은 can very accurately predict, 굉장히 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The return of comets to our night skies. 자, 혜성이 돌아오는 것을요, 우리 밤하늘에서 decades into the future. 자, 수십 년 후까지. 그리고 the trajectories of spacecraft. 자, 뭐를 또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spacecraft 하면은 우주선이잖아. 우주선의 궤적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고, and the orbits of planets around our sun. 자, 우리 태양 바깥의 행성의 orbit, 궤도 같은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일단은 뭔가 예측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B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모 해놓고 C를 한번 읽어볼게요. Science progresses and as it does so, i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과학이 발전을 하고요. And as it does so, 과학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i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자,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과학적인 breakthroughs, 돌파구들이 발견이 됨에 따라서 예측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과학이 더 발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끝말잇기 너무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C인가? 자,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더 봅시다. There's only one direction of travel. 자,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요. Ever better predictions. 더 나은 예측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측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더 나은 예측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거 완전 괜찮죠. 끝말잇기가 너무 잘 돼. 자, 그러면 C가 첫 번째인가?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500 years ago. 자, 500년 전에는 we were poor at predicting many celestial events. 자, 우리는요, 굉장히 poor 했어요. 잘 못했어요. 머슬함에 있어서 많은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라고 해. 과거에는 우리가 예측을 잘 못했어. 그런데 B 볼게요. 오늘날은요, 그 다음에 내용 뭐였어?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발명해낸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오늘날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어지잖아. 아, 그러면 C 다음에 B가 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맞네. 과거에는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은요 잘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A가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similarly 예측을 잘해.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physicists can predict how magnetism will move objects. 물리학자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를? 자성이 어떻게 물체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chemists, 화학자들은 뭐를 예측을 할 수 있냐면 what will

0: happen when some types of chemicals are mixed in beakers? 자, 어떠한 chemicals, 어떠한 화학 물질들이 비커에서 섞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1: 아,
0: 자, 앞에 나왔던 거 말고 또 다른 예시, 예측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similarly로 이어지는 게 완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C, B, A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쉽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1, 2세기,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Many bits of the natural world are now predictable. 자, 이 자연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은 어떤 과학자들에게 희망을 준대요. That the future of our universe, 우리 우주의 미래가 might be perfectly predictable, 완전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정답 CBA.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요거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학 발전으로 우주는 결정론적이다. 특히 우리가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과학은 더 잘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500년 전엔 안 됐는데 현재는 더 잘한다. 멋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imilarly 나온 다음에 우주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잘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Have become better and better at doing so. 점점 더 예측을 잘하게 된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 예측을 더 잘하게 된다가 그 다음에 C에서 ever better predictions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00년 전에는 예측을 못한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측을 잘한다. 라는 내용으로 B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다른 것들도 예측을 잘한다. 라고 해서 similarly로 A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t is hard to get direct evidence of prospective reasoning in animals. 자, 뭐라고 하냐면은 direct evidence, 직접 증거를 얻는 것이 어렵대요. 뭐를 함에 있어서 prospect reasoning. 자, prospect라고 하면은 pro가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spect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prospective reasoning이라고 하면은 예측적인 추론이라는 의미가 돼요. 동물의 예측적인 추론에 대해서 직접 증거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 there is now a good behavioral evidence. 자, 뭐가 있냐면 이제 좋은 행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of capacities,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인간에서 would be enabled by prospection. 자,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냐면은 예측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래요. 자, most of this work has been done with corvids and with great apes. 자,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졌냐면 자, corvids라고 하면 까마귀이고요. great apes라고 하면 유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침팬지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애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뭘로 끝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연구가 뭘로? 까마귀. 그리고 유인원.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어져서 뭐가 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자, A번 볼게요. 자, rationally. 자, 이성적으로 보면 it seems that 어떻게 보이냐면 one solves this problem by imagining various things. 자, 여기에 엄청 중요한 힌트가 나왔다. 뭐가 나왔냐면 this problem 이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한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러저러한 것들을 imagining, 상상함으로써. 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되었어야 this problem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A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가 없겠다. 그지? 자, B 볼게요. For instance, 이번에는 예시 시그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게 맞는지 봐야 되는데 animals from both groups. 자, 동물인데

네, 이두 개의 그룹에서 온 동물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땅콩의 문제를 이라고요. 자, 여기 both 그룹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 얘가 첫 번째라면 주어진 문장에 등장했었던 까마귀 그리고 유인원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은 B가 첫 번째 오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예시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죠. 예시의 내용이 맞아요. 자, 그러면 B가 첫 번째 올수 있는 거 후보로 두겠습니다. C를 한번 볼게요. The solution is to spit water. 자, 솔루션은 물을 뱉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앞에 어떤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뱉음 솔루션? 이것도 뭔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B인 것 같아요. 자, 그럼 B의 내용을 좀더 읽어봅시다. 자, 이두 개의 그룹의 동물들은 둘다 floating peanut. 자, 떠다니는 땅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거는 seemingly by insight rather than trial and error. 자, 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냐면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대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rial and error. 시행착오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아, 그럼 동물들이 통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시행착오가 아니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this is the problem of how to reach a food item. 자, 이것은 어떠한 문제였냐면, how to reach a food item. 자, 어떻게 그 음식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뭐가? 이 floating peanut problem이요. 자, 근데 그것은요, that is too far down. 너무 멀었던 거예요. In a clear fixed tube. 자, 이렇게 투명하고 고정되어 있는 튜브 안에 음식이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뭐를 하기에는 to be reached by hand or beak. 손이나 뿌리로, 에 뿌리가 아니죠. 부리로 닿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던 저 음식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손으로는 닿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 문제가 나왔으니까 솔루션이 나올 차례가 되는 거죠. 자,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튜브 안에, 튜브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물을 뱉는 거예요. 침팬치의 경우에는. 또는, or to drop stones into the tube. 튜브에 돌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that already contains some water. 자, 이미 물이 좀 들어있는 이 튜브 안에 돌을 넣는 거예요. 누구의 경우에는? 이 까마귀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so as to float the item far enough up.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음식 아이템을요, 음식물을 float하게 하는 거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enough up to. 얼마만큼 be reached. 손이 닿거나 부리가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솔루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B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이 C에 제공이 된 것도 맞네요. B랑 C는 아주 잘 연결이 되더라. 됐지? 자, 그 다음에 the same problem. 자, 같은 문제가 is solved by. 자, 이것은 8살짜리한테는 해결이 가능했는데, but by hardly any 4-year-old. 4살짜리는 그거를 거의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로 끝났어. 자, 그러면 인간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났네. 그러면 A가 이어지려면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번 보시면 rationally 이성적으로 보면 it seems that 어떻게 보이냐? One solved this problem. 자, 여기 이 one이 그러면 사람이겠지.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요. By imagining various things one might do with available materials. 자, 뭐를 상상해 보냐면은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을 해보는 거야. 뭐를 가지고? With the available materials. 가지고 있는 이용 가능한 물체들, 이용 가능한 수단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할수 있지? 상상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Until one hits the correct answer. 자, 그 사람이 correct answer, correct solution, 올바른 솔루션에 도달할 때까지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죠? 근데 we don't know that.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동물들이.
우리가 연구하는 동물들이 achieve their insight.

그들의 통찰력에 도달을 하는지, in the same way,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해보면서,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상상을 해보고, 그러다가 정답에 도달하는데, 동물들도 똑같이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Of course. 그러나, the simplest hypothesis, 그냥 단순한 가설은 is that they do. 그들이 그렇게 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요 원이 C의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B, C, A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 C, A, 3번이다.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동물의 미래 추론을 하는데 직접 증거를 얻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행동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까마귀, 유인원이라는 두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을 풀수 있는 떠다니는 땅콩 문제가 제시가 되죠. 이걸 통찰로 해결을 한대요. 관 안에 먹이를 못 꺼내는데,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법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해석과 결론이 A에서 등장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러한 형태의 글이었어요. 자, 연결고리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자, Corvids and Great Apes라고 언급이 되었잖아. 그거를 Both Groups로 받아주죠. 그래서 B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C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아이들은 8살짜리는 푸는데 4살짜리는 못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A에서 1으로 받아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C, A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어요. 됐죠? 좋습니다. 넘어갈라 했는데,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노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노래 너무 신나잖아요. 저 처음에 이 노래 듣고,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출근합니다. 무거운 몸 이끌고, 두 눈을 꿈뻑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되게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또 막상 멜로디는, 뭐랄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스매치가 되게 심한데, 그래서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직장인들만 출근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너네도 맨날 맨날 피곤한데 몸 이끌고 학교 가고, 몸 이끌고 스터디 카페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왕 무거운 몸 이끌고 여기 왔으니까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좀더 집중하라고. 알았지? 노래 잘 들었어? 오케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바로 출근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중. 가볼게요. 자, 유형 4번입니다. 자, 다음 이어질 글의 순서, 이번에도 볼게요. 자, in the field of psycholog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봐. 자, 근데 이 심리학 연구에서, there is a concept called intermittent reinforcement. 자,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는 개념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헐적 강화라고 밑에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that helps u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created by 21st century technology. 우리가 도와준대요. 뭐를 하도록? 이해하도록. 무엇을? 어려움을 이해를 하도록.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은 created by 21st century technology. 21세기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간헐적 강화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헐적 강화.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간헐적 강화. 나 이렇게만 쓸게요. 간강.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imagine a mouse in a cage. 자, 무엇을 상상해 보냐면 케이지에 갇힌 마우스를 상상을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예시를 시작하네요. 예시. 근데 그 예시가 무엇이냐면은 마우스랍니다. 자, 이 마우스가 어떤 행동을 할까? 이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 A번 볼게요. That's intermittent reinforcement. 그게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뭐가? 아무것도 나온 적이 없잖아. 우리는 예시가 이어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A는 확실히 답이 아니겠죠. 첫 번째가 아니겠죠. B 볼게요. 자, if you drop a food pellet into the cage at the same time every day. 자, 만약에 알갱이를 떨어뜨려요. 음식 알갱이를 떨어뜨려요. 어디에? Into the cage at the same time every day. 케이지 안에 매일 같은 시간에 음식 알갱이를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the mouse eventually begins to look at the pellet
only at the expected time. 자, 그러면 그 마우스는 결국 뭐를 알게 될 거냐면은 찾게 될 것입니다. 뭐를? 음식 알갱이를. Only at the expected time. 자, 기대된, 딱그 예상되는 시간에만 음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우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마우스한테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오후 2시에만 음식을 주면, 2시가 됐을 때 얘가 음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 괜찮죠? 그지? 마우스의 예시가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잖아. 자, 그러면 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씨는 딱 보니까 뭐야? 이메일, 보이스메일. 웬 이메일? 이건 너무 틀렸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첫 번째 거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B입니다. 자, 마우스한테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음식을 주면은 얘는 그거를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나왔어요. If, however. 그러나, however. 그러나, you distribute the food palette at random times. 만약에 당신이 이 음식 알갱이를 랜덤한 시간에 무작위로 주는 거야. Throughout the day, 하루 중에. 하루는 언제 주냐면은 막 오후 2시에 줬다가, 오후 6시에 줬다가, 새벽 1시에 줬다가, 이런 식으로 막 주는 시간에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면, the mouse soon begins to look for the palette virtually all the time. 자, 뭐냐면은 이 마우스는요, 곧 시작합니다. Look for, 찾기 시작을 해요. 그 음식 알갱이를 virtually all the time, 항상 찾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하면은 예측을 하는데, 자, 그거를 무작위로, 랜덤하게 주면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하루 종일, all the time, 하루 종일 찾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우스의 얘기에서 다음으로 이어질 게 무엇인가? C는 보니까 이메일, 보이스메일. 아유, 이건 아니지. 문제 엄청 쉽죠? 이 이메일, 보이스메일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쉬워졌어. 다음에 이어지기에는 전혀 끝말잇기가 되지 않잖아. 그지? 아싸. 그죠? A를 볼게요. 그걸 갖다가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that은요,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여기 랜덤하게 음식을 주니까 항상 찾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that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he mouse doesn't know. 자, 몰라요. When the reward will come. 자, 이 보상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so it is driven to check frequently.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frequent하게 계속 자주 확인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busy people 나왔어요. 마우스 얘기하다가 다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busy people도 with access to many communication tools.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많은 이런 의사소통의 도구들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exhibit the same type of drive. 동일한 종류의 욕구를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ommunication tools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거를 갖다가 C에서 email, voicemail, and other forms of communication으로 받으면 되겠다. 아, 그래서 A 다음에 오는 것은 C구나. 우리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email, voicemail, and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bring good news. 좋은 뉴스를 가져오고, 중립적인 뉴스를 가져오고, and sometimes bad news. 어떨 때는 나쁜 뉴스를 가지고 와요. And we never know. 우리는 모릅니다. 뭐를 모르냐면, which it will be.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는 when it will come. 그 뉴스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Which creates. 자, 그러면 그것은요, 강력한 temptation. 유혹을 만들어내요. To check for updates continuously. 자, 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싶은 강력한 뭐가 생긴다? Temptation, 욕구가 생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퀵 체크 하나만 나갈게요. 자,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 좀 알아둘게요. 자주 나와요. Temptation, 무슨 뜻인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내가 자꾸 퀵 체크 하는데 귀찮아하지 말고 이거 꼭 써줘요. 수강 후기에. 되게 그냥 아무 단어나 내는 거 아니야.
평가원에서 진짜 잘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들 이런 거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쓰면 그다음에 안 까먹잖아요. 그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헐적 강화라는 어떠한 개념을 주면서 G, 케이지 안에 G를 상상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B에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에 줬을 때, 무작위로 줬을 때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that로 받아주죠. 그거를 갖다가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메일, 음성메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A에서, 마지막으로 C에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 연결고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Imagine a mouse in a cage라고 했잖아요. 자, 마우스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필요했어요. 예시가 이어져야 됐어요. 그게 B에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마우스한테 랜덤하게 뭔가 먹이를 줬을 때의 상황이 제시가 되었죠. 그거를 갖다가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C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어졌죠. 근데 C의 뒷부분에서 Busy people, 사람들도 똑같아요. 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마우스에 대한 얘기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메일과 보이스메일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Communication tools가 A에서 이메일, 보이스메일이라는 표현으로 받아서 연결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풀었습니다. 안 어렵죠? 할 만하죠?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왜 이거 다음에 이걸로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 고리를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또 나랑 생각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게 조금 어려워. 자, 볼 겁니다. 자, one of the generally agreed upon features of morality.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moral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요? morality? 도덕성입니다. 자, 도덕성의 특성에 대해서 one of the generally agreed. 자,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러한 특성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is that it involves actions. 자, 이것은 행동을 수반하는데, 그 행동은 perceived to be binding on people. 사람들을 구속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구속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거를 갖다가 바로 ought or should quality of morality.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성에 ought 하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should도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t is the subject of a variety of types of philosophical analysis. 그것은요, 무엇의 주제가 되냐면은, 다양한 타입의 philosophical analysis. 철학적인 분석의 타입의, 다양한 타입의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재를 좀 잡고 갈게요. 소재는 누가 봐도 도덕성이지. 자, 근데 그 도덕성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binding, 뭔가 구속력이 있대요. 그리고 뭔가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야. 뭔가 구속성,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구속력. 이런 거를 갖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맨 뒷부분에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hilosophical analysis, 철학적인 분석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철학적인 분석, 도덕성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할때 주제가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오는지 봐야 되는데, 자,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런데 A번은 볼게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보면은요, in the field of psychology, 자, 심리학의 분야에서 봤을 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봐봐. 일단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나왔는데 바로 by contrast 하면서 이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A는 첫 번째가 아닌 거지. B를 볼게요. 자, many moral philosophers have been concerned with ways. 자, 지금 philosophers라는 얘기가 나왔죠. 많은 도덕 철학자들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with ways of characterizing procedures, judgment, and reasoning. 자, 뭐를? 자, 뭐 어떤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와 판단과 추론을.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a sense of obligation. 자, 바로 obligation,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서 나오는 뭐뭐 해야 된다, 의무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철학적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철학자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끝말잇기가 굉장히 잘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 강력한 후보로 B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C를 보면은요. Morality then is basically a form of compliance 라고 합니다.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compliance, 순응의 형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순응? 갑자기 웬 순응? 순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C도 연결이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뭐다? B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B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또 B의 다음에는 뭐가 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는 judgment about obligation can be compatible with opposition and resistance to cultural practices and to the ways individuals are treated by society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judgment about obligations. 자, 이런 의무감에 대한 판단이요. can be compatible. 무엇과 함께 할 수 있냐면, 무엇과 양립할 수 있냐면 opposition, 반대, 그리고 resistance, 저항이죠. 무엇에 대한 문화적인 행위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to the ways, 어떠한 방식들, 개인들이 사회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방식들, 그것에 대한 반대와 저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뭔가 필로소피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뭔가 저항이라던가 아니면은 opposition, 반대 이런 것과 함께 양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로 가기에는 뭔가 순응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B 다음에 C로 가기엔 무리가 있어. 그럼 A를 한번 볼까? By contrast 나오죠. 대조적으로 In the field of psychology, 철학 말고 심리학에서는 이라고 이어지는 거 완전 잘 연결되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이러한 심리학 분야에서는요. The sense of ought or obligation, 자 이런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has been psychologized in the sense that 자 이렇게 심리학화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that there is a search for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produce changes involving accommodations to the values, norms, and practices of society 라고요. 자, 어떠한 점에서냐면요. There is a search. 자, 찾는 게 있대요. 뭐를 찾냐면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produce changes.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변화는 무엇을 수반하는 거냐. accommodations. accommodations라고 하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게? 수용이라는 뜻이지 여기서는 숙박업체 뭐 이런 게 아니고 수용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수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가치나 규범이나 사회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요. 자, 수용을 포함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psychology 심리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가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자, 어떤 psychological mechanism 심리학적 mechanism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사회에 대한 수용을 수반하는 것들을 찾아 나선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C로 연결이 되는 거죠. Morality. 그러면 then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순응의 한 형태이구나. That becomes part of the individual. 자, 개인의 일부가 되는 through the formation of 무엇의 형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habit, 습관이나 양심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의 특성 성격의 특성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Accommodation이 compliance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opposition과 resistance는 would be viewed as 어떻게 바라봐질 것이냐면 which comes from the assertion of non-normal or immoral individual drives innate interests and desires.
자, 어떤 도덕과 관련이 없는 또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욕구나 필요나 관심이나 아니면 욕망의 주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바라봐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이 났어요. 이 뒤에 부분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답은 B 다음에 A 다음에 C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번 풀어낼 수 있었고요. 자, 내용 구조화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도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글이었어요. 자, 연결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의무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의무감을 필로소피에서 본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자, 그것이 의무감, 그리고 philosophers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B로 연결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심리학에선 이렇습니다. 라고 A에서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어지면서 심리학에서 나왔던 이 수용이라는 개념이 compliance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퀵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ompliance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이 compliance에서 동사형이 comply with겠죠. 이 comply with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1, 2, 3번 중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른 모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약간 더좀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모드라고 하기에는 어른인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그냥 이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국어적으로 잘 헷갈려서 아무튼 머리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예.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 자, 오늘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유형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전편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 건데 유형편 마무리까지 잘 가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평균의 추정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 뒤에 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면 표본평균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흐름, 그 내용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까지 또 쭉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 전에 오늘도 쌀떡이 유빈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게 여기 스튜디오에 촬영을 오면은 저 앞에 모니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들어올 때저 멀리서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친구를 이만하게 넣어놓으세요. 실루엣이 이만한 쌀떡이의 실루엣이 저 멀리서 보여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단발머리를 한 빵모자를 쓴 저만한 실루엣의 쌀떡이가 이렇게 저벅저벅, 나는 내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있어. 아, 저 스튜디오가 나의 오늘 하는 데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 이걸로 보면서. 아무튼. 아무튼 따끔한 위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빼고 다들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저는 좀 외롭고 힘들게 느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나갈 때. 주변을 보면 다 평온해 보여. 근데 이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도움이 많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 SNS를 많이 하는 세대가 되어서, 물론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특히나 수험생이 설마 자신의 그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막 이렇게 올린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혹시 그러고 있다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 아, 그게 더 중요해. 아무튼. 근데 보여지는 걸 보면 뭐,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편안한 것 같고, 다들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이 때 하루에 일기를 쓴다면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다. 정말 막 엄청 크게 혼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의 일 중에 일기로 그 내용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요. 그럼 어떤 거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를 쓰나요? 아니에요. 내가 즐거웠던 걸 씁니다. 어린이가 일기를 쓸 때에도 그날의 내것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걸 보여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여러분은 준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당연히 힘든 것들이 있는데, 나,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잘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먼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속지 말자. 주변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가야지. 지금 내가, 오늘의 내가 어떻고, 내일의 내가 어떻고에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재의 나한테. 알았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미로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32번부터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랑 색깔을 골라야 되거든. 노란이랑. 무슨 색깔을 할까 항상 고민을 해요. 원래 보라색도 있거든요, 분필에. 근데 보라는 쓰면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 여기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그래봐야 제가 잡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주황을 할까, 초록을 할까를 고민해요. 이세 개가 스테디고, 여기에서 이제 초록을 할까, 주황을 할까를 고른다는 저의 필기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늘 하려는 게 뭐였더라라고 생각하실까봐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본 평균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표본 평균이 뭡니까? 표본 평균이란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요. n개의 표본을 뽑아서 만들어낸 그 n개에 대한 평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풀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렇게 표본 평균을 구하는데,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전에 요 흐름을 갖고 왔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 그 자체는 확률 분포인데, 그러니까 이거 확률 변수인데,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느냐. X받을, 세상에서 내가 N개의 크기의 표본을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모아봤더니, 그 표본 평균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더래요. 물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가 기본이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표본 평균들 자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일 거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일 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어디 있어요? m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쉬워요. 솔직하게. 근데 그 개념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면 그 내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 슬픔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풀었는데 왜 이렇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울었던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파트거든. 어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자, 학생 1인에 여기서 갈게요. 일주일간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평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따르는 정규분포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X라고 할게요. 저게 모집단이 되겠네. 그치. 모집단이 되겠네. 어쨌든, 자, X는 따르는 거예요. 어떤 정규분포를. 평균이 26. 표준 편차가 6.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을 9명 했어요. 내가 9명을 뽑았다는 거야. 자, 이 모양 그대로 쓰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9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9명의까지만 끊었어. 이 9명에 대한 표본 평균은요. 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뽑아 놓을 수가 있어. 이 문제 중요하고 어려워요. 어려움의 포인트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쵸? 정규분포 따릅니다. 평균은요. 모평균과 같아요.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루트 n 3분의 시그마 6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예스. 그래서 이렇게 썼어. 여기까지 아주 잘 왔죠? 여기까지 아주 신났었어. 네모를 하지 않았으면 더 신났겠지만 네모를 해버렸어 벌써. 자,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냐면 봐요. 243시간 이상이구나라고 해서 243시간 이상일 확률이라고 쓰면 아주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죠? 주어를 잘 쓰셔야 돼, 주어를. 제가 여기서 말하는 X 반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X 반은 이쪽으로 쓸까? 아홉 명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뽑은 아홉 명의,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갈 건 자기주도 학습 시간. 자기주도 학습 시간 평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시 봐요. 그 아홉 명의 평균을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 아홉 명의 일주일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총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그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써볼게. 아홉 명의 총합. 시간이니까 그거 뭐 시간이라는 말은 안 쓸게요. 그 아홉 명의 총합이 243시간 이상이 되길 원한대. 나는 X바에 대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어이, 큰일 났네. 자, X바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아홉 명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제가 여기서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각각 공부한 시간들을 다 더해서 9로 나눈 것이라는 거고요. 얘는 총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총합이 뭐라고 할수 있어? 9 곱하기 X 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어떻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어떻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를 표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X바가, 자, 양변 9로 나눌게요. 부등식입니다. 9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쵸? 9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27. X바가 27보다 크거나 같으리래요. 그제서야 이제, 요렇게 둘이 보이시죠? 당연히 뭐로 바꿔야 되겠어? Z로 바꿔야지 정확한 확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27에서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예요? 0.5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제 그림을 조그맣게 딱 그려요. 0.5보다 크거나 같을. 0부터 0.5까지가 이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겠네.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308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3085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그 막혔던 부분들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난 되게 단편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고민했던 기억이 진짜 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뭐였냐면, 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4개의 캔, 그러니까 표본이 4개였던 거야. 그래서 그 4개의 캔의 무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가 한 세트를 만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총합처럼 그 4개의 총합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나는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여기에서 9X 바라는데, 총합이 왜 9X 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설지를 봤는데 9X 바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걸 알면 나머지 문제 풀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풀기는 푸는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없죠. 표본 평균의 뜻을 써보니까 아, 그들의 총합을 9로 나눠서 평균을 내지. 그러니까 총합은 9 곱하기 평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릴 리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파트가. 아, 근데 워낙 해석하는 것들,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 요런 것들, 그리고 라벨을 잘 붙여주는 것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미가 있죠? 오히려 이제 뒤쪽 33번은 쉬워집니다. 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오렌지에이드 한 잔의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이걸 X라고 할게. 이렇게 시작하셔야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X는 정규분포 따른대. 평균이 450이고 표준편차가 16이래. 이걸 따른다. 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오렌지에이드 중에서 임의로 추출 N개. N잔이지만 N개라고 썼습니다. 상관없잖아.

N개, N잔의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 너무 친절하다. 우린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평균은 무평균 그대로 내려서 쓰시면 되고,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래. 아하, 그러면. 네. P 확률. X바가 446보다 작거나 같으리인데, 이게 0.1587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확률, 즉, 넓이와의 비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Z로 변신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X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바꾸면서 갈 거예요. X바랑만 보면 되죠, 그죠? P. 자, Z로 바꿀 겁니다. Z로 바꾸려면 446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나누어야 돼요. 16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16으로 변신을 시켜놓도록 할게요. 자, 16이 제곱이었어. 잘못 쓴 거야, 그치?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빼기 뭐라고 하면 돼요? 평균 450. 그래서 X바가 주인공이면 X바의 정보만 우리가 바라보면 돼. 위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린 요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나눠줄게요. 무엇으로? 루트 n분의 16으로. 이렇게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 자, 이렇게 하면 z가 되었어요. 잘 따라와야 돼. 이 넓이가 0.1587보다는 크거나 같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인 것이냐? 뭐 별이라고 해놓을게요. 이따 정리는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러면 정확히 1587이 되는, 0.1587이 되는 넓이부터 살펴볼까요?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정확히 0.1587이 되려면,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0.1587이 되려면, 0.1587과 보완이 되는, 즉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의 넓이와 둘이 더하면 나머지 0.5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 되겠죠. 즉,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는 0.1587이거든요, 넓이가.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다 그랬어요?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그럼 더 넓어도 되니까 별의 위치는 어느 쪽에 오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오면 됩니다. 같은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n분의 16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 주겠습니다. 한번더 뒤집을 거 뒤집을게요. 얘는 뒤집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고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겠죠. 이리로 쓸까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슉슉슉.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즉, 루트 n이 어떻게 되면 돼?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n의 값에 대한 이야기니까 n은 16보다 작거나 같고요. 최대 n은 얼마예요? 그래서 16이 됩니다. 라는 흐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 그렇죠. 여기에서 정리만 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살짝의 난이도 올린 건뭐 표본 평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어. 다만 이제 봐봐요. 크거나 같아? 어떻게 해야지 넓이가 더 클까? 별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인데 그 넓이가 0.1587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1587일 때가 어떤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싹싹싹싹 오셔가지고 정리 마무리까지 약간의 마이너스 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가 약간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4번으로 갑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려워 보이냐면 진짜야. 약간 그 알파벳이 많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싫은데 근데 사실이기도 해요. 알파벳이 많으면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맞죠, 그죠? 자. 무평균 표준편차 x가 따르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내가 문제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딱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적자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구나. 일단은 별로 영양가는 없는데 여기까지 써놓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확률밀도함수 f(x)가 중요한 말은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이렇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일단 그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FX인데, FX가 어떻대요?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살짝 작은 것을 집어넣었어. X만큼 작은 것을 넣은 함수 값과 10보다 살짝 X만큼 큰 값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요. 자, 10을 기준으로 X만큼 큰 거, X만큼 작은 걸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고, 서로 같고, 서로 같고, 서로 같고, 10은 뭘 의미하는 거죠? 평균이요. 계산 같은 거한 개도 안 했어요? 계산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내용을 보고 알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데, 함수에서? X는 10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이걸 의미해요. 알아두시면 어디에서든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알아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이제 요렇게, 우린 요거까지 안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평균은 10이구나. 근데. M값이 10이구나.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 지울게, 이제. 완전 다시 시작이니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 거야. 크기가 4인 걸 뽑았어. 어머! 그럼 원래 우리가 뭘 하죠? 여기서. 그치, 그치. 크기가 4. 이렇게 쓰잖아. 이걸 또 써주세요. 그럼 X 바가 나오겠지, 표본 평균이. 그 표본 평균은 뭘 따르겠어? 평균은 그대로 10이 내려오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주겠지. 이렇게 써놓는 거야, 미리미리.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건 뭘 의미해? 아예 어렵지 않아요. 봐요. P 절대값 X 바 표본 평균에서 평균 10 빼고 그게 5보다 이렇게 는 넓이가 0.3174래요. 선생님, 외계어인가요? 이러는데 여러분, 직접적인 확률, 즉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 표본 평균이 나타내는 확률 분포 상에서는 넓이를 못 구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표준화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굳이 막 절대값 풀러내지 말고 잠깐만 생각해 봐요. Z로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하죠? 그 주어진 X바에서 X바의 평균 빼고, 어머, 빼놨네.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표준 편차로만 나누면 돼. X바에서 평균 이미 빼놓은 상태예요. 그냥 표준 편차로만 나누어 줄까요? 여기도. 이래도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치, 그치. 자, 그럼 식을 한번더 이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식이 뭐가 된 거냐면, 절대값에 Z가 붙어 있고요. 그죠? 저 안에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 절대값 전체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잖아. 이 자체가 Z잖아요, 여러분. 센스. 그치?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뒤집어 정리하면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10이요. 오호. 그 넓이가 0.3174라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Z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10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10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할거 아닙니까? 절대값이 시그마분의 10보다 크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는 것은. 요 넓이네? 그러면 두배한 거니까 그 절반으로 나눠볼까요? 0.3174를 2로 나누시면 1587. 오호, 익숙한 숫자가 등장하였어요. 이렇게 있잖아. 지금 얘가 얼마라는 거야?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그죠? 여기가 전체가 요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넓이 0.3174가 나왔다는 거지. 그죠?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숫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시그마분의 10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다? 10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엄마, 나한테 표준 편차를 물어봤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풀어 해친 다음에 절대값 풀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Z로 바꿔도 되지만 Z로 바꾸는 비밀을 잘 생각해 보시면 Z로 바꾸는 방법은 어차피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그게 10이잖아. 이미 빼고 있으니까 땡큐잖아.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표준 편차로만 나누면 Z로 변신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Z로 변신을 시키고 있는 그 중간 과정까지를 얘가 해놨는데, 굳이 굳이 내가 다시 풀어 헤쳤다가, 굳이 굳이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죠. 얘가 해놓은 포장을 잘 사용을 하시면 이득이잖아. 이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거거든요. 마지막 파트는 모평균의 추정인데요. 여기가 그, 제일 끝이야. 그 생각보다 되게,

약간 비율 탓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쌀떡이 불안세포.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하려는 게 많아도 불안해. 불안함이 되게 엄습해오는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그런 때도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서 불안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 왜 그런 거 있다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조용하면 되게 불안하대. 그 0.1초 동안 되게 불안하대. 일단 그리고 부르고 시작한다 하던데, 뭐 하지마 땡! 막 이러면서 시작한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불안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해봤어요. 그 불안한 기분이 느껴질 때 그 불안한 기분에 집중을 하잖아? 그럼 더 불안해져요. 왜 불안하지? 나 불안한가? 불안한데?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초조하거나, 저는 이제 뭐 할 일이 되게 많이 쌓여있어, 이 일을 막 쳐내야 될 것들이 막 이제 되게 많이 보여, 이럴 때 이제 파워 제이의 입장에서 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그럴 때 그 해야 될 것들을 막 미래의 그 다음날까지 생각이 막 가려고 할 때, 어우, 빨리 차단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되겠지. 이거를 신경을 이렇게 약간 일부러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 좀 나아요. 다른 행동을 해. 지금 당장 나한테 해야 될 것들만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느낌이 느껴질 때 그 불안함을 자기가 뭔가 약간 인정을 하면 더 커져요, 불안함이. 나는 그렇더라고. 왜 불안하지? 막 이럴수록 더 커지더라고. 불안해? 어떻게든 되겠지. 별일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아, 라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물론 불안이 달라지지 않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세포가 힘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불안해져요. 이 아이한테서는 항상 우리가 힘을 뺏어야 돼요. 불안해라고 할 때 그 드라마상의 불안세포를 보면 항상 어느 기둥 뒤에 살짝 숨어 있어요. 얘들아 근데 나 불안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세포가 잘 안 들어줘요. 그게 포인트 같아. 이 불안세포가 불안하다는 말을 어딘가 크게 당당하게 외칠 수 없게 만드세요. 숨어서 조용히 자기 혼자 불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어렵지. 어려워요. 저도 얘기하잖아, 불안함이 나도 온다고. 근데 일부러 그걸 좀 끊어내려고 하니까 조금은 낫더라고요. 조금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해보도록 하세요. 얘한테 힘을 주면 안 돼요. 보내줘야지. 나 이거 잘 못 날리는데 사실. 그죠?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념세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유, 합시다. 네.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 개념세포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 실전 모의고사에선 안 나오지. 개념 이미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어. 마지막으로 얼굴 잘 봐주도록 하세요. 똘똘해 보이는 친구. 응, 그쵸? 쌀떡이가 코가 생기면 똘똘해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자, 모평균의 추정은요. 아, 솔직히 말하면 신뢰 구간을 쓰는 식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얘가 뭘 하냐면 정말 말 그대로 모평균을 추측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X바를 내가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번 구한 표본 평균이야.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단 한 개는요, 여러분, 모평균과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그치. 내가 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를 조사하고 싶어. 평균 키를, 모평균을 찾고 싶어.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100명의 그 표본을 뽑았어요. 그 100명의 평균이 모평균과 정확히 같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어떻게 추정하느냐, 기본적인 모양, 골격을 알려드리면. 자, 그래서 이걸 소문자로 쓰거든요.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대문자로 썼잖아요. 네, X바의 확률 변수로 볼 때, 이거 확률 변수로서 본 거예요. 즉, 내가 구할 수 있는 세상 모든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썼다면,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내가 단 한 번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소문자로 썼습니다. 나의 표본 평균이라는.

약간 그런 뜻으로.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해돼? 요 골격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되게 잘 썼다. 이렇게 똑바르게 쓰기 쉽지 않은데 오늘따라 잘 썼네요. 자, 그죠? 이런 날을 즐겨야 돼. 알겠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찾는데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 163이야. 그러면 163으로부터 얼마 정도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신뢰도야를 말하기 위해서 신뢰도 보통 95%랑 99%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 또한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만 할게요. 신뢰도 95%라면 믿을 수 있는 확률이 0.95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따졌을 때, 즉, 똑같은 값이에요. 0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따졌을 때 0.95가 되는지를 살폈더니 1.96, 마이너스 1.96, 요거더라고. 즉,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이 0.95야. 그래서 신뢰도가 95%인 구간이 탄생을 했고요. 자, 이때 Z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X바가 있을 때, X바의 확률을 계산할 때 Z로 변신을 시켰다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었죠. 크기가 N일 때, 모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어요. 원래 모집단이. 근데 그때 표본의 크기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했던 그 앞전의 상황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식만 정리했더니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 탄생하는 과정은, 계산 과정은 지금은 안 할게요. 수능 완성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 골격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신뢰도에 의한 값이 지금 95%일 경우에는 1.96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 신뢰도에 따른 값을 찾을 거야. 신뢰도가 0.xx라면 내 마음이야. 0.xx라면 어떻게 되느냐? 넓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0.xx가 되면 되거든요. 95면 95, 99면 99. 그 값을 k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k는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신뢰도에 의한 값이에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을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빼고 더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사실 신뢰 구간만 알고 있어도 다풀수 있어. 나머지 문제들 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쉽습니다. 알았죠? 자, 필수 유형 11번. 이거 수능 문제예요. 따끈따끈하죠? 2학년도니까, 그치? 최근에 나온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억울할 만큼.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할 거야라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보세요. 자,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합니다. 자, 문제를 싹 읽을 때 약간 곁눈질로 신뢰 구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나면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냐? 내가 뭐를 썼던 간에 다 지우시고요. 펜만 들고 표시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했던 값들이 뭐 있었어? 표본 평균이 필요한데 안 주어졌네. 그지? 일단 기다려봐. 표본 평균 필요하고, 자, 이거 뭐예요? 그치,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어요? 시그마 값이 필요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기억을 계속해서 해놔요. 내가 또 여기다 적어놔야지. 표본 평균으로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안 지울게요, 여러분. 문제 풀 동안에.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 그리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문제 안에 주어진 표본 평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필요하네.

왜 웃는지는 잠시 뒤에. 지금 여기 K는 뭐예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에요. 의한 값.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을게요. 이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러 간 거예요. 자, 목표 준 편차 있고요. 크기 있고요. 신뢰도가 0. 그러니까 95%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의한 값은 이거예요. 1.96. 그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0.95래잖아. 그럼 1.96이 내가 찾는 그 K 값이에요. 그대로 집어넣어 볼 건데 표본 평균이 안 나와 있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빼고 더할 겁니다. 누구를요? 1.96 루트 N. 256에다가 루트 씌우면 16 분의 표준편차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나 이렇게 간단한가? 플러스 1.96 16분의 2 이거죠. 자, 이 값이 A고 이 값이 B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빼시면 X바가 사라집니다. 즉 구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1.96 16분의 2.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개념에서 안 얘기했었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길이를 물어볼 때는 표본 평균을 몰라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무슨 이야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B 빼기 A처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쓰실 이유가 없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X바로부터 얼만큼을 빼고 얼만큼을 더한 거다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X바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문제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어봤더니 어머, B 빼기 A, 어머, 실내 구간의 길이네. 어머, 그럼 바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쉽죠? 한 번 더 정리하시면 4로만 나누면 되겠네요. 0.9 끝. 정답은 0.491번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하게 풀이의 과정과 양으로 봤을 때는 2점짜리라고 해도 되지. 근데 한 번도 2점짜리로 나온 적은 없어요. 실내 구간은. 되게 문제가 길어져도 3점으로 나오고요. 되게 문제가 간단해도 3점으로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얘가 4점으로 나오는 일도 잘 없었어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도 거의 3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내용이 쉬우니까,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로 물어볼 때에는 요렇게 실내 구간으로 풀어주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키워드가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거를 눈치채면 되게 이득이지. 자, 일단 보세요. 근데 되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실내 구간이 두 개 등장하거든요. 자,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표시해 놓을게요. 거기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실내 구간이 이렇게. 그리고 신뢰도 99%니까 이번엔 어때요? 2.58을 활용해야겠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0.99인 거니까 2.58이 K인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자, 이렇게 실내 구간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내 구간은? 자, 표본 크기가 N2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N1개의 표본을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과 두 번째 N2개를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같은 것은 우리가 같다고 말 안 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거지만 혹여 여러분이 이름을 붙여야 된다면 첫 번째 표본 평균은 뭐? x바1으로 쓰시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은 다른 값이니까 뭐 x바2로 써야 되겠지. 그지? 난 안 쓸 거지만. 난 안 쓸 거야. 왜? 난 실내 구간의 길이로 할 거거든. 자, 보세요. 아, 이제 조금 좁게 느껴져서 지울게. 머릿속에 잘 넣어놨지? 자, 그래서 99%니까 여전히 k값은 2.58이야. 그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제가 실내 구간을 아직도 쓰고 있지 않죠. 내 아예 실낱 같은 기대는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였으면 좋겠어. 근데 봐봐요. 이 식을 만족시킨대. 이 식을 살짝만 변형해볼까요? B에서 A를 뺄 수 있게 A 넘기고요. 마이너스 3D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D 빼기 C. 어머!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어머!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형태로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내가 더 이상 표본 평균 값을 x바 1, x바 2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는 두 번째 실내 구간 길이를 3배한 것과 같다인 거잖아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한줄 풀이에요. 첫 번째 b에서 a를 빼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e 곱하기 실내도에 의한 값 k 루트 n1 분의 시그마예요. 그죠? 는 3배한 것과 같대. 누구? 뒷배기 씨 해볼게요.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표본 n2야, 그치? 크기가.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2 분의 시그마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 근데 봐요, 여러분. 양변에서 여기까지 다 지워지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n1분의 n2길래 양변에 루트 n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n1분의 루트 n2가 뭐랑 같다고 나와요? 3과 같다고 나옵니다. 끝났죠? 정답은 양변 제곱만 하면 되겠네요. 9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한 줄풀이. 쉬워 안 쉬워? 쉬워요. 말이 길고 알파벳이 많고 문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N1, N2, X1 바, X2 바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오우 큰일이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실내 구간 길이로 맞춰주도록 하세요. 괜찮아? 36번이 좀 재밌습니다. 36번. 아, 36번도 괜찮아. 36번도 어렵진 않아요. 네. 자, 두 개로 가볼게요. 36, 37까지 다 그래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네, 여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표시를 할게요. 표준편차. 오케이. 모 표준편차가 등장했고요. 누가 봐도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표시할 생각하고 표본의 크기 찾았고 표본 평균 X바를 굳이 써줬길래 표시했습니다. 이용하여 95%라고 했으니까 1.96에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 전체를 줬어요. 자, 물어보는 걸 보니까 X 밥값도 내가 구해야 돼. 이번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구해야 돼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X바 1, X바로부터, 표본 평균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모 평균을 추측하는 것이 원래의 모양이라 그랬고요. 빼고 더하는 값이 얼마죠? K, 1.96. 루트 N, 6. 분의 표준 편차. 굉장히 쉬운데요? 맞습니다. 1.96. 6. 분의 시그마.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 176.92. 여기에 169.08. 선생님, 여기도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빼가지고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나 보네. 네. 저는 계산도 최대한 간단한 게 좋거든요. 어차피 X바를 구해야 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빼서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X바로부터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연립한다고 생각하고 이 둘을 더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빼고 더한 값은 사라지고 X바만 두 개가 남아요. 오! 계산도 심지어 좋아. 뒤에 있는 소수점알이 두 개가 다 사라져요. 예스. 그래서 1 더하니까 170 더하기 176 되니까 346이지. 그래서 순식간에 X바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 이게 계산이 좀더 쉽지 않아요? 나 어차피 X바를 구해야 되니까. 아, 그죠. 그럼 X바가 173이니까 박스 안에 있는 값은 3.9이겠지. 그럼 계산이 좀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보세요. 1.96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약분 되지만 잠깐 기다려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우는 게더 편할걸요. 두배 하는 거지? 예스! 그러니까 시그마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10이요. 계산을 잘 못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두뇌가 발달해요. 사람은 어쨌든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 내가 발전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계산 실력이 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든 계산을 덜 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는 능력치가 올라갈 거예요. 저처럼. 굳이 소수점알이 두 자리까지 있는 것들을 빼는 행위를
안 하고 싶었어.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굳이 잠깐 생각했더니

2을 더해서 x발을 먼저 구하면 어머 뭐 소수점 아래 2개 있는 게다 사라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괜찮지? 이게 계산이 좀더 낫죠. 그죠? 그렇게 오도록 하세요. 자, 3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유형의 라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뭔가 말은 길고 복잡해 보여요. 자, 일단 잘 따라오셔야 돼. 근데 문제가 원하는 상황에 앞에 내용이 좀더 있거든요. 자, x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그러니까 x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x가 따르는 게 요거인 거고,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x 바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말했어. 잠깐 기다려봐요. 이 밑으로는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저 위의 내용이 이해가 잘안 가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x바가 따르는 저기 정규분포도 있죠. 여기 x바는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찾았더니 정규분포라는 거고요. 그 정규분포는 어떻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겠네. 왜?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 x바가 n 빼기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자, m을 왼쪽으로 이항시킬게요. 이렇게 갈게. 그게 내가 계산하기가 좀더 좋으니까. 왜? z로 바꿀 거거든. 그러려면은 n 빼야 되는데 넘기기만 하면 정리가 되어 있잖아.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양변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z로 바뀌고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한 것인데 이 넓이가 얼마래? 0.691호래. 자, 0.691호와 관련된 표는 없겠지만 여기에 내용이 있잖아. 잘 봐요. 넓이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0.691호라는 건 0.5보다는 크다는 거잖아. 요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0.5를 제외한 나머지가 0.1915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0.5라는 거겠죠. 즉, 무슨 이야기야? 이 값이 마이너스 0.5라는 것을 의미한다로 갑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다? 6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요거를 킵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됐어?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내용을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걸 들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빅뱅이야. 실내 구간에 아 길이겠네. 크기가 n인 크기가 n인 표본을 다시 뽑았어. 이번엔 한 번만 추출한 거예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인 겁니다. 얘는 모든 x바가 아니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유빈이의 x바를 가지고 실내도 99%니까 이번에는 2.58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써볼까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우리 어떻게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시그마. 어머나!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계산하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2.58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답 쓰시면 되는 거죠. 정답 30.96. 이게 다예요. 별건 없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 나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엮여서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느꼈을 거고, 실제로 문제집에서 뭐 기출을 많이 만나도 그냥 실내 구간이면 실내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 위의 내용은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모평균과 그러니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본의 크기와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의 관계식 하나를 준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따질 때, 어맛,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네. 로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지금까지의 여기, 유형편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다 모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근데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발음이 꼬이는 걸 보니까 끝낼 시간이 된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유형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17번의 만남이었지만, 뭐, 문제는 꽤나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 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요런 것들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아시죠? 확통만 모아서 제가 해설을 할 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모의고사 연습하듯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원 수트는 다른

선생님 거 듣고 확통은 저랑 같이 또 맞춰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꼭 풀어보고 저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률과 통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한일만세운동과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그 임시정부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의 국단이란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 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우씩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 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 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하자!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그게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조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지네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그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네.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보고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에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 아,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이 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이 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 의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이 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야, 20강을 이제 훌쩍 넘어서 21강으로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일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정말 관건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선생님 18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목적 찾기 문제 쉽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몇 개 단어 조합해 가지고 풀면 되지. 그러다가 한 문제 틀리면 걔도 몇 점? 걔도 2점. 그죠? 듣기 평가도 2점 아니면 3점이지만 쉬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배점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2점 아니면 다 3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빈칸추론이나 순서찾기 문제도 2점짜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시간을 열심히 보내도 이런 문제에서 하나 틀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8문제 가져왔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냥 쭉쭉 풀면서 오류만, 이제 함정에만 빠지지 않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준비해왔거든요. Strive for progress. Progress, 진전, 발전이라는 뜻이죠. 발전을 위해서 strive, 그 부분 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함이 선생님은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단어 특히. 그죠? 영어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매일매일 그 단어를 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 강까지 왔다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스킵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정말 성공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똑똑 유형으로 한번 문제 유형 다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그리고 안내문 일치 불일치. 불일치밖에 없는데 일치 문제도 있어요. 네, 일치 문항은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도 여기서 실수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어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걸 고르라고 한 줄 알고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걸 고르라고 한 줄 알고 그냥 1번을 체크하고 야, 급해. 이런 문제에 내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모의고사였는데 다행히 수능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틀린 적이 있어요. 안내문에 그때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내 발등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자, 정보가 글의 정보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내지를 전부 다 읽지 않아도 되고 위에서부터 선택지의 우리말부터 보시면서 특징적인 선택지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말 선택지들이. 걔가 바로 뭐? 숫자, 고유명사, 딱 봐도 바꿀 수 없는.

는 단어들, 뭐 학교, 전 시간에 우리 학교종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school bell 이런 단어들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위로 본문으로 올라가시면 답이 해당하는 부분, 선택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주 쉽게 보인다. 답이 보통 오는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오늘도 안내문을 할 텐데, 실용문을 할 텐데 이게 긍정 내용을 부정으로 선택지를 바꿔놓거나 부정의 내용인데 못한다, 안 준다 이런 내용인데 준다. 된다. 이런 의미로 바꿔놓는 경우. 그 다음에 도표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교 부분이나 최상급 부분. 비교 more, less, 아니면 the least, 아니면 most.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전 시간에도 우리 답으로 됐던 게 the second highest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아요. 가장 높은 데 말이야. 그죠? 이런 표현들에서 보통 답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와 감소. increase, decrease, 뭐 rise up. 아니면 뭐 skyrocket 굉장히 급상승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막 drop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차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뭐와 뭐의 차이 비율을 뺐을 때, 그 수를 뺐을 때 이럴 때 gap이라는 단어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difference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니까 챙겨두시고 same 같지 않은데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부터? 네, 3번부터 쭉쭉 가볼게요. 3번은 안내문이었죠? 보시면 뭐가 뭘 하벤이라는 뭐 지금 보니까 지점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어떤 가게명, 상호명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호명이 그 가게가 일부 지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한거 보니까 이뭘 하벤이라는 게 뭔가 이그 패스 같은 게 되지 않을까? 뭐 회원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지점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정보는 일치하는 정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사용 제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요. Fall bowling season pass. 아, 재미있게 볼링을 치는 시즌 패스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홍보글이 되겠죠? If you love bowling, 여러분들 볼링 좋아하시면 don't miss out, 놓치지 마세요. On the best deal, 최상의 거래를요. 가장 좋은 이그 가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Of the season, 이 시즌에요. You can have fun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가족이나 친구와 가족과 재미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볼링하면서 보내세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죠? 자, where to use,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자, 방금 전에 우리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사용 가능? All branches of ball season, ball heaven. Ball heaven이라는 곳의 모든 지점에서요. Branch가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해. 이 가지. 그런데 어떤 그 체인이 있는 상점인 경우에는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본사에서 뻗어나온 가지다. 이래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땡. 자, 나머지 정보도 보겠습니다. When to use,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 정보는 아니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탠다드 패스로는 신발 대여가 할인된다. 우리 거기 나온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패스권이 종류가 있네요. 스탠다드가 있고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딱 봐도 골드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가장 많겠죠. 일단 우리는 스탠다드를 봐야 돼요. 스탠다드 패스로는 신발 대여가 할인된다. 신발 빌려. 볼링 칠때 신발 대여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할인을 해준다. 신발 봤더니 shoe rentals. 여기에 뭐가 있어? 디스카운트가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있는지 없는지 긍정 정보, 부정 정보 이런 데 보통 답이 숨어 있다고 얘기했죠. 자, 대여가 할인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뭐야?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얘는 잘못됐어. 1번과 2번 다 아웃이에요. 그죠? 골드 패스로는 하루에 5번 무료 게임을 한다. 골드 방금 전에 본것 같은데 여기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야? 하루에 5번 무료. 자, 그러면 봤더니 4 free games a day. 하루에 4번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횟수 땡, 잘못됐구나. 3번도 아웃입니다. 온라인 구매만 가능하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패스의 종류 한번 앞에 있는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권인 경우에는 여기 가격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 스탠다드권인 경우에는 하루에 2번 무료 게임이 되겠고, 그리고 신발 대여에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실버로 가보시면 하루에 3번 무료 게임이 되고, 신발 대여가 50%예요. 가장 비싼 회원권인 골드인 경우에는 하루에 4번 무료 게임이 가능하고, 오, 신발 렌탈이 대여가
무료입니다. 그 다음 봤더니 all passes include a 20%

food and beverage discount. 20% 다이 회원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들이 식품과 음료에 20% 할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온라인 구매. 아, online purchase. 온라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purchase 그리고 online 둘다 들어가 있네요. 자, purchase details. 구매 세부사항이에요. 그 패스는요, can be purchased only online.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몇번 정보, 그렇지. 4번 정보가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야, 양도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그죠? 하지만 괜찮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죠? 얘는 후반 정보니까. 자, purchases are limited. 구매는 제한이 됩니다. To only one person. 오직 한 명의 사람. 사람당 한 개. 그러니까 한 명이 두개 이상 살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the pass is not transferable. transfer라는 단어가 뭐 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ransferable 이라고 하면 이동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동 가능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즉,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5번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거짓 정보가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방문하세요. 라고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도표. 도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정보, 비슷한 표현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목들을 먼저 찾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나이대가 또 나옵니다. 나이대와 항목을 같이 빠르게 그 부분만 보시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전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타이틀의 부분이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에 소개가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1번 번호 문장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첫 문장부터 쭉 읽으시면서 타이틀 없이 안 보고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보여줍니다. The percentage of US shoppers, 미국 구매자들의 비율을 보여줘요. 뭐한 비율? Read online reviews, 온라인 리뷰를 읽은 구매자들입니다. 온라인 리뷰를 언제 읽었지? Before making purchases. 구매 전에 사람들의 리뷰를 먼저 보고,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품 목록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보시면, 18살에서 34살이 바로 노란색이 되겠고, 35, 54, 파란색, 55세 이상, 예,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항목 좀 볼게요. Electronics, 전자제품입니다. Cars, 자동차. Household appliances가 뭘까요? 그치, 얘는 가전이에요, 가전 여러분. 가전제품, 그리고 clothes, 옷, 의류, 보겠습니다. Of all the above categories, 위에 있는 모든 그 항목 중에서 people from each age group, 각각의 age group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그룹은 tended to read online reviews the most. 최상급, 비교급 조심하라 얘기했죠? 가장 높은 리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비율로요. 뭐 하기 전에? 이 electronics를 사기 전에요. 전자제품을 사기 전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항목은 뭐야? 전자제품, 그리고 각각의 나이 그룹, 모든 그룹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항목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항목들을 갖고 있는 거요 부분인데, electronics,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없대요. 맞아요. 그죠? 네. 물론 1번이 답인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 못본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로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하나씩 항목을 먼저 찾아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ge group list. 가장 적게, 그 나이 그룹이 가장 적게 읽었대요. 그죠? 온라인 리뷰를요. 뭐 하기 전에? 자동차를 사기 전에요. 자, 그러면 지금 쭉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율은 의류인데, 뭐야? 2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봤더니 13세에서 34세. 아, 그럼 13세에서 34세라는 연령대가 되겠구나. 가장 적은 이 자동차를 사기 전에 온라인 리뷰를 거의 읽을 것 같지 않은 연령대는, 이란 얘기죠. 연령의 그룹은, 연령의 집단은 바로 몇 세? 그렇지. 가장 적은 47%를 가지고 있는 18살에서 34살의 이 그룹입니다. 에이지 그룹이요. 그러니까 맞는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and the 35 to 54 age group. 35세에서 54세의 연령대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뭘 사용하는?

25. 그거의 몇 배? 두 배. 그럼 얼마? 50. 50보다도 더 많았어요. 자, 57이 50보다 더 많아. 더 커요, 작아요? 그쵸? 더 커죠? 그러니까 얘가 더큰 거? 맞습니다. 몇번 정보도? 3번 정보도?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 For people who read online reviews before purchasing household appliances. 가전제품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가전제품 구입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연령대로 가야 되겠죠? 35에서 54, 방금 전에 봤던 57입니다. 57이라는 비율은요, was higher, 더 높아요, than that of those age 18 to 35, 34. 18세에서 34세의 연령대보다 더 높습니다. 맞죠? 42보다 57이 더 높은 거 맞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And lower than, 뭐보다는 낮아요? than that of those aged 50, over 55, 55세 이상. 55세 이상보다는 lower, 더 낮은 거 맞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보다는 얘가 많고, 얘보다는 얘가 적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그렇지, 5번으로 갑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reading online reviews before buying clothes. Close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의류 구입에서 less than 30% for each of the three age groups. 세 개, 이그 집단인데 연령대의 그 그룹 모두 각각이 30%보다 적습니다. 즉, 30%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age 그룹에 다30% 이 미만으로 되어야 되니까 30보다 낮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래요? 아니지. 연령대가 얘가 있잖아요. 그죠? 33%는 33보다, 30%보다 더 more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그룹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죠. 그죠? 여기 있는 뭐 35세, 54세, 55세 이상.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분무정을 하거나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부분정보 여기 더 적다, 더 많다. 특히 이런 비교급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니까 정답으로 나오니까 주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 5번으로 갑니다. 자, 워벳 정글 요가에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봤더니 많은 여행자들이 매년 다시 참여한다. 뭐 여행자들이란 뭐 travelers, tourists 이런 표현을 써 찾으셔도 되겠지만 매년, 해마다, 뭐 each year, every year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participants가 나왔었으니까 participate 이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Wabbit Jungle Yoga라는 프로그램 명인 것 같아요. And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You can rediscover. 여러분들은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뭐를? Forgotten rhythms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에 잊혀졌던 리듬을요. 뭐 하면서 이거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While experiencing both yoga and the jungle. 요가와 정글을 둘다 경험하면서요. 아, 요가도 하고 뭐 정글을 만들어 놨나 봐요. 그죠? 정글을 둘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리듬을, 잊혀진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요, join us again. 우리랑 다시 함께 합니다. 다시 참여를 해주세요. Year after year. Year after year가 뭘까요? 얘가 매년이란 뜻이에요. 해, 그 다음 또 해. 이란 뜻이니까 매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보 괜찮은데요? 답입니까? 아니요,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네, 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맞네! 이러고선 체크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2번 볼게요. 정글에서의 조류 관찰이 포함된다. 조류. 나는 birds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observation 이런 단어 찾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쉬운, 딱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irds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bird. 자, 조류 관찰. 우리가 observation이라는 단어 딱 생각했었는데 아니잖아요. bird watching이 바로 조류 관찰이에요. 어디에서의 조류 관찰? 정글에서 새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조류 관찰 포함된다? 포함된 거? 맞나요? 무엇을 하는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류 관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다는 정보도 맞는 정보. 답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보 좀 볼까요? 자, 어디에서? 바로 이 정글 요가 센터에서요. 이 장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이렇게 좀이 요가들이 센터가 있나 보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Doing yoga on the dock outside. 바깥쪽에 있는 데크에서 요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데크를 놓고 야외에서
정말.

inner peace 하면서 야외에서 평화롭게 이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의 활동이 있고, 그다음 정글에서 조류 관찰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뭐야? Hiking in the jungle with a guide. 가이드랑 같이 정글을 하이킹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번도 2번까지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3번. 방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 방갈로를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 그럼 여기 화장실은 그럼 뭐야? 뭐 restroom 이런 것들, toilet 이런 단어들이 나와 주겠죠. 자, 그러면 3번 찾아보겠습니다. restroom이 나왔네요. 개인 화장실 어디에? 벙갈로 안에 개인 화장실. 진짜 벙갈로라고 읽히네요. 그죠? 자, 개인 화장실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잘못됐어요? 있다라고. 부정 정보를 긍정 정보로, 긍정 정보를 부정 정보로 바꾸는 게 답이 된다고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4번과 5번도 마저 해석하고 찾아볼게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럼 신청서가 뭐예요? 뭐, 일단 신청에 관련된 표현은 application, applicants,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지원자, 신청자. 혹은 신청서, application form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종이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돼.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lodging이라고 하면 얘는 숙박이에요. 숙박. 예, 숙소, 숙소. 근데 특히 임시 숙소 같은 것들은 이제 lodging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숙소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방갈로인데, 근데 그 방갈로 안에는 개인 화장실이 없어요. 방갈로 안에는. 그럼 어디에 화장실이 있지? But common restrooms easily accessible. 공용 화장실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공동 화장실이 정말 찾기 쉽게 있다. 이렇게 그곳을 이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봤던 신청서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Application 나와 있죠? Visit our website. 우리 이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그리고는 fill out. 뭔가를 채우다. 특히 신청서를 작성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fill out form, fill out application form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online, 온라인상으로 작성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도, 네, 4번도 맞는 정보. 우리 이미 답은 찾은 거 알지? 그치? 긍정 정보, 부정 정보를 긍정적으로 바꿔놨어.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교통편이, 교통이란 단어가 뭐야? transportation. 아니면 뭐 cars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공항에서 요가 센터까지, 공항 airport 아니면 요가 center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transportation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교통은요. It is offered 제공이 됩니다. From 어디에서? The airport 공항에서요. To the yoga center 요가 센터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는 안 나왔지만, 선택지에도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제공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금액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정보도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3번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수 있어요.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자, 6번도 역시 안내문, 실용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니까 under the sea, 바다 아래서.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바다 속의 마스코트네요. Sea mascot 이니까요. 바다 마스코트, 바다 아래서의 마스코트 컨테스트. 뭐 해양 생물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나 봐요. 그죠? 네, 바다 속에 사는 해양 생물의 그 마스코트를 만들어내는 경연대회, 공모전 같은 거 같습니다. 자, 일단 뭐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왔습니다. 9월 15일, September, October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심사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날짜는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9월 15에서 10월 15까지. 근데 다른 기간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든 방문 기간이든 심사 기간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 모든 정보들이 다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우리 타이틀은 봤고요. 디자인. 설계해 보세요. 디자인해 보세요. A unique marine animal mascot. 독특한 해양 동물의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여주는? Reflecting the theme of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해양 생태계의 보존. Conservation, 보존이란 뜻이죠. 보존에 대한 주제로,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바다 생물. 근데 그 동물을 이용한 마스코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수상도 주어지겠죠. 컨테스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미션이 뭐였어?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똑똑복화로 넣어드렸는데요. 맞아요. 제출이라는 뜻입니다. submit라는 동사도 있고 submission이라는 명사도 많이 나와요. 자, 이 제출 기간은 9월 15일에서 10월 15일. 어? 9월 15일, 10월 15일 있었는데? 1번 맞나? 아니지. 왜? 얘는 제출 기간이지 뭐가 아니야? 심사 기간이 아니야. 심사 기간은 뭔데? judging period가 심사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이 같은 거? 다르잖아. 그죠? 제출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는 땡. 우리는 맞는 정보 찾는 겁니다. 2등은 두 명 선발된다. 자, 그러면 1등, 2등, 3등 수상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자, 수상자는 발표는 바로 10월 21일 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prizes 상으로 가겠습니다. 수상을 봤더니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있네요. 1등상 이제 각각 한 명씩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등상이 되겠습니다. 2등상 보니까 오, 금액이 나왔어요. 몇 명이야? 한 명이네. 자, 그러면 2등은 2명 선발된다. 땡. 자, 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볼 만한 게 없죠? 자, 그다음 참가비가 있다. participation fee. 이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guidelines 안내 사항이에요. There is no participation fee. 아, 그럼 참가비가 없는데 참가비가 있다? 이것도 틀린 정보. 답이 아닙니다. 자, the design must be in JPG format. JPG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최대 파일의 크기는 이 정도를 준수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참가자는 마스코트 디자인을 2개 이상 제출해야 된다. 아, 제출이라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Submit, submission. Submit는 동사, submission은 명사였어요. 자, 그러면 봤더니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여자는요. must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one mascot design, 하나의 마스코트 디자인을요. 자, 그러면 두 개 이상 얘도 땡이야. 자, 끝까지 왔습니다. 1, 2, 3, 4번 다 아웃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바로 5번으로 가볼게요. 평가 기준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창의성 평가 기준 마지막에 나와 있죠. assessment라는 단어가 평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좀 알아주세요. assess라는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ment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고요. access랑은 달라요. access는 접근,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랑 헷갈리지 않게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criteria, 기준에 대해서 보세요. 자,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relevance to theme, 주제의 연관성도 보고 attractiveness, 매력도도 봅니다. 그리고 각각 퍼센트가 다 합하면 100%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처음 평가 기준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50%로 가장 높은 비율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치, 얘가 여기 숨어 있었어.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마지막에는 뭐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네, 7번은 우리가 이건 봤고 네, 7번 도표 문제입니다.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rends,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in adult participation, 성인 참가에 있어서의 경향, 추세를 보여줘요. 성인들이 어디 참가했는데?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과 훈련에 참가했어요. in 5 OECD countries in 2016 and 2022. 2016년과 2022년. 자, 16년은 파란색 bar이고요. 그 다음 2022년이 바로 붉은색 ba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성인들이 교육과 훈련에 보니까 국가들이 또 나왔습니다. OECD에 다섯 개국이 나왔죠. 보통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분석한다고? 위에서 아래로 혹은 높은 수치에서 낮은 수치로 이렇게 보통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은 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덜란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among these countries, 이 국가들 가운데서 the percentage of adult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성인의 비율. 근데 이 네덜란드의 성인이 어떤 성이냐?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보세요. 이 내용이 반복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시면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어느 나라 사람들, 성인들의 비율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고 그게 어느 정도이냐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highest in each year listed in the graph.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목록화되어 있는 각각의 해. 각 해는

해 모두가 되겠습니다. Each year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가장 높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연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게 바로 네덜란드의 성인의 교육과 훈련의 참여 비율이 되겠어요. 일본 정보 어때? 맞는 정보예요. 그죠? 네. 그래서 1번 좋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n Germany, 독일로 갈게요. 봐봐. 이거 끝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 2번 정보,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정보로 넘어가잖아요. 자, 독일에서는요.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2022. 2022년입니다. 그러면 붉은색 bar로 가시면 돼요. 그럼 독일의 붉은색은 60입니다. 자, 60이라는 요 비율이 was higher than, 뭐보다 더 높아요? That in 2016. 2016보다 더 높습니다. 2016년에 그것.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의 표현에서 뒤에 that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명사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굴 받느냐?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 그들, 그러니까 52의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percentage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2016년의 비율, 그래서 52가 60보다 어때? 더 크죠. 그러니까 2번 정보도 좋아 좋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자, 2022년으로 갑니다. 2022년 어딨어? 여기 있는 붉은색 그래프죠. 붉은색 바죠. 2022년도에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여기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특색이 있는 건 2022년만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was lower in Spain than in Germany. 국가별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독일보다 스페인이 더 낮습니다. 독일보다 스페인에서 낮습니다. 독일은 그럼 얼만데? 2020 붉은색이 60이에요. 독일이 맞죠? 네, 독일이 60. 그 다음에 스페인은 49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보다 스페인에서 더 낮습니다. 60보다 49가 낮은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In Italy.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바로 밑에 또 있죠. 그죠? 이탈리아에서는 the percentage of adul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2016. 파란색 바입니다. 파란색 바 42가 되겠어요. 42. 이것이 was lower than that in 2022. 2022년도 36이라는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42가 36보다 더 낮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죠? 얘가 더 높습니다가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higher로 고쳐주셔야 되겠어. 정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In each year listed, 위에 목록화된 각 해. 그러면 각 해 2016, 2022 다 포함입니다. The percentage of adults in Greece, 그리스에서 여기 지금 그리스의 각 해 17시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똑같은데? Same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봤더니 was less than 20%. 20%보다 적습니다. 17이 20보다 적은 거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Same이라고 안 하고, 뭐 identical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less than 20%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몇 번의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보시면 뭐야? 더 높냐? 더 낮냐? 이 비교급에서 보통 문제가 정답이 갈린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갈까? 네, 5번 정보 했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한옥이에요, 한옥. 네, 한옥 Inspired Cultural Product Contest.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 제품, 문화 작품, 그죠? 문화적인 작품의 컨테스트입니다. 경연 대회예요. 자, 그럼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서 문화적인 어떤 제품 혹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컨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연 대회를 진행하는 안내글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한옥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theme을 가봐야 되겠죠? 자,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적인 작품의 경연 대회. Explore, 무슨 뜻이에요? 탐험하다, 탐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탐험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로 창의력을 탐험해 보세요. By designing practical products, 실용적인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한번 탐색해 보세요. 자, theme 뭐라고요? 주제라고요. 주제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움 주제 맞는 정보입니다. 자,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응모할 수 있다라는 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Participate 아니면 아까 참가자, participants, 그죠? 네, 여기 봤더니 applicants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참가하다, apply라는 동사가 apply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자들은요, 예술가 그리고 사회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이 응모할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보도 좋아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 찾는 겁니다. 선정된 작품은 한옥마을 기념품점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념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souvenir라는 단어입니다. 선정된 작품. 좀 어렵잖아요. 선정되다. 골라지는 겁니다. 선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select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팔릴 거예요. 판매가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selected benefits가 나와요. 이점이 나오죠. 이거에서 만약에 수상을 받거나 아니면 참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benefit이 주어진다. Selected products, 선정된 제품은요, will be sold, 판매가 될 겁니다. In Hanok Village Souvenir Shops, 한옥 마을의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도, 네, 3번 정보도 OK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응모 신청서. 아까 우리 참가 신청서가 뭐였지?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m. 그죠? applic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신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신청서가 바로 application form이었습니다. 응모 신청서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야 된다. 웹사이트 찾으시면 되겠죠, 뭐. 그죠? 아니면 다운로드를 찾으셔도 관계없겠지만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chedule 일정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일정이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들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은요, 이때 하면 된다. 자, 그럼 지원은 응모 신청이 되겠죠? 자, 이거는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and completed one. 여러분들, complete이라는 단어가 완성하다, finish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런 형태, 완성된 작품이 되겠죠? 완성된 작품을 업로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운로드해서 나중에 최종 완성된 건 업로드 해달라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모자는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 나머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roduct submission, 제품 제출. 제품이 아니라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디자인에서 그 다음에 한옥, 여기 한옥 맞죠? 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적인 작품을 만든 다음에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bring the product in person. In person 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라는 뜻이죠. 혹은 직접 이란 뜻입니다. 직접. 네. 직접 그 제품, 그 작품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는 답이 없었단 말이야. 다 맞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and do not send it. 그것을 뭘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지. By post. 우편으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우편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로 바뀌어야 되겠죠. 역시 부정 정보를 긍정으로 만들어놔서 답이 되는 몇 번이?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근데 더 많은 정보가 그냥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좀 있네요. 뭘 포함한? Selection methods, 선발 방식, 선발 방법을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로 오십시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꼭잘 봐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자, 2025 과학, gamification, 발음이 좀 어렵네. 게임과 다른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게임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게임화 challenge. 뭐, 여기서는 이제 도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경연대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치하는 문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어떤 대회인지 한번 먼저 보고, 시간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2025 과학 게임화

도전 혹은 이 게임화 도전 대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earn 배우세요. Science 과학을 배우십시오. Through games 게임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gam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과학 park, science park인데 여기 지금 보면 Avernville Science Pa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얘는 고유 명사가 되겠죠? 자, 이 파크에서 공원에서 게임을 통해서 과학을 학습해 보세요. 재밌은 과학을 활용한 게임을 활용한 과학 학습에 관련된 어떤 챌린지, 도전 대회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무슨 행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참가자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8세에서 13세가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 있었던 건 시간 부분이었죠. Date and time, 일시에 대해서 보세요. 6월 7일이 되겠고, 아까 몇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3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인데요. 얘는 몇 시간이에요? 일단 2시간은 넘겼지만 2시간 30분이죠. 그죠? 그래서 12시가 아니라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1번은 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정문에서 시작한다. 정문이란 단어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첫 번째 미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guidelines가 나와요. 안내에 관련된 안내 사항입니다. 자, download the game map. 오, 일단은 이 게임을 통해서 과학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게임의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래요. 웹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나 보죠? 거기에는 게임의 지도를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던 정보 나왔습니다. The first mission 이라고 나오네요.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세요. 아까 어디에서? 정문에서. 문이니까 게이트는 맞고 정문은 바로 the main g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2번도 괜찮은 것 같아. 온라인으로 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온라인 예약이란 단어가 뭐 북이라는 표현도 우리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맞아. reservation 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라인 예약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약사항만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예약사항 reservation 여기 있네요. Online reservation is required. require 얘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니까 필요되어진다, 요구되어진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정보, 답은 아닙니다. 참가비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비가 뭐죠? participation fee가 되겠고 점심은 점심만 찾아도 되겠네요. lunch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 볼까요? participation fee 20달러에 lunch not included. 점심은 포함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포함되어 있다. 역시 부정 정보. 긍정 정보를 부정 정보로 바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5번 볼까요? 모든 참가자는 메달을 받을 것이다. 모든 참가자 메달. 메달만 찾아도 될것 같은데 봤더니 first participation receive a med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참가자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 번도 네, 몇 번은 5번은 맞는 정보가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정보는 일치하는 정보는 첫 번째 미션을 정문에서 시작한다라는 앞부분에서의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하지 않은 앞부분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는 우리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내사항. 다운로드 게임 맵, 게임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문에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 정문이야. 정문에서 미션 start,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하나 미션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내 지침이 바로 이 지침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과학을 배우는 거겠죠. Complete each mission 보세요. 각각의 미션을 완수하십시오. 뭘 이용해서? Using your knowledge of science, 과학의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뭐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미션을 완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go back to the main gate. 그럼 이게 몇 개의 미션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Go back to 다시 돌아가래요. The main gate 뭐였더라? 그렇지. 정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뭐한 후에? After you complete all five missions. 모든 다섯 개의 미션을 다 complete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Completed라는 PP 형태 썼었잖아요. Finish your gam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의 미션을 완수한 후에는 정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션까지 하고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Reservation 방금 전에 봤지만 자, 예약은 Online reservation is required. 온라인 예약이 필요되어집니다. 다른 현장 예약 같은 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participation fee는 바로 점심이 포함되지 않은 2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e, 주목해야 되는 사항, 유의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은 바로 only the first participant, 오직 최초의 참가자만이, 어떤 참가자야? Who, 한 참가자입니다. completes all five missions, 모든 5개의 미션을 완수한 최초의 참가자만이 will receive a medal, 메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 명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답을 5번도 틀린 정보라고 얘기했죠. 2번이 맞는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시면 이곳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계속 안내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Participation 이란 단어 많이 나오죠? Participate. 이게 동사가 되겠고, participate는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통 i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명사 형태는 여기에 나와 있는 participation.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도 사람을 나타내려면 participant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참가자라는 의미를 만들려면 s를 많이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articipant, 참가자라는 사람을 썼고 오직 한 명의 참가자만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참가비, 참가 비용. 뭐 fee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내는 수수료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회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참가하려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비용을 내야 되죠. 그럴 때 보통 fee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역시 도표 문제 활용해 볼게요. 자, 위에는 타이틀 1번 첫 번째 문장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서 풀어놓은 게첫 번째 문장이니까. 자, 보시면 percentage of women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여성들이야? employed 고용을 한 여성들의 비율이 아니라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이라고 PP 형태를 썼죠. 자, 어디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었던 표현이 되는데요. Behind the scenes라고 되어 있어요. Behind the scene이라고 하면 직역을 하면 그 어떤 장면의 뒤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는 현장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현장에서 현장에 고용된 여성들의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어디 현장일까? 자, Top 100 US Films입니다. 아, 그러면 미국 상위 100편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았던 미국의 100개의 상위 100개의 영화에서 각 역할별로 각 해가 2020, 2021, 2022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고용이 되었던 여성들이에요. 자, 그럼 현장 여성의 역할이 각각 있겠죠. 그래서 밑에 표를 봤더니 director 뭐야? 맞아, 감독이란 뜻이죠. writer 작가, editor 편집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가고 producer 제작자예요. 근데 이 각각의 역할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되겠고, 그리고 각 해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 우리가 방금 읽긴 했지만 타이틀을 좀 설명해 놓은 거 볼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graph는요, shows the percentage of women 여성들의 비율을 보여주죠. Employed behind the scenes 뭐라고요? 그렇지, 현장에서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On the top 100 US films 상위 100편의 미국의 영화에서요. By role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보여준다. 2020, 2021, 2022년도 각세 개의 연도에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분석을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아니면 수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가볼게요.
For each of the 3 years, 각각의 세 개 해 맞죠? 그죠? 자, 각세 개에 대해서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producer. 자, 누구에 대한 역할이야? 제작자 역할입니다. 오, 뭐야? 맨 오른쪽부터 가나? 그치, 수치가 가장

가장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제작자로 고용이 된 여성들의 비율. 자, 그러면 세계 연도는 이렇게 되겠죠? 28, 24, 28 이렇게 됩니다. 이 세계 연도의 그 비율은 was the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등하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맞는 정보지 뒤에 것도 보셔야 되겠죠? As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뜻입니다. The percentages of each of the other three roles. 다른 세 개의 역할, 각각의 역할의 비율에 있어서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다른 역할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지금 높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던 정보, 앞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 정보는 괜찮다, 아주 좋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2번 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directors. 이번엔 누구로 갈까? 그렇지, 감독으로 합니다. 자, 봐봐. 가장 높은 수치에서 이제 어디로 가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on the top 100 US films in 2021. 2021년 갑니다. 2021년 초록색 director 12라는 비율입니다. 자, 이 비율, 12라는 비율은요, was lower than, 뭐보다 더 낮았어요? in 2020, but higher than in 2022. 아, 연도를 비교했네. 2020년도에 그 비율은 얼마였는데? 바로 앞이니까 16이죠. 이것보다는 낮았는데, 12가 16보다 낮은 건 맞고, but higher than, 그치만 높았습니다. 언제보다? 11보다는 높았죠? 그러니까 11보다 높은. 자, 1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높다 낮다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2번 정보도 어때? 괜찮지? 여러 개의 정보가 지금 2개 이상의 정보가 있는 거죠? 2개 이상 다 맞아야 됩니다. 안내문도 그렇고, 실용문도 그렇고. 3번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writers. 작가로 고용된 여성들입니다. 자, 작가로 고용된 여성들의 비율이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By 4 percentage point. percentage point라는 건 이제 4% 포인트만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연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적어도. 자, from 2022 to 2021. 2020에서 2021년도 사이에. 자, 그러면 봤을 때 작가였죠? 작가. 2022 얼마고? 12죠. 12. 그 다음에 2021은 16. 이걸 어떻게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에서 2를 빼면 그 차이는 4 percentage points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는 괜찮아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야 되겠죠? And, 그리고요, by 1 percentage point from 2021 and 2022. 2021에서 2022.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16이라고 찾았고, 2022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1%로 증가했다. 자, 지금 보세요. 4% 증가한 거 맞고요. 그 다음 1% 증가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4라는 수치로 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고,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다행히 얘는 지금 쭉 연도별로 계속 이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둘다 increase라는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확인하지 말고, 얘가 확실하게 다음 해에 증가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3번 정보는 그래서 어때요? 맞는 정보. 둘다 뒤에 있는 정보 두개다 괜찮고, 그리고 이두 개가 모두 증가하는 거다 괜찮으니까 3번은 잘 여러분들이 선별하신 거예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4번 가볼게요.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editors.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편집자로 갑니다. 왜 여러분들 그 영상 편집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보면 대부분은 그 앱을 이용해서 많이 그 무료 앱이나 아니면 그 앱, 그 편집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그냥 취미로 하는데도 뭐 이렇게 그 튜토리얼 이런 거 보고선 굉장히 잘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그 편집자로서의 고용이 된그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각각 나와 있네요. 근데 얘와 얘는 어때? 동일하네요. 그죠? 몇 년도와 몇 년도? 2020과 2022년도는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보시면 이 비율이 was less than 뭐보다 더 낮았습니까? 20% in each of the 3 years. 세 개의 모두 각각. 그러면 각각의 세 개의 모두가 20%, 한데 묶었습니다. 그럼 다 해당이 돼야 되겠죠?

0: 15%보다 더 적었대요. 앞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지? 그지? 자, 누구는 20보다 커? 2021년도는 더 커. 그러니까 얘한 묶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자리에 다른 단어를 대체하기가 어렵죠. 뭐, 2020년도와 2022년도에는 더 낮았지만, 2021년도에는 더 많다. 이렇게 수치를 봤을 때, 뭐보다 크고 적고를 비교를 각각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수치와 적은 수치를 각각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 마지막 정보 가보겠습니다. 2022년도니까 파란색 bar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에서 여성들의 비율인데 어떤 역할을 했던 제작자와 처음에 가장 높아요 라고 했던 이 항목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작자로서 높았던 이 비율, 2022년도니까 28입니다. 이 비율은요, was the same as 뒤에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의 비율과 동일해요. 2020년도도 28이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동일한 수치가 되니까 same이라는 표현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지침으로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Passy card에 관련된 거,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지금 보시면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카드가 대중교통 카드예요. 누굴 위한? 관광객.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카드입니다. 교통카드입니다. 맞는 정보죠? 1번 좋습니다. 우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시티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보시면 여기에 서비스 레인지 범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반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이 허가증을 받은 버스만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 카드는 어디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시티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몇 번? 2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답이 되지 않죠. 5일 패스 카드 가볼까요? 봤더니 1일, 3일, 5일 이렇게 되어 있고 10% off. 근데 5일 카드가 40달러입니다. 10% 입장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죠. 주요 이 tourist attractions, 관광 명소예요. 카드 타입에 따른 다 할인이 되는 거 나오고요. 카드에만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이 제공된다. 아니지. 지금 모두 다 제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3번이 잘못됐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30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 자, 30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30일 있습니다. 자, 사용되지 않은 카드는요, refundable. 어때? refund가 환불하다 이 뜻이니까 환불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요. 어디에서? 그 구입한 날짜에 30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맞는 정보야. 4번도 답은 아니지. 우린 답을 이미 골랐지. 모바일 카드는 A 트랜짓 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구입처. 자, 이 구입에 대한 정보는 physical cards라는 건 물리적인 카드, 실물 카드예요. 실물 카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지하철역에서요. 그리고 모바일 카드는 구입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에 관련된 거였고,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으니까 5번 정보도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3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패스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선생님, 이거 앞에서 이거 단어 꼭 알아둬야 돼요. 라고 정리해드렸던 단어 나왔습니다. assess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assess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습니다. 평가나 평가액이란 뜻이 되겠고요. 선생님, 이 단어 조심하라고 옆에 써드렸죠. access라는 단어는 접근하다. 명사로 두고 동사로 셉니다. 명사로 쓰일 때 보통 have access to 이렇게 많이 쓰여서 전치사까지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 정보 확인 문제, 도표 문제,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정보 확인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스킬 한번 다시 다져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이거 실화야?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6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살짝 경고를 하자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지문들도 조금 어렵고 문법 내용도 조금 어려우니까 반드시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습, 복습 많이 해줄 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차분히 나갈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잘 문법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 lack of real direct experience in and with nature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부족이냐면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지금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the lack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다. 자, 무엇이 부족한 거냐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래. 뭐에 있어서 in and with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동사로 잡았어? 아, 무슨 주어야? 단수 주어잖아요. 자, 단수 주어니까 무슨 동사로 잡아야겠어? 단수 동사로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부족은요,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세상을 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mere abstr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bstraction 하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자연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거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거지 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자, 그런데 이러한 abstraction,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at fantastic, beautifully filmed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영화화된 공간이다 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네. 어디를? 자연 세상을. 자, 그때 1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Filled with endangered rainforests and polar bears in per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멸종 위기 종인 rainforest 하면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열대우림 그리고 and polar bears in peril 위험에 빠져 있는 그 polar bear 하면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밑줄 PP 형태,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지. 자, 무엇이 가득 찬 거야? 이 장소가 가득 찬 거야. 얘들아,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스스로를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얘네들로 가득 채워진 이라고 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잘 오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 형태가 오고 있고요. This overstated, 이렇게 과장된, often fictionalized, 이렇게 소설화된 version of nature, 이러한 자연은요, is more, no more real and yet no less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지도 그리고 덜 실제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제 자연이 무엇인지, 가짜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없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to them,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The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문만 열면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매일매일 일상의 자연들보다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연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 자, 그런데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장 해석을 다 끝내면서 지금 콤마 찍고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체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는 is로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 얘들아. 그런데 접속사도 없이 또 한 번의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 올 자리일까? 분사가 올 자리겠지. 즉, 컷마 찍고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wait, 기다리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올지, 과거 분사가 올지 그게 정해지겠지. 자,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야? 자연이잖아.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everyday nature이라고 하는 얘가 주어 되겠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다리고 있겠지. 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To be discovered in child's way at the child's 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속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밝혀지기를, 즉 여기서 discover 하면 발견되기를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속도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매일매일 일상적인 자연보다 지금 이렇게 아주 과장되고 허구화된 이런 자연이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2번부터 이미 정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읽어볼 수 있겠네. Consider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tu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고려해 봐야 되냐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던 어떤 연구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found that 밝혀낸 연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밝혀냈대? A group of 8-year-old children was able to identif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was able to identify 하면 구별하다란 뜻이잖아. 자, 구별할 수 있었는데 substantially more characters from animations tha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 꾸며줄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구별해낼 수 있었대.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 캐릭터를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나 봐요. 뭐보다? The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야생종들보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더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야생 종들의 이름보다는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훨씬 더잘알것 같아. 그치? 자,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해. 상당히 더잘 캐릭터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mor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One wonder. 어떤 사람은요,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할수 있냐면, whether, 얘들아. 우리 이 whether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수도 있대. Our children's inherent capacity to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자, 후, 여기까지 한숨 쉬고. 자, 그러면 이때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 내에 얘들아, 주어 부분은 어딜까? 자,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냐면,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능력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이들의 타고난 능력,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동사 찾아야지. 진짜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is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쌤은 여기다가 is에다가 밑줄 그어놔도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강조해 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abilities once essential to our very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능력이었어요. 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이런 능력이 is slowly evolving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whether 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냐면요. To facilitate life in their increasingly virtualized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에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고, 이때 등장하는 there이 정말 복수형으로 잘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들의 높아지는 virtualized world, 그 가상화된 세상.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얘들아? 그들의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our children 나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에서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뭐 받는다고? our children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all part of 그것은 모든 부분이래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What Robert Pyle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불렀던 바로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어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What?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앞에 문장을 봐봐.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Robert Pyle called 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다라고 판별해 낼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로버트 파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경험의 소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점차 가상화된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맞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넘어가 보면요.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기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dramatically named Dark 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유럽은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마도 너무 과도하게 이름 붙여진 Dark Age라고 하면 얘들아 암흑기거든요. 유럽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Science on Planet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봐봐.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어딨어? 우리 주어 동사가 어딨는지 알아야지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거 아니야. 자,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진짜 주어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 Science. 여기부터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이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Science and Planet Earth, 우리

꾸미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첫 번째 시작이 좋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science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원 서기 8세기부터 12세기에 있던 그 이슬람 세계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살짝 다르겠죠. 그런데 why it was surely antecedent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대명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 그것은 확실히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것이 뭔데? 그걸 찾아내야겠지. 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이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it은요, this science를 가리키는 거겠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을 말하는 거야. 확실히 그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것이었다. 뭐에? 우리의 오늘날의 과학에 선행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하면 될 테니까. 자, 이때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it이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저, our science today 라고 해서 지금 단수가 등장했네. 자, 단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it 나오는 거 너무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and was nonetheless an activity. 그리고 어떤 활동이었대요? aimed at know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가?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요. Muslim rulers, 그 무슬림 통치자는요. granted scientific instit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학기관에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요. tremendous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원을 지원해 줬대. 뭐 예를 들어서 libraries, observatories and hospit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도서관, 그리고 observatories라고 하면 천문대거든요. 천문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했나 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great schools in all the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학교들, 여기가 지금 주어겠지? 자, 그런데 모든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였냐면요. 어디를 아우르는?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and even into Sp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극동 아랍 그리고 Northern Africa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covering 그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모든 도시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교들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아우르는이라고 하는 해석이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이 도시들이 여기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the Arabic Near East, Northern Africa,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는 이런 지역이 어디에 지금 the city라고 하는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cover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 분사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요쪽 지역에 있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학교들은 여기 드디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train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지금 밑줄이 동사에 그어져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건들 수도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어법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각도로 문법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교들은요, train generations of scholars, 굉장히 많은 세대의 학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almost every word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that begins with the prefix L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현대 과학의 어휘 목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이때 that은 앞에 나오는 every word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begins with the prefix 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접두사 L, AL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단어들은요. O's라고 하는 이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동사가 울자리가 맞나 한번 살펴보자. 그럼 주어 부분 살펴봐야겠지. 주어가 누굴까? 이 문장에서 주어. Almost every wor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는 owes its origin to Islamic sc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owe라고 하면 빚지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원을 빚지고 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빚지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어디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냐면요. 이슬람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동사로 단수 동사가 오고 있는데, 단수 주어 오고 있는 거 맞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지금 주어가 every word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모든 단어라고 해석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eve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얘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주잖아.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owes its orig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오케이, 단수 주어 나왔고 단수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잘 쓰고 있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and then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5번에서 답이 참 나와야 될 텐데 문장이 너무 기네. 그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nd then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이슬람 과학이 처음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it grounded to an apparent ha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뭐가? 이슬람 과학이 400년 동안 잘 발전해 오다가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자, 그런데 and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give or tak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대략 몇백 년 정도였을 것이다. 자, 뭐 하기 전이 몇백 년 정도였냐면요.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과학,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한 몇백 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해석은 다 됐어. 근데 조금 더 쉽게 한번 말해보자면 지금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이 되니까 조금 서서히 멈춰지게 됐어. 그 후에 어떤 게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는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었어?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이때 대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b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동사 먼저 찾아볼까? 여기서 동사 어딨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appeared이라고 하는 얘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eared라고 하는 동사 앞부분까지가 지금 다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앞에 that 앞부분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어. 맞지? 그러면 that 뒷부분 한번 볼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recognize라고 하는 뒷부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할 때 우리 뭐 넣는다 그랬지?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접속사 that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디 등장했다? 유럽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뭐뭐하는 것이라고까지 잘 해석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괜찮죠?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요. 특히 이 정답이 있는 이 문장 자체가 해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뭐만 보면 됐어? 문법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앞에 문장, 뒤에 문장만 잘 살펴보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었어. 자, 그래서 쌤 믿고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서 문법 보는 연습 계속하면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쓸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면요.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나왔어요. 눈 크게 뜨고 1번 문장부터 볼 겁니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유행은요, 지속적으로 제안해주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제안해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개인들에게 뭐할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안해 주냐면요.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준대.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지? representing 이라고 해서 ing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 뭐죠? 문장은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ing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잖아. 자, 무엇을 제시하면서 occasions for chan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면서. 자, 이때 등장하는 ing 얘들아, 분사가 능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 살펴봐야 돼? 이 represent, 제시하는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이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야?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트렌드 유행이 제시해 주는 거죠. 변화할 시기를 제시해 주면서 스스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겠어? 나중에 얘들아, representing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 문법 맞아?라고 물어볼 가능성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그 자유를 줄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논의해 봐야 된대.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유행에 있어서도 한 단계 조금 좁혀졌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냐면요. As a basi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기반으로서 그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냐면 패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보면 is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는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문장 구조 한번 크게 살펴보면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흔한 설명인데 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흔한 설명. 자, 그런데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도대체 왜 이렇게 패션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나의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가장 흔한 설명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겠지. 자, 그래서 단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패션이 매력적이야?에 대한 그 정보는요, 가장 흔한 설명은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자, 이때 that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생각 많이 안 해도 알것 같아. 이때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볼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일종의 연극의 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시 쓰인 거 역시 추측대로 맞았네 라고 기분 좋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뭔가 연극적인 의상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거래. 그랬을 때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지의 일부이다. 당연하지, 얘들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 이해는 됐는데,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 정말 이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맞아?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지.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여기 대명사 오는 거 맞아? 여기 뭐가 오는 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걸까, 그러면? 제기대명사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는 추측할 줄 아셔야죠. 여기 원래는 제기대명사 오는 자리 아니야?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돼? Present. 나타내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나타내는 주체가 여기서 얘들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여기가 주체. 그러고 목적어 부분에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에 나오는 얘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얘가 어때?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때 them이 아니고 어떤 표현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 themselves라고 하는, 아, 제기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되는 문제였구나. 역시나. 그러면 2번이 틀리게 되겠네. 역시 2번이 틀렸으니까 우리 문제 시간 푸는데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다. 그치? 수능 문제였잖아. 자, 그랬을 때그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일부이고요.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자, 무엇과 관련해서? Relative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and to fashion's own history. 그 패션, 그 자체의 역사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다? 현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As a form of expression. 뭔가 하나의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의 수단의 일종으로서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굉장히 많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어떤 모호성?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enabling. 이젠 알겠다, 그치? 얘 뭐야? 분사 구문이야. 문장 다 끝났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이 enabling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표현의 일종으로서 패션은 어떤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대?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associated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미닝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재구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sociated, 즉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미닝과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 봤을 때그 어떤 특별한 옷까지와 관련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얘들아, 앞에 나오는 이러한 meaning,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옷과 관련이 되어진 거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관련을 시킬 순 없죠. 즉, 아, 이런 특별한 옷과 관련이 된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ashion,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부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자,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사질 수 있다. 뭐 하는 동안?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문장 구조 한 번만 봐봐. Making it easy.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 1강에서 다뤘었어.
1강에서 뭐라고 단어로 썼냐면 요즘은

은 가, 목적어에 밑줄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쌤이 말한 거 기억나? 기억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드는데 그것을 쉽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뭔데? 가짜 목적어가 들어와 있어. 그럼 진짜 목적어 찾아야겠지? 진짜 목적어 어딨어? To convey부터 여기서 consciousness까지가 진짜 목적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쉽게 만들어 주냐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준대. 뭐가?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는데 어떤 개념? of wealth, 뭔가 부라고 하는 개념,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relaxation, 편안함, 혹은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매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뭔가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야, 저 사람 진짜 잘 사나 봐. 혹은 내가 뭔가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봐.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비록,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박사가 아니라도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능력치가 좋은가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옷의 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주체성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자, 얘들아, 또 등장했습니다. 콤마 찍고, ing. 문장이 지금 앞에 완결이 났는데, 콤마 찍고, ing 나오는 얘 뭐라고? 우리 저번 시간부터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 opening up,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을 열면서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그 공간을 열어주면서 라고 해서, 아,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네. 왜? 패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여는 것의 주체가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장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얘들아. 여태까지 다 다루었던 문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가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ecosystem, 생태계죠. 생태계는요,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태계는 그 구성과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시작하기 전에 쌤이 저기 별표 달아놨지?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별표 그려볼 거예요. 왜 별표를 그렸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They can be defined as, 여기서 등장하는 they는 이코시스템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range from A to B. 얘들아, 우리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한번 보자. range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우린 크게 그렇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 in your mo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organism 하면 뭐예요, 얘들아? 유기체들이잖아.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의 군집이나 혹은 그 유기체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 혹은 or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열대우림에 덮개 있는 그것들서부터 자, 얘들아, 문법 먼저 짚고 가자. 여기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T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를 봤을 때 등위 접속사 or이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형식이 똑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도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찾아볼까? In your mouth, 얘들아, 지금 전치사 in your mouth, in the canopy of a rainforest,
이 부분이 똑같은 건 찾았어?

자, 그렇게 봤을 때이 전치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명사를 물어받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those라고 복수형 대명사가 나오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앞에 뭐라고 해석했었었냐면 이런 유기체의 군집들 그리고 이런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들이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 복수 형태가 맞니라고 물어본다면 얘 복수 형태? 맞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문장이 지금 너무 길고 복잡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별표 쳐놨거든. 다음에 복습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쌤의 설명 없이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대? 뭔가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 그리고 혹은 그 rainforest, 그 열대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런 유기체들 사이의 군집, 혹은 걔네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부터 어디까지? All those in earth oce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의 바다에 있는 걔네들까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나오는 those도 또 뭐야? 지금 앞에서 받고 있는 those랑 똑같은 애들이겠지. 즉,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processes,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governing them, 이러한 생태계에 나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러한 유기체들의 군집,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governing, 지배하는 과정들은, 얘들아, 과정이 얘네들을 지배하지, 얘네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differ, 동사 여기 있네.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요. 몇 분마다 바뀌는, 몇 분마다 뒤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and there are others.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대.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면, 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hythmic time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변환 주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러한 변환 주기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걸로 길게 늘어진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자, 해석은 다 됐는데, 그러면 which라고 하는 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which가 올수 없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얘들아, 뭐가 올까? 앞에 뭐가 보여? 선행사도 보여.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얘 뭐로 쓸수 있다? 관계? 부사로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뭐로 볼 거냐면요. There are others. 자,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당연히 올수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했거든? 기억나? 자, 기억 안 나면 바로 전 강의 한 번만 돌아보고 오세요. 자,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취한다고 했었어. 뒤에 명사를 취하고 그 다음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쓸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싹 보니까 그 시스템에 변환 주기라고 하는 것이 extends to hundre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 년으로 연장된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쌤이 말했듯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자,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부분이 이제 명사가 되겠죠. rhythmic time 순환 시기, 순환 시간. 이라고 하는 명사를 데리고 오고, 아, 동사를 데리고 오니까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있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이 부분 조금 어려우면 이 문장 앞에도 반드시 별표 쳐두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 관계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몇몇 생태계는요, 굉장히 광활하기도 하고요. 몇몇 생태계는 cover reg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뭔가 ecosystem, 이런 생태계의 규모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태계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어떤 생태계는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며, Many, 많은 생태계들은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마을들의 군집을 포함하기도 하고, 즉, 아, 많은 생태계들은 좀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도 하고, 반면에 others, 다른 생태계들은요,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singl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마을이라고 한 수준에 국한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얘들아? 아, 이렇게 ecosystem,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말 지금 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in each example, 각각의 예시에서 there'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ivisibility, 얘 뭘까? 불가분성이거든요? 불가분성, 말이 너무 어려워. 즉, 뭔가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이야.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쪼갤 수 없는 무언가, 요소가 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 해주겠지?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생태계를 쪼개버리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뭔가 장벽을 세움으로써 생태계를 조각조각 내는 것은 and 조각조각 낸다면,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해주고 있어. 만약에 너가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조각조각을 내버린다면,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의 생산량보다 그 부분 부분의 생산량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얘들아 생태계를 조각조각 나누지 말라는 말이겠지. 그 말인즉슨 앞에서 설명한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랑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어.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컴마 어디 갔어?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 얘 뭐라고 봐도 될까?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만약에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먼저 한번 살려보자면, 쌤이 여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 그럼 if라고 하는 그 접속사 살릴 거고요. if other things 다음에, 여기 원래,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겠지. 그러면 if other things are equal,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 여기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뭐 지워?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부사절의 주어는 살려놓을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be라고 하는 원형으로 바꿀 거고 거기다가 ing 달아주니까 아 분사구문 쓸때 being 들어오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으로서 being 아주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 is a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Safe passag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안전한 통행로라고 하는 것이요. enable A to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migratory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주하는 그 종들이 종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enable A to B. 자, 여기 to 나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힘내서 가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like whole individuals, cells have a lifesp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든 개체들과 같이 세포들도 무엇이 있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어떤 것이냐면요.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이라고 부른대요. 그들의 그 생애 주기 동안에 cell size, shape and metabolic activities can change dra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크기나 혹은 세포의 모양 그리고 세포의 물질 대사의 활동 자체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 cell is born as a t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포는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when its mother cell divi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분열할 때그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로 태어나?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자, 그러면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 찍고 또 ing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producing 뭐 하면서 두딸 세포를 생산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야? 두 개의 딸 세포를 생산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mother cel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포가 생산하는 그 주체니까 오케이, ing 온거 너무 괜찮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당연히 그딸 세포들은요. 엄마 세포보다는 작을 거고 and except for the unusual cases.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각각의 딸 세포는 자라나게 될 건데 언제까지 자라날 거래? 그딸 세포가 엄마 세포만큼, 즉 모세포만큼 커질 때까지 자라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 뒤에 등장하는 was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따져보면 되겠지? 자, 단수 동사 was가 오고 있는데 앞에 주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mother cell, 모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포가 지금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엄마 세포, 즉 모세포 크기만큼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The cell absorbs water, sugar, amino acid, and other nutr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는 무엇을 흡수하냐면 물, 설탕,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한다. 자, 흡수한 다음에 assembles them,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여기서 흡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cell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이런 물질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조합한대요. 그것들을 어디로 조합하게 되냐면요.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합하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딸 세포가 어디까지 자라났을 때 아주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요, its metabolism shif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질 대사는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물질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 지금 딸 세포가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났어. 그 이후에 뭐가 될수 있대? As either A or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죠? 자, A 혹은 B라고 우리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A 혹은 B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세포는요, prepares to divide, 분열할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or mature, 성숙해가지고 differentiate into a specialized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화된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ifferentiate 여기 이 단수 형태 동사가 오는 거 맞아?를 물어본다면 우리 어디를 볼수 있을 것 같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거 살펴볼 수 있겠지? 자, 이 differentiate 분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된 동사는

그다음에 chores라고 하는 앞에 단수형 동사가 오 있으니까 당연히 and 뒤에 연결돼 있는 이 동사도 단수형 동사 올수 있겠네. 애초에 주어가 i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 잘 일치시켰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 당연히 그 세포의 성장 그리고 개발은 복잡하고 아주 dynamic, 변동적인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Involving all cell parts, 모든 세포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what이 들어올 자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얘들아? 불완전해야 돼. 자, 근데 한번 뒤에 문장 볼까?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와 그 구조는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나 구조라고 하는 건 복잡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꽤나 뭐 어떻지 않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세포의 물질 대사나 이런 세포의 구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단순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는 가장 복잡한 세포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세포 진짜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세포들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적은 부분들은요,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생에 있어서 각각 아주 명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distinct이라고 하면 뚜렷한 이란 뜻이잖아요. 뚜렷하고 명확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서 responsible 얘가 나오는 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무슨 문장이었냐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끝났어. 완전한 문장이 앞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세히 봐봐. 접속사가 없어. 얘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분사 구문이었어.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을 살려보자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each라고 하는 주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nd each is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니까 살려두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 be로 만들고, ing로 바꿨는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쏙 하고 생략을 하니까 뭐만 남은 거야? 뒤에 나오는 responsible 부분만 남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역시나 너무 어려워서 쌤이 미리 한번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푼 문제들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키파우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막 뜬 마시죠. 2027학년도 수능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회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문화 영역, 문법 영역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팁스를 통해서 짚어보고 가야 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8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Nächsten Samstag gehe ich Skifahren. Kommst du auch mit? Ich möchte gern mitkommen, aber 라고 하고 밑줄이 지금 나왔네요. Ach, wie schade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안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답변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다음 주 토요일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해서 mitkomme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가고 싶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 응답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다음 문장에 aber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인 거잖아요.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aber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또는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되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가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으로 글이 맞춰지고 있어요. Das ist mir egal.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랑 B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라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는 옵션을 제시했을 때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상관없어. 이런 상황일 때 쓰는 답변 내용이고요. Ich fahre gern Ski 라고 하면 나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취미활동 묻거나 할 때 답변 내용으로 적합하고 지금은 들어갈 수 없겠네요. 세 번째 볼게요. Ich habe Lust dazu. Zu etwas Lust haben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B의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땐 하고 싶다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Das interessiert mich sehr. 이것도 나 그거에 많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의 수락의 표현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Ich habe leider einen Termin. 테어민이 약속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나는 약속이 있어 라고 해서 라이다가 들어보면 대부분 거절하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아마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답은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제안하는 상황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 우리 말로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루스타라는 명사를 써서 hast du Lust 하고서는 mit mir 뭐뭐뭐 zu ma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Lust하고 auf라는 전치사 써서 수거 구문으로 hast du Lust auf Skifahren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안하는 표현을 접속법 이식을 쓰는 wie wäre es 라고 하는 제안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화법 조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법 조동사 쓰나요? wollen을 쓰고 이때 주어는 항상 복수인칭을 써서 wollen wir zusammen Skifahren 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응답 표현을 지금처럼 문제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Der Bahnhof ist ganz in der Nähe. Trotzdem ist es hier ruhig. Die Wohnung ist im Erdgeschoss und hat drei Zimmer. Eine Küche, ein Bad und einen Garten. Das Wohnzimmer ist groß und hell.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이 집은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라고 할 때 자인동사보다 liegen이라는 동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위치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in der Stadtmitte 라고 해서 시내에, 도심에 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 전치사 구가 들어갔어요. 이 집은 시내에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집의 위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문장들,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하는 묘사적 표현이 나옵니다. Der Bahnhof, 기차역이죠. In der Nähe 라고 해서 근교에, 인근에 라고 하는 위치를 설명할 때 쓰는 전치사.

자, 구예요. 기차역이 깐스라고 하는 부사를 써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Trotzdem 그러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접속사는 도치 구조를 입금돼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지금은 형용사 ruhig가 나왔는데 ruhig은 조용한 이란 표현이거나 또는 반려동물들에게 ruhig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정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Trotzdem ist es hier ruhig. 이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다라고 했거든요. 이 Trotzdem이 쓰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내에 있어요. In der Stadtmitte 위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편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Trotzdem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차역 근처에 있지만 조용한 편이다라고 해서 도심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있지만 조용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접속사예요. 이 집은 Erdgeschoss에 위치한다라고 할때 인전지사를 씁니다. 자, Erdgeschoss는 몇 층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1층이지만 독일어에선 여기를 0층으로 카운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독일에서 im ersten Stock이라고 하면 그때는 한국의 2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즉, 어디냐면 1층. 독일식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층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방이 3개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엌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정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장소들 중에서 das Wohnzimmer, 거실이 매우 크고 밝습니다. 라고 묘사를 했네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그럼 우리 키워드 통해서 찾아볼게요. 방에 수 언급되어 있습니다. Dreizimmer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음 여부는 ruhi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통해서 조용하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집의 위치는 시내에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위치 설명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주방의 가구 여부는 möbel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mit möbel 또는 ohne möbe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하는 명사는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부엌이 있다라고만 했지 현재 부엌의 모습이 어떠한지 묘사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그래서 5번이고요. 선생님 4번 선지를 건너뛰었었네요. 거실의 크기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groß und hell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실이 크고 그다음에 어떻다라고 했나요? 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지만 일단 4번이 저기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ruhig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집은 조용하다라고 할때 lieg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liegt는 이미 놓여 있는이고요. 그다음에 이 liegen 동사 써서 ist ruhig gelegen이라고 하는 동사 활용을 해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조용한 곳에 있다라는 묘사적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Entschuldigung, wie lange dauert der Flug nach Berlin?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Danke! 라고 한 거죠. 일단은 아가 무엇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배가 대답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했고요. Wie lange는 소요 시간을 물어봅니다. Dauern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도 썼네요. Flug이에요. 그럼 비행이죠. 어디? 목적지는 베를린이에요. 베를린행 비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했어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뒤에 도착할 수 있어요? 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소요 시간을 답변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 얼마 Stunde라고 하던지 아니면 für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얼마 얼마만큼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Abso fort 시간 부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를 활용을 했거든요. Ab은 뭐뭐 후부터 시작 시점을 나타내요. So fort은 즉시죠. 지금 즉시란 표현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가능해요? 세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뭐 이런 거 쓰면 Abso fort 지금 당장부터 세일가 적용입니다. 뭐 이런 걸쓸수 있지만 여기에서 wie lange는 안 되죠. 즉 요거는 wann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해요. 언제부터 무엇무엇이죠? 지금 당장요. 이렇게 됩니다. 2번 볼까요? in einer Stunde라고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wie lange라고 해서 소요 시간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다음 열차는 언제 오나요? 그럼 in einer Stunde 1시간 뒤에 옵니다. 얘도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능해요.
Etwa zwei Stunden, Stunden

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제 복수형으로 썼고요. 대략 2시간 정도요라고 했으니까 소요 시간을 묘사하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드라이 슈톤단 이번에도 시간 표현이 나와 있지만 뒤에 부사가 뭐가 나와있나요? 형용사 부사 später이라고 나온 표현이 나왔어요. später는 나중에, 즉 3시간 뒤에이니까 이것도 시점을 의미하는 거여서 wan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질문했을 때 답변으로 적합한 내용이겠네요. vor 20 Minuten, vor는 뭐뭐뭐 전이잖아요. 그럼 20분 전에 이것도 언제 무슨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어느 시점, 시각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답변으로 활용되는 표현이니까 모두 다 wann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에요. 즉 1, 2, 4, 5번은 wann으로 물어봤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wie oft라고 물어봤으면 3번입니다. 아, wie oft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나? wie lange라고 물어보면 3번입니다. 3번. 몇몇 정도 시간에 걸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면 돼요. 자, wie lange dauert es? 이라고 물어봤을 때 거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10km가 대략 얼마나 걸리니까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이 나와라고 하는 답변을 뒤에 좀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그림 보면 사실은 이게 어느 상황인지 한 번에 딱 분위기를 알수 있어요.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여서 지금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시죠? 볼게요. Guten Tag, mein Name ist Baumann. 그랬더니 상대방도 Guten Tag, ich bin Hans Jakobs라고 하고 뭐라고 인사를 덧붙이고선 상대방도 Freut mich auch 라고 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우만입니다. 라고 해서 성을 소개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Hans Jakobs입니다. 라고 해서 이름과 성을 모두 다 얘기했어요. 배는. 자, 배는 이렇게 이름과 성을 모두 다 얘기한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Freut mich 일단은 쓰고 Sie kennen Julianen 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안그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아, Sehr 안그님. 매우 반갑습니다. 오, 그럼 정답 가능한 거네요. B. Nichts zu danken. 무슨 뜻이에요? 아, 전혀 고마울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C. Ich bin anderer Meinung. Meinung은 의견이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과 나의 입장이 같지 않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Freut mich, Sie kennen Julianen. 이번엔 Freut mich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했었던 누구를 만나다라고 하는 kennen, lernen이라는 동사를 to 용법을 써서 뭐뭐뭐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 네를 선택한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아마 안개네임이라고 하는 저 인사말 보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왔을 거예요. 그쵸? 자, 요거는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다음에 수능시험에서 나왔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개네임이 다의어로 활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이란 의미로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 표현, 문장 표현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면서 우리 문화 영역의 첫 번째 문제인 22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언어 문화 영역이고요. 자, 어떤 내용을 어떤 관용구 또는 속담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Das Essen hier im Restaurant ist lecker, aber das Gemüse ist ein bisschen zu weich. Es schmeckt doch gut. 이라고 하고선 Suchst du jetzt das Haar in der Suppe? 그랬더니 Das Haar in der Suppe suchen? Was meinst du damit? Damit meine ich, dass du an allem immer etwas Schlechtes findest. 이라고 했어요. 자, 요 관용구는 혹시 기출문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저거 내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여기 이 식당의 Essen, 음식은 lecker, 맛있어. 라고 했어요. Aber 하지만, Das Gemüse, 채소, 야채가 어떻대요?

스프에서 머리카락을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프에서 머리카락을 찾는다고 마이는 하고 미소죠. 그것을 통해 네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야? 말이 뭐야? 물어봤더니 Damn it, minor is.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라고 하면서 an alarm, 모든 것에서 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삼격 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되었어요. 즉, 어떤 상황에서건 또는 모든 것에서 뭐 한대요? immer, etwas schlechtes, 형용사 중성 명사화된 표현이 나왔고요. schlecht는 나쁜, 좋지 않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쁜 점을 찾아내려고 해라고 했어요. 즉, 항상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단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불평불만을 하더라 이런 표현이 das Haar in der Suppe suchen입니다. 머리카락을 여러분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프에서 머리카락 들어있진 않나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라고 해서 단점만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예요. 여기 나와 있었던 weiß라고 형용하는 형용사가 다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 아이를 쓸 상황이 자주 없었거든요. 오늘 팁스 통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weiß를 또쓸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물론 음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요거 말고도 전체 수거 구문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이시는 부드러운 또는 무른 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좀 본문 안에서 살펴봤었고요. 에코티 아야 바이시라고 해서 달걀을 삶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이시하게 삶았다라고 하면 반숙이란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hat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럼 완숙이란 표현으로 달걀을 조리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he eye as in white이라고 하면 이거 반숙이네 이렇게 묘사를 할때이 형용사를 쓴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는 달걀을 반숙으로 삶았네 라고 했고요. 지금 문장 안에서처럼 조리된 어떤 음식이 너무 익었다, 푹 익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weiß를 씁니다. 그래서 das Gemüse ist weiß. 오늘 뭐라고 했어요? 채소가 너무 무른데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무르다, 물러 터졌다 이런 표현 우리도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weiß를 씁니다. 대신 누구누구 앞에 서면이라고 할때 전치사 gegenüber를 써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er ist gegenüber seiner Schwester라고 해서 그는 그의 여동생 앞에만 가면 뭐 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라고 해서 es gegenüber seiner Schwester zu weich라고 해서 gegenüber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의 의미는 맞은편에 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를 상대하면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관용구로 zu weich sein 일때 gegenüber를 함께 쓴다 알고 계시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앞에선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이런 표현으로 활용된 것까지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화 영역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ein kleines und meistens rundes Brot. Es ist außen oft knusprig und innen weich. Man kann es frisch in der Bäckerei kaufen. Meistens isst man es mit Butter, Käse, Wurst oder Marmelade zum Frühstück. Es schmeckt besonders gut mit heißen Kaffee oder Tee. 음식과 관련된 사실은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간 지문이 두개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은 일단은 brot, 빵이에요. 근데 이 빵의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lein, 뒤에다가 약변화 형용사 어미를 붙여서 kleines, 그 다음에 rundes 라고 했어요. 작고 둥근 모양의 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형태가 둥글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크기는 작은 건 항상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둥근 형태로 주로 만들어진 빵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Es ist außen이라고 하면 바깥은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인 innen 여기에 있어요. 안쪽은 이라는 표현으로. 자, 바깥은 대부분, 종종 knusprig는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아래쪽에 각주 붙었어요. 바삭바삭한 이런 표현이에요. 바삭바삭이라서 독일에서 바삭이라는 이 소슬 이 소리를 knusprig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요. 일단은 바깥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 다음에 안쪽은 부드럽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어휘로도 정리했던 와이시가 또 나왔네요. Man kann es frisch. Frisch는 신선한 이란 표현이에요. Bäckerei 빵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신선하게 빵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은 무엇과 함께 먹나 봤더니 미천체성에서 묘사한 표현이 버터나 치즈나 소시지 또는 잼을 발라서 그 다음에 이 빵을 먹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요. Zum Frühstück 언제 먹어요? 아침 식사로 먹는다라고 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침에 주로 먹고 작다라는 형용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되었거든요. 왜냐면 요 뒤에다가 축소형 어미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독일어의 축소형 어미는 schen이에요. 그럼 이 뒤에 축소형 어미를 붙인 그 음식인 거예요. Es schmeckt besonders gut mit 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히 무엇무엇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와 함께 먹으면 heiß는 뜨거운이고요. 여기는 강변하 남성 삼격 어미 이 m이 붙은 거예요. 뜨거운 커피나 차와 함께 먹으면 특히 맛있죠. 라고 얘기했어요. 보트 뒤에 shen 붙이고 이렇게 축소형 어미 붙이면 아, 오, 우 모음은 변모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 브루첸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아침으로 주로 먹는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네, 그런 딱딱한 빵을 의미한 거였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1번 앞에 사과이고 2번 fish 생선 또는 물고기란 표현이고요. 카토플 감자 이것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죠. 요리의 재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5번 슈네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에 지문에서도 한번 나와서 아마 알 텐데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까스라고 부르는 그 요리고요. 대신 우리나라 돈까스랑 좀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훨씬 얇게 만들어요. 그쵸?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너 슈네츨 이런 슈네츨들 같은 경우는 그냥 레몬즙을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하기도 한다고 했나요? 잼을 곁들여서 먹는 우리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는 슈네츠 요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보호트의 작고 동근이라고 하는 포이첸을 찾으면 됩니다. 아침에 주로 먹는 거고요. 독일 사람들 사실은 저녁에도 빵을 즐겨 먹는데 그때는 보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큰 덩어리에서 잘라낸 슬라이스해서 먹는 빵을 주로 먹고 아침은 이 빵이 갓 구워져 나왔을 때 빵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인물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어려워지네요. 아래쪽에 선지가 독일어로 되어 있을 거고요.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Rudolf Steiner kam 1861 in Ungarn zur Welt. Er ist vor allem für seine Ideen zur Erziehung bekannt. 중요한 정보에 있다는 밑줄을 긋고 넘어갈게요. Im Jahr 1919 gründete Steiner die ersten Waldorfschule in Stuttgart. Die Schule basierte auf seinen Ideen. Für ihn war es wichtig, dass Schüler kreativ lernen. Kinder sollen viele Dinge durch Spielen, Malen und Handarbeiten lernen. Steiner starb 1925 in der Schweiz. Aber seine Waldorfschulen leben weiter. Heute gibt es viele Waldorfschulen auf der ganzen Welt. Waldorf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미 아, 이거 뭐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주제는 확인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돌프 슈타이너는 태어났다라고 할때 zur Welt kommen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물 소개하는 글에서는 대부분 다 과거형 시제를 쓰기 때문에 kommen의 과거형이 쓰였어요. 고돌프 슈타이너는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웅간이라고 하는 헝가리를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고돌프 슈타이너는 헝가리에서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히라고 하는 표현 for allem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특히 무엇으로 유명한가라고 했더니 bekannt für etwas sein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물 묘사하는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렇죠? 뭐뭐뭐 하고서는 sein을 써서 무엇무엇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인데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유명해요. 즉 무엇무엇에 관한 사상이나 그의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는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그의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Gründ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어요. Gründen은 무엇을 설립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1919년에 최초의이라고 하는 지금 서수가 활용이 되었네요.
최초의 왈도르프 슐레를 슈투트가르트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럼 왈도르프 슐레가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학교는 이라고 했고요. Basieren auf 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이 또 나왔어요. Basieren이 기본어의가 아니어서 아래쪽에서 선생님이 따로 각주를 달진 않았는데요. 무엇 무엇의 토대를 두다, 기초를 두다이고요. 그때 함께 활용하는 전치사는 auf입니다. 네, 어디에 그럼 초석을 두고 있거나 기초를 두었나 했더니 auf seine Ideen, 즉 그의 사상에 토대를 둔 여기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라고 했네요. Für ihn war es wichtig, dass Schüler kreativ lernen. 그럼 도대체 어떤 사상일까 했더니 그에게는 다음의 것이 중요했습니다라고 해서 부문장 접속사 das로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죠. Can da sollen 아이들은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어요. 많은 것들을 du euch etwas lern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통해 배운다 할때 du euch sonst 썼습니다. 놀이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손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손 작업, 뭐 수공업이라고 아마 여러분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책상 앞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뭐 해요? 놀매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뭘 만져보고 만들면서 배워야 해. 라고 한 거예요. 슈타이너, 슈탑. 슈타이너는 1925년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라고 했고, Leben weiter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슈타이너는 사망했지만, 뭐는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 왈도르프 슐렌입니다. 그의 왈도르프 학교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다. 계속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auf der ganzen Welt 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왈도르프 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조금 다른 교육 사상으로 가르치는 왈도르프 슐레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글이었어요. Wo starb er?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밑줄을 그었던 게 대부분 이렇게 인물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질문을 찾을 수 없는 거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언제 어디에서 사망했고 그다음 뭔가 중요한 걸 발표하거나 글을 썼어요. 그러면 무슨 책을 언제 최초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보에 밑줄을 그었던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 사망했나요? 라고 했더니 어디? 스위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요거는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네요. Wann kam er zur Welt? Zur Welt kommen.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태어나다. 그는 언제 태어났나요? 1861년에 태어났어요. Wie bekam er Geld für die Schule? Geld bekommen은 돈을 얻다 구하다예요. 그는 이 학교를 위한 돈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또, 즉, 재정적인 근간을 어떻게 마련했나요를 했는데 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찾을 수 없는 내용은 3번이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머지 볼까요? Seit wann gibt es die Waldorfschule? 왈도르프 학교는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그럼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1919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최초의 왈도르프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Was war ihm in der Erziehung wichtig이라고 했어요. Erziehung이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자, 그에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배워야 하고 이 창의적으로 배우는 방법으로서 놀이와 그림 그리기와 그 다음에 수 작업, 수공업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3번입니다. 여기에 나왔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 잘 한번 보시고요. 무엇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할때 Ideen zu etwas haben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설립했다 이런 거할 때도 요 수거 구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인물 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자주 보게 될 수거 구문입니다. 그는 뭐 숫자에 관한 아니면 그는 과학의 어떤 이론에 관한 이런 거 나올 때도 Ideen zu etwas haben 이라는 수거 구문을 쓸 거예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숲의 나선형 독일어로는 Waldspirale라고 합니다. Spirale가 나선형이란 표현이에요. 숲의 나선형 Waldspirale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Die Waldspirale ist ein bekanntes Gebäude in Darmstadt.
is hot.

105 Wohnungen, einen Kinderspielplatz und einen kleinen See. Der Wiener Künstler Friedensreich Hundertwasser hat es gestaltet. Das Gebäude sieht aus wie eine Spirale. Die Wände haben viele Fenster und sind in verschiedenen Farben. Der Garten auf dem Dach sieht wie ein kleiner Wald aus. 자, 일단은 이 숲의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연 대상물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이름이에요. 자, 어떤 건축물이고 누가 도대체 만든 것인지 한번 볼게요. Die Waldspirale ist ein bekanntes Gebäude라고 했어요. 건물이란 표현을 썼어요. 즉, 왈트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아, 숲이 뭔가 나선형 모양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다음슈타트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다 라고 했어요. 숲의 나선형은 다음슈타트에 위치하고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곳엔 그러면 뭐가 있나 라고 했더니 일단은 Wohnung의 복수형이 쓰이고 10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집이죠. 집이 일단은 105채가 있습니다. 그 105채의 집으로 구성된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도 있어요? 어린이용 놀이터도 있어요. 건물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Und einen kleinen See. 남성 명사로 쓰인 걸로 봐선 호수죠. 작은 호수도 이 주거 공간 건물 안에 있습니다. Der Wiener Künstler Friedensreich Hundertwasser. 이름이 나왔어요. 자, Friedensreich Hundertwasser라고 하는 빈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자, 도시명은 뭐뭐의라는 이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에에아르라는 이격 어미를 붙여요. 그래서 Wiener Künstler라고 한 거예요. 빈 출신 예술가인 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이 건축물을 gestalten 했다라고 했어요. 즉 만들었어요. 구성한 거예요. 최초의 컨셉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건축물로 실현, 구현한 거죠. 그래서 Das Gebäude sieht aus wie eine Spirale. Aus에는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이 건축물은 나선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ände라고 했어요. 벽면에는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haben viele Fenster. 창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Und sind in verschiedenen Farben.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외벽이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Der Garten auf dem Dach sieht wie ein kleiner Wald aus. 자, 그 다음에 왜 Waldspirale라고 하는가는 마지막 줄의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어디에 있냐면 Auf dem Dach. Dach는 지붕이거든요. 지붕에 있는 정원은 마치 뭐처럼 보여요? 작은 숲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즉, 작은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Waldspirale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일단, sie liegt in Darmstadt. 맞아요. Darmstadt에 위치한다. 라고 했고요. Sie hat einen kleinen See. 여기 뭐가 있어요? 작은 호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Hundertwasser hat im Gebäude gewohnt. Hundertwasser가 여기서 거주하진 않았고요. 이 건물을 뭐 했다고 했어요? Gestalten 했다라고 했어요. 이 건물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형태로 구상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Sie hat einen Kinderspielplatz auf dem Bach. 정원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Garten이 있다라고 했어요.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터는 이 건축물 안에 있기는 한데 위에 지붕에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뭐라고 했나 정원의 모습이 마치 작은 숲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나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아베를 선택한 1번입니다. 1번. 여기 그림이 같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예쁜 형태, 좀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봤을 때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축물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합바사의 건축물은 오스트리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변에서 사실은 다양한 색상을 지닌 조금 화려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그 건축 양식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쉬어가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잭슬라이튼페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잭슬라이튼은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실은 알프스 유역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문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Das Sachsenleutenfest findet jedes Jahr am dritten Montag im April auf dem Sachsenleutenplatz in Zürich statt. Man sagt, dass dieses Fest schon im

frühen 20. Jahrhundert begann. Der wichtigste Moment des Festes ist das Verbrennen von Böök um 18 Uhr. Der Böök ist eine Schneemannpuppe. Mit dem Verbrennen des Böks zeigt man, dass der Frühling kommt. Jedes Jahr kommen viele Menschen zu diesem Fest, weil sie diese Schweizer Tradition sehr möch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Sachsenleuten Festen은 매년 어디에서, 매년 뭐 해요? 매년 열리는 일단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April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와 있고, am dritten Montag이라고 있어요.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요. 자, 구체적으로 딱 요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는 축제. 이게 사실은 춘분제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춘분이 뭐죠? 봄을 맞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절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날에 이 축제를 합니다. 보통. 어디에서 열리나 했더니 Auf dem Sachsenleuten Platz이라고 해서 Sachsenleuten 광장에서 열려요. 그럼 Sachsenleuten 광장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취리시에 있어요. 취리에 있는 Sachsenleuten 광장에서 stattfinden 열립니다 라고 했어요. Man sagt,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Das dieses Fest, 이 축제가 이미 언제 20세기 초반에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즉, 20세기 초반부터 이 축제를 행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Der wichtigste Moment des Festes,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즉, 하이라이트 시점은 언젠가 봤더니 Das Verbrennen von Böök um 18 Uhr. Böök이라고 하는 것을 소각, 즉, 불태우는 저녁 6시, 18시입니다. 라고 했어요. Der Böök ist ein Schneemannpuppe. Böök은 그럼 뭘까? 라고 했더니 눈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이에요. Mit dem Verbrennen des Böks zeigt man, dass der Frühling kommt. 그러면 이 Böök을 소각, 불태움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 했더니 여기 설명하네요. Böök을 불태움으로 소각함으로써 zeigen, 보여줍니다. 뭐가 오고 있다는 걸?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와요. 왜냐하면 Schweizer Tradition sehen möchten. 그들이 이 스위스의 전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거 선지가, 선지 선생님이 쭉 풀어보면서 오, 어려웠겠다라고 느꼈어요. 좀 꼼꼼하게 읽어야지 정답이 보이는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번에 해결하셨나요? 그럼 대단하신데요. 볼게요. 1번. Es beginnt um 18 Uhr. 저녁 6시 시작한다. 하고 선생님, 맞는데? 하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Sachsenleuten Fest는 4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딱 요 날이 밝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Sachsenleuten Fest가 열리는 날이죠. 근데 이 Sachsenleuten Fest에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언제라고 했어요? 저녁 6시에 Böök를 불태우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소각하는 시작. 즉, 그 축제는 시작하는, 주어는 Sachsenleuten Fest죠. Sachsenleuten Fest는 오후 6시 시작한다는 틀린 거예요. 뭐가? Böök를 verbrennen 하는 것이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셨죠? 그렇죠? 2번. Man feiert, dass der Frühling kommt. 자, 이 축제를 통해서 뭐를 축하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것을. 이거는 앞에서 나왔죠. Es gehört zu einer Tradition in der Schweiz. 스위스의 전통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스위스의 풍습을 보기 위해서 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Zürich이라고 하는 도시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어요. Man feiert es seit Anfang des 20. Jahrhunderts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Im früheren 20. Jahrhundert이라고 해서 20세기의 초반에 라고 하는 걸로 am Anfang, seit Anfang이란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치사 표현을 썼어요. 20세기 초반부터 이 축제를 했습니다도 맞는 내용이네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 verbrennt den Böök auf dem Sachsenleuten Platz. 여기 나왔었죠. Böök를 오후 6시에 Sachsenleuten Platz에서 소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맞아요. 처음에는 오, 정답이 어딨지? 선생님도 한동안 고민했었는데 6시라는 시간이 딱 눈에 띄는 정보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축제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날의 행사의 절정이 이때이다 라고 설명한 거였어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법 영역 네문항 남아있는 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2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Frischen zu verkaufen. 판매합니다 라고 있어요. 광고 문구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판매하는가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달걀이에요. 자, 그럼 달걀인데 지금 형용사 뒤에 어미는 에가 쓰였다는 건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복수형 명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I라고 하는 단수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I는 중성 명사이잖아요. 이렇게 단음절의 중성 명사는 주로 어떠한 형태의 복수형 어미를 썼나요? 에, 에아르를 주로 붙여요. 그쵸? 그러면 I 뒤에 에, 에아르가 붙어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아야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Frische Eier zu verkaufen. 이라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독일어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 13강에 나왔었던 문법 포인트 내용입니다. 일단 독일어에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4가지만 오늘 정리할 건데, 5번째는 외래어에 적용되는 복수형 규칙이어서 baby, babies 뭐 이런 식으로 restaurant, restaurants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외래어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 우리라고 해요. 독일 사람들이 외래어 차용해서 쓰는 그 단어 뒤 s를 붙인 형태가 다섯 번째 복수형 규칙이고요. 나머지 4개는 성별에 따른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떤 형태로 끝난 명사는 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세개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 die Schwester, die Blume, die Schülerin. 공통점 뭔가요?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여성 명사들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를 붙이면 됐었죠? an을 붙이면 됐었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n만 붙이고, 자음으로 끝났으면 an을 붙입니다. 그래서 Schwester의 복수형은 Schwestern이라는 형태를 쓰겠죠? 네, 복수형 정관사는 d입니다. 생략하고 쓸게요. 블룸의 복수형은 그러면 A로 끝났으니까 블룸맨으로 씁니다. 슐라겐은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 하지만 뒤에가 뭘로 끝났어요? 여성 직업명사를 나타내는 EN이 붙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EN이라고 하는 여성 직업명사 어미가 붙으면 복수형 어미 붙이기 전에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요. N을 추가한 다음에 복수형 어미 뭐를 써요? AN을 활용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명사의 복수형들이 여성형일 경우는 N, E, N 형태로 갑니다. 슈라겐넨 이라고 합니다. 여성 명사에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 EN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명사 한번 볼게요. Der Baum, der Hund, das Tier. 여기까지입니다. 저, 요 아이들은 성이 다 다르죠? 그러면 특정한 성에만 적용되는 복수형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명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형 어미는 뭐였나요? 맞아요. 에였죠. 에. 자, 이렇게 에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성 명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바뀌는 거죠? 아, 오, 우가 있으면 걔네만 변모음으로 바꾸고 뒤에 에를 붙입니다. 혼투도 복수형. 혼트하고서는 에 쓰는데 주의할 건 변모음으로 안 바꿔요. 훈데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티어 복수형 동물 티어레라는 형태로 복수형을 만들게 돼요.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볼까요? 두 개의 명사 먼저 읽어볼게요. Der Bruder, der Mantel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어떤 어미로 끝났을 때이고요. 어떤 어미로 끝났을 땐가라고 하면 명사가 er 또는 al이라는 어미로 끝나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 아, 우, 우 모음만 변모음으로 바꿉니다라고 했어요. 보다의 복수형 그래서 브루다라고 하고 만텔의 복수형 멘텔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씁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죠. 여성 명사들 중에서 에에아르 또는 에엘로 끝나는 일부 명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 여성 명사는 엔 또는 에엔을 붙인다 했죠. 슈베스터도 에에아르로 끝났지만 엔을 붙이는 복수형을 썼거든요. 근데 예외인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모터 복수형 무테아로 갑니다. 여성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터흐다도 복수형 만들 때 자, 변모음을 쓰고 복수형 어미를 별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이 아이 두 개가 예외인 거니까 얘네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차 퇴시다라고 합니다. 중성 명사 단음절 중성 명사일 때 주로 활용하는 복수형 어미 규칙은 뭐였나요? 오늘 방금 우리가 봤었던 문제에 적용됐던 에 에아르를 붙여요. 아, 우, 우가 있으면 변모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허이자라고 하고요. 켄트는 킨더란 형태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네 개의 복수형 어미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엔 항상 복수형을 하면 존재하는 명사들 DL 디 슈베스타, 디 라이터, 디 페리엔 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명령법이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에 지금 몇회 계속 연속으로 나와서 자인동사의 명령법 여러분 이제 딱좀 익었을 거예요. 팀 하고서는 고이시라고 팀이라는 두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Sei doch bitte ruhig라고 했어요. Wir sind hier in der Bibliothek. 팀, 조용히 해. 우리 도서관에 있잖아. Entschuldigung라고 했고요. Bitte kurz mal mit이라고 해서 분리동사인데 Ich muss mit dir sprechen. 너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아래쪽에 동사 봤더니 잠깐 나랑 같이 좀 나갈래? 인 거예요. Kommen 동사. 그러면 2인칭에 대한 명령을 쓰려면 어감만 활용하니까 komm 쓰면 되네요. Sei하고 komm을 활용한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자, 4인 동사는 조금 특수한 형태로 명령법을 만듭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사이는 사이 할 때 두 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면 사이트 쓰고 존칭일 땐 형태가 또 완전 달라져서 사이 앤 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 일반적인 동사들은 어간을 갖고 와서 주로 쓰는데 합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나? 어간 갖고 와서 합으로 두에 대한 명령을 만들고요. 이어일 때는 합트라는 형태 쓰고 존칭 가면 하벤 하고서는 주어 지 붙여주시면 돼요. 웨아드는 두일 때는 두 위어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령문일 때는 웨아드라는 형태를 써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간의 형태에서 변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복수인칭 가면 웨아데트라는 형태로 원래 쓰던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웨아덴이라고 하는 존칭의 인칭 변환한 다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웨아덴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웨아드베트 뭐뭐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장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Aus der großen Hunger aß er sehr schnell. 그는 배가 매우 고파서 뭐뭐뭐 했다이고요. 이거 삼격 지배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흥아 남성 명사죠. Aus dem großen 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틀렸네요. Sie fährt mit der Hand über das nasse Gesicht. Mit der Hand über etwas fahren은 손으로 무엇을 쓸어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뭐예요? 젖은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뒤에 봤더니 fährt mit der Hand über das nasse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맞아요. 약변화 중성 형용사 어미가 틀렸네요. Er wohnt im Moment bei seiner älteren Schwester. 그는 현재 그의 나이가 많은 누구? 누이 집에 살고 있다. 이거는 형용사 어미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어요. Wegen des kalten Wetters blieb ich lieber zu Hause. 추운 날씨 때문에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Wegen은 이격집의 전치사여서 중성이격. 지금 관사랑 그 다음에 명사격변화 잘했고요. 형용사도 올바르게 활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하면 최대를 선택한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방금 활용됐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의 격변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었고요. 자, 재기대명사 활용하는 구문이 나왔네요. Hast du dir am Hals verletzt? Sich verletzen 안은 여기 나오는 재기대명사가 사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hast du dich 하고요. 안전치사 뒤에는 삼격으로 쓰는데 그거는 올바르게 쓰였네요. 하지만 재기대명사가 틀렸어요. 너 목을 다쳤니?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Gestern hat sie sich bei uns vorgestellt. Sich vorstellen 소개하다이고요. 재기대명사 사격 올바르게 활용됐어요. 그녀는 어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Ich habe mich bei meiner Mutter entschuldigt. Sich entschuldigen bei 이고요. 이때도 재기대명사 합격으로 썼는데 올바르게 활용이 됐네요. 나는 나의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찾아라 라고 하면 BCL은 선택한 4번이고요. 아베치에 들어가 있었던 각각의 재기대명사 전치사 수거구문 격집에 어떻게 되는지 소개했으니까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5회 실전 모의고사로 만나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혹시 미리 문제 풀지 않고 온 친구는 없겠죠? 예, 사전에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푼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1번부터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1번 문항은 항상 발음 조합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색다른 유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모의고사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항으로 그림을 나타내는 낱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발음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자가 나온 게 아니라 아예 한어 병음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자,

화면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는 신발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발음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두 가지 발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죠. 자,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신발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신발은 중국어로 시에라고 합니다. 이성으로 읽고요. 예, 이성, 시에죠. 예, 그리고 신발 하면 또 떠올려서 확장해 볼수 있는 것이 신발을 세는 양사였습니다. 예, 신발은 쌍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쌍으로 해서 한 쌍의 신발이라고 양사를 붙일 수 있었는데요. 예, 한 쌍의 신발은 중국어로 이双鞋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사와 명사를 짝지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다음 단어는 바나나인데요. 예, 바나나는 중국어로 샹지아오라고 합니다. 샹지아오 일성 일성이에요. 혹시 두 단어 중에 아마 몰랐다면 요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클것 같아요. 한자랑 선생님이 한어병음 한번더 정리해 놨거든요. 예, 모르셨다면 한번 큰 소리로 옆에 따라 읽으면서 옆에 한자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발은 시에, 그리고 바나나는 샹지아오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신발의 양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나나도 양사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양사를 쓰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손잡이를 쓰는 양사를 할때 바라는 양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바 샹지아오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나나 한 묶음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사도 같이 명사가 나왔을 때는 짝지어서 기억하자.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발음인데요. 답은 시 발음이죠. 시에 샹지아오니까요. 모두 다 X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발음 다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번은 뜨 발음이고요. 그리고 2번은 모 발음. 그리고 3번은 찌 발음이죠. 그리고 4번은 SSI 발음이니까 시가 아니라 얘는 스라고 읽죠. 그리고 얘는 시라고 읽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발음을 어떻게 읽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시 발음, X 발음이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나온 유형이지만 난이도는 우리 원래 알던 문항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문항도 있는 새로운 유형을 익혀봤습니다. 자, 이제는 2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밑줄에 水果가 밑줄이 쳐져 있네요. 한번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家卖的水果特别甜. 그 집에서 파는 과일이 특히 달달한 뜻입니다. 甜은 달달한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는 那家, 파는 상점에서 파는 거니까 家가 양사로 쓰여 있네요. 자, 水果 중국어로 발음 어떻게 되나요? 네, 삼성, 삼성이죠. 水果. 네, 그래서 이 삼성, 삼성의 발음이 어떤 것인지 A, B, C, D 중에서 찾는 게 되겠네요. 우리 중요한 게 삼성, 삼성은 실제 발음할 때 이성, 삼성으로 발음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첫 번째 변조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 실제 이성과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을 삼성, 삼성인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예, A번은 잉샹이라고 하고요. 예, 삼성, 삼성으로 읽습니다. 잉샹. 예, 띠엔잉 할때 잉이죠. 예, 그리고 한자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영양할 때 앞에 이렇게 입구변 들어가 있어요. 얘도 샹이잖아요. 그렇죠?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한자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도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잉샹. 예, 영양. 그래서 이 삼성, 삼성으로 읽혀서 우리가 찾는 답에 해당합니다. B로 가볼까요? 찡차이인데요. 찡차이는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연이나 경기 같은 것이 다채롭고 풍부할 때, 멋질 때, 그럴 때 찡차이를 쓸수 있거든요. 여기 뒤에 D번에 보시면 비아오옌이 나와요. 예, 비아오옌은 공연하다라는 뜻인데요. 예, 비아오옌 헌 찡차이 뭐 이렇게 엮어서 같이 문장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비사이 헌 찡차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역시 잉샹과 마찬가지로 찡차이도 한자로 문제가 변환돼서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2, 3, 4번 다할것 없이 항상 한자와 그 발음 그리고 의미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걸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찡차이는 일성 삼성이다. 자, C번 볼게요. C번은 주방.

이라고 읽고요. 주방이란 뜻입니다.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방, 이성이성이요. 그리고 3번 表演이고요. 공연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찾는 답, 삼성삼성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D가 맞는 답이고요.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성조 문제 틀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예,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읽으면서 손으로 또 쓰면서 머리로 손으로 외우자. 이게 중요했습니다. 쉐이고, 삼성삼성, 잉샹, 表演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은 성조끼리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오답인 선지들 따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머리로 기억, 몸은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조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은 찾아봤고요. 이제는 3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네, 3번은 한자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망지엔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망지엔이 여한 두어동시, 방 안에 물건이 아주 많다라는 뜻인데요. 망지엔의 지엔이 잘못된 거 보이죠? 얘는 원할 때, 묻다, 칭, 원 이럴 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원이었어요. 망지엔은 요 지엔 사이자를 썼죠. 그래서 문틈 사이로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지엔입니다. 그래서 망지엔은 한자가 이렇게 쓰여진다. 자, B번, 我永远不会忘记你们。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永远의 밑줄이 그어져서 나왔습니다. 영원이란 뜻이고 한자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영원. 자, 그리고 성조도 잘 봐주시면 좋겠죠? 요 C입니다. 说汉语的时候 주의 发音. 예, 중국어를 말할 때 발음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주의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빈출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자에서 이미 여러 번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주의입니다. 이 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물수변이 없는 주의가 있어요. 이둘다 많이 쓰여요. 이 주의 같은 경우에는 好主意 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다 할 때, 생각, 아이디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주의 하면 사성사성으로 읽히고,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주의, 身体, 건강 조심하세요. 이럴 때 아주, 아주 쓰이는 거고요. 이게 한자가 잘못 나온다면 요 한자로 물수변 없이 나오는 거죠. 주의하고 주의, 요 단어, 성조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요 한자를 외우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 한자가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예, 주이 사성사성이잖아요. 그쵸? 사성사성이고 앞에 물수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물을 건널 때, 강가를 건널 때 돌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되죠. 주의해서 내딛어야 돼요. 예, 성조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니까 사성이고요. 주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밑으로 내딛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물수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돌다리를 주의해서 이렇게 건너는 모습. 예, 그걸 생각하시면, 아, 물가에 물이 있고, 그건 주의하다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게 생각 아이디어란 뜻이고요. 하우주의 의미고요. 그래서 주의 파인 하면 발음에 주의하세요란 뜻입니다. 주의 身体 정말 많이 쓰이고요. 주의 파인 이런 것도 표현 익혀두시고요. 秋天来了, 天气凉快了一点. 凉快도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오는 한자들 다 자주 나오는 거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凉快는 시원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 凉快의 凉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콰이 할때 콰이자도 중요합니다. 둘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위엘량 할때 용서하다 할때그 위엘량 할때 량자랑 헷갈리게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콰이도 요렇게 바꿨어야 맞는 건데 량콰이 대신에 앞에 지금 쥐에띵 할때 쥐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시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바꿔 써주셔야 맞다. 량콰이 시원한 거니까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이수변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빨리 시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량콰이 할 때는 빠르다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외우시면 좋겠죠.
네, 한자도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보다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어서 외우시는 게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한번 지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또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같이 암기하시면 훨씬 좋으니까요. 네, 그럼 맞는 것 찾아야 되는 거니까 C, B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B와 C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한자는 계속 노트 정리, 다이어도 노트 정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배운 한자도, 그리고 오늘 또 헷갈리게 나왔던 한자들도 한자 부분에 따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3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번에 4번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다이어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上次你请我,今天我了. 지난번에 네가 나를 초대했으니까 이번엔 나야라는 뜻이죠. 그죠? 이번엔 내 차례야라는 단어가 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你们都是新来的,互相帮助. 너희는 다 새로 왔으니까 서로 도와야만 해. 예, 互相 하면 서로라는 뜻이고요. 帮助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너네 새로 왔으니까, 너네 다 새로 왔으니까 서로 도와야만 해. 자, 이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 정답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이거 수능 특강에 그대로 정리돼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까이 1번, 까이라는 거 답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수능 특강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도 요 다이어를 묻는 게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과의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기본 교재인 이두 교재는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이의 의미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예, 까이는 먼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조동사로 당위의 표현이죠. 快考试了，我该开始复习了。이런 문장이 수능 특강에 나왔었거든요. 곧 시험이어서 나는 복습을 시작해야만 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까이에는 뭐뭐 할 차례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까이니라, 别紧张. 예, 네 차례다. 걱정, 뭐 긴장하지 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 까이워라, 내 차례다라는 의미와 우상방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서 나왔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 소개할 때한 가지 더 소개했던 까이의 의미가 있었죠. 바로 감탄의 용법이었습니다. 나 까이 도어 하오 아. 이 표현 기억하시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까이가 그럴 때 쓰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탄문에 쓰여서 강조의 용법으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런 용법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까이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지에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할 건데요. 선지에 나왔던 것 중에서 차라는 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수능 중국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발음도 여러 가지고 의미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다이어로 나오지 않더라도 독해 문장 속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용법과 예문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는 나쁘다란 뜻이 있어요. 디디더 잉위 정지 비교 차. 영어 성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말할 때차쓸수 있고요. 그리고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때도 차가 사용됩니다. 我的汉语水平还差得远呢。그 모자란데 그 모자란 정도가 아직 먼 정도다라는 뜻이어서 내 중국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요. 还差得远呢。이런 표현.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중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 차더위엔나 이런 표현에서 받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또 있다. 그래서 차의 기본적인 의미 두 가지는 또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다이어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4번 정답은 까이 1번으로 찾아봤어요.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 5번으로 가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유의어 문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보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의어 문제 보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예, 바로 선지부터 보고 어떤 단어들 비교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된다. 자, A번, 홍, 白, 黑, 홍, 黑, 白 나왔어요. 그러면 A번에서는 색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B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원래는 A가 비교하는 거랑 B가 비교하는 게 달랐는데 A, B 모두의 색깔 표현의 확장 표현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라고 했는데 마침 문제가 나와서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A번 볼까요? 다 신마일러 디엔나. 그는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我眼睛都
삐에이라. 내가 눈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 빨개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빨개졌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고요.

来是去见他的，我来는그를보러간건데，不过他不在，근데그가없어서跑了一趟。자，요것도바이의의미를할때다이어적인의미로여러차례설명을드렸던적이있습니다。아그래서헛수고하다라는헛되이라는의미로바이가부사적인의미로쓰이는경우들이있었는데요。그때에바이跑了一趟이문장은아예통째로하나기억해달라고선생님이정리해드렸었죠。그래서바이跑了一趟하면헛수고하다라는뜻이됩니다。원래는그를보려고했는데그가없어서헛수고했다헛걸음했다라는뜻인거죠。자이렇게빨간색하얀색그리고검정색노란색뭐이런색깔들이있는데색깔표현은그의미에서그치지않고파생되는의미로사용이되기도합니다그색깔표현의파생의미한번같이보도록할게요자먼저홍을볼게요홍은붉다라는뜻이잖아요근데이붉은거는중국사람들이빨간색깔을좋아한다고했죠그래서기람혹은축하인기성공이런뜻을나타내기도해요그래서타진이엔헝홍그가올해아주인기가있다라는의미로쓸때이런예문으로쓸수있는거죠그래서빨간색은원래의의미는빨갛다붉다라는의미인데파생이되어서기람이나축하인기에있다이런뜻으로사용이된다자바이는희다란뜻입니다그리고헛되이혹은공짜라는뜻도있다고했죠흰색이아무것도없다라는걸의미해서헛되다공짜다이런의미도있었고요바이팔러이다대표적인예문이었습니다해이는검정색깔을나타내는데요중국어에서검정색은불법이나부정행위를나타낼때쓰이기도합니다해이처不能坐검은색차는타면안된다이얘기가아니라요허가되지않은차를해이처라고하거든요허가되지않은차를타선안된다라는뜻으로사용이됩니다그리고황은노랗다라는뜻이에요노랗다라는의미는뭔가일이실패하고일이틀어졌다라는의미로파생이되어서쓰이기도합니다저件事黄了이일은틀어졌다실패했다라는뜻인거예요여기서색깔표현의파생의미도함께정리해봤어요그래서이런표현이우리문화문제에서도한번등장한적이있었고요그리고이렇게유희어에서혹은다이어에서등장할수도있는문제가되겠습니다기본적이지만꼭필요한부분이라한번정리해봤습니다자이제그러면답을다시찾아보면요공하고바이가되겠으니까1번이정답인거확인하실수있겠네요6번가보죠대화의상황을표현한그림으로알맞은것은6번부터의사소통기본표현이쭉등장하는데6번문제는그림묘사하는걸찾는거라고했어요키워드단어확인몇개만하면답금방찾을수있었죠자한번키워드단어오늘의키워드는뭔지보겠습니다这个菜看着真好吃이요리보기에아주맛있어보인다자우선첫번째유념해야될단어가나왔네요菜요리입니다그러면뭔가지금테이블위에요리같은게있어야되겠네요그럼1번2번5번이런것들이지금요리가보이네요我们快吃吧우리얼른먹자等一下잠깐기다려我要先拍照나먼저사진찍을래자파이저사진찍다란뜻이었죠우리동작을묘사하거나혹은사진찍는상황굉장히중국어쓰기에자주발생하는상황이잖아요네그런상황에서파이저라는단어는꼭기억하셔야돼요그래서사진찍다라는단어의의미고요지금요리를두고앞에두고먹기전에먼저사진을찍으려는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친구두명이나누는대화죠그래서정답은1번이되겠네요자다른것도보면뭐요리사두명이요리를만들고있는상황혹은두명이같이셀카를찍고있는상황그리고그림을보고있는상황뭐급식을나눠주고있는상황이런상황이나와있어요그래서우리가지금이두단어에집중한다면1번이정답이라는것을찾아낼수있다그래서6번문제같은경우에는키워드적으로접근해도충분히답이나온다자6번살펴봤고요이번엔7번으로가보겠습니다빈칸에들어갈말로알맞은것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한어병은문제이긴한데요우리있는대로고른것은이란문제는난이도가좀있는문제라고선생님이말씀드렸었죠이세가지혹은네가지중에서전체맞는걸찾아야하기때문에꼭정확하게 ABC를 다알아야만답을찾을수있다고했었습니다한어병은이긴하지만그래도좀난이도가있는문제군이라고생각하시고풀이시작하시면되는거죠빈칸에들어갈말로알맞은것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이네요자 A 번不好意思예不好意思미안해라는뜻이죠자우선상황이我来晚了내가늦었어라고말하고있으니까지각한상황이구나미안해하고있는상황이구나라는건알수있습니다우리미안하다는표현중국어에서여러가지가있었죠不好意思
对不起, 그리고

한바오치엔 이렇게 좀더 공손한 표현으로 한바오치엔까지 쓸수 있었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한꺼번에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면 될것 같고, 워예 깡더 나도 막 도착했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네요. 자, A번 没事, 별일 아니야, 괜찮아고요. 没关系, 괜찮아고요. 그럼 C번을 좀 볼게요. C는 说到哪了, 무슨 소리야라는 뜻이에요. 说到哪了, 아,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막 왔는 걸. 예, 맞죠. 그래서 이 说到哪了, 뭐 说到哪去了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너 말이 너무 지나치다, 뭐 어디까지 간 거야 말이,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괜찮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해석이 가능하다. 쇼다운할라, 무슨 소리야, 나도 방금 도착했는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B, C, 5번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8번 가볼게요. 8번은 뭔가를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중국어, 중국어 선지네요. 考试前, 시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험 전에 要把手机交上来, 把手机, 휴대폰을 제출하세요. 交내다란 뜻입니다. 考试的时候不能去洗手间, 시험 볼 때는 화장실에 가실 수가 없어요. 不要看别人的答案,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지 마세요. 不要 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죠. 考试结束前 5分钟会告诉大家时间, 시험이 끝나기 전 5분 전에 모두에게 시간을 알려주겠대요. 先把答案写好, 먼저 답안을 잘 쓰고, 考试时间结束就要把笔放下, 시험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펜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 대화 어디에서 지금 할수 있는 말인가요? 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실생활 밀접형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상황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혹은 내가 학교 생활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如果有问题就问老师, 만약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면 된대요. 자, 물어보면 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잖아요. 그래서 아닐 확률이 높고요. 2번, 考试中可以用手机看时间. 네, 시험 중간에 핸드폰으로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죠. 처음에 시험 전에 휴대폰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해석을 하고 나서도 상식적으로도 좀 아니라는 걸 아마 해석하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번도 아니고요. 3번, 结束前 5分钟要把笔放下. 끝나기 5분 전에 펜을 내려놓아야 된대요. 아니죠. 그 답안을 다 쓰고 나서 그 시험이 끝나면 펜을 내려놓는 거지, 5분 전에는 선생님이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약간의 내용이 혼재되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4번이에요. 考试结束后还可以写几个字.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몇 글자를 더쓸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부정행위가 되겠죠. 4번도 상식상 아닌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 가볼까요? 考试会在最后5分钟告诉大家时间. 아, 老师里那个 주어가 老师会在这最后5分钟告诉大家时间. 선생님이 최후 5분에 모두에게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그 5분 전에 시간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맞는 것 찾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석을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해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밑줄하고 먼저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 한어병음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한어병음 문제가 두 문제씩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어병음도 게을리에, 학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我喜欢打乒乓球. 나는 좋아한다. 喜欢이죠. 打乒乓球. 예, 乒乓球는 탁구고요. 나는 이제 탁구.

좋아해라고 답하니까 괜찮죠. 맞는 문장이죠. 你做什么工作? 너 무슨 일 하니란 뜻입니다. 무슨 일 하니?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요. 4번, 你上哪个学校? 너 어느 학교에 다녀? 라고 학교를 묻는 문장이고요. 5번, 你将来想当什么? 将来 하면 장래죠. 너 장래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을 묻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예, 탁구를 하다라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탁구하는 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지금 정답은 2번 니다 爱好是什么가 되겠죠. 자, 정답 2번 취미 묻는 표현이었어요. 10번으로 가볼게요. 공지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 1점짜리 문항이고요. 지금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혹은 계단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있고 여기서 공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한국어 선지를 보니까 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짝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 아래를 조심해야 된다. 왼쪽은 걸어서 가야 된다. 아이들은 한 명만 타야 된다. 무거운 물건을 발 아래에 둬야 된다. 내리고 타는 데서 잠시 멈춰야 된다. 이게 이렇게 타는 때, 에스컬레이터든 계단이든 얘를 오르고 내리고 탈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뭐 하지 마라라는 금지 표현은 부야오를 쓸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부야오가 나오지 않고요. 새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잘좀 기억해 두실게요. 얘는 우라고 쓰고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의 좀 공식적인 문어체 표현이에요. 부야오는 회화체에서 많이 쓰고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우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징우 라이회 파. 오고 갈때 뛰지 마세요. 그 얘긴 거예요. 뛰지 마세요. 징우 따이 꾸어 따. 꾸어 종의 동시. 자, 꾸어다 그리고 꾸어종이 이렇게 병렬 관계로 둔하오로 연결되어 있네요. 너무 과도하게 크거나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타지 마세요. 그리고 请看好孩子, 아이를 잘 보시고 小心脚下, 발 아래를 조심하세요. 小心 조심하다란 뜻이고요. 脚는 발이죠. 请勿在上下楼的地方停下. 네, 내리고 타는데 올라 상하고 상로 샤로우죠, 그죠? 내리고 타는데 그때 그곳에서 멈추지 마세요란 뜻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발 아래를 조심해야 된다. 예, 小心脚下 나와 있죠.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1번 정답이고요. 왼쪽 방면은 걸어서 가야 된다. 안 나왔고요. 아이들을 잘 보라고 했지 한 명씩 타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발 아래 두는 건안 되죠? 그리고 내리고 타는 데서 잠시 멈춰야 된다. 멈추지 말라고 4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그림의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니 하우디얼러마? 已经吃了3天药了. 좀 나아지셨나요? 이미 3일 동안 약을 드셨어요. 자, 보실래요? 吃 먹다, 그리고 药 하면 약을 먹다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산티엔의 실향 보어는 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향 보어의 위치도 잘 보시고 일반 목적어일 경우엔 산티엔 여기 바로 오죠. 동사 바로 뒤에 보어가 오는 형태다. 现在不发烧了. 지금은 열이 안 나요. 但是还在咳嗽. 근데 아직 기침은 해요. 아, 지금 보시면 직접 대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음 장면에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好, 좋습니다. 我会继续吃药的. 제가 계속 약을 먹을게요. 자, 그러면 의사는 아마도 기침이 나니까 약을 더 며칠치 지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썼으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해석해 보죠. 我也感冒了. 갑자기 의사가 저도 감기 걸렸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2번, 니 나를 不舒服,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3번, 烧得非常厉害. 发烧할 때 烧잖아요. 그래서 열이 대단히 심하다란 뜻입니다. 4번, 나 이후 不要吃药. 그러면 앞으로는 약을 드시지 마세요인데요. 지금 약을 드시지 마세요 할수 없죠. 왜냐면 뒤에서 계속해서 약을 먹을게요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5번, 나 我再给你开2天的药. 자,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카이 药 나왔는데요. 이 카이도 다이어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카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친다, 약을 처방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다시 이틀치 약을 더 처방해 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침이 열은 나지 않지만 기침이 계속 나기 때문에 약을 더 처방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챙겨주셔야 될 거, 그냥 이렇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동양보의 위치 같은 거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이아오라는 표현, 그 약을 짓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같이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 상황이나 아픈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증상을 설명할 때 열나다, 기침하다, 그리고 약 먹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 빈칸 문제가 나왔고, 이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어 선지일 때도 꼼꼼하게 하나씩 해석하실 필요도 있겠죠. A번. 니 디엔시 요 종早 칸到 晚啊. 디엔시 하면 TV잖아요? 너 TV를 또 종早 칸到 晚.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보는 거야? 라고 말했죠. TV를 너무 오래 보는 거야. 하루 종일 TV 보고 있는 거야. 그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A가 나니 최근의 학습 성적이 怎么这么 差 했네요. 그러면 너 최근에 학습 공부 성적이 어째서 그렇게 차 나쁘냐죠. 자, 아까 차의 다양한 의미 했었죠. 성적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 정지 차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이렇게 차는 본문 독해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둘다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문장 속에 넣어서 문장 의미를 해석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B의 밑줄 부분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뭔가 변명을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공부는 잘해요 라든지, 그래도 뭐 괜찮아요 라는 얘기가 B는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너 성적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1번 볼게요. 我朋友不看电视내 친구는 TV를 보지 않는다. 완전 맥락이 어긋난 말이고요. 2번이에요. 我不喜欢看电视啊。나는 TV 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TV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기에는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3번, 你可以和我一起看啊。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A, B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B, A가 다시 되받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因为下周有时间看。 다음 주에 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자, 5번, 我看多久都不会影响学习。자, 影响이란 단어,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影响,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어에서 影响이 쓰이는 경우는, 좀, 이렇게, 影响 学习처럼 좀 나쁜 경우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나는 또 아무리 많이 봐도, 그래도 학습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그거에 반박해서 A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으면서 최근에 성적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되받아서 묻는 문장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정답 5번이고요. 자, 13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광고문이 나왔어요.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 중에서 광고문 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없는 부정발문 나왔으니까 크게 X표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없는 질문 찾을 때는 우리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시간이 나오거나 혹은 장소가 나오거나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특징적인 게 나올 때는 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리고 밑에 부분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想喝中国茶吗? 네, 중국 차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想了解中国茶吗? 중국 차를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자, 了解 하면 이해하다, 잘 알다라는 뜻이죠? 발음 러가 아니라 리아오라는 거 유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有很精彩的活动.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精彩도 나왔어요. 앞에서 한자에서 나왔던 거죠. 아주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大家快来吧. 얼른 오세요. 자, 시간 나왔어요. 11월 20일, 星期六 하면 토요일이죠. 1시부터 3시까지. 地方, 장소는요, 上海茶店, 상하이 차관입니다. 그리고 찻집이고요. 报名时间, 신청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고요. 报名方法,

신청하는 방법은 打电话报名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래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88元. 중국 사람들 숫자 8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88원이고요. 一共喝五种茶가 되겠네요. 다 합쳐서 다섯 종류의 차를 마십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앞서서 유의어 배웠을 때 이공과 또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우는 모두라는 뜻이지만 이공은 하나하나 다 합쳐서 모두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공多少钱,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이럴 때 이공을 쓸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차를 다섯 종류를 마시는데 다 합쳐서 마시는 게 다섯 종류란 얘기니까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합쳤을 때 다섯 종류가 될때 이럴 때 이공을 쓸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여 活동, 어디에서 활동이 있습니까? 장소, 상하이 차店, 상해 찻집에서 있고요. 什么时候报名, 언제 신청하나요? 역시 의문 대명사 중요하죠. 언제라는, 신청하는 报名时间이 나와 있죠.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一共喝几种茶, 다 합쳐서 몇 종류의 차를 마시나요? 이 지가 또 의문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공허 우종차 하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4번, 这个活动多少钱? 이 활동은 얼마입니까? 가격도 价格 88元 하고 나와 있잖아요. 가격도 여기다 4번에서 찾을 수 있고요, 답을. 마지막 5번,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마저 해석해 보죠. 多少人可以参加? 자, 요런 내용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뭔가 신청할 때는 신청 인원이 있고 몇 명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제한이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오답 선지로 들어간 겁니다. 몇 명의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참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지금 광고문 자체에선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광고문 문항 볼 때에는 의문 대명사에 집중하고 그 의문 대명사가 될수 있는 정보에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확인을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꼭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5번 정답이고요. 이제 14번으로 가볼까요? 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你怎么不早说? 너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어? 我不好意思麻烦你. 너를 번거롭게 할까봐 미안해서 그랬지. 밑줄 나왔고요. 以后有什么事情马上告诉我.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자, 우리가 무슨 사이야? 우리가 엄청 친한 사이잖아. 우리 사이에 그럴 거 없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볼까요? 我不想帮别人.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 않다. 빵 돕다죠. 我们谁跟谁呀? 자,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관용어구예요. 咱们是谁跟谁呀?我们是谁跟谁呀? 이런 표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누구와 누구인가? 라는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라고 말할 때, 我们谁跟谁呀? 라는 표현 쓸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정답에 들어가면 맞겠죠. 这点小事别找我. 이렇게 작은 일로 날 찾지 마. 라는 뜻이고요. 没事, 괜찮아. 别跟我客气. 나한테 너무 예의 차리지 마. 예, 客气, 예의를 차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너무 예의 차리지 마. 라는 표현. 들어가면 알맞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B와 D가 정답이고요. 여기 지금 전체 맥락에 맞는 문장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15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아는 것은이니까 부정발음 크게 X표 치고 시작해 볼게요. 마마, 我们几点出发? 八点吗? 엄마, 우리 몇 시에 출발해요? 8시인가요? 막 물었어요. 还没决定, 아직 결정이 안 됐어. 爸爸不想八点出发. 예, 왜 결정이 안 됐는지 이유가 뒤에 나오네요. 아빠가 8시에 출발하기 싫어하신대요. 자, 왜일까? 왜죠? 他不想去旅行吗? 그는 여행 가기 싫어하시는 건가요? 여행 아빠 안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不是, 아니래요. 자, 여행 가기 싫은 건 아니래요. 他昨天没休息好. 그는 어제 잘 쉬지 못해서 밑줄이야. 자,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제 잘 쉬지 못해서 어떻게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될것 같아요. 想多睡一会儿, 좀더

0: 자고 싶으신 것뿐이야. 어제 잘 쉬지 못해서 좀더 자고 싶으시대요. 开车 요点 困难. 운전을 하기에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괜찮죠? 等他起床后再说吧. 그 아빠가 일어나면 다시 얘기해 보자는 거죠. 4번, 真的不愿意去旅行. 정말로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행 가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닌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여행 가기 싫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5번, 觉得8点出发太早了. 8시에 출발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제 못 쉬셨기 때문에 8시 출발이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1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오늘 나왔던 1번부터 15번 문제 중에 추가적으로 좀더 문항을 보고 볼수 있는 것들을 수능 기출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추가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 색깔 표현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좀 다르게 문화 문제 형태로 등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서 문화 문제로 이렇게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위中有很多颜色词. 중국어에는 많은 색깔 표현들, 색깔 관련된 단어들이 있대요. 而且 게다가 在说话的时候经常用到.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비유 또 나왔죠? 예를 들어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였어요. 문화에서 비유 예를 드는 거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在表示事情没有办法没有办好的时候,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会说这件事黄了这事黄了. 자, 이 표현 아까 전에 했었죠. 이 일이 실패했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노란색이 실패했다는 뜻이 있었어요. 자, 表示 一个人最近非常受欢迎. 한 사람이 최근에 아주 환영을 받는 걸 나타낼 때, 突然开始起来的时候, 갑자기 뭐뭐해지기 시작할 때, 자, 환영을 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会说他最近很红. 자, 최근에 그가 아주 인기 있다는 뜻으로 쓰인대요. 像这样, 이렇게, 颜色词,除了表示颜色以外, 除了以外죠, 그죠? 색깔을 나타내는 색깔 글자는 이 색깔 나타낼 뿐만 아니라 还有不少其他的意思. 예, 다른 뜻으로도, 적지 않은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표현이 확장돼서 쓰일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풀이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이 빨간 색깔이 나타내는 것이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유명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은 마판, 귀찮다. 그리고 3번은 认真,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지한 거고요. 그 아이는 귀엽다. 그다음 5번 총명은 똑똑하다라는 뜻이죠. 예, 다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지만 이 요밍이 또 빨간 색깔과 어울리는 표현이다. 자, 한 문제 한번 더 봐볼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항 중에서 까이의 표현을 다이어에서 까이가 나왔었잖아요. 그 까이의 표현을 다양하게 확장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유의어고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유의어 보실 때뭐 비교하고 있는지 봐야죠. 깡과 종 비교하고 있고요. 까이와 인가이 可 비교하고 있네요. 认真学习汉语水平会提高的. 방금 했어요. 认真은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중국어 실력이 향상될 거야. 중국어 실력이 막 향상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죠. 그래서 종이 막 들어가야 맞고요. 그래서 우선 종을 동그라미 쳐놓고 要是能去世界各地旅行. 만약 세계 각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면, 나, 多好啊.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감탄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 인가이가 아니라 까이에만 있는 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 이미 기출에서 한번더 나왔으니까요.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문제도 같이 풀어봤어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우리 추가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차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것도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다이어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个电影拍得太了，不想看了。 이 영화가 너무 잘못 찍혀서 영화가 별로여가지고 보고 싶지 않다란 뜻이죠. 파이 찍는데 그 정도가 太差了, 모자라다, 부족하다란 뜻인 거예요. 我们需要10个人, 우리는 10명이 필요한데, 现在来了9个, 지금은 9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필요한데 9명이 왔으니까 한 사람이 부족한 거죠. 차는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자라다 할 때 하이 차 이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용법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문제가 이미 또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다이어 묻는 문제로 출제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독해 문장 속에서 이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도 한번 볼까요? 坏, 나쁘다, 지, 급하다, 난 어렵다, 장, 길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는 모자라다, 부족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정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기출에서 어떻게 문항이 출제되었는지도 확인해봤는데요. 다양한 문제들에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문항을 계속해서 확장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계속 고민해보시고 문항을 다양한 유형으로 바꿔보시고 그동안 배웠던 것과 연결지어 보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짜이지.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완성 3강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파트라서 발음, 철자, 어휘, 문화, 의사소통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철자 관련된 것들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퍼즐 맞추기 문항은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람파, 램프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고글러스, 얘는 목소리죠. 세 번째, 좀 어렵네요. 얘가 오스트로프, 섬입니다. 섬. 네 번째는 쉽죠? 미트로. 자,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철자를 다 써봐야겠네요. 1번 다리는요, 모스트라서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다리에서 라고 하고 장소를 표현할 때는 나를 붙이고 나마스뚜,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그 그룹에 있는 아이예요. 사두, 와이라파르뚜 이런 아이들처럼. 자, 두 번째 기차는요, 러시아로 보이스트 되겠습니다. 자, 보이스트에서는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얘도 교통수단이잖아요. 러시아에서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는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나 보이지 하면 기차를 타고라는 말이 되고요. 반면에 지하철하고 택시는 뒤에 어미 변화 없이 그냥 나 밑으로 나 딱시 이렇게 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기차

문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요거 다시 지워볼게요. 원래 주격 형태에서 복수를 어떻게 만드냐. 원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지만 이 아이는 특이하게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됩니다. 자,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룹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집. 집들, 다마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모라트. 도시들, 가라다고요. 눈, 한쪽 눈은 글라스. 눈, 오른쪽, 왼쪽 다 하려면 글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숲, 리에스. 숲의 복수형, 리사. 번호, 노미엘. 복수는 나메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로 끝났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여성 명사네. 이렇게 함정에 깊게 빠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출제진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다라는 거. 자, 3번 가겠습니다. 바다. 얘로 끝난 중성 명사죠? 모리. 그 다음에 신문, 가지에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최근 신문, 최신 신문 할 때, 신선한 이라는 형용사, 스베슈랑 결합해서 얘가 여성이니까, 스베슈얼 가지에타. 이렇게 한다고 배웠었죠? 자, 피아노는요, 삐아니나, 삐아니나. 이렇게 되고요. 이그랏, 동사. 뒤에 전치사 없이 얘만 단독으로 쓰이면 놀다라는 뜻인데, 요거 다음에 전치사 부가 오면, 그는 대격으로 써주고, 이제 운동하다라는 말로 많이 활용이 되죠. 자, 그리고 나가왔을 때는 전치격으로 해주면서 이때 의미는 악기 연주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시아 사람들은 샤흐마티, 이게 체스거든요. 체스를 스포츠의 하나라고 봐서 이그랏 브 샤흐마티라고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주하다라는 구문이 있으니까 이 피아노랑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는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미트로와 동일하게 격변화를 하지 않고 늘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뒤에 전치격으로 만들어져서 뭐 얘가 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야, 이그라유, 나 피아니나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쥐의 발음이 등장했습니다. 빈칸 안에는 로슈카가 있어요. 로슈카, 숟가락이죠.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로슈카라고 읽었죠? 왜 이렇게 쥐가 셔로 바뀌었냐? 역행동화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유성음, 무성음, 규칙 때문에. 유성음 6개. 왜, 게, 네, 쉐, 제 있고요. 대응하는 아이, 무성음들이 이렇게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혹은 반대로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바로 역행 동화를 함으로 역행은 뒤에서 앞으로라는 말이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 아이가 힘이 센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왔기 때문에 너 유성음 나처럼 무성음으로 발음해. 얘가 무성음화고요. 이제는 유성음이 뒤에 오는 상황에서 얘가 힘이 세니까 너 앞에 오는 무성음 나랑 닮아야지, 유성음으로 소리 내야지 해서 유성음화 현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로슈카에서 쥐가 어디 있죠? 쥐가 여기에 유성음이 있죠? 그 다음에 까가, 까에서 크가 여기에 있죠? 무성음.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의 구조입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 쥐가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쥐에 대응하는 무성음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로슈카라고. 1번은요, 화가의 죄 밑줄을 그어져 있는데요. 화가는 여기까지가 주격이에요. 후도우슈닉하고 발음이 안 바뀌고 원래 음가대로 죄 소리가 납니다. 자, 2번은요, 더운이랑 형용사인데요. 쥬아르키하고 원래 소리가 나고요. 3번 역시, 가슈디하고 자기 음가대로 죄 소리가 나죠. 4번, 무쉬. 자, 어말 무성음아. 제가 아까 맨 위에 썼던 유성음 6개 있죠. 걔가 단어의 맨 끝에 오면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어말 무성음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맨 뒤에 왔을 때 대응하는 무성음이니까 무쉬라고 발음이 되겠죠? 5번 드로슈바 우정이라는 말인데요. 발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한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발음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문법과 어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박스 안에 놓여 있는 이 동사가 굉장히 수능 특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기출 문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아인데요. 뭐냐면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 개념입니다.

동작 동사, 그리고 상태 동사. 동작 동사는 어디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꾸다, 분화 대격이고요. 상태 동사는 어디에라는 것과 해석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지에, 분화 전치격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동사는 원형이 이거예요. 상태 동사에 있는 건데요. leisure 플러스 그지 하면은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요걸 보면은 나 플러스 전치격 책상 위에 하고 그제 표현이 있었죠. 그냥 꾸다 표현이면 이게 대격으로 왔겠죠. 얘가 안 보일 텐데 이 동사 상태 동사가 이렇게 지배를 한 겁니다. 뭐가 숟가락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숟가락이 나왔으니까 포크하고 칼도 한번 해볼까요? 포크는 will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칼은 nosh라고 하는데 얘도 4번에 나와 있는 mosh처럼 어말무성우마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1번 we is name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화가를 네 화가 그래서 이 화가가 각각의 지금 대격이 돼서 etta와 nosh니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3번 이 느낌표와 함께 쓰이는 깍고이는 감탄문으로 얼마나 뭐뭐한가이고요. 물음표랑 함께 쓰이면 어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감탄문을 해석해 볼게요. 오늘은 얼마나 더운 날인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형용사 어미를 나타내는 이 이끄라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오를 넣으면 쥬아르꺼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어에서는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형용사 어미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오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쥬아르꺼라는 부사가 등장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수러 부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부사인데 형태는 부사인데 해석으로 할때 수로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수로 부사라고 해서 쥬아르꺼 하면 덥다라는 말로 우리가 날씨 표현할 때 많이 접했던 표현 되겠습니다. 3번 가슈디 비에츠르 저녁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자, 뭐뭐마다 빈도의 표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빈도 부사 시그다 차스다 아부 이나그다 뭐 아부이츠나 리에트거 이런 아이들을 쭉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른 또 빈도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마다라는 아이가 있어요. 뭐뭐마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슈디 각각이란 말이죠.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얘를 대격으로 처리하면 뭐뭐마다라는 말이 탄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 선생님 이거 쓰기 싫어요. 전치사랑 결합해서 쓸수 있는 뭐뭐마다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전치사? 빠. 그리고 뒤에는 무슨 격? 복수 역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의 선택은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슈디도 쓰기 싫고요. 전치사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단어의 격만 바꿔서 쓸수 있는 마다 표현 없나요? 당연히 걔도 있습니다. 뭐냐면 복수 족격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뭐죠, 여러분? 수보따죠. 여성 명사네요. 1번으로 하려면 원래 주격 형태가 여성이니까 가슈다야 이렇게 와야겠죠? 아야 아.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얘를 대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슈두유 수보뚜 해줘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빠 넣어주고 수보따. 아로 끝난 여성 명사는 복수 역격이 암이죠? 그래서 빠 수보따 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그냥 토요일만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아미입니다. 수보따미. 그래서 세 가지가 동의적인 표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츄라 어제 모이무쉬 나의 남편이 구필 구입했습니다. 아 사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자 니에찌 아이들이라는 말의 역격입니다. 사주다고 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역격, 뭐뭐를 대격, 간접 목적어 역격, 직접 목적어 대격. 그래서 꽃을 아이들에게 사주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남편은요, 복수형 만들 때 미약스당 야 형태를 갖죠. 아들, 마찬가지. 신, 시나비아. 친구, 누룩, 누루지아. 형제들, 남자 형제, 브랏, 브라치아. 이런 것들도 이 그룹에 속한 아이들이요. 5번, 이크 드루우슈바. 그들의 우정이 나치날스. 시작되었다. 이슈. 지에스컴 사두. 사두.

또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원도. 이건 아이의라는 형용사니까 유치원 때. 유치원 때 그들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3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강세의 위치를 봐야 되겠네요. 모음의 발음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알봄 강세 있습니다. 바프다리야임 강세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 스고러 강세 있고요. 4번 자부우제 강세 있고요. 5번 이스토리아 역사 강세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스타리 오래된 앨범입니다. 스타르쉐 하면 비교급 더 나이가 든이란 말이죠. 비교급 할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장 정형화된 문장 볼게요. On starship, 니냐, 나, 드바, 고다. 자, 비교급, 더 나이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비교 대상이 오겠죠? 비교 대상은 이것처럼 생격을 쓰시면 돼요. 생격. 야의 생격이 미냐니까 미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두살더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차이를 표현할 때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처리해 주면 되므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 우리는 허프다리아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를? 테스트를. 본문을. 3번 스코라 곧 나치나이자 시작되어집니다. 수업이.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이 제기대명사, 제기동사 쓰야 의미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주자 아주머니, 숙모, 이모, 고모가 라보타인 일하고 있습니다. 자보트 하면 공장이고요. 공장은 깐지에르트 연주회 리너크 시장 이런 아이들과 동일하게 장소나 방향에서 나를 쓰는 아이라서 부가 아닌 나가 결합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5번 이보 인지리 수엣 이스토리아까리 자, 한국의 역사니까 한국이 지금 생격이 됐고요. 한국의 역사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고 흥미롭게 한다. 얘가 지금 안하니까 안하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일식 변화, 인질의 수잇이 왔죠? 동사 원형은 뭐예요? 인질의 사 왓츠 요거거든요. 오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의 역사가 누구를 흥미롭게 하나요? 그를. 그래서 오늘 대격인 이보가 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는 만일 이제 여기서는 한국의 역사가 주어인데 그를 주어로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온 그가 이때는 시야가 붙어야 돼요. 인지레사 바사 인지리 수잇사 온 인지리 수잇사 다음에 인지레사 바사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족격이 오거든요. 족격이 오기 때문에 뭐가 족격이 돼야 돼요? 역사가 족격이 돼야 되겠죠? 야로 끝나는 명사 족격은 뭐예요? 예의죠. 그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항인데요. 명령법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1번 자크로이 하면은 자크리치 닫다의 명령법 닫다라는 말이고요. 2번 아트크로이 하면 아트크리치 열다의 명령법 열으렴 열어.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아, 글류치 하면은 열쇠거든요. 열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아, 얘는 아니고요. 5번 글류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동동사 설명할 때 어디 안으로 이동동사 앞에 접도어가 붙을 때 안으로라는 의미를 넣고 싶으면 접도어 문화 바를 넣고 어디 공간에서 밖으로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V를 쓴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안으로의 접두사 밖으로의 접두사가 있죠? 자, 열쇠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켜지는 거죠, 뭔가. 그리고 열쇠를 밖으로 빼면 꺼지는 거니까 얘는 키렴, 여기는 끄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싸꼬운치 끝내다. 끝내줘. 이런 명령어가 되겠죠? 명령법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빈칸 보겠습니다. 스비에트, 비에렛, 스놈. 비에렛 하면 뭐뭐 전에 스놈, 손. 이게 잘때 꾸는 꿈을 말해요. 그래서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하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명사 조격 어미가 붙어서 얘를 묶어서 해석을 하면 자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자기 전에 불을 뭐 하렴이란 말이고요. 라디오를 뭐 하렴? 그 라디오가 문의에 나에게 미샤엘 방해가 되고 있네. 뭐 하는 거? 취따지. 읽는 거에 방해가 되고 있어. 미샤엘 누구누구에게 방해가 되다. 역격지배 동사죠. 그럼 둘다 불을 끄고 라디오를 끄고. 그래서 끌려 열쇠를 빼야 되는 거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사전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미아싸. 뭐 설명을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위에 그림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얘는 고기고요. 리스는 쌀입니다. 르바는 생선이고 얘는 복수인데요. 이쏘 하면은 달걀 하나고요. 얘가 복수 강세 이동해서 야이차 이렇게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야 발음이 많이 나오죠. 얘는 이 발음이죠. 강세가 돼 있으니까. 얘는 강세가 있으니까 야 발음이고요. 자, 4번과 관련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까크. 어머처럼. 르바. 물고기처럼. 브. 와지에. 와다. 물이죠. 전치격.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니까. 자, 1번 오버시 야채 채소, 2번 아제슈다 의복, 3번 브리로다 자연, 4번 프록띠 하면 과일, 5번 브라독띠 하면 식료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제슈다 여러분 뭐뭐 기억하시나요? 루바슈가 브리우끼 유프가 그다음 가스튬 양복. 원피스 블라찌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브리로다 자연은 태양부터 가볼까요? 태양은 손셋. 그다음 별은 즈비사, 강은 리카, 그리고 산은 가라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브리로다가 자체가 조금 많이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교과서나 이런데. 그래서 요 단어 뜻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부터 이제 문화 문항 시작되는데, 6번은 여러분 속담과 관련된 거예요. 속담. 근데 속담이 지금 이렇게 쭉 다섯 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속담이 나와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1번은요. 이게 돈이라는 거거든요. 젠기가 지금 전치격이 됐어요. 샤스젠 행복이죠. 얘가 좋아요. 행복이 부 플러스 전치격. 어디에 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2번, 그지에, 무노고슬로프. 얘는 슬로바. 단어의 복수 성격.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 성격은 오가 탈락하니까. 단어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그곳에는 말러지엘, 실천이 적다라는 말이고요. 3번, 우가스제 하라쇼. 고스지가 지금 남성 명사고요. 손님이라는 말인데,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좋은데요. 아, 노마. 집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집이 최고야. 라는 의미예요. 4번. 리카르스타바는 약입니다. 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두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는 약을 복용하다 할때 복용하다 동사를 뭐 쓰는지. 이거예요. 브리니맛 리카르스타바. 그 다음에 무슨 약할 때. 감기약, 뭐, 독감약 할 때. 뒤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 약이라는 명사 다음에 아트플러스 생격 쓰시면 돼요. 독감이 그립이거든요. 독감약 하려면 리카르스토버 아트 그립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로쇼 리카르스토버 좋은 약이 고르까 쓰다 나프구스 입에 쓰다라는 말이고요. 5번 스유 하라쇼 모든 것이 좋아요. 어떨 때 그다 하라쇼 깐차이차 잘 끝나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으면 좋은 법이다. 이런 의미의 속담 되겠습니다. A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깍! 어땠어? 집에 너에게, 과거 시제고, 우주에도 시키. 누구누구네 집에,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 어땠어? 보일러 하라쇼. 좋았지. 무이글리아리. 우리는 산책했어. 빠 플러스 역격. 멋머를 따라. 표면 이동. 빠울리째. 거리를 따라. 빠빠르크 공원을 따라 여기는 지레브냐 시골이죠. 시골을 따라 산책했고요. 산책했고 사비라리 모았어 버섯
버섯도 땄어. 어디에서? 무리수. 예스가 숲인데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합니다. 숲에서 버섯도 모았지. 그리고 브로스터. 그냥 아티알리 쉬기도 했어. 브리크라스나. 멋진 걸. 지변이 하 젤러스. 자, 문의에 호치사. 나는 원해요. 다음에 동사 원형. 이 하츄랑 호환이 되는 건데, 요거에 이제 과거 시제가 hot jealousy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써야 돼서 여기 원하다에 시아가 붙을 경우에는 역격을 씁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뜨이가 아니라 찌비에. 너는 원하지 않았어? 아스타짜. 남는 거, 남고 싶지 않았어? 이슈 님노고 조금 더라는 말이 되겠죠. 노다. 맞아. 그랬지. 노. 하지만 이야 오친 라다. 나는 매우 기뻐. 노마 브이치. 집에 있게 돼서 기뻐. 까까바리 있자.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 하고 속담 들어가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나 야스 스타보이 사글라스나. 사글라스나 하면은 동의하다라는 건데, 동의할 때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스 플러스 족격이 와서 스 플러스 족격, 뜨의 족격이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에 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공식처럼 잘 보였을 텐데, 앞에 이게 와서 한번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사글라스니 스 플러스 족격, 누구의 동의하다.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다섯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오친 라다 브이치 도마. 집에 있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손님으로 가면 좋지만 집에 있으면 더 좋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러시아 기념일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기념일 중에서는 날짜를 알아야 되는 기념일들이 좀몇개 있어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날짜를 써드릴 테니까 그 날짜를 러시아어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은요. 라슈스포에서 성탄절인데요.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입니다. 12월 25일 아니고요. 그러면 시지모에 임바리아 되겠죠. 러시아어는 날짜를 표현할 때 일이 먼저 오고 월이 나중에 오는데, 월은 늘 생격 처리를 하고 일은 서수, 중성, 주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성형 어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는 3월 1일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3월의 몇 번째 날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노비곳 하면은 새해죠. 새해는 동일해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니까 베르버에 되겠죠. 역시 서수, 중성, 주격이고요. 1월이니까 똑같이 임바리아. 제네라시 하면은 러시아의 날이죠. 러시아의 날은 6월 12일이에요. 드베 나 짜따이에. 그 다음에 이윤이야. 이윤 하면 6월이고요. 이율 하면 7월입니다. 6월의 12번째 날. 그래서 6월 12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젠 바비에드. 바비에다가 여러분 승리죠. 승전 기념일입니다. 승전 기념일은 5월 9일입니다. 아홉 번째 날이네요. 지비아따에. 5월 생격 남성이니까 마야 되겠습니다. 5번 가장 긴데 여기만 볼까요? 쥬엔스키 하면은 여성의예요. 날. 근데 메슈나로드니 하면 국제 여성의 날하고요. 얘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라서 와시모에 마르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게요. 9월 1일. 자, 9월 1일 무슨 날이에요? 9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된 날이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지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날, 젠, 그 다음에 지식의 복수 성격, 즈나니. 지식은 즈나니엔데, 그거의 복수 성격 형태, 이렇게 돼서 지식의 날 9월 1일 되겠습니다. 어떤 날에 대한 설명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이것은, 기념일인데요. 어떤 기념일이냐면, 3월 8일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5번. 너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게 힌트를 대문짝만하게 앞에 걸쳐놨네요. 멧돼지엔 이날, 무신이 남자들이 빠스라블리아윳.
축하합니다. 누구를? 자, 뒤에 다 지금 복수 대격으로 왔습니다. 축하 대상은 대격이니까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들

그다음에 여자 형제들 그리고 다른 뉘엔신 여성들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줍니다. 그들에게 지비티 꽃도 주고요, 바다르키 선물도 주고요, 이가바리아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뭘 말하냐면 조플리에 따뜻한이죠. 따뜻한 단어를 말해. 따뜻한 말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이날은 되었습니다. 언제? 1921년에 이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날이. 그 여성의 날은 상기시킵니다. 아, 뭐뭐에 관해. 얘는 역할. 가정과, 오브셰스트면 사회예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작가인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분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은 뒤에 노벨상이 나오거든요. 노벨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입니다. 이반 알렉세이비치 분인은 태어났습니다. 1870년에, 여기 보면 모로네시라고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살 썼어요. 시히, 시와 이 라스카시 단편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이 브리슐리 찾아왔어요. 크니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브나츄아리에 저기 보면 20세기죠. 20세기 초에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 작가의 작품 속에서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는 자주 썼어요. 뭐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누구의? 러시아 농촌의 삶에 대해서 썼고요. 또 뭐에서 썼냐면 이게 인간이죠. 인간의 사랑과 자 운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보슬리 하면 뭐뭐 후에 그리고 혁명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혁명 후에 1917년 혁명 후에 분인은 우 하면은 떠남에 접두어죠. 어디에서 떠났어요? 러시아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1933년에 그는 되었습니다. 스타치 플러스 족격 뭐뭐가 되다. 최초의 러시아 작가가 되었습니다.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바 리테라투르가 있으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출생한 거 맞고요. 첫 성공은 19세기 말이 아니라 20세기 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줄바 프란치 거주한 거 맞고요. 작품에서 러시아 농촌의 삶에 대해서 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러시아 작가이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용서의 일요일. 아, 저 요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러시아 영화 소개할 때 언급한 말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용서의 일요일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하거든요. 러시아는 겨울이 워낙 길고, 워낙 길기 때문에 얼마나 봄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봄맞이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슬린짜입니다. 마슬린짜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일주일 중에 마지막 일요일이 바로 용서의 일요일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조금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색해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마음에는 항상 그 무거움을 담아두어야 했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인데 저는 이걸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한 장면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쇼노의 바스크리스니. 용서의 일요일은 기념합니다. 마슬리에드니,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에, 뭐의 마지막 날? 마슬리짜. 봄맞이 축제인 마슬리짜의 마지막 날에 기념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날에 사람들은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용서를 요청해요.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가또비자 크 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합니다. 사순절이 지금 크 플러스 역격이기 때문에 역격으로 됐고요.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브라스미냐, 나를 용서해 라는 단어에 말에 보통 대답합니다. 복 브라스짓, 신이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야 브라샤요, 제가 용서할게요 라고 답합니다. 나슈에, 심지어 칠레비에,
가토리, 어떤

어떤 사람? 니 위에릿. 위에릿 플러스 원래 역격인데 20강에서 배웠죠. 부 플러스 대격이 오는 경우가 있다. 언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믿을 때 승리, 빠비에다. 그 다음에 뭐 성공, 우스피에흐.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신. 이럴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을 쓴다. 그래서 부 플러스 대격을 썼죠. 신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모셔 할수 있어요. 딱 하트비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왔다 무시도 왜냐하면 왜냐 하면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미르 이게 두 개의 의미가 있죠. 세계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딸스토리 작품 전쟁과 평화에서는 마이나미르 이 의미로 쓰였겠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서로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A. 마슬레니츠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바슬리에르니제닌이라서 마지막 날이어서 X. 이날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니 위에릿. 신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 이날 사람들은 사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가토비자 크 플러스 역격 사순절 나왔으니까 D번도 옳습니다. 그래서 B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친구도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수능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인기 있는 테마였는데 그 뒤로 쭉 밀리다가 요즘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리의 사진이고요. 모스크바에는 아르바트 거리가 있는데요. 구 아르바트 거리가 있고 신 아르바트 거리가 있어요. 스타리 아르바트, 노브이 아르바트,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에는 있다. 두 개의 아르바트가 있습니다. 스타리와 노브이 아르바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타리 아르바트, 구 아르바트 거리 설명이 들어갑니다. 말린가야, 작고요. 우유트나야, 아늑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재했는데, 이것도 필수의 아니에요. 존재했는데 500년 넘게 존재한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구 아르바트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신 아르바트 거리 나옵니다. 신 아르바트 거리는 슈로우카야 넓고요. 세르미엔나야 현대적인 거리입니다. 모스크바 거주자들과 손님들은 좋아해요. 스타리 아르바트. 처음에 나온 이구 아르바트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시인의 집이 있는데 어떤 시인? 뿌슈킨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거냐면 지금은 뭐뭐이다. 조격 박물관인 시인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아르바트 거리에 나프로치프 하면 뭐뭐 맞은편의 생격이에요. 거기 맞은편에는 뭐가 서 있냐? 뭐가 있냐면 조각상. 그 뿌슈킨 시인과 그 안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르바트 거리에는 많아요. 카페도 많고요. 레스토랑도 많아요. 화가들이 리수윳, 리사바치, 오바치 동사니까 오바가 오로 바뀌었죠? 그림을 그립니다. 먼 그림, 초상화를 그려요. 거리에서. 자, 1번. 구 아르바트는 넓지만 아늑한 거리다. 넓은 것은 예죠. 신 아르바트 거리. 신 아르바트 거리가 아니라 구 아르바트 거리가 500년 이상 존재해 왔고요. 뿌시킨의 집은 신 아르바트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구 아르바트 거리에 집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X. 화가들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라 나 홀리째 거리에서 그립니다. 밖에서 X. 뿌시킨 박물관 맞은편에는 자 여기 박물관이 되었는데요. 그 맞은편에는 뿌시킨과 그의 부인의 조각상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볼륨이 큰 다섯 문항의 문항 모두 지나쳐 왔습니다.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다섯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마샤라고 불렀는데요. 마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칭이에요. 애칭입니다. 그럼 어떤 이름의 애칭일까요? 마리아. 마리아. 부르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야, 나자니아자. 뭐 나는 가고 있다. 나 수업 받으러 가고 있어. 우슈 아빠즈다요. 이미 지각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깍디 예주시. 깍. 어떻게 너는 타고 가니? 동사원형 이하츠. 뭐뭐를 타고 가다 정태 동사 변하잖아요. 깍는 교통수단을 묻는 거라서 다른 말로 나 총으로 바꿔 쓸수 있어요.

동사니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질문도 슈토의 전치격인 춤이 와서 무엇을 타고 너는 가니? 학교로 가니? 자, 이 이동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어로 꾸다를 취하죠. 꾸다는 분화 대격, 크 역격을 말하는 거고요. 학교는 불황짝꿍인 아이라서 이렇게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마야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빠모이모. 아까 보기에서 정답에 있었던 아이가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빠호쉐 문예가 쉐싸 나 위아르나 나 위아르나의 모쉐브이츠 이런 아이디랑 바꿀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에 나마무 나 플러스 대격이네요. 아르구나 명사가 대격이 됐으니까. 애가 야 도쉐 딱 누마유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 너하고 엄마는 시니글라사 자 신체의 어떤 특징 닮은 특징은 첫 번째로 요걸 짚고 있어요. 글라스는 한쪽 눈이고 얘는 강세에는 악어와서 복수 두 눈을 말하고요. 이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눈과 얘는 초르니 검은색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고 눈 색깔도 똑같기 때문에 닮았다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나카보 디파 호쉬. 자 공식은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거에서 왔는데요. 빠호슈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단어미 형태로 훨씬 많이 쓰이는데요. 단어미니까 얘를 잘라줄게요. 주어가 남성일 때 이렇게 쓰고요. 여성일 때는 아, 복수일 때는 얘가 이제 정자법 규칙에 의해서 의가 못 오니까 이가 오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나 플러스 대격까지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플러스 대격을 담다인데 누구를 닮았어라고 하려면 이 뒤에 동그라미 친 것이 고스란히 앞에 와서 질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 플러스 누구? 크또의 대격. 크또의 대격은 까보. 나 까보 띠 빠호슈. 혹은 빠호샤. 혹은 나 까보 위 빠호슈.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나 까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호시 나 플러스 대격이라서 너 누구 닮았어?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선지는요. 위소기 하면 키가 큰이고요. 키라는 말이에요. 너키 크니? 이런 말이고요. 3번 드바야 마마 너의 엄마가 나시치 플러스 대격이 오면 그것을 착용하다 의복을 착용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안경도 포함돼요. 너의 엄마는 안경 쓰시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까꼬이 하락지를. 어떤 성격이야? 너의 엄마는 어떤 성격이야? 5번, 드바이 시스트라, 또쇼, 빠호샤, 나마무. 너의 여자 형제 역시, 빠호샤. 여성이니까 아가고요. 나 플러스 새끼. 엄마 닮았어? 자, 근데 뒤에 맥락이랑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내일 너뭐할 거야? 나는 뭐뭐할 예정이야. 브이치 동사의 미래 시제 야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고요. 이그라치프 플러스 대격. 운동명 대격. 나 축구할 건데.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느바라 사브니지리오. 자, 두 번이란 말이죠. 그 플러스 대격, 니젤리아의 대격. 요거의 공식은 뭐냐면, 빈도 표현할 때, 지난번에 빈도부사 설명했고, 뭐뭐 나다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간에 몇 번,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몇 번이 앞에 오고요. 어떤 기간에가 뒤로 옵니다. 그래서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라스, 2, 3, 4 다음에 단수 주격이니까 라사, 그다음에 5 이상은 복수 성격인데 이 번이라는 아이는 특이하게 단수 주격과 복수 성격 형태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도 라스를 쓰시면 되고요. 어떤 기간에는요. 부 플러스 대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니젤리하면 니젤유가 되는 거죠. 대격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얼마나 자주 뭐 이런 빈도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1번. 까그다. 언제 너는 축구하는데? 2번. 너는 오랫동안 축구하니? 3번. 깍추아스다. 얼마나 자주 너는 축구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깍추아스다.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묻는 표현이고요. 저기 2번에 나와 있는 돌과를 이용하면 깍돌과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기간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얘는 빈도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4번, 너 좋아해 축구하는 거? 5번, 나까 콤 스타지오니. 스타지오는 경기장인데요. 나랑 결합하는 아이라서 나 플러스 전치격 왔어요. 어떤 경기장에서 너는 축구하는데? 1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Привет, 안녕, Борис, как тебя дела? 어떻게 지내니? 안부를 묻고 있어요. 다른 말로 как ты поживаешь 혹은 как ты живешь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안녕 미샤하고 안부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표현을 썼겠죠. 참고로 미샤는 미하일의 애칭이 되겠습니다. 안부에 대한 응답 에이 나르말로 쓸수 있고요. 다브 스트리치 원래는 만남이 이렇게 쓰는 건데 다 플러스 생격이 와서 뭐뭐까지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런 헤어질 때 인상이 되겠습니다. 10번 슈 파리아드케 모든 것 에브리싱 파리아덕 원래는 오크로 끝나는 명사 질서란 의미를 가진 아이인데 오크로 끝나는 아이나 예츠로 끝나는 아이들은 오나 얘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얘도 탈락을 하고 부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얘가 붙었습니다. 직역하면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다. 잘 지낸다라는 안부 응답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시버 하루 쉐버 마찬가지예요. 2번과 비번과 동일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시버 노브라바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다 생격이냐면 그 앞에 줄라지 동사가 와서 그렇습니다. 기원의 내용은 생격이잖아요. 근데 이 동사 생략되고 기원의 내용만 남아서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로 쓰이죠. 자, 그러면 A하고 C가 있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스트 문제, 순서찾기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기 먼저 볼까요? What menu?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비번, 이안이 있나요? Что взять? 나는 뭘 взять? 선택할지 모르겠어. 3번, этот, 이, столик, 테이블이, свободен, 비어있다. 한가하다, 자유롭다니까 비어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리하고 대입을 시키면. 참고로 보시면 늘 등장인물이 두 명인데 여기는 세 명이 등장한다는 거 유념하세요.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삐리리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나, 네라고 했어요. Садитесь, 앉으세요. 그러면 자리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맨 위에는 C가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 비어 있나요? 이 테이블이 자유롭나요? 그래서 비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네, 비어 있습니다. Садитесь, 앉으세요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을 받는 분이 뭐라고 했더니 A가 레나, 레나야, 슈토티 부주시 자까지바 주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불완료상이고 완료상은 자까지지요. 너뭐 주문할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따그다. 그러면 야 자까주 내가 주문할게. 동사 원형은 자까지지예요. 이게 좀더긴게 불완료상, 얘가 완료상이고요. 동사 변할 때 제가 주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주문할게. 모로시 그 습의 한 종류죠. 샐러드 그리고 샤실리 후치구이 파셜리스타 주세요. 파셜리스타 주세요. 하라쇼 좋습니다. 시처스 지금 뿌리니수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에는 A, B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앉으세요. What menu?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레나야, 너뭐 주문할 거야? 이안이 스나요? 슈도브지아치. 나뭐 선택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선택해 준 거라서요. C, A, B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식당에서 주문과 관련된 대화의 상황인데요. 맛있게 드세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프리야트나바 아삐찌 있다. 자, 보시면 얘도 생격, 형용사 생격, 명사 생격이 되어 있죠. 앞에 했던 헤어질 때 인사 기억나시나요? 무시버 노브라바, 무시버 하로셔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해서 헤어질 때 인사. 그 인사가 자체로 어떤 내용이냐면 기원의 내용인 거예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줄라지 동사가 생략된 거죠. 기원한다. 뭐를? 유쾌한 식욕이 되기를. 동사가 생략되고 기원의 내용만 생격으로 남아서 회화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아까 헤어질 때 인사가 있고요. 맛있게 드세요가 있고요. 또 하나, 스파코이나 에너지. 자, 얘도 지금 생격생격이죠? 고요한 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의 내용이 고요한 밤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내용만 생격으로 남아서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라치 동사가 생략된 채로 기원 내용만 남아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화를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할 15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댄스 미다니아.

몬자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첫 번째 편, 3강의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 2회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3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또 다시 집중을 하셔서 저와 함께 문제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편이고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발음 어휘, 그리고 철자, 의사소통 영역 부분이 조금 이제 포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mment bien manger라고 했어요. 어떻게 잘 먹을까라고 되어 있죠. manger라고 해서 지금 j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z 발음과 ju 발음을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정리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mangez가 아니라 mangez죠. mangez. 그래서 그 ju 발음이 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는 frigo라고 해서 이건 그 발음이죠. 제가 아, 오, 을 앞에 등장을 하면 그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에는 musée라고 해서 얘는 z 발음이죠. 박물관이란 뜻이고. vi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끝에가 발음이 안 나는 자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숫자 20이고요. Jardin, 정원, 요것이 요렇게 발음이 나죠. 4번이 정답.

Montagneux라고 해서 이거는 GN 발음이 new 발음으로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 4번 jardi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z와 ju의 구별을 한번 볼까요? ju의 발음은요, fromage, 그죠? ingénieur, imaginer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ju 다음에 으, 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모음이 오거나 이렇게 등장하는 것과 ju 발음이 되죠. 에 발음이 오거나 으 발음, 이 발음 이렇게 옵니다. 사실 아까 아, 오, 유도 모음이긴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발음. z 발음은 z라고 해서 fraise 딸기 désiré 원하다 raison 이유 이성이라는 단어 요거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케이크에 나와 있죠. 볼게요. 스웨떼 뭐죠? 스웨떼 아쉬 Un bon anniversaire. 생일이죠. 생일 축하를 한다는 것은 c'est dire 말하는 것이다. à la personne 사람 personne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Tu es importante가 되겠죠. 중요한 importante pour moi. 나에게 너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조합을 해볼까요? H, R, E, I 조합을 하면 뭡니까? Hier, 어제가 되겠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낱말로 제시가 될 때가 있고요. 낱말의 의미를 봐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철자 문제였어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형용사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용사이고요. 수능에서 좀 좋아하는 형용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엘파갈루 뚜 빈칸이라고 나오죠. 그녀는 말한다. 뭐뭐 하게 말을 한다. 두 번째 문장은 일라 아슈데 데 프레즈 아 빈칸 프리라고 나오죠. 어떠한 가격으로 딸기를 샀다. 세 번째, 뛰어힐 실르박. 너는 바칼로리아에 성공을 했다. 합격을 했다. 샤포 빈칸이라고 나오죠. 이건 뭘까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다. 딸기를 저렴하게 샀다. 축하한다. 라고 할 때, 우리 감탄으로 또 샤포 바라고 할수 있고요. 낮은 가격이라고 할 때, 아바프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나지막히라고 할 때도 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바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쉐어는 비싼 또는 친애하는 이란 뜻이고요. 3번에 포고는 어디 어디에 강한, 강하게 크게 이란 뜻이고, 오 높은 이란 뜻이죠. 심플, 간단한, 단순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발을 봤는데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명사의 형태로도 쓸수 있습니다. 형용사 할때 소리가 낮은이라고 하는 거 아, 부아, 바스라고 하면 낮은 목소리로라는 뜻이에요. 바의 여성형이 바스입니다. 부아가 목소리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성 형태로 나온 거고요. 가격이 낮은, 저렴한이라고 할때좀 전에 나왔던 아바프리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아주 때 깨끗이 아바프리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일단 부사로 쓰일 때는 낮게 낮은 곳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여러 가지의 형용사들을 좀 봤죠. 우리 형용사편에서 그런 것들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글레 바 나지막히 말하다라고 할때 이때 바 요거 나왔죠 방금. 두제 따지 뿌리 바라고 하는 건 2층 아래에 산다라고 할때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고 마들로 그러면 이제 낮은 상태다라고 해서 명사로 쓰여서 썰물을 나타내는 단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아니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aujourd'hui, 오늘 nous allons visiter Versailles. 우리가 베르사유로 방문할 겁니다. Vous n'avez rien oublié?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뭐 잊으신 거 없죠? 라고 했어요. 희행의 그 위치는요, 과거 분사일 때 아부와 과거 분사가 있으면 우리가 위치가 여기에 과거 분사 앞에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백손의 경우에는 요거랑 반대로 아부와 과거 분사 뒤에 위치를 하는 거였죠. 그런 차이가 있었죠. 우리 부정 대명사 편할 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것도 잊어버리신 게 없나요?라고 했어요. 비가 농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반대죠. 우리는 아무것도 잊은 게 없으면 네, 잊은 게 없어요라고 예스에 해당하는 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대답을 하지만 프랑스어나 영어는 잊어버린 게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도 빈칸 히행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뭐뭐가 없어요라고요. 이거 알러 빠르똥.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1번에 와는 알레, 가다라는 동사잖아요. 인누, 인누, 누, 와, 히엔?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아요. 에트르 동사 나올 수가 없죠. 목적어 취할 수 없습니다. 성은 성띠가 느끼다, 향기가 나다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멍게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가, 나, 뭐 부족한 게 없다, 우리에게. 빠진 게 없다. 망크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이고요. 쌍블레, 쌍블레, 쌍블레,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 그래서 5번도 적합하지 않아요. 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고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의 Vous voulez la pincan pour choisir des desserts? 라고 했어요. 디저트를 선택하기 위한 무엇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비가 농 아니요. Je voudrais l'addition 이라고 했어요. 라디숑 계산서죠. 그럼 얘가 이제 손님이네요. 그리고 A가 점원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손님이 계산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Vous pouvez payer 빈칸이라고 했어요. 뭘로 지불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비가 위, 네, 실브플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는 방법의 수단으로서 쓸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디저트를 선택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메뉴판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 프랑스어를 고르면 되겠죠. 뭐죠? 깍뜨죠. 깍뜨. 메뉴판도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은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모토, 오토바이, 부하, 목소리, 린유, 선도 되고요. 윤곽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화선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스위트, 연속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6번부터 의사소통 지문이 되겠습니다. A가요, Bonjour, comment vas-tu? 라고 했어요. 안녕,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comment vas-tu? 라고 해서 이때는 꼬멍하고 알레 동사가 나오면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꼬멍하고 에트르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얘는 이제 생김사나 성격,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사물일 때 꼬멍했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고 사람일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거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번에는 지금 알레 동사를 썼으니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번에는 안부를 답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맥시 에투아라고 물어보죠. 너는이라고 합니다. 비가 A가 뭐 씨, 싸바 나도 역시 잘 지내 좋아 비가 빠스윈 본 주네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끝났네요. 지금 빠세 동사 같은 경우에 명령문인 경우에는 2인칭 단수에서 원래 es로 끝나지만요 1군 동사인 경우에 그런데 es로 끝날 때 명령문이 되면 여기 s가 삭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빠

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인데 보시면 이제 볼게요. 1번 de rien이라고 답했는데 de rien은 천만에요. 천만에라고 해서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적합하지 않아요. B번은 c'est moi, 나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야라고 할 때, 그거 나야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3번에 비에나 투아라고 써 있는데 비에나 투아는 이제 편지글에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뭐잘 있어 안녕히 뭐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문장이죠. 아 문장 아니고 표현이죠. 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4번 투바 비엔 모든 게다 좋지 잘 지내지 안부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에 위 세 포시 블러 응, 가능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는데, 응, 가능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아니죠. 그래서 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점짜리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ugo fait une fête pour son départ 라고 했어요. 이거는 파티를 할 거야. Pour son départ. départ는 뭐예요?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 위한 파티. 그러니까 뭐 작별 파티가 되겠죠. 비가 아위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가 대답을 하기를 Le samedi 9 mai chez lui à 18h 라고 합니다. May는 5월이죠. 5월 9일 토요일. 그리고 날짜를 얘기할 때는 앞에 정관사 르 쓰죠. 그래서 르 요일 일월 연도 순으로 그의 집에서 오후 6시에 한대요. 비가 super, je vais y aller. 좋아. 나도 거기에 갈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지금 그 시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일시. 그 파티가 행해진 일시와 장소를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B가 그 일시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을 고르면 되겠죠. 볼게요. 자, 1번 볼까요? 쥐알레라고 했어요. 몇 시냐라고 했어요. 몇 시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 파티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1번 아니겠고요. 2번에 세 콤비앙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얼마냐라고 하는 거.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3번 오네 꽁비앙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옹일 때는 인원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몇 명이지? 라고 하는 거.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4번에 깰똥 쇠찔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뜻이죠. 5번 사똥부겔 주어 어떤 요일이니? 라고 했어요. 똥배라는 동사 어떤 요일이나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요일에 그 파티가 이렇게 떨어지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시간이 나왔으면 좀더더 정확한 정답이 됐겠지만, 뭐 1, 2, 3, 4, 5번 다 삭제를 하고 5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합하죠. 7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영수증에 대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죠. 문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딱딱 떨어지는 문장이죠. 문제이죠. 볼게요. 영수증을 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카페 데자미래요. 카페 이름이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고요. 부르고 여기에 이제 도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W라고 돼 있고 W 다음에 나와 있는 번호가 이제 테이블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나와 있는 메뉴는 이제 un café au lait, café au lait를 한 잔을 먹었고요. 그리고 un croissant, croissant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앞에 지불해야 할 돈이 3.40유로래요. Merci de votre visite.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À bientôt, 또 만나요. 라고 영수증 밑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로 계산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 뭐 깍드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알맞지 않은 거 1번이네요.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2번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카페이다라고 되는데 여기 주소에서 여기 나오죠.

그죠? 도시 나옵니다. 밀크커피와 쿠아상을 주문했다. 그죠? 카페 올레. 레가 우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밀크커피와 쿠아상을 주문한 거 맞아요. 4번. 모두 합쳐서 3.40유로를 내야 한다. 맞습니다. 101번 테이블에서 사용한 영수증이다. 맞아요. 그래서 5번도 맞네요. 8번은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영수증에서 이런 문제들도 간단한 문제지만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또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도.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t hier, réussit ton bac 이라고 하죠. 너 바칼로리아 통과했어? 라고 했어요. 비가 oui, je suis heureux 라고 합니다. 나 너무 행복하지. 나 너무 행복해. 얘가 génial. 멋지다. Tu as bien travaillé.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비가 고마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뭐예요? 지금 막 축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축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1번, je regrette. 아쉽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1번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2번, pas encore, 아직 아니다라는 거. 뭐가 아직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합격이 됐고, 지금 축하하는 상황인데, pas encore 적합하지 않죠? 3번, félicitations 이라고 했어요. 축하해 라고 하는 거. 요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 4번, tu ne peux pas. 너는 그럴 수 없다. 할수 없다. 뭐죠? 일단,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5번, 꼼씨꼼싸. 꼼씨꼼싸는 안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때, 뭐, 그럭저럭, 뭐, 괜찮게 지내고 있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미출진 펠리시타숑을 이제 고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서, 뭐, 여기를, 밑줄로 그어가지고 여기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제니아를 또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의사소통 그 영역의 대화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런 문제 적응력도 키우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 은행처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밑줄을 여러 군데에서 한번 그어 보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뭐그 아쉬움의 그런 대답이잖아요. 요즘 흑가 때는 그러면 여기랑 같이 묶일 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의사소통 지문을 두 개를 하고 나서 그 표현 연구가 있잖아요. 의사소통 지문 1과 2 사이에 표현 연구가 있는데 그 표현 연구에 나오는 것들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뭐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유감의 표현, 감사의 표현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그것도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모아 가지고 잘라서 수능 고사장에 이렇게 직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요. 헬스토황 마르티네즈 Bonjour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토황 마르티네즈입니다라고 했어요. B가 Bonjour, je voudrais une table pour toi ce soir라고 하죠. 그럼 이제 B는 손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고 오늘 저녁에 세 명을 위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 위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비가 대답을 하기를 갈랑 아벡 두젤이라고 합니다. 이거 L이거든요. L이 두개 있는 갈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를 할때 사실 프랑스어는 이렇게 써도 발음이 갈랑이 되고요. 이렇게 써도 갈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스펠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두젤, L이 두개 있는 갈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 얘기할 때 이런 거 굉장히 흔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점원이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름에 대해서 비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함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L이 두개 있는 갈랑입니다.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세타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아가 들어가면 에트 아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의 것이다 소유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누구 거죠라고 해서 그 소유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가 없으면 그냥 새 라고 물어보면 누구죠? 그 사람 누구죠? 라는 문장으로 뜻이 전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전치사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이거 정답은 아니죠. 이거 누구 거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에 세테커몽이라고 했어요. 반가워의 형태가 지금 나와 있죠. 에트르 동사의. 그거는 어떠셨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요거는 뭔가가 그 상황이 다 종료됐을 때할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거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3번, 세타켈롱, 어떤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4번에 키에스키 헤스트라고 했어요. 누가 남아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문장에서 제일 앞부분에 의문사가 끼가 돼 있으니까 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 우리 의문 대명사 할때 앞에 끄가 있으면 사물, 끼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남아있냐? 아닙니다. 5번, Qu'est-ce que vous avez?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밑줄을 바꿔서 또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세타켈동 이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을 쓸수 있는 요렇게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 요런 표현들은 잘안 나왔으니까 L이 두 개는 갈랑입니다. 요런 건잘안 나와 있으니까 정답 고르는 것이 지금 요기 밑줄보다는 요기 밑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또 스펠링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철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해서 동사 애플레 동사를 가지고도 나오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11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에서는 알맞은 것은 보단 알맞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가 완전히 순수하게 회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그 문장들이 보게 나왔었는데요.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보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다 비슷해 보이고 또 우리가 잘 쓰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놓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A가요, le repas est prêt라고 했어요. 음식이 준비가 됐습니다. B가, je peux manger? 먹어도 돼요? 라고 했어요. A가, oui, 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비가 Merci, 고맙습니다. Je faim. 저 배고파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avoir faim이 나왔는데요. 배고프다라고 할 때, avoir faim. 그 다음에 또 목마르다라고 할 때, avoir soif.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avoir besoin, avoir chaud, avoir froid. 이런 것처럼, avoir와 딸린 관용적인 표현들은 관사가 생략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사의 생략편에서 많이 봤던 구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부와서 쪼르르 여러 가지의 그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그때는 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플러스로 말할 수 있는 표현. 1번, 와지라고 했어요. 와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거기에 가라는 뜻이죠. 명령문의 형태죠. 와지. 거기에 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원래 1인칭 아니죠. 2인칭 단수의 경우에 명령문에서는 끝에 es나 아니면 알레 동사의 명령문 저기처럼 va의 경우에는 명령문으로 쓸때 끝에 s가 전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바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중성

성대모사 E가 붙게 되면 이 va를 생략하지 않고 발음 때문에 그냥 S를 그대로 놔두게 되죠. 그래서 va가 아니라 va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명령문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은 servir라고 나와요. 요거는 se servir라고 해서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것. 즉, 먹다라는 뜻이 되죠. 명령문일 때 드세요, 먹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vez-vous라는 형태로도 많이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주어를 띠로 한 거고요. 얘는 부로 한 거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죠. 먹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일단 3번, 뜨뿌라고 했어요. 너 먹어도 되지, 할수 있지라고 하는 거,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거죠. 3번 쓸수 있습니다. 4번에 주덩프리라는 게 나왔는데, 주덩프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어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 네, 천만에요라고 하니까 이거 이상한데라고 해서 4번을 고르기 쉬워요. 그런데 주덩프리는 그렇게 하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는 회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의사소통영역은 무조건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게끔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천만에요 아닙니다. 천만에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세요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 5번은 attend encore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attend은 attendre 기다리다라는 동사이죠. 그래서 뭐예요? encore 좀더 기다리세요. 좀더 기다려. 이건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위하고 어울릴 수가 없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정답을 골라야 돼요. 설사 내가 해당하는 그 고사장에서 이게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 너무 명백하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배짱을 좀 부리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다 모든 뜻을 다 알면 좋지만 또 내가 또 모르는 문장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오답인 것또다 이렇게 삭제를 해 가시면서 정답으로 다가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Vous ne pouvez pas prendre de photos dans le musée, d'accord? 라고 했어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정에 들 쓰이고 있어요, 지금. prendre des photos인데, 지금 부정문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Mais c'est possible dans les jardins 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원 안에서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앞에 지금 매가 있다는 사실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A가 oui, 네, dans le jardin, vous le pouvez라고 했어요. 네, 정원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르는 앞에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성대명사 르가 되겠죠? 중성대명사 르는 좀 대명사지만 조금 독특한 대명사이죠. 속사로 쓰인 형용사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관사 명사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법을 받을 수 있어요. 동사 원형도 받을 수 있고, 또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이다. 그리고 이제 속사로 쓰인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를 받을 때그 형용사가 여성형이던 아니면 그 무관사 명사가 여성형이던지 간에 중성 대명사는 중성, 다시 말해서 성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나오거나 명사가 여성형이면 중성 대명사 르를 자꾸 라로 바꾸세요. 근데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중성 대명사는 중성, 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 르밖에 없다라는 걸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몇해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그래서 라로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답을 찾아볼까요? 자, 박물관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나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매? 하지만 가능하죠? 라고 했어요. 그럼 약간 비에, 여기 빈칸에는 뭔가 이렇게 수긍을 하는 뉘앙스의 문장이 들어간 것 같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괜찮죠? 요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1번, 느 riang 이라고 했어요. 천만에요? 라고 했죠. 천만에요? 상대방이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우, 괜찮, 천만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쵸? 1번 아닙니다. 2번, 빠드꾸아가 나왔네요. 빠드꾸아는 똑같이 1번처럼 천만에요라는 뜻이죠.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1, 2, 3, 4, 5번 중에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둘다 답이 아니에요. 그쵸? 물론,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는 두 개가 다 답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답이 하나인 경우에 하나를 골라라, 알맞은 것은, 뭐 하나가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할 때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보기에 들어갈 때는 둘다 삭제를 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2번도 정답이 아니죠. 네, 3번 싸성봉이라고 나와요. 냄새가 좋다, 좋은 냄새가 난다, 또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죠. 어울리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싸쌍봉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단어처럼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장이에요. 쎄 엉덩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엉덩드라는 동사,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 요거는 아, 내가 잘 알아들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엉덩쥐 쎄 엉덩쥐 요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가능하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5번에 세 빼그니? 라고 했어요. 빼그니는 허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나요? 허락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5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앙덩디라는 거, 앙덩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앙덩쥐, 쎄 앙덩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쎄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건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앙덩쥐로도 보기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사실 위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좀 약간 고차원적이라 하기 좀 보다는 좀 덜 익숙하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앙덩쥐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보기로 들어갈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인지 농인지,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앙덩쥐도 되고요. 쎄 앙덩쥐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죠. 앙덩디 앞에 비앙이 들어가면 물론이죠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비앤 앙덩디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좀 헷갈릴 만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그 제가 아주 주덩프리 같은 표현을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 이거를 노리고 문제를 낸 건가? 라고 하고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로 확실하게 오답인 거를 또 제껴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Excuse moi, monsieur. 아, 실례합니다, 선생님. B라고 물어봐요. B가 물어봐요. A가 oui, 네, je voudrais prendre le métro.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Mais 하지만 je suis perdu. 제가 길 잃었네요. 자, 요거 être perdu. 요즘 여성이라서 의가 들어간 거죠. 길을 잃다라는 거죠. 요거의 동사 원형은 perdre라는 거죠. 이제 perdre를 동사의 형태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길을 잃다, 주스 빼어디라고 해서 과거 분사 형태로만 거의 종종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의 원형을 잘 몰라요, 의외로. 그래서 빼어드라는 원형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했어요. 비가 아, 네, 아, 알레 뚜두아 직진으로 가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뚜두아 직진으로 라는 뜻이죠. 자, 오른쪽으로 할 때는 아, 두아뜨. 뚜그네를 보통 많이 쓰죠, 동사. 길찾기 할 때, 뚜그네, 아, 두아뜨. 오른쪽일 때는 두아뜨가 되죠.

왼쪽으로 가라 라고 할 때는 쪽은 아거씨를 쓰죠. 그리고 직진으로 가라 라고 할 때는 뚜두아. 그때는 두아의 끝에 으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요까지 표현들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길을 잃은 사람이 A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B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사스토우.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죠. 그게 어디에 있나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색하죠?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B번, 주프부제대,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에대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죠. 에대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아가 나오죠. 동사원형.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뭐 하도록 돕다. 그래서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주프부제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네, 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B번. C번, 주시 비앙쉐 우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전화상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선생님이 되게 잘 전화를 한게 맞나요? 라고 할수 있죠. 아니면 선생님 되게 맞나요?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아, 제가 뭐, 그 무스 막땡시 집을 저랑 걸었는데, 그분 집 선생님 되게 맞나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D번, vous avez un problème 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죠, 지금.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D번 할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길을 잃었네요. 가능합니다. B하고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고요. 마지막에 B번,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이렇게 고르는 것도 되고요.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뭐죠, 약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것도 예전에는 좀 오래됐지만 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등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안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니까, 나올 때 항상 이렇게 간단한 약도를 보면서 길찾기 한번 표현, 장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1점짜리긴 하지만 굉장히 은근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겠습니다. Souvenir de vacances. 바캉스에 대한 기억. C'était en 2010. 때는 2010년이었고요. Quand j'avais 10 ans. 제가 10살 때 2010년도였습니다. Avec mes parents,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nous sommes partis en vacances en Bretagne. 저희는 브르타뉴로 바캉스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partir 동사, 지금 자, 동사가 과거니까 다 과거시로 나왔죠. 여기는 반과거. 반과거죠? 여기는 지금 복합과거. 복합과거일 때 partir 동사, 기본적으로는 에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분사 복수로 맞춰준 거예요. 우리. 나와 더불어서 부모님 복수니까 버거단유로 바캉스를 떠났어요. 뚜레마땡 매일 아침마다 누나지용 나지용은 수영하다 나제라는 동사의 반과거요. 이거 조금 어색하죠. 잘안 보였던 반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아프레 데주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Ma mère dormait, 어머니는 주무셨고요. Mon père lisait, 아버지는 책을 읽으셨어요. 자다라는 동사 dormir, 책을 읽다라는 동사 lire. Lisait는 과거예요. 반과거 시제 형태예요. 그리고 moi, 나는 je regardais la mer et les bateaux. 나는 바다를 보고 그리고 배를 봤어요. Le soir, 저녁에는요. Nous promenions le long de la mer. 바다를 따라서 산책을 했습니다. Le long de,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명동사, se promener 라는 동사의 그런 그 반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과거의 습관으로 쭉 이렇게 했으니까 방과후 시제를 쓴 거예요. Et puis, 그리고 나서 nous dînions, dîner, 저녁 식사를 하다에 또 역시 반가워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Je prenais toujours des crêpes. 그리고 늘 크레프 먹었어요. C'était super, 정말 멋졌죠. 아델이라고 했습니다. 아델을 쓴 글이에요. 이제 반가워로 다돼 있죠. 반가워의 시제 다 구분을 하시고요. 이거의 동사 원형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이런 반가워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마시고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디용 이것도 조금 어색했죠? 잘안 보이는 단어. 그러면 이제 알맞지 않은 것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델은 오전에 수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Tous les matins, nous nageons dans la mer. 맞아요. 1번 맞죠? 2번, 아델은 오후에 배를 탔다라고 했는데요. 배를 탄 건가요? 배를 봤다라고 했어요. 탄건 없어요. 그쵸? 3번, 아델은 저녁에 바닷가를 산책했다라고 했어요. Le soir, 저녁마다 nous nous promenions le long de la mer. 저녁에 바닷가를 산책을 했죠. 우리, 다시 말해서 아델과 부모님 함께. 3번은 맞아요. 4번, 아델은 버거다니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냈어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5번, 아델의 아빠는 점심 식사 후에 책을 읽었다. 맞아요. Après le déjeuner, mon père lisait 라고 나오죠. 책을 읽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점짜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점수, 배점을 2점짜리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가워 형태, 그리고 복합가 형태 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점짜리라고 나왔죠? 뭐 요거는 1점짜리로 할 만합니다. 사실은. 자, A가 뭐라고 했냐면요. Bonjour, je cherche une pharmacie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B가 Pardon, pouvez-vous répéter? 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햇볕때 반복하다라는 뜻이죠. A가 Est-ce qu'il y a une pharmacie près d'ici?라고 했어요.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près de 뭐뭐와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loin de 뭐뭐와 멀리. 여기서 뭔가요?라고 할때 loin de를 쓰죠. 가까운 곳은 près de. 약국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위, 네, 세 빨라, 네, 저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밑줄을 그은 게 너무 쉬울 때 읽지 않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서 정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또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나 없나 점검을 하시면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풀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사부바라고 했어요. 사부바는 당신에게 괜찮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부의 표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바라고 하면 잘 지내? 라고 하는 안부의 표현이지만 요 사이로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가면서 뜻이 완전 바뀌죠. 사뜨바, 너에게 괜찮니? 또는 사부바, 당신에게 괜찮나요? 혹은 사무바, 나에게 잘 어울리니? 이런 뜻으로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지니까 문장의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사부바 같은 경우에 상황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죠? 약속을 정할 때, 내가 지금 리옹역에서 근처인데 우리 리옹역 앞에서 보는 거 괜찮아? 너한테? 그렇게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들어가지는 않겠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2번, 사스투우라고 물어보죠.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 있냐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스토브에는 에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번도 적합하지 않아요. 자, 3번, 부자비 때 이씨라고 하죠. 여기에서 살고 계시나요? 라고 했어요.

0: 그 동사를 답으로 고르는 걸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주의하다라는 뜻이고요. Feu rouge는 이제 feu가 화재,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호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불을 조심해라, 빨간 불을 유의해서 건너라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신호등으로 보시는 게 적합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호등의 상황이 아니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5번은 Uncle Winnie twice will play라고 했어요. 이건 대놓고 이제 한번더 Uncle Winnie 한번더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이거를 동사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햇볕 때라는 동사죠. 그래서 15번에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에 1번부터 15번까지도 풀어봤는데요. 3회 앞부분의 문제들은 뭐 2회 편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오답이 없게끔 잘 풀어내셨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16번부터 30번까지도 풀어볼 테니까요. 안 푸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저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군시 순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이고요. 15번째 주제의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 확대 관련된 개념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그 내용 토대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까지가 6단원입니다. 인구가 끝이고요. 6단원까지 끝나면은 다음 단원부터 7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지리 파트입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역지리 파트는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파트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지리의 개념은 거의 다 공부하셨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어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126페이지의 기본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26페이지 1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정책 포스터이다. 가나 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A와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와 나는 각각 1990년대, 2020년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인구와 관련된 시기를 판단할 때는 어디가 더 이른 시기고 어디가 더 늦은 시기인가 이 시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90년대가 당연히 2020년보다 더 이른 시기가 될 것이고요. 가를 봤더니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키우세요.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그래서 지금 아이를 손잡고 가고 있는데 아이를 또 하나 안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아이가 둘이고요. 아하, 아이를 낳자.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가가 2020년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기억나시죠? 진웅이가 손들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만 낳자 라고 얘기했더니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남녀 짝꿍 남녀 짝꿍인데 남남 짝꿍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때보다는 더 이른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가 됩니다. 그러면 가가 2020년, 나가 1990년이니까 B는 199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 그쵸? A는 202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2020년대 높게 나타나는 지표, 1990년대 높게 나타나는 지표. 자, 총인구는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 추세라고 얘기했었죠. 그전에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20년대가 1990년대보단 총인구가 많습니다. 총인구 괜찮아요. 자, 노년부양비. 199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년층의 인구비율 높아졌으니까 노년부양비 2020년대가 컸겠죠. 하지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1990년대보다 낮아졌을 거예요. 다음 출생성비. 자, 포스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출생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 너무나 남자 아이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출생성비는 1990년대에 높았던 지표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 처음으로 혼인하는 사람의 연령, 상대적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평균 초혼 연령은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 높은 지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나 출생성비 오케이. 총인구 안 되고요. 평균 초연령 안 되고 자연 증가율 이때가 높죠. 하지만 노년부양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원격 숙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르래요. 아래 링크된 기사를 읽고 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답글로 달아보세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전국 17개 시도 1명 아래로 저출산 여파의 올해 초1 학생 수 역대 최저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 명 아래로 역대 최저 아래로 역대 최저 아래로 무슨 라임을 맞춘 것 같네요. 어쨌든 저출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 현상이 저출산이 되고요. 학생들이 골라야 될 것은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겠죠. 자, 실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저출산이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이고요.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이게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지역 및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역시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되고요. 정년 연장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것도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리엔드그시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어쨌든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연장해야 됩니다.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인구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두 용어의 구성 글자를 칠판에서 찾아 모두 떼어내라고 합니다. 일단,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인구 비율. 자,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 당, 뭐뭐, 뭐뭐, 대비, 뭐뭐 대비는 다 똑같아요. 뭐뭐에 대한, 뭐뭐 당, 뭐뭐 대비,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앞에 있는 게 자. 뒤에 있는 게 뭐죠? 앞에 있는 게 뭐로 가죠? 앞에 있는 게 뭐, 뒤에 있는 게 자로 갑니다. 모자. 모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앞에 있는 게분 뭐니까, 유소년층에 대한 노년층의 인구 비율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분의 노 곱하기 100. 노령화 지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를 떼어놨다고 해봅시다. 다음.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평균 출생아 수, 요거는 합계 출산율. 그러면 칠판에 남은 글자를 조합해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죠? 중위

연령입니다. 그러면 이 중위 연령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1번,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요거는 성비죠, 성비. 다음,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비율. 같은 방법을 해보면,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비율이니까, 1000분의 노 곱하기 100. 얘는 뭐죠? 얘는 노년부양비입니다. 노년부양비. 다음, 초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 중간에 위치한 사람 나이, 중위 연령. 정답은 3번. 다음 4번.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 급격히 증가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죠. 베이비붐. 다음.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요거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2.1명인데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해요. 아이를 둘 낳습니다. 그러면 여성 한 명이 두명 낳았으니까 합계 출산율은 두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들과 질병들로 인해서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대체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2.1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다. 1980년에 대한 2040년에, 1980년에 비해 2040년에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표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2040년에는 1980년보다 총인구가 증가하네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오, 엄청 높아집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2040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표요. 2040년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기억, 성비. 성비는 우리가, 여기서 하기가 어렵죠?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 노의 합을 100에서 빼주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좀 구해보면 얘는 40, 아니네요. 항상 이런 산수가 제일 어려워. 37.8입니다. 얘는 0, 2, 4, 42%예요. 42예요, 42. 아, 맞네요. 42%. 그러니까 유랑 노를 합친 게 42, 37.8입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37.8을 뺀 값은 100에서 42를 뺀 값보다 크잖아요. 얘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에서 요거를 빼주고 100에서 요걸 빼주는 거야. 한번 구해볼까요? 2, 2, 6이죠? 얘는 58.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요게 높잖아. 그쵸? 그러면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2040년이 총부양비가 높겠죠. 중위연령,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2040년이 높을 거고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1980년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의 현황과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에 대해 알려줘.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 등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게 되었죠. 특히나 외국인 주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다음, 외국인 주민 수는 시도

구별로 니은 인천 순으로 많으며 시군 구별로는 안산, 화성, 시흥과 같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럼 니은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시도별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 서울, 인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다양한 다문화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산시의 국경 없는 말, 그리고 서울시의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가 있습니다. 맞지? 다음 리을 3번으로 갈게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유형별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보다 성비가 높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비가 높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얘는 성비가 높아요. 반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비가 낮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보다 성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산업별, 성별 외국인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건설업, 그리고 광업 및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건설업은 특히나 성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광업 및 제조업은 여기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이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수가 가장 많아. 다음, 도소매 음식 숙박업. 얘는 성비가 낮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비스업은 성비가 낮다.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 나와 있는 거는 절대적인 외국인 취업자 수예요.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거는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가에다가 제조업이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제조업. 그러면 제조업은 성비가 높죠.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제조업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A가 남성, B가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 나와 다 중에서 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 대비 엄청나게 높습니다. 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성비가 아주아주 높은 건설업이 되고요. 다는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성비가 100이 안 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적어볼게요.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죠.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다만 B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 광업 및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은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데, 얘 혼자 여성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혼자 여성 비율 높은 다가 서비스업이고, B가 여성이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죠? 편하신 대로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서비스업은 건설업보다 취업자의 성비가 낮죠? 항상 성비는 여성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숫자니까 성비는 얘가 훨씬 높습니다. 다음, 제조업과 광업은 2차 산업이고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 중에 결혼 이민자는 A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다음,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 이상이다. 자, 지금 가나다 그리고 기타까지 나와 있는데 요 다만 빼고는 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을 넘습니다. 다음, 건설업 취업자의 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보다 많대요. 자, 건설업은 요만큼. 그리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요만큼 숫자 나타낸 거니까. 건설업의 남성의 숫자가 서비스업의 여성의 숫자랑 비슷한데, 건설업의 여성 숫자보다 서비스업의 남성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성. 우리는 니은의 특성을 찾을 겁니다. 니은 그림에서 골라보래요. 자, 경기 안산시는 사실 끝났어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힘든 노동으로 지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러시아, 베트남 출신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였다. 그 얘기는 여기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경북 칠곡군은 제몇회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모범 다문화 가정에 초청장을 주고요. 다문화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칠곡은 상대적으로 촌락이니까 이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주자가 포함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산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칠곡은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가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칠곡의 특징을 찾을 거예요. 외국인 주민 수. 안산은 모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야. 그럼 칠곡은 외국인 주민 수가 적겠죠? ABC는 지워줍니다. 다음. 제조업 사업체 수?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이 더 많겠죠. 칠곡은 적습니다. 다음, 노령아지 수? 칠곡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노령아지 수가 안산보다 높겠지. 그래서 정답은 D 골라주면 되겠네요. D. 다음, 8번 볼게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수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면 여기 강원입니다. 강원. 얘는 부산이네요. 아, 울산이죠. 울산. 다음 얘는 세종 밑에 대전입니다. 대전. 자, 왼쪽 그래프 볼게요. 얘는 외국인 근로자 수, 유학생 수, 결혼 이민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최대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의 상대 값이에요. 그 얘기는 유학생은 다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는 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결혼 이민자는 나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유학생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유학생은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니까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은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겠죠. 그러면 대전이 대학교가 가장 많은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대전이 가장 많아. 얘가 다가 됩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당연히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겠죠? 강원과 울산 중에 제조업이 더 많이 발달한 곳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아. 그래서 울산이 가. 다음, 강원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요. 인구도 강원 150만, 대전 150만, 울산 110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 축에 속해요. 세 지역 중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나. 그러면 울산은 강원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낮죠. 여기는 광역시고 여기는 도지역인데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니까. 다음, 울산은 대전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죠. 모든 시도 중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데가 울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거의 기본 상식이다.

깔려있는 그냥 기초 지식이다 생각하고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울산 다음에 충남이 2등이다. 2등까지만 좀 기억해 두자. 다음. 강원은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아까 얘기했었죠? 대전도 인구가 150만 정도, 강원도 인구가 150만 정도예요. 그런데 면적은 대전이 강원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비슷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훨씬 높은 거죠. 다음, 대전은 울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죠.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모든 시도 중에 울산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 을, 다 중에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종자 수는 울산이 가장 많다. 울산. 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동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 규모도 큰 지역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울산은 강원, 대전보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인구도 얘네들은 150만 정도인데 얘는 혼자 110만이야. 그러면 수도권과의 거리도 먼데다 인구 규모도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동자 수는 울산이 가장 적겠죠. 대전과 강원을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울산은 확실히 셋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1번 문제부터 다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합계 출산율.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것은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죠. 대체 출산율. 다음.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처음으로 나타난 2020년에 이때 처음으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2번.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자, 자연적 증감은 자연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는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인 경우, 자연적 감소는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증감은 출생에서 사망을 빼준 것이니까, 자연적 증가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경우, 자연적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경우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돌아가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란 얘기고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2020년에 청장년층이겠죠? 인구는 약 3,738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2,44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4번 볼게요. 4번. 자, 2050년은 2020년보다 다시요. 총부양비는 2050년이 2020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자, 일단 청장년층의 숫자 줄었죠. 그리고 인구도 줄었습니다. 어쨌든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졌고 이 유소년층이 청장년층으로 진입을 합니다. 결국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낮겠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2012년, 2013년 그때쯤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2020년보다 2050년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 겁니다. 그럼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총부양비는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2050년이 총부양비는 크겠죠.

그러면 총병미는 리을이 디귿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 맞죠? 다음. 한편 2024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가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7%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5번. 가해는 초고령이 들어갈 수 있네요. 중위 연령은 2023년 기준 약 46세로 시도별로는 나가 가장 높대요. 중위 연령은 경기가 제일 높나요? 아닙니다. 중위 연령,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년층과 관련된 지표는 다 전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3번 볼게요. 중위 연령은 동부가 면부보다 대체로 높대요. 자, 동은 도시 얘기예요. 도시. 면은 촌락 얘기합니다. 중위 연령은 촌락이 더 높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네 시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960년, 90년, 2020년, 2050년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세로 축에는 총인구, 가로 축에는 총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기.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는데,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시기가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되겠죠. 다음, 총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총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 그랬으니까 총 인구는 2020년, 이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가가 20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2050년이 되면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라도 총부양비가 되게 높아.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말고 1960년과 1990년 중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았던 시기는 언제일까?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초반쯤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960에서 90년 사이에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1990년보단 1960년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았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1960년, 하나가 2050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총인구는 언제가 더 많을까요? 1960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기입니다. 이때 막 출생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적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엄청 많았던 시기는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은 두 시기 중에서 총인구가 적은, 그리고 네 시기 중에 총인구가 가장 적은 라가 1960년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총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면서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나가 2050년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다가 1990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총인구는 꽤나 많이 증가하고요. 총부양비는 꽤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아지고 총인구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1번. 2020년은 1960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대요. 아니죠. 요때가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죠.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라가 더 높습니다. 다음, 다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대요. 자, 1960년부터 1990년

9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또 출생률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총인구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다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노령화 지수는 가가 아니라 나가 제일 높겠죠. 다음, 1990년은 2050년보다 총인구가 적네요. 다음, 1960년은 2020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총 부양비가 낮다랑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1960년은 2020년보다 총부양비가 크네?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요. 시와 도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시 중에서 나 볼게요. 나는 엄청 튀네요. 그쵸? 왜? 시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아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입니다. 나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시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 높은 데 어디 있죠? 네.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칼좀 줘봐서 아이고 가나다라 가나다라 나가 부산이 되죠. 부산 나가 부산이요. 나가 나 부산. 자 그럼 가볼게요. 가자가 얘는 노령화 지수가 세종 다음으로 낮은 지역이에요. 일단 세종이 노령화 지수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분모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는 세종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 또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입니다. 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령화 지수가 낮은 도시 어디일까요? 네, 울산이 되겠죠. 울산. 다음 도. 자, 도 중에서 전북, 경북, 전남은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라 또한 노령화 지수가 꽤나 높습니다. 오, 이게 어디지? 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남, 전북, 경북뿐 아니라 여기도 산지의 비율이 높아. 그래서 청장년층의 유출이 이어졌고 예전부터 거주하시던 노년층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 꽤 높게 나타난다. 여기 강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라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다음. 다는 경기 다음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경기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도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젊은 도. 그 얘기는 청장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웰빙 열풍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갔다. 제주 사기 열풍. 그래서 다가 제주가 됩니다. 제주. 그래서 제주는 생각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 찾았으면은 다는 여기 없는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울산은 강원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 어이, 그럴 리가요. 다음, 부산은 울산보다 성비가 낮겠죠. 중화공업 발달한 울산이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3번, 제주는 부산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제주는 강원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는 노령화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가부터 나중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누가 가장 높죠? 제주가 아니라 울산이 가장 높고요. 제주가 가장 낮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번 볼게요. 자, 표는 세 지역의 지역 내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AB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새에 대 맞았다. 당, 서당, 당진입니다.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새에 대 맞았다. 대전입니다. 다음, 충북의 북쪽의 한가운데, 충주, 그리고 제천 단양, 단양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가나 다 보죠. 자,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인데요. 가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학교랑 대학원이 맞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딜까요? 대전입니다. 다음, 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진,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다음, 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단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단양이 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 볼게요. 자, A는 어떤 순서냐? A, 다가 제일 높아요. 다, 나, 가 순서입니다. 다, 나가. 그러니까 당진, 단양, 대전 순서예요. 다음 B는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음, 낮음, 나, 다가 순서예요. 나, 다가. 그러니까, 단양, 당진, 대전 순서가 됩니다. 대전은 다 꼴찌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성비.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당진이 제일 높겠죠.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반면, 대도시인 대전은 성비가 가장 낮을 거예요. 서비스업 발달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총인구는 대전이 제일 많죠. 총인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단양이 가장 높겠죠.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뒤에는 총인구 아니면 노년부양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총인구 1등은 대전입니다. 그런데 B는 단양, 당진, 대전 순서니까 총인구는 낼수 없어요. 반면 노년부양비,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단양이 가장 높고 대도시인 대전이 가장 낮아. 노년부양비 들어갈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얘는 여기 울진, 영덕, 포경, 울부예요. 그 안쪽에 태백산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얘기했었죠. 여기 BYC입니다. BYC. 봉화. 봉화. 봉화 영양청송. 다음 군이랑 합체한 대구. 다음 여기는 시옷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창원의 시옷이다. 창원입니다. 창원. 자, 보죠. 가는 세 지역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 네.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가장 높아요. 창원. 다음, 나는 세 지역 중에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니까. 봉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봉화. 다음, 다는 세 지역 중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유학생. 유학생은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은 대도시에서 비율 높게 나타나니까 다가 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 창원에는 도청이 입지하고 있나요? 네, 이거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창원은 경남도청 소재지예요.

정답은 1번. 다음. 대구는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아요. 창원이 접해 있죠. 다음. 창원은 봉화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항상 총부양비가 나오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떠올리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촌락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 창원은 봉화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서 총부양비는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봉화는 대구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많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외국인 주민의 숫자가 대구가 봉화보다 많겠죠. 더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주민의 절대적인 숫자가 더 대구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대구가 많아요. 다음, 대구는 결혼 이민자 가 유학생보다 적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가부터 다와 A부터 C는 각각 경기, 부산,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 볼게요. 자,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나와 있는데요. 총부양비 제일 높은 데 어디일까요? 총부양비. 노년부양비도 제일 높네.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 세 지역 중에 전남은 모든 시도 중에서도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년부양비, 인구부양비, 다시요, 총부양비 세 지역 중에 제일 높을 겁니다. 다음, 나와 다가 문제인데, 자, 경기와 부산입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도, 부산은 광역시니까 노년부양비는 당연히 도인 경기가 높을 거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경기는 도이지만 굉장히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도이고요. 부산은 광역시이지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 꽤나 높은 광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경기는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를 연령대에 신혼부부들이 경기에 많이 정착을 해요. 서울에 살다가, 서울 집값 너무 비싸! 경기도로 가자! 쾌적하고, 집값도 저렴해. 그러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부산은 예전에 오랫동안 거주해줬던 분들이 이제는 노년층에 진입을 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도고, 얘는 광역시지만,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모두 부산이 경기보다 높습니다. 다음, A, B, C.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B가 압도적으로 많네. A, B, C. 자,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입니다. 당연히 경기, 부산, 전남 중에서 경기가 제일 많겠죠. 남아있는 A와 C. 부산과 전남인데요. 유학생 볼까? 유학생은 C가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유학생은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은 부산이 전남보다 유학생 비율 높게 나타날 거예요. C가 부산, A가 전남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남이 A, 부산이 C, 경기가 B가 됩니다. 보죠. 전남은 부산보다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대요. 자, 여기도 적어봐야겠네요. 전남, 그리고 경기, 부산입니다. 전남은 부산보다, 전남은 부산보다 유학생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부산은 경기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적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전남은 호남권이고요. 부산은 영남권이고 수도권 경기만 많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전남은 경기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니죠. 경기는 서울에서 많은 청장년층들이 유출되어 오고 비수도권에서 경기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A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A는 B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총부양비가 작다는 건데, A는 B보다 총부양비가 큽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겠죠. 다음, 경기는 부산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물론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통근 통학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KTX 같은 거 타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경기는 훨씬 더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단원 인구 관련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만 남아 있습니다. 지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리고요. 오늘 풀었던 내용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역 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플라톤의 사상 너무 중요한 거 공부했었습니다. 플라톤, 그렇죠. 우리가 이데아론도 같이 공부했었고요. 또 그가 덕에 대한 어떤 입장을 펼쳤으며 그걸 바탕으로 이상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 개진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플라톤의 또 제자였던,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에 소피스트들까지 해서 이런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서양 철학은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아주 굉장히 난도 있게,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하고 있는 파트라서 공부할 내용 많아요. 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한 단계 한 단계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하나 아주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이론들 다시 한번 우리 자료를 좀 천천히 보면서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집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일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네. 얘들아, 잘 보자. 플라톤은 머리, 가슴, 배, 신체도 세 부분으로 구분했고요. 각각과 매칭되는 영혼도 옳지 해봐. 이제 나와야 돼. 이성, 기계, 욕구 잘했어.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세 영혼의 부분과 연관되는 덕도 얘기했어. 해볼까? 옳지. 지혜, 용기, 절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였어. 앞글자 따서 지용절정, 지용절정, 사주덕, 앞으로 후배들, 서양 철학의 많은 후배들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 덕과 같이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세 계층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영혼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국가도 세 계층으로 나눠진다. 자, 제일 처음 생각해봐, 얘들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지, 통치자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통치자 계층. 자, 기계. 기억나니, 얘들아? 용기. 이런 덕과 연결되는 계층 누가 있었어? 옳지. 방위자 있었습니다. 군인을 생각하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지, 욕구 절제하면서 열심히 생산에 힘써야 하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계층, 좋아, 생산자 계층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봐. 이 중에서 다스리는 계층은 통치자야. 통치자가 방위자와 생산자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쌤, 그럼 누가 통치자가 되고 어떻게 이게 계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지, 얘들아. 봐봐. 플라톤은요, 내가 나 통치자 하고 싶어요. 난 생산자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개인이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각자가 타고나는 그 성향과 소질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건데, 각자가 타고나는 성향과 소질,

거기에 플러스 교육과 훈련이 더해져서 계층이 나눠진다고 보았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제시했어. 아가가 태어나면 국가가 다 같이 공동 양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소질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를 기릅니다. 한 10대쯤 됐을 때 1차 테스트를 해서 생산자 계층을 거르는 거야. 자, 10대 때 1차 테스트를 통해서 생산자 계층이 될 사람들을 거르고요. 자, 나머지 요 두, 통치자와 방위자가 될수 있는 계층을 우리 뭐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수호자 계층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다시 20대, 30대, 40대 오랜 경험, 실무적인 경험도 하고 교육과 훈련을 더 받은 다음에 4, 50대쯤 돼서 다시 2차 테스트를 해서 수호자 안에서 다시 누구를, 그렇죠, 통치자를 이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층이 정해지면 어때? 자기 계층의 일에만 종사하는 거야. 따라서 그일한 가지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서 생기고 이것이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정의까지 사주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향상 장인이거나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전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해서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동시에 겸임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교환 안 되고요. 겸임 안 돼, 겸직 안 돼. 나 통치자랑 생산자 동시에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겸직 안 되고요. 교환도 안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역할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맞지만, 역할 분담을 강조한 건 맞지만, 역할 선택 안 돼. 역할 교환 안 돼. 역할 겸직, 겸임 안 돼. 맨날 나와. 맨날 나오니까 여러분 문 완전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빛을 제공하는 것을 수호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네. 모든 것에 빛을 제공하는 것, 태양 떠올려 보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이 선의 이데아를 수호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 즉 통치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음 자체를 일단 보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즉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 좋음의 자체를 본으로 삼아서 나라와 개개인들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서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서, 아,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갈때 올바름,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 아,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톤의 묵직한 사상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원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이런 플라톤의, 그렇지, 정말 유명한 또 제자가 한명 있었죠. 플라톤의 직계 제자,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입장을 막 충실하게 계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스승이 하는 이런 말에 사사건건, 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거 너무 투머치인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록 같은 거 보면 이런 말도 썰도 전해져요. 후반부에는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크게 다투고 나서 플라톤이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뛰쳐나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따로 이제 자신의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뭐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고방식, 플라톤의 주장을 굉장히 어때? 매섭게 비판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구도지, 그치? 여러분 공부할 때, 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부분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또 어떤 식으로 또 비판할 부분을 비판했는지 이런 부분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다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이데아를 중시했던 이제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 세상은요,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세계입니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제시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현실 세계는 얘들아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한 요 부분은요 전혀 외우지 않아도 돼. 외울 필요가 없고 편하게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현실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실체는 원리와 재료로 구성된다고 보았어요. 원리를 형상, 뭐 재료를 진료 이렇게 봤는데 전혀 외우지 않아도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재료가 변하는 거잖아. 근데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하나라고 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 안에 불변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봤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안에도 불변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원리, 형상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 문장은 플라톤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사상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스승인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대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적인 관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 즉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승인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 속에 다 존재한다. 얘들아, 현실 세계 안에 많은 무수히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봐, 좋은 사람, 또 뭐 좋은 스마트폰, 좋은 자동차, 뭐 좋은 집, 뭐 다양한 좋음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좋은 것들 속에 좋음은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 자체, 즉 보편적인 어떤 좋음의 이데아, 이것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독립된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누구의 주장? 그렇지, 플라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좋음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상황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야.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때의 좋음과 좋은 내 친구라고 할 때 그 좋음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이런 플라톤의 입장, 보편적인 좋음 자체가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라고 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죠? 삐뽀, 삐뽀 따라서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들로부터 똑 떨어진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그렇지.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라고 봤겠죠? 모든 좋음의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좋음. 이게 뭔데?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잖아. 이런 게 이데아계에 똑 떨어져서 존재한다? 아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존재하지 않는다? 얘들아, 잘 봐봐. 쌤이 방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음은 변화하는 상황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친구들 중에 혹시 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랑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들과 같은 상대주의자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좋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의 좋은 것들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고 그것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잘 보세요. 삐뽀, 삐뽀. 지금 초반부터 어려운 거 막 나온다. 좋음과 나쁨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해버리면 이거 소피스트들이 돼버리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 자체는 존재하고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좋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랑 똑 떨어진 이데아계의 좋음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속에 그 좋은 사물들 속에 이미 다 내재해 있다라고 보는 현실주의적인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론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원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음은 존재가 이야기되는 방식만큼이나 많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된다. 신과 지성이 좋다. 혹은 뭐 탁월성이 좋다. 혹은 적당량이 좋다. 혹은 뭐 무엇에 대해 유용하다. 혹은 뭐 적절한 시기를 이야기할 때처럼 적절한 거처를 이야기할 때처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 즉 좋음의 이데아로서 이데아계에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하나의 같은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무엇 자체, 즉 이데아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좋음 자체나 현실 세계의 좋음 역시 좋음이라는 것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론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공부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좀 더 궁금하죠? 한번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그것을 하게끔 하는 나름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 세상에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고 본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마찬가지야. 인간의 모든 행동도 다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쭉 인사 공부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자료 같은 걸 읽다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용돼요. 이렇게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뭐라고 불러?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인간의 모든 행위도 다 나름의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다? 너무 중요해. 바로 선이다라고 보았어요. 자, 선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뭐야? 굿이야, 굿. 좋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양 철학에서 나오면, 아, 이거 좋음이구나, 굿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쉽게 얘기해보자. 진짜 현실적인 사상가라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에 나름 다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야? 다 좋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 누구도 그냥 더 나빠지려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다 들어보면은 나름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 결국 무엇이야? 그렇지. 선. 즉, 좋음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너네 이렇게 왜 아무도 너희들에게 강제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서양 철학을 보라쌤이랑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인간까지 찾아들으면서 왜 공부하니? 너희들의 행위에도 뭐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지. 그럼 너희들이 보라쌤이랑 인강을 들으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좋음은 뭐니? 아, 저 그렇게 해서 윤사 점수 좀잘 받고 싶어요. 좋아. 그런데 윤사 점수를 잘 받는 것, 그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지. 보다 더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지. 너희들 왜 점수를 잘 받고 싶은데? 아, 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끝이 아니지. 더 올라갈 수 있지. 아, 저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아, 저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목적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즉 목적인 좋음, 그 선, 그걸 보다 더 상위의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마지막 목적, 궁극적인 최종적인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 그건 뭐니? 쌤, 그래요. 저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듣는 거예요. 그치. 결국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 행복하고 싶어서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해봐. 쫄지 마. 너무 잘하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모든 행동에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야? 선, 좋음이야. 그런데 그러한 선, 그러한 목적은 보다 더 상위의 목적,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을 위해서 추구가 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파이널, 가장 궁극적인 목적, 즉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최고의 좋음, 무엇이 존재해? 그렇지, 최고의 선이 존재하지. 따라서 그 최고의 선, 최고의 좋음이, 최고의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는 보았다는 거야? 행복이라고 보았다는 거야. 그럼 넌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답을 할수 없어. 왜냐하면 행복은 이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선, 최고의 좋음, 최고의 목적이니까 행복은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되지 않는 유일한 목적이야. 다시 해봐. 자, 인간이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 좋음, 선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치? 윤사 공부하는 재미도 느끼고 그렇지만 그 좋음들, 그 선들은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선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야? 행복이라는 거야. 이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목적, 최고의 무엇이라는 거야. 최고의 좋음이다. 최고의 좋음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진짜 현실적이잖아, 얘들아. 아,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고개가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종적인 목적, 가장 최고의 선, 최고의 좋음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가장 완벽하고요. 자족적이야. 스스로 만족해. 그러니까 더 이상 상위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정도로, 아,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유일한 것이야. 행복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되는 유일한 좋음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좋음에는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 좋음들의 가치가 모두 동등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아까 봤잖아. 이 좋음과 이 좋음은 가치가 동등한 건 아니야.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음들의 가치가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단,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좋음은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데? 그래, 그게 바로 행복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적 위계, 목적적 레벨의 가장 최정점이고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 그 행복은 오직 어떤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해? 국가 속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국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봤어.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국가를 모든 공동체 중에 최고의 공동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목적은 행복으로 일치한다. 한 개인의 최고의 좋음도 행복이고요.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도 행복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절대로 국가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놓치거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에게 펼쳐주었어요. 아까부터 선생님이 인간 행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즉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행복이 뭔데요? 나와야지. 자,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언어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해서 듣게 될 말은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한번 물어보셨다고 생각해봐. 행복이 뭔가 하고 탁 옆구리를 덕 치면서 물어봤어? 나와야 돼. 잠자다가도 갑자기 옆구리를 덕 치면서 행복이 뭔지 얘기해보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보면 나와야 돼. 행복은 무엇에 따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야. 지금 뜬금없어. 갑자기 쌤이 막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외치고 있어서 뭔 소리야,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자아를 내려놓고 쌤이 이렇게까지 또 열내는 거는 진짜 찐이기 때문인지 이번 시간에 이거 외워야 돼.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제가 외워야 돼라는 말 잘 안 하는 거 알지? 했어요? 이건 진짜 이 시간에 끝내야 돼? 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자칩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너튜브 보고 넷플 이런 거 보고 이거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최고선인 행복은 뭐냐? 옆구리 덕, 그렇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야. 쌤,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덕이 나왔네요? 한마디로 덕을 갖추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겠네요? 맞아. 쌤, 이거요. 전전 시간에 소크라테스 공부할 때요. 지덕복합일설 얘기했잖아요. 덕을 갖춰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 지덕복합일설. 오, 선생님 이거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지금 오늘 촉 너무 좋아. 잘 보자. 덕을 갖추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다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이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쌤, 전 아까부터요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왜 감자칩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너튜브 보는 게 왜 행복이 아니에요? 왜 행복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과 같은 그런 난해한 정의를 갖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거야, 얘들아. 생각보다 설득력 있거든. 한번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뜨그덕, 뜨그덕, 뜨그덕, 힝! 말 한마디가 있어. 말 한마디가 있어. 말은 언제 행복할까? 달릴 때.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달릴 때 제일 행복하겠지? 새는? 그치? 막 푸르른 창공을 막 날아오를 때. 그때 제일 새답잖아. 말은 가장 달릴 때 말답잖아. 얘들아, 쇳덩굴이 언제 제일 행복해? 쇳덩굴 막 굴릴 때. 개미핥기는. 개미를 막 핥을 때. 아, 그 존재의 고유한 기능을 가장 멋지게 탁월하게 발휘할 때 행복하지. 그치? 그럼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 인간의 그 고유한 기능. 그게 뭐지?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막 개미를 핥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뭐야? 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이성이네요, 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옳지. 이거 나와야 돼. 이성을 발휘할 때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거군요. 얘들아, 잘 보자. 아, 결국은 무엇이야? 그렇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탁월하게 발휘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야.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어떻게 탁월하게, 엑설런트하게 발휘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이런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 동양의 어떤 문화권에 익숙했기 때문에 덕 하면 인의 예지 사덕 막 이런 거 떠올라, 그치? 그리고 우리가 도가까지 윤사공범에서 배웠으니까 선생님 저 도가의 덕도 알아요. 무지, 무욕, 겸허, 부쟁 이런 정도의 덕이 떠오르는데 사고방식의 차이야.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봤다는 거야? 고유한 기능을 엑설런트하게 발휘하면 그게 덕이라고 봤어.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옆구리 덕치면서 물어봐. 행복이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구나. 그러면 알겠다. 오늘 수업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덕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그러지. 바로 그거야. 자,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좋음. 가장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잖아. 근데 행복이 뭐라고? 그래.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잖아. 덕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건안 돼. 덕에 따라서 영혼이 활동해야 돼. 그 덕을 발휘하고 활동해야 돼. 다시.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정신의 활동이야. 활동, 활동, 활동. 자, 여기다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 그냥 덕을 소유만 하고 있는 건 행복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발휘해야 돼. 이 덕을 발휘해야 돼. 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덕을 반드시 발휘해야지 그것이 행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덕이 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천천히 다시 한번 덕이 뭔지 한번 떠올려보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덕을 뭐라고 규정했다고? 그래, 고유한 기능. 그걸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라고 했잖아. 근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뭐였지? 이성이잖아. 아, 그러니까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덕을요, 탁월성 혹은 탁월함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마.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얘들아, 쌤, 근데요, 제가 이제 꼼수체크 자료를 딱 보니까요, 지금 여기 이미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막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 대부분 어려웠는데, 이거 어렵죠? 조금 어려워, 조금. 조금 어려운데, 쫄 정도는 아니에요. 쫄 정도 아니야. 쫄지 마. 지금 너무 잘했어, 얘들아. 성리학의 심성론, 우리 다 했잖아. 너무 잘했잖아. 플라톤, 영혼 3분설, 다 배웠잖아. 쫄거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렇지, 덕에 대한 관점, 알수 있어. 하다 보면 그리고 알게 돼. 생각보다 재밌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가 그냥 변별력이 엄청 높은 문항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단디 차리고 그치? 눈 땡그랗게 뜨고 딱 20분 집중해서 내 걸로 가져간다.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노 내 것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요. 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영혼부터 출발해.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잖아. 그렇게 해서 영혼부터 봐야 되겠다. 지난 시간 플라톤은 영혼 3분설을 이야기하면서 이성, 기계, 욕구, 이성이 지배하는 부분, 기계와 욕구가 지배받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크게 둘로 나눴어. 어렵지 않다. 첫 번째, 지시를 내리는 부분, 명령을 내리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시 내리는 부분과 지시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야. 쌤, 어렵지 않는데요? 지시를 하는 부분, 이거 또 나왔네. 이성이죠? 맞아. 자, 지시를 내리는 부분은 바로 이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반면에 이성이 내리는 그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 그런 덕은 우리 어떤 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의 덕이니까 그런 덕은 굉장히 지적인 덕이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인 덕 혹은 지성적인 덕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자,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보자.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 이거는 이성적인 부분, 즉 지시를 내리는 부분과 관련되는 덕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감정.

또는 욕구에 해당하겠죠? 이런 감정 또는 욕구와 같이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덕은요? 아, 품성적인 덕이라고 할수 있겠다. 자, 생각해봐. 내 감정 또는 욕구를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품성적 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품성적인 덕은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 도덕적인 실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도덕적 덕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보통은 얘들아 잘 봐봐.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혹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여기 순서 바꾸는 게 좋겠다. 자, 선생님 요 위에 거를요. 매칭하기 위해서 품성적인 덕이니까 이걸 지성적인 덕으로 바꿀게요. 용어가 같이 매칭되면 좋으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덕을, 그렇죠, 지적인 덕.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좋아요. 같은 표현이요. 자, 그런데 보통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 몇해 전에 평가원에서 품성적인 덕을 도덕적 덕이라고도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들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자. 먼저. 지시하는 부분인, 이성적인 부분인 영혼과 관련되는 덕, 즉, 지성적인 덕을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지? 영혼의 어떤 부분? 그렇죠.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덕. 그러한 탁월함입니다. 쌤, 이거 지성적이고 지적인 거잖아요. 지혜네, 지혜. 맞아, 얘들아. 너무 잘했어. 자,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덕인 지성적인 덕은, 그래서 이름이 다 끝에가 뭐로 끝나? 지혜로 끝나. 지혜인 거야, 결론은 지혜예요. 얘들아, 그런데 이런 지혜는 몇 종류가 있다는 거야?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어. 무슨 덕과, 좋아요, 철학적인 지혜와 어떤, 그렇지, 실천적인 지혜, 이렇게 둘로 지혜를 이야기했구나. 얘들아, 이런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될까? 그래,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후천적인 덕이야. 다시 해봐. 쫄거 없어. 지금 하나하나 너무 잘하고 있어. 영혼, 지시하는 부분과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눴지? 지시하는 부분이 이성이야. 이성과 관계되는 덕을, 그렇죠, 지성적 덕, 지적인 덕이라고 할수 있고, 결국 다 지혜야. 지혜는, 그렇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어. 둘다 너무 중요해. 둘다 너무 중요해. 먼저 우리 철학적 지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철학적 지혜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왜냐하면, 일단 앞에 이미 철학이 붙었잖아. 아, 뭔가 이렇게 고귀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 이 철학적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냐면, 신, 자연,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 그런 것들을 관조하는 그런 지혜거든. 아, 이런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지혜다라고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 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철학적 지혜는 모든 덕들 중에서 어떤 덕일까? 그렇지, 최고의 덕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덕을 공부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덕은 무엇이야?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자연, 신, 진리 이런 것들을 관조하는 철학적 지혜. 이것이 바로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했어. 기억나니? 지금 우리 덕왜 공부하고 있지? 행복.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덕으로 왔잖아.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얘들아, 그럼 이러한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어때? 우리는 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덕 중에 최고의 덕이 철학적 지혜잖아. 아.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어떤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걸까? 그렇지. 최고의 행복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구나. 와, 행복 중에서도 또더 최고의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최고의 덕인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지성적 덕인 우리 실천적 지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천적 지혜도 너무너무 중요해. 앞에 두 글자 뭐가 붙었어? 그렇지. 실천이 붙었지. 자, 실천이 붙었으니까 뭔가 어떤 현실 세계, 내가 뭔가 실천하고 도덕 생활을 하는 것에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알수 있어요. 자, 이런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음에 대해서 잘 숙고하고 숙고하고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혜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치, 도덕적인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자, 두 가지 일단 다 너무너무 중요한 무슨 덕이었어? 좋아요. 지혜, 즉 지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성적인 덕은 선에 대한 숙고와 진리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진리에 대해서 관조한다? 이거 뭔데? 아, 여기 있는 거는 철학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앞에 있는 선에 대해서 숙고한다? 선에 대해서 숙고하는 건 뭐야? 아까 이 선이 바로 좋음이었잖아. 그러니까, 선을 숙고하는 거? 선을 분별하는 거? 아, 요 앞에 있는 표현이 실천적 지혜에 대한 표현이 되겠다. 쫄지 말자. 천천히 보는 거야. 아, 지성적 덕에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감정 또는 욕구 부분과 관련된 그런 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런 덕을 뭐라고 불렀어? 품성적인 덕이다, 도덕적인 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감정 또는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 즉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바빠. 인간의 욕구적 부분에만 관련된 덕이 있다. 맞아, 틀려. 다시 해볼까? 인간의 욕구적 부분에만 관련된 덕이 있다. 맞아. 맞는 진술이야. 자, 감정 또는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아,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요 부분. 아,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 부분을 욕구적 부분이라고도 출제가 이루어진 적 있었기 때문에, 요런 워딩으로도 친구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쌤, 어떤 것이 과연 이런 품성적 덕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요. 자, 궁금하죠? 살펴볼게요.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이 다 품성적 덕이래. 우리 얘들아, 쫄거 없다. 바로 직전 시간까지 누구 배웠어? 그래, 플라톤 배웠잖아. 플라톤에 뭐 배웠어? 그래, 여러 가지 덕론 이런 거 배웠지. 플라톤이 중시했던 사주덕 배웠는데 우리 앞 글자 따서 해볼까? 지용절정. 쌤, 저는 입에서 안 나왔어요. 괜찮아. 지금 다시 하면 돼. 자, 세번 외쳐봐. 지용절정, 지용절정, 지용절정, 지, 지혜, 용. 옳지, 용기, 절, 절제. 이세 개가 조화를 이룬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 정, 정의까지를 배웠어? 그런데, 지혜는 뭐야? 지혜는 이미 지성적 덕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용기, 뭐 절제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되잖아. 용기, 절제, 뭐 온화 이런 것들은 다그 사람의 캐릭터, 성품, 품성이잖아. 아, 품성적 덕이라고 할수 있겠다. 생각해봐. 용기라고 하는 건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드러내는 거랑 관련되는 거잖아. 절제, 이건 어때? 아, 그 욕구. 그 욕구를 어떻게 조절해서 드러내는 것과 드러냈느냐와 관련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이 다 품성적인 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용기, 절제, 온화, 이런 품성적인 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 놀라운 공통점을 찾아냈어. 봐봐.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그렇지, 바로 중용의 상태라고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거 쫄거 없어. 내 걸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용기 생각해 보자. 용기. 자, 용기는 중용의 상태야. 만약에 너무 과도해. 플러스라고 선생님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냥 한글로 바꿀게요. 과도해. 너무 투머치야. 혹은 어때? 너무 부족해. 이렇게 양 극단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 지금 계속 나오네. 100층짜리 건물에서 63빌딩 이런 데서 막 안전장치 안 하고 나는 용감하다고 뛰어내리는 이런 사람은 너무 투머치지. 그런 사람 용감한 거 아니지? 용기 아니라고 했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만용을 부리고 무모한 센 척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만용, 무모함, 이것에 불과해. 이번에 용기가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지? 아, 그런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용기는 뭐야? 만용이거나 무모하지 않고 비겁하지도 않은, 중용이네. 중용이네. 얘들아, 절제도 생각해볼까? 절제. 절제가 너무 심해. 그럼 뭐가 되지? 아, 인색해져.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아, 너무 그냥 인색하고 막 짠돌이가 돼. 그치? 막. 얘들아, 근데 절제가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사치하거나 낭비하게 되겠다. 아, 그러니까, 아, 결국 절제도 어때? 아, 중용이네.
결국은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상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품성적인 덕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건 역시 그냥 타고나는 건 아니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실천하는 거야.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용기를 실천하면 되는 거야. 한번 실천하면 안 되죠?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돼.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그게 나의 습관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감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복적인 실천, 즉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무엇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돼? 그렇죠.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네요. 아, 이러한 품성적인 덕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올바른 행위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걸잘 봐봐. 이 중용은 무조건 중간이니까 가운데.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높이야. 나 이제부터 중용을 배웠으니까 나 항상 정말 산술적으로 딱 가운데로만 나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보라쌤이 나 중용 배운 그런 엄마야.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배운 그런 엄마니까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중용 1부터 10까지 중에 딱 5로만 감정과 욕구를 세팅해서 항상 5로만 반응한다고 생각해보자. 너 친구의 물건을 훔쳐왔니? 그러면 안 된단다. 혹은 너 지금 실수로 컵을 깨뜨렸구나. 아프지 않았니? 이렇게 딱 5로만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중용일까? 당연히 아니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 그럼 중용은 뭘까? 그렇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하는 거야. 마땅할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대하는 거야. 아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에는 어때? 단호하게, 무섭게 바로잡아주는 게 엄마의 온화일 수 있어. 또, 아이가 실수로 유리컵을 깨트렸을 때는, 그렇지? 너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어떻게? 다음부터 좀 조심해라.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엄마의 온화일 수 있는 거야. 온화라고 하는 중용이, 혹은 용기나 절제 같은 이런 중용이,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항상 산술적인 평균값은 아니라는 거지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려서 그것에 따라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쌤, 근데요. 매 상황마다 그런 적절함과 마땅함을 어떻게 헤아려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그래서 잘 봐봐. 이런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삐뽀, 무엇이 필요해? 그렇지.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기억나니? 실천적 지혜는 조음, 즉 선을 헤아리는 거라고 했죠? 과도함과 부족함, 이것은 둘다 악덕이야. 반면에 어때? 이러한 중용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야? 이게 바로 덕, 이게 바로 조음이야. 이게 바로 선이야. 그런데 그 선, 그 조음, 그 중용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천적 지혜잖아. 아하, 쌤 알겠어요. 실천적 지혜의 역할은 결국은 중용, 그 중용에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려 주는 데 있었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따라서 잘 봐봐.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 반드시 품성적인 덕을 갖추게 되는 거야.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아, 다시 해봐. 너무 중요해. 실천적인 지혜,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가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정제된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천적인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주는 덕이다. 일단 보자. 실천적인 지혜 중요하다고 했어. 왜? 이것이 중용의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려주는 덕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실천적인 지혜 자체는 끝에가 지혜로 끝나잖아. 요 자체는 그럼 어떤 덕일까? 그렇지. 실천적 지혜 자체는 지성적인 덕이야. 다시 해봐. 중용이라고 하는 건 품성적인 덕이었지. 품성적인 덕의 상태야.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품성적인 그 덕의 상태인 중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하지만 실천적인 지혜 자체는 품성적인 덕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에 뭐야? 지성적인 덕이야.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외우겠니? 안 외워져.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야지 꼬여있는 오답선지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쫄지 마. 천천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지혜. 이것은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 조음을 분별해주는 것.
좋은 분별력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다. 이런 실천적인 지혜는 품성적인 덕을 동반한다. 맞지? 왜냐하면 실천적인 지혜가 품성적인 덕의 그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 주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품성적인 덕을 갖추게 돼. 거꾸로 역도 성립해. 품성적인 덕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실천적인 지혜가 품성적인 덕을 동반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지혜는 그 자체가 덕이잖아. 어떤 덕? 그래, 지성적인 덕이었죠. 다 우리 수능 6모 9모 평가원에서 다 출제했던 그런 워딩들이야. 해석할 수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실천적인 지혜를 갖추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가진 것이 맞지. 실천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모든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얘들아, 여기 용기라고 나왔는데, 용기, 절제, 온화. 아무거나 바꿔도 되지. 결국은 품성적인 덕이라는 게 중요해. 품성적인 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주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영혼 중에서 감정과 같은 비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영혼 중에서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 감정 또는 욕구 이런 것이 있었지? 감정과 같은 비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덕을 발휘할 수 있지. 그런 덕이 뭐였어?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품성적인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하지? 계속 똑같은 얘기 무한 반복이야. 품성적인 덕은 어때? 중용의 상태였고 그 중용의 마땅함을 헤아려주고 적절함을 헤아려주는 실천적인 지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품성적인 덕이 있는 곳에는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얘들아, 봐봐. 우리 아까 품성적인 덕.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어?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 반대, 즉 품성적인 덕의 반대인 악덕도 행위에 의한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보자. 자, 우리 앞서서 여기 기억나니?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로서 좋아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는데 둘 다다. 후천적으로 무엇되는 것이었어? 형성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 그렇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둘 다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어떻게 형성돼?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품성적인 덕은 반복적인 실천, 즉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중용 다시 한번 찬찬히 봐봐. 자, 중용은 품성적인 덕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었는데 이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중간 상태야. 하지만 산술적인 중간은 아니라고 했어.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고 했어. 어떤 상태야?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마땅한 상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그 자체로 나쁜 행동, 여기에는 중용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쟤도 되게 맞는 말이다. 얘들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의 예를 질투라고 할수 있고요.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의 예를 절도라고 할수 있어. 원래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나 행동에 성립하는 건데,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나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 중용이 없지. 나 오늘 엄청 중용에 맞게 질투했어. 나 오늘 중용에 맞게 남의 물건 훔쳤어. 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없기 때문에, 아,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에서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잘못된 진술이야.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서 중용에 따라야 한다.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야. 왜?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 덕스러운 행동을 직접 반복적으로 실천해 보아야 하고요. 이런 실천 의지를 길러서 실천적 지혜의 지위에 따른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화해야지 품성적인 덕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왜 들렸어? 그래, 시기, 질투와 같이 그 자체로 악한 감정에는 중용의 상태가 성립하지 않아. 실천적인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품성적인 덕이다? 아니지. 왜? 중용 자체가요,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서 헤아려지고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지혜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중용도 성립할 수 없어요.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아니지. 왜? 반드시 이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성? 좋아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개발된 덕이다. 그렇죠.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개발된 덕, 즉 품성적인 덕의 속성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이 많아서 친구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너무 중요했어. 너무 잘했어. 형광펜 드시고 수능 특강 미출침에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까지 와도 시간 안에 풀기는 꽤 만만치 않은 이 고난도 문제들이 표 문제 이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애써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15번,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리고 1번부터 쭉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15번 문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면 뭐지? 사회보험입니다.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해요. 공공부조네. 그렇지. 그리고 A, B 수급자와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래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B 수급자 대비 A의 수급자의 상대적인 크기라든가 또는 A 수급자 수 대비 A, B 중복 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큰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A의 수급자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즉, A의 수급자 비율,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가 지역이 40%고 나 지역이 50%고 전체가 46%이다. 자, 이게 바로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고 전체의 비율이 나와 있으면 각각의 집단의 크기, 다시 말하면 가 지역과 나 지역의 크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식은 정말 많이 나왔던 형식입니다.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즉, 가 지역의 A의 수급자 비율이 40%다. 나 지역에 A의 수급자 비율이 50%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뭐 가령 가가 수학 점수가 40점이에요. 영어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얼마겠어요? 45점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4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치. 수학하고 영어 한 과목 한 과목이면 정 가운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평균이 나오게 되지만 뭔가 다른 과목에 예, 즉 45점보다 높은 어떤 다른 과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 네. 이게 너무 크게 돼 있네. 가 지역을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 나올 때마다 하게 되네요. 예. 가 지역의 인구를 X명이라고 하고 나 지역의 인구를 Y명이라고 한다면 네. X명의 40%가 A의 수급자잖아. 그렇죠? 그냥 40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명의 50%가 사실 0.5Y라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요. 이 나라 46% X 플러스 Y 각국 전체의 46%잖아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이 6X고요. 이렇게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4Y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거를 막 계산하거나 제가 그냥 예 그러면 2Y는 3X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둘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3대 2로 다시 말하면 Y가 X보다 예 X가 3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대 2다. 그러면 Y를 600명이라고 하면 X가 400명이구나. 이렇게 뭐 맞춰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걸 사실은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요. 간격을 놓고 여기는 6칸, 여긴 4칸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6칸, 4칸. 그래서 그대로

실제로 3대 2 또는 400대 6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더 쉽죠? 네, 이제 완전 공식처럼. 그래서 가 지역을 400명이라고 한다면, 가 지역이 400명이라고 한다면, 나 지역은 600명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000명이지. 이렇게 해서 전체 집단의 크기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 지역, 나 지역의 AB 수급자의 수를 그리고 비율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그리고 A가 뭐였냐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래서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나온 것처럼 40%, 50%, 전체 얼마? 네, 46%. 우리 집단의 크기 구했기 때문에 얼마로 구했냐면 여기 가 지역이 400명, 그다음에 600명, 그다음에 1000명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가 A의 수급자 수와 B 수급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니까 우리도 수로 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 40%니까 160명, 그다음에 300명, 그래 두개더 하니까 460명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로 구해 놨다. 네. 이게 A의 수잖아요. 그다음에 B를 가볼까요? B가 뭐냐면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 사실은 여기에 비율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0%, 90%, 82% 둘의 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30%가, 아, 공공부조구나. 그 다음에 40%가, 예, 나 지역의 공공부조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6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6%가, 예, 전체의 공공부조의 비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제 숫자도 찾아지죠? 숫자 해볼게요. 400에 30%, 120. 그 다음에 64, 24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360.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구해진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여기 상대적인 크기는 여기. 상대적인 크기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120분의 160은 결국 3분의 4잖아. 그치? 그래서 무엇을 놓고, 먼저 얘를 놓고 푸셔도 되고, 160일 때, 아, 12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30%로 구해도 되지만, 비율로 놓고 먼저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구해? 중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중복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A의 수급자 수 대비해서 AB 중복 수급자 수의 B가 첫 번째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에 8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수급자 수 대비해서 A의 수급자가 8.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중복은 1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60분의 100 하면 8분의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나 지역은요? 나 지역은 5분의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0분의 120 하면 5분의 2 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 220이구나. 중복이 220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60분의 220 하면 네, 23분의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 구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아, 여기 있습니다. 선지 있어요.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 지역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은 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율로 한번 여기 중복 수급자 비율도 한번 써줄까요? 네, 400에 10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25%입니다. 그렇지? 이게 중복 수급자 비율이 되고 600에 120입니다. 그럼 5분의 1이죠. 그럼 20%가 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치. 여기 40에서 25를 빼면 예, 사회보험 A에만 해당되는 비율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네,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틀린 얘기지. 그치. 15%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나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 맞아요. 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B입니다. 역시나 B만 해당되는 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지. 어디에서? 50에서 20%를 빼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50에서 20%를 빼면, 아니죠. 50이 아니죠. 여기 40에서 비만이니까 40에서 20%를 빼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0%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A, B 어떤 제도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어떤 사람,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역부터 해볼게요. 가지역에 보시면 가지역에 A를 받는 사람 160명, B를 받는 사람 120명. 그런데 얼마? 100명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 18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은 400명 중에서 180명을 뺀 220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나 지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에 A 받는 사람 얼마? 300입니다. 그렇죠? B 받는 사람 얼마? 240이에요. 중복 받는 사람 얼마? 12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쫙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2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00에서 420 빼면 얼마? 180이죠. 네. 따라서 어떤 것도 받지 않는 사람의 수는 어디가 더 많다? 그렇지. 가지역이 많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각국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강제가입, 이건 너무 쉽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A. 그렇지. 사회보험입니다. 갑국에서라고 했어. 따라서 가나를 전체를 합한 거몇 명? 460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제도는? 그렇죠. 비제도입니다. 공공부조입니다. 전체 몇 명이에요? 여기. 360명. 더 많다. 어때? 맞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비율, 이 비율을 활용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A의 수급자 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B의 수급자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게 빠른지 여러분이 해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복습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잡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해야 되는 거지. 이제 다음입니다. 20번 문제가 되고 20번 문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갑국의 인구는 을국 인구의 3분의 2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뭐 이게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갑국과 병국 인구의 합은 을국 인구의 2배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총부양비 나와 있어. 이 총부양비 엄청 큰 힌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아래에 총부양비를 보면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합친 거거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를 부양하죠. 총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하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나온 값이 지금 150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네. 이거 지워지고, 얘네 둘이 얼마야? 150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상대적인 크기가 15세에서 64세 인구랑 나머지 두 개를 합한 게 100대 150이야. 다시 말하면 2대 3이야. 100%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40이면 얘가 60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해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갑을 병국이 모두 다 총부양비가 15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면 된다? 여기서 준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40%라고 잡고 풀면 됩니다. 예. 일단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지워보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할 거고, 네, 갑, 을, 병국 이렇게 하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또 올려야 되나? 네. 해볼게. 갑국, 을국, 병국.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어? 아, 다 여기가 40, 40, 40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한 거야. 이제 뭐 구하면 돼? 여기 보면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쉽지? 10, 48.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5,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0% 우리 비율로 잡았으니까, 나머지 0에서 14세 인구, 네. 아, 50%겠구나. 여기는요, 12%겠구나. 여기는 얼마? 25%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보를 줬어? 지금 우리는 비율만 구했지만 쭉 해서 비율만 구했지만 이제 각을 병국의 이 크기 전체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수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갑국 인구는 을국 인구의 3분의 2다라고 했어요. 즉 을국을 150이라고 하면 갑국이 100명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50, 40, 30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을국은요? 네, 여기 18, 그렇지. 150에 12%니까. 150에 40%면 60, 7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국과 병국 인구의 합은 을국 인구의 두 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국 인구의 두 배가 되려면 여기, 병국 인구는 200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50명이고, 80명이고, 70명이에요. 어때? 다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앞에 1회부터 해서 나왔던 문제들에 비하면 얘가 쉽다. 예. 이제 선지 한번 해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볼게. 네. 첫 번째,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요. 올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올려볼게. 예, 잘 보이죠? 첫 번째, 노년부양비는 을국이 갑국의 6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노년부양비 한번 구해볼까? 노년부양비 어떻게 구해? 그렇지.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즉, 40분의, 을국, 얼마야? 40분의 12입니다. 아니, 12가 아니죠. 노년이니까 65세, 48이죠. 예, 곱하기 100. 예, 곱하기 100. 이게 을국. 그 다음에 갑국은요? 노년부양비입니다. 이게 공식을요, 자꾸 풀다 보면 앞에 위에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야.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얼마? 4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6배가 돼요? 예. 네. 이거 사실 여기만 판단하면 되지. 왜냐면 다른 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쵸? 6배가 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120하고 나오게 되고, 그쵸? 여기 얼마냐면 4분의 1을 곱하기 100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6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지. 계산 안 해봐도 되겠지?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봐도 된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을국이 갑국의 20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냥 정답 1번하고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해? 이한 사회가 얼마나 나이 들었느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을국. 그래서 12분의 48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네, 여기. 12분의 48.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갑국은요,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50분의 1이 아니라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400이네. 그치? 여기는 얼마가 돼? 20이네. 그쵸? 그러면, 맞네. 20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맞는 얘기가 되고. 사실 진짜 문제 풀 때는 1번이 확실하게 틀리면 다음 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긴 하지만. 이제 다음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소년 부양비는 병국이 을국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병국, 을국.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40분의 12하고 40분의 25하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똑같잖아. 40분의 25고, 40분의 12야. 뭐, 곱하기 100인데, 다른 거다 똑같으니까 여기 숫자만 비교해보면 되잖아. 두배 넘네.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배 넘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까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 줄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번째 가볼게요.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병국의 유소년 인구랑 같다. 그래요? 예, 그쵸. 병국의 유소년 인구랑 갑국의 유소년 인구 수가 5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 다 처음에 애초에 구했습니다. 40. 40, 40으로 같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는 두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회차 정도에 오면 정말 자연스럽게 풀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1번 문제 갈까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지요. 일반적인 특징, 기역과 리을에 각각 써볼까? 첫 번째 하면 지구상의 생물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 오존층이. 그렇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렇지,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쭉 가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꼭 자연현상 2개, 설문현상 2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입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하지. 그렇지. 자연현상 확실하고 필연적이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지. 그렇지? 맞는 거야. 맞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지. 둘다 자연현상입니다. 둘다뭘 가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지. 둘다다 자연현상이야.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압축적으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가? 즉, 뭐 묻고 있는 거야?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관되게 5로 표시하라는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명하냐? 지배, 피지배 관계로 설명하는 거 뭐야? 갈등론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가? 여러분 보시면 거시적 관점이냐?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느냐? 둘다 똑같은 얘기잖아. 기능론, 갈등론에 해당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게 같은 걸 묻는 거지. 네 번째 거 나왔습니다. 상황 정의. 개인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이게 바로 상황 정의, 개인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네 번째 묻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상호 의존적이다. 각 부분은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유기적이다라고 하면 이거 기능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능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일관되게 표시한 학생을 쭉 먼저 골라보면 누구냐면 갑이에요. 예. 갑이 일관되게 고른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더라고. 예, 일관되게 고른 학생을 찾아라.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야. 그래서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갑이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5로 표시를 했다면, 자, 갑은 무슨 관점을 가졌을까요? 저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첫 번째, 세 번째 다 표시를 했어. 그 중에서 나는 갈등론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갈등론이다 라고 하는 거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가볼게요. 갑과 달리 병을 한번 볼까요?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질문에 5를 했다. 병은 상징적 상호, 아니, 을과 달리 병은. 이렇게 읽은 거지. 을과 달리 병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세요. 그치? 을과 달리 병만? 그렇죠. 을과 달리 병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냥 묻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일관됐는지 막 하면서 표시할 필요가 없이 해설할 때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둘다 맞고요.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과 달리 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과 달리 정은 정이에요. 갈등론에 해당하는 두 개의 질문에 5 표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만 한번 체크해 볼까?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는 세 번째 질문밖에 표시를 안 했어. 그렇잖아.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야. 그러니까 저 병이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정은 틀렸습니다. 정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에 표시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정과 달리 무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 무 해볼까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두 개에서 여기 기능론 첫 번째 것도 기능론, 세 번째 것도 기능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것도 기능론이야. 그러니까 몇개 했어? 3개 했어. 따라서 옳게 응답한 학생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이제 3번 문제를 가볼게요. 3번 문제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네. 예, 다른 거다 빈칸입니다. 예, 따라서 하나하나씩 가서 볼게. A가 관료제라고 한다면 A가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B가 탈관료제가 되고 나는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의 비중. 여러분, 중간 관리층의 비중은 어디서 높게 나타나지? 관료제.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대규모 조직이야. 피라미드형으로.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서 위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며 아래로 연결하는 중간 고리처럼. 그래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관료제에서. 그러니까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없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관료제라면 이제 바뀌었어요. B가 관료제. 그러면 A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관료제에서 높게 들어가는 특징, 여기 나타나면 되네. 그런데 재량권의 보장 정도야? 아니지. 관료제는 규약, 절차, 문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재량권의 인정 범위는 낮지.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가볼게. 가에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탈관료제는 그게 어려웠죠. 그렇죠? 워낙 대규모 조직이야. 규약과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웠다면 탈관료제는 이게 쉬워요. 그럼 그대로 A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B가 관료제가 됩니다. 그러면 관료제는 표준화, 세분화, 강조된다. 정답 3번이네요. 그렇죠? 다음입니다. 나의 경력에 따른 보상 중시 정도. 그러면 관료제네. 나가 그게 들어가면 관료제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A는 B에 비해, 아, 여러분 여기 밑줄 쫙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한다. 별표 해주시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 건 어때요? 예, 이건 공통점입니다. 관료제 조직이 언제 나타났어?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그게 정부사회로 변화되면서 안 맞아. 그래서 관료제가 아닌 다른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둘다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엄청 강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가해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뭐야? 위에서 여기서 결정하면 아래로 쫙 내리는 방식이야. 어디서 나타나겠어? 그렇지. 관료제에서 나타난다고. 가에 그게 들어가면 이 A가 관료제가 되고, 왜냐하면 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B가 탈관료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에는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 전치 현상은 어디?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목적 전치가 뭔데? 목적보다는 수단, 즉 규약 절차를 너무 강조해서 목적이 구를 전자, 굴러다녀. 그러니까 수단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야. 규약 절차를. 이게 관료제의 문제점입니다. 관료제에서 크게 나타나는 점이지.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가볼게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쫙 나왔고요. 예,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어.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뭐냐면 E와 달리 나머지 3개는 모두 C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이제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을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알수 있어야 돼. 즉 뭐냐면 위에 나타나 있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여러분 공식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의 관계를 쓰면서 우리 이렇게 썼었잖아. 예, 공식 자발 공식 이건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 얘네들 모두 다 뭐라고 했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이익사회에 포함되어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따라서 A, B, D가 모두 C에 해당한다. 이익사회겠지. 그렇지? 공동사회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동사회가 E야. 이렇게. 그리고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얘네 둘 중에 B, A, B, D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A이면서 B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그럴까요? 즉 공식 조직이면서 동시에 비공식 조직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있어.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도 있어. 그런데 공식이면서 비공식은 없어. 따라서 A, B는 공식이랑 비공식이야. 아, D가 자발적 결사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B는 D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 비공식 조직이네. 즉 B는 D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공식 조직이 A가 되겠습니다. 다 했죠? 예. 네.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족은 어디에 해당해요? 공동사회입니다. 따라서 E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되고. 회사는 어디에 해당해요? 공식이고. 맞아. 공식이야. A야. 그 다음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C야. 근데 회사? 자발적 결사체 아니죠. 그쵸? 예. 네.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맞죠? 아니라고 했네. D가 자발적 결사체. 아, 자발적 결사체 아니죠. 왜 이래.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지? 그치?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비공식 조직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지.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인 거. 따라서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B가 아니고요. C에 해당되고. 맞아요. C. 이익사회에 해당되죠? 그쵸?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됩니다. 네. 직장 내 동호회라고 나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사내 동호회지. 그치?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얘가 바로 뭐야?

공식 조직이지, 비공식. 비공식은 비공식 조직 여기 있어요. 이건 동시에 자발적 교사처에 속해요. 이게 바로 이익사에 속해요.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등학교는 C에 해당하지만 이익사에 맞아요. 학교 왜 이익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냥 이익사회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야. 맞아. 예? A? 아니에요.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관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량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독서량이 뭐냐면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고 학업 성적이 종속변인이 돼요. 그래서 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중학생에 이렇게 나와 있네. 제가 연구 주제나 이런 데 모집단이 나타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각 학년에서 60명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학년에서 60명씩이니까 180명이 됐네. 그렇죠? 예. 얘가 뭐겠어요? 표본이네, 표본. 그래서 이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설문지에 응답하게 했어. 그래서 너 독서량이 얼마나 되니? 일주일에 몇 권이니? 일주일이라니요. 한 학기에 한 권인데요? 뭐, 이렇게. 또 학업 성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A 집단에게는 하루 6개월 동안 하루에 평소보다 1시간씩 더 많이 독서를 하게 하고, B 집단은 현재대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독서량이라고 하는 독립변인을 A 집단에게 처치했지. 그쵸.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뭐라고 해요? 맞아. A 집단, B A 집단이 뭐가 되냐면 실험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B 집단은 평소대로 하겠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보니까 학업 성적 증가율이 A 집단, 독서한 애들이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문제 어렵지 않지? 이제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기억은 독립변수입니다. 니은은 종속변수예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셔서 점차점차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디귿이 모집단이고. 아니야. 어떤 지역 중학교가 모집단이 아니야. 어디가 모집단이야? 그렇지, 여기. 중학생 전체가 모집단인 거야.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은 표본 맞죠? 각 학년에서 60명씩에서 180명 표본, 이건 맞습니다. 미음을 위해서 독서량과 학업성적 어떻게 파악했다고 돼 있어? 어떻게 파악했대? 설문지에 응답해서 했대. 따라서 면접범 아니잖아요. 일일이 가서 막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 즉 질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비읍은 실험 집단, 너무 쉽네. 통제 집단, 맞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선생님 가설 수용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가설 어디 있어? 가설 여러분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처음부터 두 번째 줄까지 여러분 보세요. 가설 있어? 독서량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었다만 나와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나와 있지.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학업 성적이 높아질 거야라고 가설을 세웠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가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독서량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학업 성적이 올라갔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가설이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 모르는 거지. 그치? 알수 없답니다. 제일 중요한 선제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와의 관계야. A는 B와 달리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회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뭐지?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하위 문화도 그렇고, 반문화도 일부만 향유하잖아. 그러면 B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B가 뭐겠어? 그렇지. B는 대다수가 향유하는 거니까. 아, B가 주류 문화구나. 찾아낸 거야. 모든 C는 A에 해당한다. 끝났네.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여기다 써줄까요? 반문화 C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보게. 네. 그래서 다 썼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B와 달리 AC는 무엇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AC의 특징. 이 하위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위 문화의 특징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갑국에서 T기의 네모 문화는 A였다라고 돼 있어. A가 뭐지? 그렇지. 하위 문화였다는 거야. 하위 문화였고 동그라미 문화는 주류 문화였어. T 시기에. 그랬던 것이 T 플러스 1 시기에 가면 네모 문화는 B 문화가 됐대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주류 문화가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문화는 C가 됐대.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됐네요. 아, 이렇게 상대성이네.
이제 문제 풀어볼게. 1번. A를 향유하는 갑구 구성원들이 하위문화 향유

하면 주류 문화 비향유하지 않아요? 아니야. 어떤 지역 문화 여러분 세대 문화 향유한다고 해서 한글 안 써? 젓가락 안 써? 아니잖아. 틀린 것이고. 두 번째, C는 지배적인 문화의 반문화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끝났어. 세 번째 갈게요. 가해 AC는 하위 문화 말하는 거야.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이겁니다.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지.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는 이 하위 문화나 반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거는 모두 그래요, 모두. 주류 문화건 하위 문화건 반문화건 제가 경상도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그러면 경상도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겠지? 네. 전라도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거야. 그 하위 문화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문화를 향유해.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 문화를 가짐으로써 정체성을 가져. 이건 이게 공유 범위가 넓건 조건 마찬가지야. 이거 공통점인 거야. 모두야, 모두. 갑국에서 T기에 네모 문화는 하위 문화였고, 맞네요. 그렇지? 하위 문화였고, 여기 썼어. 예.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동그라미 문화는 뭐가 됐어? 이게 됐는데? 반문화가 됐는데? 그렇지.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회 실재론 사회 명목론 문제예요. 그냥 이거 혹시 실수하면 안 돼. 가겠습니다. 그래서 B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쉽죠? 얘가 쉽습니다. 참이라고 했고, 1점. 그러니까 맞는 얘기, 맞는 진술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부합하는 진술이면 1점이니까, 참이. 그래서 B는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B는 뭐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사회 명목론, 개인 강조하는 거, A가 사회 실재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는 실재론이에요. 실재론은.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니지. 틀렸네. 사회 실제로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야. 따라서 이거 거짓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거짓이라고 딱 말했어. 그럼 맞게 1점 되는 거지. 그치? 틀린 거야. 이게 진술이 있고, 참거짓이 있고, 점수가 있고, 막몇 단계에 걸쳐서 하니까 은근 약간 헷갈려. 은근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가해,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보다 개인 의식에서 찾는다. 이거 거짓인 진술이지. 그럼 거짓 맞게 썼어요. 그러니까 1점 딱 맞네.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이번에 0점이라고 한다면, 0점이라고 한다면, 가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사회 실제로는 강조하죠. 맞죠? 왜?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이야. 개인은 이 저항하는 게 뭔가 불가해. 거대하거든. 따라서 이게 무슨 진술? 맞는 진술이야. 그런데 거짓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0점이 나오는 거지.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리을 선지가 여기가 없다가 들어가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리을 선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기억이 1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1점. 이라고 한다면, 가에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맞아. 사회 실제로는 구조가 정해준 대로. 이거 참인 거지. 그치. 만약 여기 1점이면 이 참인 진술이 여기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1점인 거잖아. 이 참인 진술이 들어갈 수 없죠. 그쵸? 따라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신 기억 니은에 대한 여러분 여기 사회운동 하고 나왔어요. 첫 번째 사회운동은 뭐냐면 환경보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사회운동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외국에서 외국 유학을 다녀온 학자들을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 이념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타파하자. 혁명적인.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여기 혁명적인 거. 기억은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분리수거 잘하자는 게 무슨 과거로 돌아가는 건 복고적인 거죠? 그쵸? 아니죠. 틀렸고요. 니은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맞아요. 혁명적인 게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이게 분리수거에서 환경 보호하자는 게 약자 권리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 다음에 니은. 민주적인 신분제도가 타파된 사회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보기 어렵죠. 둘다 모두 분리수거 하자도 그렇고 민주적인 제도, 신분제도 타파하자가 둘다 모두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점진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있는데 니은 딱 보세요. 혁명적인 거잖아. 따라서 점진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 니은의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이야, 9번. 9번.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머튼의 아노미론 그냥 줬어. B는 낙인론,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부터 딱 살펴보면 차별적인 사회주체 이거 누구 거지? 이거 완전 중요하지. 차별적인 사회적 교 차별적인 교제래 제재가 차별 교제 이론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 누군 거냐면 낙인 이론 겁니다. 비낙인 이론 거야. 맞지? 1차적 일탈을 했어요. 누구나 가벼운 일탈 할수 있어. 그런데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낙인 이론이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낙인 이론은 지금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 이거니까.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낙인 이론은 없고요. A, C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다음,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어떤 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낙인 이론이 그렇고 차별 교제 이론이 그렇습니다. 차별, 여기 차별. 상호작용에서 배우면서. 이게 차별 교제 이론이죠? 그렇죠? 낙인 이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낙인 찍어서죠? 그다음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보거든. 따라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는 건 A입니다. 정상적인 집단과 교류해라. 누구겠어요? 이건 쉽죠. 그쵸? C, 차별 교제 이론이 되죠. 답을 한번 잘 체크했는지 해볼까? 그래서 첫 번째 건 B입니다. 병만 맞았고요. 두 번째는 A, C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 C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마지막은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값은 어떠냐면 2, 2, 3점짜리를 맞았어. 그러니까 7점 이렇게 하면 되고 을의 경우는 몇 점? 3점, 네, 2, 1점, 2점짜리. 그 다음에 병의 경우는 6점. 그 다음에 정의 경우는 3점짜리 하나 맞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정보다 을의 점수의 총합이 높다. 정보다 을의 점수의 총합이 높아요? 예, 을의 정보다 을이 아닌데 둘이 같은데 3으로 같습니다. 틀렸네요. 두 번째. 옳지 않은 것이 그냥 정답 1번이네. 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갑이다. 맞지? 맞는 진술. 정답 맞춘 개수는 누가 제일 많아? 그렇지. 병이 하나, 둘, 셋, 네 개도 맞췄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병이 마친 특징 중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거. 낙인 이론 B죠. 그렇죠? B 하나 있고 B 하나 있습니다. 두개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시된 일탈 이론의 특징 중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되는 특징은 두 개가 있다. 제시된 특징 중에서 아노미론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아노미론.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 아노미론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네. 그렇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네. 이렇게 나온 거 ABC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쉽죠. 뭐냐면 A는 상승 이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어. 나 상승해 가지고 하 됐거든? 이거잖아. 따라서 A가 뭐다? 하.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B는 하강이동의 결과로 나 떨어져가지고 상댔어. 나타날 수 없죠. 그렇죠? 따라서 B가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 제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상중하로 다시 바꿔서 그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숫자 옮겨졌다가 틀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각선은 어차피 뭐가 되냐면 하하, 상상, 중중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대각선은 뭐냐면 계층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계층이 일치하는 게몇 퍼센트냐면 8, 3, 24에다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4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한 게 얼마가 나오겠어? 56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도 해볼까요? 부모 세대 하는 다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50 나오네요. 하다 더하면 50. 여긴 다 더하니까 20 나오네. 상은 20. 그다음에 여기 다 더하면 이제 30이겠네. 그래서 20, 50, 30이야.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아, 다이아몬드 형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죠. 하가 제일 많네요. 이걸 또 하라고 썼네요. 아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C를 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쵸?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뭐냐면 상위 20이고, 중위 30이고, 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고, 자녀 세대를 보면 첫 번째 하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 더해보면 30 나오고요. 상위 20 나오고요. 중위 5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 가장 많아. 아, 자녀 세대는 요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구하면 돼? 그렇지. 여기 이동인데, 이동에는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있잖아. 그러면 상승이동부터 해볼까? 부모는 한대. 그렇지. 부모는 하예요. 한대, 상이나 중으로 갔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하자고. 그리고 부모가 중인데, 어디로 왔어? 상으로 왔어. 이 칸. 이렇게 세 개. 이게 바로 뭐야? 상승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승이동을 쫙 해보니까 상승이동이 얼마 나와? 쫙 더해보면 38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부모는 상인데 하, 중으로 떨어졌어요. 부모가 중인데 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하강이동이 되고요. 하강이동은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18이야. 더해보면 18 나오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56 하고 나오게 됩니다. 끝난 거죠. 그쵸?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세대 간 상승이동을 한 자녀 수가 38이에요. 하강이동보다 많다. 맞죠? 두 번째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구했어요. 그쵸? 부모 세대 피라미드형이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자녀 세대 각 계층 대비 하강 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하층, 그 다음에 중층. 자녀 세대 하층 대비 하강 이동. 해보면 되잖아. 예. 자녀 세대 하 어디 있어요? 자녀 세대 하 찾아볼까? 자녀 세대 하는 여기. 자녀 세대 하는 제가 이렇게 찾아놓았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자녀 세대 하. 그치? 자녀 세대 하 대비해서 하강이동 얼마야? 자녀 세대 하 대비해서 하강이동한 건 여기 6하고 여기 이거. 그치? 부모가 상이나 중이었는데 빚이 상이나 중이었는데 자기 하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자녀 세대 하가 모두 30인데요. 그중에서 12만큼 하강이동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중 가보겠습니다. 자녀 세대 중 여기 있어요. 50입니다. 맞죠? 50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50 중에서요. 하강이동한 거 어디 있어요? 애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6 이렇게 있어요.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커요? 그쵸? 큽니다. 따라서 하층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이동한 자녀와, 상승이동한 자녀와 하강이동한 자녀의 비율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디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부모가 중층, C죠. 예. 그래서 전체 얼마? 30 중에서 6만큼 하강이동했고, 30 중에서 6만큼 상승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같은 거죠. 예.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11번. 11번. 진화론과 순환론 나와 있습니다. 볼까? 운명론적 관점. 너무 잘 나오지. 운명론적인 게 뭐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살다 보면 죽게 되고, 사회가 생성해서 성장했으면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순환론이야. 따라서 B가 순환론, A가 진화론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까? 예, 옳은 것은입니다. 가에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 누구에 대한?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되니까. 진화론이 진보 발전한 곳이 어디야? 서구야. 그러니까 서구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따라서 맞다. 그 다음에 가에 미래 사회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이건 누구에 대한? 순환론에 대한 비판점입니다. 그렇지? 왜? 순환론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하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대응하기 어렵지. 그게 대한 순환론에 대한 비판점이죠. 따라서 틀렸고,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동일한 주기적 변동. 이렇게 바로 이거지.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거지. 이게 동일한 주기적 변동이죠. 어디에서? B에서. 다음,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다. 그건 진화론의 생각이죠. 따라서 A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간다. 이게 진보 발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진화론의 입장에선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그게 진보 발전이다. 그냥
맨날 나오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선지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아니죠. 모두가 아니고 어디에서 A에서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갑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복잡합니다. 예. 카드 1에서 6까지는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두 사회를 비교해서 그 비중이 높거나 큰 사회에 해당하는 사회를 판단한 두 사회를 비교해서 그 정도나 비중이 높거나 큰 사회를 해당 카드에 해당하는 사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사회가 그 정도가 높거나 큰 내용이면 해당 카드는 정보사회 카드로 보고요. 산업사회에서 크다라고 하면 정보사회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높게 해당하는 특징이면 1점, 정보사회에서 높게 해당하는 건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1부터 이렇게 해볼게. 다원화 정도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그렇지,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지. 따라서 2점짜리 카드네. 그다음에 카드 2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라고 나와서 어디서 높게 나타나?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잖아. 왜냐하면 가정과 공장, 제조업체, 산업사회는 보통 제조업 또는 회사 이런 데로 이제. 근데 정보사회 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가 가능해지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가정이 곧 일터가 되고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분리 정도는 산업사회가 높으니까 산업사회가 높으면 1점 주자라고 했지. 3번 카드에는 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카드 4번. 4번 보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 어디서 나타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죠. 산업사회 매체가 뭐예요?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정보 생산자야. 그런데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여러분도 정보 생산자가 되지. 그치?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정도는 산업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5번 카드에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정보사회지.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죠? 따라서 얘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정보사회 2점짜리 카드고요. 6번 카드에는 나가 적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점수대로 한번 해볼까? 이제 보면 1번은 2점짜리입니다. 1번은 2점짜리. 예. 됐고, 2번은 1점짜리 카드입니다. 3번은요? 3번은 가라고 써 있는 거라서 가가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서 몰라. 4번은 몇 점짜리 카드? 1점짜리 카드입니다. 네. 5번은 몇 점짜리? 2점짜리 카드입니다. 6번은 몇 점? 몰라. 나라고 써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여러분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모두 몇 점? 갑은 모두 4점입니다. 갑은 모두 4점이고요. 을하고 병은 보면 3에다가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을과 병의 점수는 같네. 왜냐면 3에다가 좀 치워서 위에 3에다가 3점에다가 가에 산업사회 특징이 들어가면 4점. 정보사회 특징이 들어가면 5점이 되는 거니까. 정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3이네. 그쵸. 그래서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3에다가 나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요약해 보면 끝납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문제 풀어볼까? 첫 번째, 가의 직업의 이질성 정도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정보사회에서. 그치? 이게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2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보다 갑의 점수가, 갑의 점수 4점, 을의 점수는 몇 점이야? 3에다가 2도. 그래서 을보다 갑의 점수가 1점 낮다. 그렇네. 두 번째, 쌍방향 매체의 활용 비중 어디서 높게 나타나? 쌍방향 매체, 인터넷, SNS, 정보사회에서 2점입니다. 그럼 병이 점수가 몇 점이 돼요? 3 플러스 5네. 5, 5네요. 갑은 몇 점? 4점. 갑의 점수보다 병의 점수가 1점 높다. 맞네. 그렇지? 다음 가서 봅니다. 나의 정보 이용의 시 공간적 제약의 정도, 정보 이용의 시 공간적 제약의 정도는 어디서 높게 나타나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는 시 공간적 제약이 완전, 그냥 내가 원할 때 접속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든. 따라서 이건 제약의 정도는 어디?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1점이에요. 그러면 정의 점수는 어떻게 되죠? 3에다가 나의 이거 들어가면 4점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건 산업사회에서 관료제 조직에서 그렇고 탈관료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 분권화된

그래서 분권화 정도는 정보사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2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없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기 봐봐. 여기에 2점이 들어가면 정은 5점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을과 병이 가에, 그렇지, 가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역시 2점이니까, 을과 병은 최대로 해도 을과 병도 5점이야. 따라서 정이 5점 맞으면 정보다 높게 맞은 사람은 없어. 정보다, 정하고 같은 을, 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따라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럼 옳지 않은 거 5번이겠네. 가에 지식과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 어디에서? 정보사에서. 그럼 2점입니다. 네. 그리고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어디에서? 산업사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관료제 1번, 1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정이에요. 정은 나의 1점짜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은 4점 받지. 그치? 오히려 을과 정이 어때요? 5점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이 아니고 을과 병이 됩니다. 을과 병이 더 높은 점수 받죠. 옳지 않은 것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단 말이야. 예, 갑은 영국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 공부를 했어요.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영화 감독의 눈에 띄어서 영화 배우 제의를 받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여서 영화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영화 배우네. 연기력이 알려지면서 캐스팅하겠다는 영화 감독들이 많아졌고요. 결국 갑이 출연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연상을 휩쓸었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섭외 1순위가 됐어요. 근데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네. 당선도 됐네요.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영화 배우 할까 고민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갑의 성취지이다. 맞아요? 그렇지. 기억과 달리, 니은이 갑의 성취지이죠. 그렇죠? 기억은 하고 싶었는데, 꿈을 가지고 싶었는데, 되진 않았잖아. 그래서, 갑의 성취지인은 영화 배우. 맞고요. 두 번째, 디귿의 경우에 주연상을 휩쓸었어. 왜? 연기를 너무 잘했나 보지.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은 역할과 다르죠. 역할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지. 그치? 역할 행동이 뭐야? 이게 실제 수행한 거지. 그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보상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 역할, 행동,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죠. 따라서 맞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장에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어. 그건 영화 배우로서 나간 거예요. 아니지. 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 아무거나 잘못 연결했네요. 그리고 다시 영화 배우로 돌아갈까? 이거 역할 갈등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할 갈등은 항상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학생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아들 딸이에요. 거기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돼. 그게 역할 갈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 이거는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종종 나오고요. 관점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4단원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관점만 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 지금 아래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지금 여기 아래 질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선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답변이 있고 점수가 있었을 때, 이 A, B가 어떤 관점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료 수집 방법에도 이게 나올 때도 있고, 문화 4대주의에도 나올 때도 있고, 즉, 어떠한 이론들을 구분할 때이 문제의 유형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해라. 질문이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높은 점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질문을 먼저 간추려 보도록 할게. 이건 다. A는 B와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보는가? 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거 뭐라고 묻는 거야?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을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면 그렇지, 갈등 논이지. 왜?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그런데 사회 전체가 공정한 분배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한 차등 분배에서라고 하면 기능 논인 거지. 그렇죠? 이 선지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 전체의 합의로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냐, 분배 기준이 만들어졌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 A 기능 논이냐, A 기능 논이야?라고 묻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건 누가 그래? 그렇지, 갈등론이 그런 거야.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해. 왜?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건막 차고 넘치지가 않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기능론. 갈등론 다 파해야 돼. 지배층이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나온 거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럼 이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B는 갈등론이야?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이거 별표입니다. 여러분,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당연히 어떻겠어?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거지. 누구 눈으로 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모두야, 모두. 그래서 모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아니오라고 한 여기가 틀린 게 되는 거야. 끝난 거지. 왜? 누가? 을이 3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니오, 아니오, 얘가 다 맞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기능론이냐 물었는데 아니래. 아닌 게 맞잖아.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것이고 A가 갈등론입니다. 되고요. 그러면 B가 갈등론이 아니래. B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무엇인지 찾았고 값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라고 한게 틀렸지? 근데 얘 2점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거 맞았고 네 번째 거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도 을과 똑같이 아니오로 썼고,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이 을과 똑같이 예로 썼겠네. 그래야 이 점이 나오는 거잖아.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고, 아니오가 되고, 니은은 예가 된다. 두 번째, 갑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가 맞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는 뭐예요? 갈등론입니다.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갈등론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 맞으려면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능론이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이거 바로 기능론 얘기. 여러분,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합니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어때요? 각 부분이. 눈이 훨씬 중요해. 뭐? 속눈썹보다.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해. 예, 네, 다른 어디, 다른 기관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능론이야. 그러니까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다음, 가의 균등, B는 뭐냐면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라고 보죠. 저 왜? 그렇지. 기능론은 차등 분배, 공정한 차등 분배. 중요한 역할을, 중요도가 다르잖아,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고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보거든. 그랬을 때더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요. 따라서 차등 분배 찬성하기 때문에 균등 분배는 어려움을 야기에 맞아 딱 맞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켜, 따라서 불평등은 타파해야 돼, 라고 보는 건 누구의 입장이겠어? 갈등론의 입장이죠. 그렇죠? 따라서 B는이 아니라 A는, 아니, 갈등론은, 아니죠. 이게, 다시, 여기,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거. 누가 간과해요?
키눅눈이 간과하고 있죠. 예, 불평등 상황이 돼서 정말 사회적으로 최하층이야. 내가 노력해봤자 되겠어? 라고 하는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기능론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이 비판을 받는 건 누구? 이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15번 풀었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하고 나와 있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1000명, 좀 많게 보이지? 설문조사 딱 나왔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질문지법 하고 되죠.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보다 적은 수를 선발해서 심층 면담. 그냥 키워드를 봐주러 주었습니다. 면접법 하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어느 중학교 2학년 한 개반을 선정하여 학급에 1개월간 머무르면서 모두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이게 바로 뭐지? 참여 관찰법이지.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거야. 그대로 생생하게. 그래서 1부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 통해서 심층적인 직접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1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 면접법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여기 둘다 공통적으로 면접법 있네. 그렇죠. 그럼 둘다 공통적으로 B 이렇게 있네. 그렇지. 따라서 면접법이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질문지법, C가 참여관찰법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 A가 뭐예요? 질문지법 대표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얘 양적 연구. 연구해서 행해주는 거지. 틀렸고요. 두 번째, B는 C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다. 여러분, 통제 수준으로 따져보면 질문지법이 딱 애초에 딱 만들어진 질문만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제 수준이 질문지법이 1등. 두 번째, 면접법은 대량의 질문을 뽑아간 다음에 막 질문하는 거지. 그런데 참여 관찰법은요, 아무것도 조작 통제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C가 가장 통제 수준이 낮은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는 A에 비해 실제성이 높은. 그렇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정답은 너무나 쉽게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AB는 C에 비해서 주관적 가치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B, C는 A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 즉 A와 면접법 B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질문지법,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질문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고, 면접법 대화. 그래서 A, B는 C와 달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지. 1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문화 4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옳은 답안 내용 한 개당 1점이에요. 문항 배점 모두 2점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채점 결과 다 맞는 거. 얘가 큰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다. 여기 보니까 A와 다른 B의 특징입니다. 예, 뭐냐면 다른 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열이 존재하는 거 어떤 거 우열이 존재하는 거지?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게 우월해. 사대주의 다른 게 우월해라고 보는 거잖아.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뭐겠어? 그렇죠. 상대주의입니다. 따라서 아, A가 문화 상대주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0점 하고 나와 있어. 이것도 아주 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한번 가볼까? B와 다른 C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C의 특징.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죠. 그래서 B와 다른 C의 특징으로서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했더니 들렸네. 그러면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C가 사대주의입니다.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아, B가 자문화 중심주의. 자, C가 뭐냐면 사대주의.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상대주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에는 뭐 들어가야 돼? 2점이니까 가에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에는 사대주의 특징 들어가면 안 됩니다. 0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둘에는 뭐냐면 1점이니까 다나 라에는 둘 중에 하나에 상대주의 특징 들어가면 되겠죠?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 서로 다른 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해 자문화 중심주의 특징입니다.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하니까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그쳐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나의 국수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죠. 왜? 이거 0점입니다. 첫 번째 것도 자문화 중심주의 특징 써서 이것도 틀렸어. 두 번째, 국수주의가 뭔데?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가장 순수한 그 자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 돼. 사대주의 특징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점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가서 봅니다. 다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유리하다. 라고 하면, 오, 상대주의 특징으로 여기 1점이야. 그쵸? 얘가 들어가면, 라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뭐가 그래요? 그렇지, 상대주의가 그래. 이해하지, 평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점이야.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1점 나와야 되는데, 2점 되어버립니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가볼게요. 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뭐 나왔어? 동화, 병존, 융합,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리고 이건 개념형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개념형 문제보다는 사례에서 동화가 일어났는지 융합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쵸? 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특징을 갖는 게 뭐예요? 중요하죠. 뭐가 그렇죠? 융합이 그렇습니다. 문화 여기다가 융합이라고 여기다 써볼게. 융합의 경우는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요. 외부 문화 요소가 왔어요. 그래서 어때?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쌀밥이 있어요. 햄버거가 왔어요. 그래서 밥버거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건 융합.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 융합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A, B 중에 하나는 융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졌는가? 예,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 건 어떤 거? 그렇지, 이건 동화가 되죠. 그쵸? 동화입니다. 동화가 예라고 할 거야.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동화만 예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아니요라고 말할 거니까 이 B와 C가 나머지 병존이나 융합이 되고 동화가 A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화가 A예요. 그럼 여기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융합이지. 첫 번째 질문에서 A가 동화니까 B가 융합이고 그럼 병존이 C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었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가해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거 A랑 C를 한번 써볼게. 동화는요? 기존의 문화 요소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건 동화도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다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A 동화도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그다음에 B 융합도 외부 사회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향유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니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양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존재하는 거. 너무 쉽네. 모두 존재하는 건 문화 병존입니다. 따라서 뭐지? C라고 하셔야 되고. 식민 지배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 요소 사라졌어. 너무 쉽네. 그리고 식민 지배 국가의 의복이 널리 퍼졌어. 이게 바로 뭐예요? 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화 A. 이것도 너무 쉽네. 다음, A는 문화 동화입니다. 동화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B, C와 달리 A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니에요. 동화도, 병존도, 융합도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동화는 뭔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했을

0: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자발적으로도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관련된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A, 절대 빈곤이다 이렇게 쓴 거지. 그치?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B는 중위소득의 50%다. 을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B는 상대 빈곤 이렇게 쓴 거지.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내용을 발표하는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A가 절대 빈곤이고 B가 상대 빈곤이 되어야 되겠네. 맞죠? A가 상대 빈곤이고 B가 절대 빈곤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때? 갑과 을이 틀려서 두 명이 벌써 틀려서 날아가. 그러니까 아, A가 절대 빈곤이고 B가 상대 빈곤이며 병과 정 중에 어때요? 맞는 사람이 한명 있고 틀린 사람이 한명 있다. 틀린 사람이 여기 중에서 한 명이 있겠네라고 하는 것도 추론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가에 B와 달리 A는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됩니다. 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소득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지? 상대 빈곤이야. 그러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사회의 소득 이렇게 딱줄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틀린 진술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역의 병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병이 틀린 애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나의 B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체감하는 빈곤이야? 아니야. 이거 두개다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빈곤입니다. 왜 객관적 빈곤이에요? 저 중위소득의 50% 또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체감한다? 이건 주관적인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어때? 여기 나에 들어간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죠. 그러면 정이 틀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 그렇지? 옳은 학생의 마지막 디귿. 기역에 병이 포함되면 즉 옳은 내용에 병이 포함이 되면요. 가에 옳은 내용, 나에는 어때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해볼까? A와 달리 B는 상대 빈곤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틀렸지. 왜? 절대 빈곤이건 상대 빈곤이건 그 빈곤 상태에 빠지면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잘 들어갔다. 만약에 기역에 정이 포함이 되면, 즉, 나에 맞는 얘기고 가에 여기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가구수와 B 가구수를 더하면 전체 가구수 아니죠. 그쵸? 네. 왜냐하면 둘, A 가구면서 동시에 B 가구인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회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회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나가기 전에 살짝 경고를 하자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지문들도 조금 어렵고 문법 내용도 조금 어려우니까 반드시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습 복습 많이 해줄 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차분히 나갈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잘 문법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 lack of real direct experience in and with nature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부족이냐면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지금 엄청나게 긴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the lack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다. 자, 무엇이 부족한 거냐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래. 뭐에 있어서 in and with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동사로 잡았어? 아, 무슨 주어야? 단수 주어잖아요. 자, 단수 주어니까 무슨 동사로 잡아야겠어? 단수 동사로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부족은요,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세상을 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bstraction 하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자연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한 거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거지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자, 그런데 이러한 abstraction,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at fantastic, beautifully filmed pl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영화화된 공간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네. 어디를? 자연 세상을. 자, 그때 1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Filled with endangered rainforests and polar bears in peri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멸종 위기 종인 rainforest 하면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열대우림 그리고 and polar bears in peril 위험에 빠져 있는 그 polar bear 하면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밑줄 PP 형태,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지. 자, 무엇이 가득 찬 거야? 이 장소가 가득 찬 거야. 얘들아,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스스로를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얘네들로 가득 채워진이라고 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잘 오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 형태가 오고 있고요. This overstated, 이렇게 과장된, often fictionalized, 이렇게 소설화된 version of nature, 이러한 자연은요, is more, no more real and yet no less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지도, 그리고 덜 실제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제 자연이 무엇인지, 가짜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없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to them,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The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문만 열면 나가면 볼수 있는 그 매일매일 일상의 자연들보다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연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 자, 그런데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장 해석을 다 끝내면서 지금 컴마 찍고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체 문장의 동사가 어딨어요? 동사는 is로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 얘들아. 그런데 접속사도 없이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 올 자리일까? 분사가 올 자리겠지. 즉, 컴마 찍고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wait, 기다리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올지, 과거 분사가 올지 그게 정해지겠지. 자,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야?
자연

아니잖아.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everyday nature이라고 하는 얘가 주어 되겠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다리고 있겠지. 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To be discovered in child's way at the child's 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속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밝혀지기를, 즉 여기서 discover 하면 발견되기를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속도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매일매일 일상적인 자연보다 지금 이렇게 아주 과장되고 허구화된 이런 자연이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2번부터 이미 정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읽어볼 수 있겠네. Consider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tu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고려해 봐야 되냐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던 어떤 연구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found that 밝혀낸 연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밝혀냈대? A group of 8-year-old children was able to identif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was able to identify 하면 구별하다란 뜻이잖아. 자, 구별할 수 있었는데 substantially more characters from animations tha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 꾸며줄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구별해낼 수 있었대.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 캐릭터를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나 봐요. 뭐보다 the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야생 종들보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더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야생 종들의 이름보다는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훨씬 더잘알것 같아. 그치? 자,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해. 상당히 더잘 캐릭터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mor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One wonder. 어떤 사람은요,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할수 있냐면, whether, 얘들아, 우리 이 whether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 할 수도 있대. Our children's inherent capacity to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자, 후, 여기까지 한숨 쉬고. 자, 그러면 이때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 내에 얘들아, 주어 부분은 어딜까? 자,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냐면,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이들의 타고난 능력.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동사 찾아야지. 진짜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is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쌤은 여기다가 is에다가 밑줄 그어놔도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강조해 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abilities once essential to our very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능력이었어요. 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이런 능력이 is slowly evolving,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냐면요. To facilitate life in their increasingly virtualized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점차, 그들의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고, 이때 등장하는 there이 정말 복수형으로 잘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들의 높아지는 virtualized world, 그 가상화된 세상.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얘들아? 그들의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our children 나오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사는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에서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뭐 받는다고? our children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all part of 그것은 모든 부분이래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What Robert Pyle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불렀던 바로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어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What?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앞에 문장을 봐봐.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Robert Pyle called 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다라고 판별해 낼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로버트 파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경험의 소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점차 가상화된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맞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넘어가 보면요.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기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dramatically named Dark 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유럽은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마도 너무 과도하게 이름 붙여진 Dark Age라고 하면 얘들아 암흑기거든요. 유럽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Science on Planet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봐봐.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어딨어? 우리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거 아니야. 자,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진짜 주어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 Science. 여기부터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이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Science and Planet Earth, 우리 지구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be found,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동사가 여기 있네. 자, 어떻게 찾아질 수 있었어? Almost exclusively in the Islamic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질 수 있었대. 아,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유럽이 아니라 어디였다?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Exclusive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미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지. 독점적으로 어디서?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in the Islamic world 전치사 구를 꾸미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전치사 구 꾸미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첫 번째 시작이 좋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science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원 서기 8세기부터 12세기에 있던 그 이슬람 세계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살짝 다르겠죠. 그런데 why? It was surely antecedent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대명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 그것은 확실히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것이 뭔데? 그걸 찾아내야겠지. 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이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it은요. This science를 가리키는 거겠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을 말하는 거야. 확실히 그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것이었다. 뭐에? 우리의 오늘날의 과학에 선행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하면 될 테니까. 자, 이때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it이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저, our science today 라고 해서 지금 단수가 등장했네. 자, 단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it 나오는 거 너무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and was nonetheless an activity. 그리고 어떤 활동이었대요? aimed at know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가?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요. Muslim rulers, 그 무슬림 통치자는요. granted scientific instit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학기관에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요. tremendous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원을 지원해 줬대. 뭐 예를 들어서 libraries, observatories, and hospit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도서관, 그리고 observatories라고 하는 천문대거든요. 천문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했나 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great schools in all the 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학교들, 여기가 지금 주어겠지. 자, 그런데 모든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였냐면요. 어디를 아우르는?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and even into Sp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극동 아랍 그리고 Northern Africa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covering 그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모든 도시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교들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아우르는 이라고 하는 해석이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이 도시들이 여기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near the Arabic Near East, Northern Africa,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는 이런 지역이 어디에 지금 the city라고 하는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cover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 분사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요쪽 지역에 있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학교들은 여기 드디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train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지금 밑줄이 동사에 그어져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건들 수도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어법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각도로 문법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교들은요, train generations of scholars, 굉장히 많은 세대의 학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almost every word 해주고 있는 거겠지.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begins with the prefix 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접두사 L, AL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단어들은요, O's라고 하는 이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동사가 올 자리가 맞나 한번 살펴보자. 그럼 주어 부분 살펴봐야겠지. 주어가 누굴까? 이 문장에서 주어. Almost every wor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는
owes its origin to Islamic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owe라고 하면 빚지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원을 빚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빚지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어디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냐면요, 이슬람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동사

차로 단수 동사가 오고 있는데, 단수 주어 오고 있는 거 맞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지금 주어가 everywhere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모든 단어라고 해석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eve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얘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주잖아.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owes its orig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오케이, 단수 주어 나왔고 단수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잘 쓰고 있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and then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5번에서 답이 참 나와야 될 텐데 문장이 너무 기네. 그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nd then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이슬람 과학이 처음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it grounded to an apparent ha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뭐가? 이슬람 과학이 400년 동안 잘 발전해 오다가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자, 그런데 and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give or tak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대략 몇백 년 정도였을 것이다. 자, 뭐 하기 전이 몇백 년 정도였냐면요.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과학,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인식하는 것 시,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한 몇백 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해석은 다 됐어. 근데 조금 더 쉽게 한번 말해보자면 지금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이 되니까 조금 서서히 멈춰지게 됐어. 그 후에 어떤 게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는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었어?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이때 대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b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동사 먼저 찾아볼까? 여기서 동사 어딨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appeared이라고 하는 얘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eared라고 하는 동사 앞부분까지가 지금 다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앞에 that 앞부분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어. 맞지? 그러면 that 뒷부분 한번 볼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recognize라고 하는 뒷부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할 때 우리 뭐 넣는다 그랬지?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접속사 that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디 등장했다? 유럽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까지 잘 해석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괜찮죠?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요. 특히 이 정답이 있는 이 문장 자체가 해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뭐만 보면 됐어? 문법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앞에 문장, 뒤에 문장만 잘 살펴보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었어. 자, 그래서 쌤 믿고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서 문법 보는 연습 계속하면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면요.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나왔어요. 눈 크게 뜨고 1번 문장부터 볼 겁니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유행은요,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개인들에게 뭐할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안해 주냐면요.
to restage themsel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준대.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지? Representing 이라고 해서 ing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 뭐죠? 문장은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ing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잖아. 자, 무엇을 제시하면서 occasions for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면서. 자, 이때 등장하는 ing 얘들아, 분사가 능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 살펴봐야 돼? 이 represent, 제시하는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이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야?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트렌드 유행이 제시해 주는 거죠. 변화할 시기를 제시해 주면서 스스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겠어? 나중에 얘들아, representing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 문법 맞아?라고 물어볼 가능성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그 자유를 줄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논의해 봐야 된대.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지. 자, 유행에 있어서도 한 단계 조금 좁혀졌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냐면요. As a basi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기반으로서 그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냐면 패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보면 is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는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문장 구조 한번 크게 살펴보면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흔한 설명인데 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흔한 설명. 자, 그런데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도대체 왜 이렇게 패션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나의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가장 흔한 설명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겠지. 자, 그래서 단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패션이 매력적이야?에 대한 그 정보는요, 가장 흔한 설명은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자, 이때 that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생각 많이 안 해도 알것 같아. 이때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볼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일종의 연극의 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시 쓰인 거 역시 추측대로 맞았네 라고 기분 좋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뭔가 연극적인 의상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거래. 그랬을 때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지의 일부이다. 당연하지, 얘들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 이해는 됐는데,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 정말 이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맞아?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지.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여기 대명사 오는 거 맞아? 여기 뭐가 오는 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걸까, 그러면? 제기대명사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는 추측할 줄 아셔야죠. 여기 원래는 제기대명사 오는 자리 아니야?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돼?

present. 나타내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나타내는 주체가 여기서 얘들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여기가 주체. 그러고 목적어 부분에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에 나오는 얘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얘가 어때?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때 them이 아니고 어떤 표현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되는 문제였구나. 역시나. 그러면 2번이 틀리게 되겠네. 역시 2번이 틀렸으니까 우리 문제 시간 푸는데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다. 그치? 수능 문제였잖아. 자, 그랬을 때그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일부이고요.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자, 무엇과 관련해서? Relative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and to fashion's own history. 그 패션, 그 자체의 역사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다? 현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As a form of expression. 뭔가 하나의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의 수단의 일종으로서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굉장히 많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어떤 모호성?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enabling. 이젠 알겠다, 그치? 얘 뭐야? 분사 구문이야. 문장 다 끝났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이 enabling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표현의 일종으로서 패션은 어떤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대?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associated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미닝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재구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sociated, 즉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미닝과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 봤을 때그 어떤 특별한 옷까지와 관련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얘들아, 앞에 나오는 이러한 미닝,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옷과 관련이 되어진 거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관련을 시킬 순 없죠. 즉, 이런 특별한 옷과 관련이 된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부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자,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사질 수 있다. 뭐 하는 동안?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문장 구조 한 번만 봐봐. Making it easy.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 1강에서 다뤘었어. 1강에서 뭐라고 단어로 썼냐면 요즘은 가 목적어에 밑줄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쌤이 말한 거 기억나? 기억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드는데 그것을 쉽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뭔데? 가짜 목적어가 들어와 있어. 그럼 진짜 목적어 찾아야겠지? 진짜 목적어 어딨어? To convey부터 여기서 consciousness까지가 진짜 목적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쉽게 만들어 주냐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준대. 뭐가?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는데 어떤 개념?
of wealth, 뭔가 부라고.

하는 개념,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relaxation, 편안함, 혹은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매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뭔가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야, 저 사람 진짜 잘 사나 봐. 혹은 내가 뭔가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봐.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비록,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박사가 아니라도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능력치가 좋은가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옷의 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주체성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화시켜 줄수 있는데, 자, 얘들아, 또 등장했습니다. 컴마 찍고, ing. 문장이 지금 앞에 완결이 났는데, 컴마 찍고, ing 나오는 얘 뭐라고? 우리 저번 시간부터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 opening up,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을 열면서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그 공간을 열어주면서 라고 해서, 아,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네. 왜? 패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여는 것의 주체가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장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얘들아. 여태까지 다 다루었던 문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가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Ecosystem, 생태계죠. 생태계는요,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태계는 그 구성과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시작하기 전에 쌤이 저기 별표 달아놨지?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별표 그려볼 거예요. 왜 별표를 그렸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They can be defined as, 여기서 등장하는 they는 이코시스템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range from A to B. 얘들아, 우리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한번 보자. range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범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우린 크게 그렇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 in your mo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organism 하면 뭐예요, 얘들아? 유기체들이잖아.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의 군집이나 혹은 그 유기체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 혹은 or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열대 우림에 덮개 있는 그것들서부터. 자, 얘들아, 문법 먼저 짚고 가자. 여기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t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를 봤을 때 등위 접속사 or이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형식이 똑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도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찾아볼까? In your mouth. 얘들아, 지금 전치사 in your mouth, in the canopy of a rainforest. 이 부분이 똑같은 건 찾았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치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명사를 물어받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those라고 복수형 대명사가 나오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앞에 뭐라고 해석했었었냐면 이런 유기체의 군집들 그리고 이런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들이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 복수 형태가 맞니라고 물어본다면 얘 복수 형태? 맞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문장이 지금 너무 길고 복잡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별표 쳐놨거든. 다음에 복습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쌤의 설명 없이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대? 뭔가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 그리고 혹은 그 rainforest, 그 열대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런 유기체들 사이의 군집, 혹은 걔네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부터 어디까지? All those in earth oce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의 바다에 있는 걔네들까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나오는 those도 또 뭐야? 지금 앞에서 받고 있는 those랑 똑같은 애들이겠지. 즉,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processes,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governing them, 이러한 생태계에 나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러한 유기체들의 군집,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governing, 지배하는 과정들은, 얘들아, 과정이 얘네들을 지배하지, 얘네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differ, 동사 여기 있네.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요. 몇 분마다 바뀌는, 몇 분마다 뒤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and there are others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대.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면, 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hythmic time 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변환 주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러한 변환 주기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걸로 길게 늘어진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자, 해석은 다 됐는데, 그러면 which라고 하는 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which가 올수 없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얘들아, 뭐가 올까? 앞에 뭐가 보여? 선행사도 보여.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얘 뭐로 쓸수 있다? 관계? 부사로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뭐로 볼 거냐면요. There are others. 자,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당연히 올수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했거든? 기억나? 자, 기억 안 나면 바로 전 강의 한 번만 돌아보고 오세요. 자,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취한다고 했었어. 뒤에 명사를 취하고 그 다음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쓸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싹 보니까 그 시스템에 변환 주기라고 하는 것이 extends to hundre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 년으로 연장된 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쌤이 말했듯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자,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부분이 이제 명사가 되겠죠. rhythmic time 순환 시기, 순환 시간 이라고 하는 명사를 데리고 오고, 아, 동사를 데리고 오니까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있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이 부분 조금 어려우면 이 문장 앞에도 반드시 별표 쳐두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 관계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몇몇 생태계는요, 굉장히 광활하기도 하고요. 몇몇 생태계는 cover reg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뭔가 이코시스템 이런 생태계의 규모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태계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어떤 생태계는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며 many 많은 생태계들은 involve clusters of vill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마을들의 군집을 포함하기도 하고. 즉, 아, 많은 생태계들은 좀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도 하고, 반면에 others, 다른 생태계들은요,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singl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마을이라고 한 수준에 국한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얘들아? 아, 이렇게 ecosystem,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말 지금 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in each example, 각각의 예시에서 there'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ivisibility, 얘 뭘까? 불가분성이거든요? 불가분성, 말이 너무 어려워. 즉, 뭔가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이야.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쪼갤 수 없는 무언가, 요소가 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 해주겠지?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생태계를 쪼개버리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뭔가 장벽을 세움으로써 생태계를 조각조각 내는 것은 and 조각조각 낸다면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해주고 있어. 만약에 너가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조각조각을 내버린다면,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의 생산량보다 그 부분 부분의 생산량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얘들아 생태계를 조각조각 나누지 말라는 말이겠지. 그 말인즉슨 앞에서 설명한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랑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어.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컴마 어디 갔어?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 얘 뭐라고 봐도 될까?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만약에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먼저 한번 살려보자면, 쌤이 여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 그럼 if라고 하는 그 접속사 살릴 거고요. if other things 다음에, 여기 원래,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겠지. 그러면 if other things are equal,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 여기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뭐 지워?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부사절의 주어는 살려놓을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be라고 하는 원형으로 바꿀 거고 거기다가 ing 달아주니까 아 분사구문 쓸때 being 들어오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으로서 being 아주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 is a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Safe passag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안전한 통행로라고 하는 것이요. Enable A to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migratory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주하는 그 종들이, 종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enable A to B. 자, 여기 to 나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힘내서 가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like whole individuals, cells have a lifesp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든 개체들과 같이 세포들도 무엇이 있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어떤 것이냐면요.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이라고 부른대요. 그들의 그 생애 주기 동안에 cell size, shape, and metabolic activities can change dramat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크기나 혹은 세포의 모양, 그리고 세포의 물질 대사의 활동 자체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 cell is born as a tw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포는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when its mother cell divid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분열할 때그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로 태어나?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자, 그러면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 찍고 또 ing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producing 뭐 하면서 두딸 세포를 생산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야? 두 개의 딸 세포를 생산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mother cel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포가 생산하는 그 주체니까 오케이, ing 온거 너무 괜찮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당연히 그딸 세포들은요, 엄마 세포보다는 작을 거고 and except for the unusual cases,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각각의 딸 세포는 자라나게 될 건데 언제까지 자라날 거래? 그딸 세포가 엄마 세포만큼, 즉 모세포만큼 커질 때까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 뒤에 등장하는 was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따져보면 되겠지? 자, 단수 동사 was가 오고 있는데 앞에 주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mother cell, 모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포가 지금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엄마 세포, 즉 모세포 크기만큼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The cell absorbs water, sugar, amino acid, and other nutr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는 무엇을 흡수하냐면 물, 설탕,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한다. 자, 흡수한 다음에 assembles them,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여기서 흡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cell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이런 물질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조합한대요. 그것들을 어디로 조합하게 되냐면요.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합하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딸 세포가 어디까지 자라났을 때 아주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요, its metabolism shif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질 대사는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물질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 지금 딸 세포가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났어. 그 이후에 뭐가 될수 있대? As either A or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죠? 자, A 혹은 B라고 우리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A 혹은 B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세포는요, prepares to divide, 분열할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or mature, 성숙해가지고 differentiate into a specialized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화된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ifferentiate 여기 이 단수 형태 동사가 오는 거 맞아?를 물어본다면 우리 어디를 볼수 있을 것 같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거 살펴볼 수 있겠지? 자, 이 differentiate 분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된 동사는 matures라고 하는 앞에 단수형 동사 가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and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사도 단수형 동사 올수 있겠네. 애초에 주어가 i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 잘 일치시켰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 당연히 그 세포의 성장 그리고 개발은 복잡하고 아주 dynamic
변동적인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Involving all cell parts, 모든 세포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what이 들어올 자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얘들아? 불완전해야 돼. 자, 근데 한번 뒤에 문장 볼까?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와 그 구조는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 아,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나 구조라고 하는 건 복잡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꽤나 뭐 어떻지 않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세포의 물질 대사나 이런 세포의 구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단순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는 가장 복잡한 세포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세포 진짜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세포들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적은 부분들은요,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었냐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끝났어. 완전한 문장이 앞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세히 봐봐. 접속사가 없어. 얘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분사 구문이었어.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을 살려보자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each라고 하는 주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nd each is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니까 살려두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 be로 만들고 ing로 바꿨는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쏙 하고 생략을 하니까 뭐만 남은 거야? 뒤에 나오는 responsible 부분만 남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역시나 너무 어려워서 쌤이 미리 한번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푼 문제들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성벽의 흔적만 남은 궁예 도성의 위치는 비무장지대 안쪽. 군사분계선이 도성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0: 고려를 세운 뜻은 컸지만 궁예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왕건에게 왕위를 뺏기고 명성산으로 쫓기게 됩니다. 추격군에 의해 끝내 피살됐다는 설이 전해지는 명성산. 이곳은 궁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서 울음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전설이에요. 궁예와 이제 그 왕건의 부대가 이곳 명성산 일대에서 이제 그 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궁예가 패퇴를 했다. 그래서 궁예가 머물렀던 곳이다. 그래서 궁예봉 또 궁예능선이란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0: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에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계곡을 이루고 있다 해서 왕곡이라 불리게 된 이 마을은 하늘에서 보면 영락 없는 배 모양입니다. 폐위된 몸으로 고성으로 유배온 공양왕. 고려의 충신이었던 한부열은 폐위된 공양왕을 따라 이곳에 내려왔고 그의 차남도 옮겨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왕곡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하나둘 복원되어 지금은 북방식 전통가옥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북방식 한옥은 안방과 사랑방, 마루와 부엌을 한 건물 안에 나란히 배치하고 뒤쪽은 벽을 두어 추위에 대비합니다.

0: 고려 말 강원도 양양에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륜과 조준은 왕실이 지도력을 상실하자 새로운 왕조 건립의 뜻을 두고 이곳 양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진 암석 해안, 그 위에 세워진 하조대. 이곳에서 하륜과 조준은 새로운 세상을 계획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천길 낭떠러지가 공존하는 곳. 새 나라를 꿈꾸던 하륜과 조준의 심정 또한 이곳의 풍경 같지는 않았을는지. 그들은 훗날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등이 있습니다. 공양왕은 무능한 왕이라는 평가와 착하고 여린 성품의 왕이었다는 평가로 엇갈립니다. 고려 멸망과 함께 유배 생활을 거듭하다 삼척에서 최후를 맞이한 공양왕. 이곳에는 그의 두 아들도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아마 역사 기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양왕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 강원도 고성으로 유배를 갔다가 삼척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무덤을 만들었을 거고요. 태종 때 무덤을 다시 정비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고향, 지금 원당 쪽으로 옮겨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0: 세종 17년 기록에 따르면 안성에 있었던 공양왕의 초상화를 현 그 고향 공양왕 옆으로 옮겨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 허목의 척주지에 보면은 삼척의 공양왕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짐작해 볼 때 처음에 무덤을 만들었던 곳은 삼척이었고 어떤 이유에서 고향으로 옮겨왔을 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고려의 마지막을 함께한 비운의 왕. 그의 무덤엔 사라진 왕조의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0: 오늘의 주인공,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서아리양.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 공부법 수기를 올린 것이었다. 사실 그녀는 뒤늦게 사회탐구 영역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터득,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1: 개념 정리를 이제 수능 전까지 이제 꾸준히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개념과 이해, 문제풀이까지 동시에 해결한 그녀의 공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아리앙. 상위권으로 향하고픈 그녀의 발목을 잡은 건 사회탐구 영역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저조한 사회탐구 성적을 올려야겠다 마음먹은 아리앙.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을 시작했는데, 공부 플래너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국영수에 주력하느라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녀는 하루 1시간이던 사회탐구 공부 시간을 3시간으로 과감하게 늘렸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개념 파악. 처음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다시 쌓아올렸다. 미동 없는 성적에도 꾸준히 공부했던 아리앙. 3학년 2학기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긴 시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긴 마라톤과도 같았던 공부. 공부하는 것에 지치지 않기 위해 학교를 벗어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방법이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처음에는 고3인데 왜 저러지? 말을 표현할 수 없고 남한테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엄마, 나 너무 오늘 머리가 아프게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포화 상태예요. 머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할 때, 아, 얘가 지 몫은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음을 줬어요.
0: 그 믿음이 바탕이 됐을까? 조바심 내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아리앙. 과연 그 공부법은 무엇일까?

0: 뒤늦게 사회탐구 공부를 시작한 아리앙. 놓친 수업 내용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곤 했다.
1: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가까운 노트나 아니면 이면지에다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일단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연필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 꼼꼼히 적으면서 그렇게 막노트라는 이름의 공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노트를 쓰다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약간 힘들었어요.
0: 노트 필기를 통해 교과 내용의 큰 줄기는 알아갈 수 있었지만 핵심 내용 파악은 어려웠다. 방대한 양 안에서 중요 내용을 거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느낀 아리앙. 막노트와 개념서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추려나가기 시작했다.
1: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만 나와있는 읽기 자료라고 나와있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포스트잇으로 예쁘게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색깔펜으로 보기 쉽게 한 다음에 막노트에 있는 부분과 합쳐서 예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0: 방대한 지식을 모으고 버린 과정을 반복했던 아리앙. 이 과정만으로도 아리앙은 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교과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나만의 개념 노트도 손에 줄 수 있었다.
2: 일반적으로는 노트 필기의 단권화를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트별로 목표의식이 이렇게 뚜렷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걸 굳이 하나로 합치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업에 온전히 집중해서 받아 적고 그걸 다시 정리하는 복습 효과,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후 개념 노트 안에서 중요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막노트와 개념서에 중복된 내용 중에서도 주제가 되는 키워드,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중요 키워드가 됐다.
1: 아무리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해놨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제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만을 골라서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한 다음에 한 이야기 형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상호 우전적, 조화 균형, 그리고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안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대변한다. 이 단어들을 한 번 외우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한 유기체인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야.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겠지?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는 사회는 변동을 싫어할 거야. 그래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기능론이 있고 그리고 이 기능론은 안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오해도 사기도 해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능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개념 간의 관계가 없을 때에도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연구 과정을 다 외우려 하면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 글자만 따서 이야기를 만드는 식의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이라는 이 단어들을 문과연, 자수한 범인을 분석해보니 검증되지 않은 흉기를 썼다고 결론이 났다고요? 하는 식의 앞글자를 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기억하기 쉬웠고 이걸 상기하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2: 물론 키워드만 단순히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논리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학생들이 키워드를 보고 만든 흐름이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이 스토리가 과연 논리적인지 비교하는데 가장 좋은 건 사실 교과서 원문 읽어보는 거거든요. 만약 교과서 원문으로 통해서 내가 만들었던 스토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구나를 확인하는 과정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괜찮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0: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에 돌입. 모호하거나 틀린 문제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념을 보충했는데
1: 제가 헷갈리는 문제도

0: 있을 거고 아니면 틀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헷갈려서 맞은 문제도 그대로 이렇게 덮지 말고 그 문제와 틀린 문제의 해설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해설을 확인할 때도 한 문제집의 해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설도 찾아보면서 다른 해설에만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두 해설에 중복된 내용까지 확인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한 개념들을 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긴 노트를 쓰다 보면 한 논점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많고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저는 토론이라는 형식의 공부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나는 사회계약론의 루스야. 나는 사형에 대해서 찬성을 해.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야. 이에 대한 근거로 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 계약을 할 때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때문이지. 나도 똑같은 사회계약론의 백하리아야. 하지만 나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고 봐. 그래서 나는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사형보다 종신형이 좀 더 지속적인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봐. 종신형이 예방 효과가 클지라도 사형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좀 더 지속적인 안정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사형을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야.
1: 이렇듯 아리앙은 나 홀로 찬반 토론을 하며 암기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각각의 주장을 반박할 땐 정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조금씩 근거를 보태며 논리를 펼친 아리앙. 이러한 방법이 내용과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0: 직접 각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니까 찬성과 반대의 주장도 잘 알 수 있었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전 토론이란 방법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기본적으로 이 공부법을 듣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고3 때 반짝하는 공부법이 아니에요. 몸에 체화된 학생만 가능한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이 공부를 체득하는 방법이 익숙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양의 시간을 투여하지만 그걸 무언가 효율성과 공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 궤도에 오른 학생들한테는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고2 때까지 공부를 많이 안 했다가 고3 때 갑자기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들이 시도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시간이 많이 들고 나름대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몸에 체화돼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 도달한 학생들한테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다음 날 오랜만에 아량이 모교를 찾았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 그 직업에 한 발짝 다가선 지금. 다정하지만 현실적인 스승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는다.
0: 감사합니다.
3: 모처럼 목에 왔는데 네. 왔으니까 뭐니가 일단 성공한 선배 중 하나인데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멘토링 좀 해주면 어떨까?
0: 아, 네. 제가 좋죠.
3: 그래야 친구 후배들도 여러모로 선배 네. 그 경험담 듣고 공부하는데 또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도움도 될 거고.
0: 네.
3: 네, 부탁 좀 하자.
0: 네, 그럼 저 가볼게요.
3: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0: 감사합니다.
3: 잘 하고.
0: 네.
3: 다음에 또 보자.
0: 네.
3: 네, 잘 가.
1: 교사를 꿈꾸는 아리앙에게 좋은 경험이 될 멘토링. 과연 아리앙은 후배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며칠 후 약속한 멘토링을 위해 모교를 다시 찾은 아량. 그동안 스스로의 공부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준비했는데 멘토링을 희망하는 후배들 역시 많은 준비를 했다.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을 했던 것. 스스로의 공부법을 되짚어봤다는 것만으로도 터닝포인트가 될 테지만 선배의 확실한 공부법을 배우고 싶은 후배들이다. 심혈을 기울여 멘티를 선정한 아리앙. 오늘의 멘토링이 선생으로서의 첫걸음인 것 같아 설레는데 드디어 멘티가 도착했다. 광범위한 교과 내용에서 핵심을 찾는 게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 조윤아양과 백지호군이다. 취업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 핵심 내용을 발췌하고 이해 암기하는 아리앙의 공부법. 그 시작에는 막노트가 존재하는데
4: 그 개념서는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읽으시면 되는데 왜 막노트란 걸 쓰시는 거예요?
0: 일단 처음에 막노트를 쓰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보기 위해서야 이 과정들은 이제 이건 진짜 내가 나중에 볼 개념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막 쓴 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내용들을 진짜 개념 노트에 적어놓기 위한 걸러내기 위한 한 가지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그리고 너가 따로 추가해야 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걸러서 너만의 진짜 그 개념 노트에다가 적기 위한 거야.
1: 수업 내용을 적은 막노트. 이 노트를 바탕으로 개념서를 확인. 노트와 개념서에 중복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면 개념 노트가 완성된다.
4: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새로 얻은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0: 그런 내용도 이렇게 추가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수특 표시를 안 해놨잖아. 이런 것도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나와있던 그림 같은 거? 아니, 그런 것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너네들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백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막노트에서 하나하나 추가해서 완성해가는 게 너만의 개념 노트가 되는 거야.
1: 공부 도중 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5: 굳이 여기에 신청 말고 여기에 정리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너네들이 중요한 부분만 따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활용은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
4: 그러면은 생윤도 생활과 윤리도 이 사회문화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0: 그러긴 한데 생윤은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해. 왜냐면 이제 사회문화와 다르게 생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자별로 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철학자 파트를 따로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는 이제 파일 뒤에 심화 정리 파트를 다시 해서 철학자에 대한 정리를 다시 적는 것도 필요해. 공리주의와 칸트 같은 경우에는 둘의 입장이 완전 다르지. 얘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고 얘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철학자별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싱어와 롤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약소국을 지원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서로 다르지. 싱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주의적 관점, 어떤 입장에 대한 찬반 문제잖아. 찬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라는 걸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토론은 두 명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를 할 수도 있겠는데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거야.
1: 그래서 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토론하는 공부에도 개념 노트가 바탕이 되는 법. 아리아, 멘티들에게 자신만의 개념서를 만들어 보길 권했다. 그날 밤 새로운 공부법을 접한 멘티들의 손이 분주하다. 멘토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스스로 핵심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감이 큰데 중요 키워드를 연결해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윤아양과 하나의 토론 주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본 지옥은 며칠 후 학교에 다시 모였다.
0: 윤아 피드백부터 하자면 윤아가 이제 이 키워드를 체크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만드는 건 잘했어. 앞뒤도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키워드가 나온 이야기에서 근거가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능력, 노력, 자질에 따라 차등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한 줄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제 근거가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능력, 노력, 자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근거가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네,
5: 그 앞글자만 따서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단원에서 앞글자 따서?

0: 이거. 이게 그냥 한 주제나 아니면 한 특징에 대해서 앞글자만 따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앞글자를 따는 공부법에서 너네들이 이제 오히려 앞글자를 따서 꼭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잖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이 되는 식에 초점 맞추지 말고 암기 위주의, 그러니까 암기를 하기 위한 문장 만들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1: 네.
0: 지호 피드백을 좀 하자면 정리는 정말 잘 됐어. 네. 찬성과 반대 입장도 보기 좋게 이렇게 색깔 펜으로 나눠서 정리한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선택 옹호주의에서도 소유권 논거, 센상 논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나 아니면 예시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너가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중심 내용을 체크를 하면 좀 더 좋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전반적으로는 잘했어.
2: 근데 이렇게 찬반 논거를 쓰는 것은 원래 제가 하던 식으로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데 좀 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나요?
0: 그렇게 찬반 논거를 적어놓은 거는 너가 토론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라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토론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는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볼래? 적은 거 가지고?
2: 좋아요.
1: 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낙태를 주제로 하는데요. 저는 낙태를 찬성하는 선택 옹호주의입니다. 저의 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낙태 찬성 논거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 생, 자, 병, 정, 부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논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소유권 논거입니다. 태아란 여성이 임신하여서 여성이 데리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소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소유물 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하지만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선택 옹호주의가 아닌 생명 옹호주의인 프로라이프의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1: 전 자유권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권리가 있죠. 살 권리가 있죠.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유권 논거에 의해서 여성은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신성 불가침 논거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여성의 몸 안에 있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전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그 논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외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만 외웠었는데 이거를 내가 내 주장으로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개념 정리나 아니면 암기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사회문화의 계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언니가 사회문화 계층 문제 하나를 뽑았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주려 그래. 첫 번째로는 우선 0이라는 특정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상중하를 찾는 거야. 이전보다 상층인 사람이 0이야. 그러면 B는 더 이상 상층이 될 수 없겠지.
3: 네.
0: 그러면 B는 상층이 되겠고 A에서도 0이 있네. 0이 이전보다 하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지. 그럼 A는 최하니까 하층이 되겠지. 그럼 C는 당연히 중층이 되겠지.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상중하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서 특정 결과값을 얻는 거지. 이 우물정자의 표에다가 1995년 그리고 2005년에 대해서 각 계층의 상중하 구성비를 여기 적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계층 이동값, 그러니까 특정 결과값을

0: 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첫 번째 표에서 세부적인 빈칸을 얻는 거야. 만약에 A 하층을 본다 하자. A 하층에서 하층보다 이전보다 상층인 거는 상층이랑 중층 두 가지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A나 B를 이용하기엔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C인 중층을 이용할 거야. 중층에서 이전보다 동이라는 숫자는 14니까 중층에 동일 14를 적고 그리고 그 위아래에는 이전보다 상층인 숫자, 이전보다 하층인 숫자를 적으면 세부적인 빈칸을 다 얻으면 이제 하나의 표가 완성이 되겠지. 그 표를 완성된 거를 보고 선택 지문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는 게 마지막 단계야.
1: 사회문화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로 손꼽히는 계층 분석 문제. 먼저 0이라는 힌트를 보면서 상중하를 구분한다. 이후 우물 정표를 만들어 X축과 Y축의 기준을 잡고 각 계층의 상중하 구성비를 적는다. 세 번째는 고기를 보고 얻은 계층 이동값을 바탕으로 나머지 빈칸에 들어갈 계층값들을 찾아 채워나간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표를 선택 지문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어려운 계층 분석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2: 솔직히 지문을 보면서 여기 보기에 있는 기역니은 디귿니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 이런 20번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나요?
0: 아무래도 이제 수직이동이나 아니면 이제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직 이동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동과 하강이동, 즉 상층으로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중층에서 하층으로의 이동이 되겠지? 그런 식의 단어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이아몬드형 구조라는 경우에는 이제 중층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상층이나 하층이 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많이 이제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뜻을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다 알아보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
3: 표 그릴 때 X축, Y축 이거 잡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먼저 잡는 게 더 좋아요?
0: 상승이동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이동이 위쪽에 있으면 너네들이 나중에 구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기준을 딱히 둬야 한다면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옛 세대 아니면 이제 좀 더 옛날 같은 경우를 위에다가 즉 X축에다 두고 비교적 최근이나 아니면 이제 자식 세대를 구할 때는 Y축에다 두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적용하긴 편할 거야. 지금까지 이제 너희들한테 언니의 공부 방법을 조금 알려줬는데 개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근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성적이 이렇게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야. 아까 토론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생각하는 습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틈틈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어. 고생했어, 얘들아.
4: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 스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워낙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버거울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5: 멘토링 할 수 있는 멘티가 되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했던 것들, 또 도표 문제나 이런 거 푸는 방법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스승보다 제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아리양. 이번 멘토링을 통해 그 기쁨을 실감했는데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날 교단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6: 엄마! 아리 왔어요!
7: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8: 어떻게? 아리야?
9: 컨셉 정확해요. 여기 있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영어는 자인, 영자! 영자,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뭐냐면요. 바로 2018년 월드컵입니다. 자, 우리 월드컵 2018년, 8년 전인데 기억나요? 자, 그때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한국과 독일의 경기였어요. 자, 근데 독일이 워낙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한국이 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다. 자, 그런데 사실 결과를 보니까 자, 0-0으로 후반전 끝날 때까지 아주 팽팽하게 맞서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우리나라의 김영권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은 너무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어떤 일을 했냐면요. Germany sent even their goalkeeper Neuer forward. 자, 모든 수비수들 뿐만이 아니라 골키퍼 노이어까지 공격 진영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다가 독일의 실수가 나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빈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추가 득점을 했지만 자, 상대가 아무리 강팀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너도 너 앞에 있는 이 산이 너무너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듣기 조금 남았잖아. 듣기 마저 하고 갈 거야. 자, 15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알렉스가 마리아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자, 이런 문제들 특징이 있어. 어떤 것에 집중

0: 집중을 해야 되냐면 뒤에 마지막에 엄청 결정적인 표현이 딱 나올 거예요. 그 표현, 그 문장 하나를 잡아내는 게이 문제를 풀어내는 관건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15번 들어보겠습니다.
1: Alex and Maria are high school students. After finishing their last final exam today, they walk out of the school building and go to eat lunch together at a small restaurant. While they are eating, Alex suggests going to see a movie afterward as a nice break after exams. Maria says she'd love to, but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with her today to buy a movie ticket.
0: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알렉스랑 마리아가 하이스쿨 스튜던츠예요. 자, 근데, 자, after finishing their last final exam today, 오늘 기말고사가 끝나서, 자, 그들은요, 어디로 갔냐면은, go to eat lunch together. 자, 어떤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알렉스가 뭐를 제안을 했냐면, to see a movie afterward. 같이 가서 영화 볼래? 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says she'd love to. 그러고 싶지만, but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with her today. 자, 오늘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to buy a ticket. 자, 무비 티켓을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렉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볼게요.
1: Remembering that Maria treated him to a meal last week, Alex wants to tell her that he will cover her movie ticket today so she doesn't need to worry about the cos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lex most likely say to Maria?
0: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포인트죠. Remembering that Maria treated him to a meal last week. 마리아가 지난번에 밥을 사준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나서. 자, 알렉스는 wants to. 자, 알렉스가 하고 싶어요라는 요 부분이 결정타가 될 거야. 자, 뭐를 하고 싶냐면, tell her that she will cover her movie ticket today. 그가 오늘은 무비 티켓을 커버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자, 다음으로 해야 될 말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1번 볼게요. Don't worry. 걱정 마. I'll gladly pay for your ticket this time. 자, 내가 기꺼이 이번에는 너의 티켓을 사줄게. 알렉스가 할 말로 적절하지. 정답 1번. 자, 나머지 왜 아닌지 한번 읽어놔 봅시다. Great idea. 자, 좋은 생각이야. We better split the cost of the movie ticket. Split the cost 한다는 것은 가격을 나눠낸다라는 건데 지금 내가 사주겠다잖아. 아니고요. 3번. Really? 진짜? I didn't know movie tickets were that expensive. 아, 티켓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아니고요. Well, I guess we will have to watch the movie another time. 자, 내 생각에 우리 무비를 다음번에 봐야겠네. 아니죠? 5번. You're right. 너가 맞아. Let's check how much time we have left now.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자. 아니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다. 좋아요. 15번 풀었습니다. 자, 16, 17번은 두번 듣고 푸는 문제지만 두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반드시 한 번만 듣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은 주제 찾는 거고요. 17번은 언급된 동물이 아닌 거 찾는 건데요. 자, 어떻게 풀 거냐? 초반부에,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잡아서 주제를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시를 들으면서 언급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 돼. 그치? 소거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시작할게요.
2: Hello, students. Many people believe that only humans have ways of communicating. However, animals are also abl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o others. Today, I'd like to explain how animals share messages with one another through a few examples.
0: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어. 16, 17은 어디를 잘 들어야 된다? 초반부를 잘 들어야 된다. 초반부를 잘 들어야 돼. 자,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인간만이 have ways of communicating. 자, communication은 인간만 할수 있다라고 믿지만, however, 그러나 동물들도

0: express their intention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today, 자, 여기 별표. 오늘 I'd like to explain. 자, 나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쭉 얘기하다가 today I'd like to 이 표현이 나오면 아, 여기가 주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늘 I'd like to explain. 나는 설명하고 싶어. How animals share messages with one another. 자, 동물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서로와 교환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뭐야? 주제. 16번 주제잖아.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few examples, 예시가 나올 거거든. 자, 근데 예시는 어떻게 들어야 돼? 우리는 예시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가 언급됐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막 들으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다. 동물 이름 나오면 속어. 동물 이름 나오면 속어. 그것만 해주면 돼.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1: To begin with, dogs communicate through body language, such as wagging their tails, moving their ears, or changing their posture. These signals help them express feelings like excitement, fear, or friendliness to those around them.
0: 자, 엄청나게 길게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 Dogs. 동물 이름 나왔잖아. 개. 개가 언급이 되었다. 그것만 알면 돼. 뭐 개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답니다. 그것만 들으면 돼. 자, 두 번째.
1: Another example is cats, which use sounds like meowing and purring, along with facial expressions and tail movements to communicate. Through these behaviors, they show comfort, curiosity, or give a warning when they feel threatened.
0: 자, 마찬가지로 뭐만 들으면 돼? 동물 이름 뭐 나왔어? Cats만 들었으면 된다. 자, cats는 meow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내기도 하고 표정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 예시.
1: In addition, monkeys use various vocal sounds and gestures to communicate with members of their group.
0: 세 번째로 언급된 동물은 monkeys이고요. 마지막.
1: These signals help them warn others of danger, show dominance, or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Lastly, dolphins use clicks and whistl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se sounds help them coordinate movements, recognize one another, and maintain strong social bonds. After watching a video, we'll look at other animals and their unique ways of communicating.
0: 자, 여기까지. 자, lastly 이런 단어 나오면은 귀쫑긋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예시는 뭡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예시는 dolphins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dolphins는 또 어떤 소리를 내고 휘파람을 불고 등등등등을 하면서 자,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못 들었을까봐 주제 놓쳤을까봐 힌트를 한번 더 줘요. After watching a video, 비디오를 본 후에 we will look at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 볼 거고요. And their unique ways of communicating, 커뮤니케이팅을 하는 독특한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힌트를 한 번 더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부터 풀까? 17번에서 언급 안 된 건 뭐야? 5번, parrots만 언급이 안 됐죠.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법이잖아요. 자, 1번 볼게요.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animal communication. 자, 동물들과 인간 의사소통의 차이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Communication methods of various animal species라고 합니다. 자, 여러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이거 맞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3번 Common social behaviors found in animal groups. 자, 동물 그룹에서 발견이 되는 흔한 공통적인 social behaviors, 사회적인 행동들.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commun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3번 아니고요. 4번, reasons why animals choose to live in groups. 자, 동물들이 그룹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유들. 왜 그룹 지어서 사는가? 아니고요. 5번, various instinctive survival habits of animals. 자, survival habits라고 하면은 생존의 습관이란 말이야. 본능적인 생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18번 본격적으로 독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8번 해볼게요.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아마 듣기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 목적 문제는요. 어떤 한 문장에 정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그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의사소통, 그 하고 싶은 목적,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게 딱 드러나 있는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I hope you're doing well. 자, 잘 지내시고 있기를 바래요. I wanted to take this opportunity. 나는 이 기회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자,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감사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지도, 당신의 격려, 그리고 당신의 지지에 대해서. During my time at Blue Peak Marketing Services.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working here, 여기에서 일을 한 것은 has been a meaningful experience.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요. And I am grateful.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the professional growth I have gained in this role. 내가 이곳에서 이 역할을 맡으면서 얻어낸 이런 직업적인 성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while carefully considering my future career path. 자, 뭐를 생각을 했냐면 자,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하는 동안에 I have recently received an opportunity. 자, 나는 자, 여기에 진짜 본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that will allow me 나에게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To make greater use of my management skills. 내 관리 능력을 더 잘,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I am writing to inform you. 나는 이것을 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inform, 뭐를 해?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알려주냐면 of my resignation from my position. 자, 내 포지션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에서, 이 지위에서 resignation이 무슨 뜻이야? 사임이죠. 사임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 목적 나왔네요. 저 사표 쓸래요. 저 그만둘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유효하냐면 오늘부터 2주 후부터 유효합니다. 2주 후에 그만둘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 마지막 내용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빨리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시간 동안 I would be happy. 나는 뭐를 하기에 기쁘게 할 거냐면 complete any remaining tasks. 남아있는 과제들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할 거고요. 또 다른 팀 멤버들을 도와줄 거예요. To ensure smooth transition.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I would be glad to discuss this further. 이 문제에 대해서 편하실 때 좀 더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정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문제 풀 수 있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그쵸.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사임하겠다, resignation 하겠다라는 의사

사람들을 inform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18번 가볍게 풀어봤고, 자, 19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초반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거나, 초반에는 뭔가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 안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앞의 감정과 뒷부분의 감정이 달라지죠. 다 알지? 그래서 앞부분에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뒷부분에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at last, 드디어 I was on my first cruise trip. 자, 나 어디 갔냐면 크루즈 트립에 갔어요. There was so much to see around the ship. 자, 이 배에 너무 볼 게 많았어요. They seem to have everything. 아,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and maybe the best thing about it. 자, 이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that I would be staying there for a whole week. 자,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것이었어요. 지금 이 친구 감정이 어때 보여? 아, 뭔가 되게 너무 신나고, 아, 여기 일주일이나 있을 수 있겠다. 되게 기쁘고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내가 엔터테인먼 룸도 봤는데요. 아, it was amazing.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그래서 I yelled for Shane to come over. 자, 셰인이라는 친구한테 야, 일로 와봐 라고 소리를 쳤는데 but he didn't come. 오지 않았어요. I went back into the hallway. 그래서 복도로 갔고요. but didn't see him around. 근데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Did he go back to the room? 어, 방으로 돌아갔나?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자, I went to the elevator and pressed the button for the third floor where my room was.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갔고요. Press the button. 자, 3층을 눌렀습니다. 내 방에 있는 3층을 눌렀어요. 그런데, however, whatever button I had pressed.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간에, it took me to floor 10. 자, 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10층으로 갔대요. 아, 무슨 귀신 들린 엘리베이터 같죠? 내가 어디를 누르든 10층으로 갔대요. I stepped out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는데, when I did, 내가 그랬을 때, I could feel the hairs on my neck stand up. 자, hairs on my neck. 자, 목에 있는 이 털들이 다 서는 것만 같았어요. 뭔가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2층은요, 훨씬 더 colder, 추웠습니다. 다른 층보다. 자, 내가 문을 지났고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I thought,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I heard the groaning sound. Groaning sound라고 하면은 신음소리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something in there. 뭔가가 그 문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 put my ear against the door. 자, 그래서 내가 귀를 이렇게 댔는데 heard the same groaning sound. 자, 그 같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되게 무서워지고 있죠. I felt a shiver down my back. 자, 뭔가 오한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pulled myself away from the door. 자, 문에서 나를 떼어냈는데 unable to make my way back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분이 뭔가 좋고 즐거웠다가 나중에는 엄청 뭔가 무섭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excited, 즐거웠다가 frightened, 무서워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답 3번.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요.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는 사실 되게 쉬웠고 20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자, 근데 20.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20번부터 시작해서 20번, 22번, 23번, 24번. 여기가 다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 그게 뭔지를 찾아주면 20번, 22번, 23번, 24번까지를 쫙 풀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그리고 부정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봅시다. 자, too often. 자, 너무 자주요. When writers aspire to be literary. 자, literary라고 하면은 문학의, 문학적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작가들이 자, 문학적이게 되고 싶다라고 열망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They start, 시작해요. Pouring on the words. 자,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어들을 마구마구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읽어보죠. 자, long poetic descriptions. 자, 이렇게 길고 poetic 하면 막 시적인 거잖아. 함축적인. 그러한 묘사. 그리고 verbose passages. 자, 장황한 글. 이런 것들. 근데 in which nothing much happens. 자,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this sort of writing, 이러한 식의 글은요, not only fails to grab the reader. 자, 여기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왔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면 A일 뿐만이 아니라 B도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해석을 해보자. 자, not only fails to grab the reader. 자, 뭐를 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자, 리더들을 사로잡는 것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but too often show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Of what constitutes literary fiction. 자, 문학적인 허구, 자, 문학적인 작품 이런 것을 어떻게, 무엇이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오해,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부분 정리 좀 해볼까? 자, 지금 작가들이 나 문학적이고 싶어. 나 좀 뭔가 멋있는 시인이고 싶어. 소설가이고 싶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 뭐를 한다고요? 뭔가 장황하고 길고 이러한 단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도 없고 이건 완전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The writer striving for excellence shouldn't be looking for words but rather should looking for the one perfect word. 자, 여기 볼게요. shouldn't be, shouldn't 그리고 rather should 뭐뭐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지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부정하고 있고 이거를 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뭐를 읽어볼게요. The writer is striving for excellence. 뭔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작가들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더 많은 단어들을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많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 Should be looking for the one perfect word. 하나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작가가 강조하는 건 뭐야? 이렇게 길고 장황한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제랑 아주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야. 자, 좀 더 볼게요. 그 하나의 단어라는 것은 makes all the others superfluous. 자, superfluous라고 하면 불필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 하나의 단어 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또, the writer striving for excellence. 자, 이 라이터인데 자,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라이터는 자, 마찬가지로 또 나왔죠. should 강조하는 거야. 뭐를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뭐를 해야 되냐면은 avoid stuffy and verbose. 자, 뭐를 피해야 되냐면은 뭔가 지루하고 장황하고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그럼 뭐를 해야 돼?

instead 대신에 use ordinary English 일반적인 영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To say something extraordinary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탁월한 특별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영어를 일반적이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one 짧고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Too often the resort to the long unfamiliar words. 자, 너무 자주 자 의지를 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길고 친숙하지 않은 어려운 단어에다가 의지를 하는 것은 is a sign of authorial insecurity.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작가의 불안전함,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remember. 자, 이렇게 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령문이잖아. 기억해. 지금 작가 강조하는 거야. 기억해. 뭐를? Multi-syllabic words. 자, 이렇게 multi 하면 여러 개고 syllabic 하면은 이 음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음절이 긴, 긴 단어들. 그런 것들은 are the ones most frequently looked up. 자, 독자들이 읽을 때 가장 자주 찾아보는 건데 and few readers. 거의 어떤 독자들도 feel looking up words.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enhances their reading experience. 그들의 읽기 경험을 향상시켜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막 길게 장황하게 표현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o what's your goal? 너의 목표가 뭐야? To show how smart you are?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거야? Or to captivate your reader. 너의 독자들을 사로잡는 게 네 목표야. 라고 물어보면서 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작가가 강조했던 점, 그리고 작가가 부정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죠. 뭐 하면 안 된대? 막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안 된대. 그럼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의 심플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게 어떤 선택지에 나오는지 봅시다. 1번, 문학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아니고요. 자, 2번, 어려운 단어는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고요. 문학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낯선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아니고요. 4번, 작가는 자신의 글에서 장황한 구절들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때? 세모. 작가가 하지 말라는 거는 나와 있어. 자, 근데 5번 봐봐. 작가는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평범하고 완벽한 단어로 독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얘가 더 완벽한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 작가가 부정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가 바로 5번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력이 깨졌을 것 같아서 자, 영자의 퀵체크 나갑니다. 자, 영자의 퀵체크. 자, 우리 대의 파악 문제를 풀 때는요. 작가가 이것 하는 것, 그리고 작가가 이것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곧 주제고, 그게 곧 제목이고, 그게 곧 주장입니다. 작가가 무엇하는 것, 무엇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0번도 끝났고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함축 미추론이죠. 함축 미추론이고 밑줄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evolution is an almost trivial example of coherence in time and space. 자,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진화라는 것은 거의 굉장히 사소한 예시래요. 무엇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일관성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예시일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읽어볼게요. So whatever the mechanism for the appearance of a new species may be. 자, 무엇이냐면 자, 새로운 종의 appearance라고 하면은 새로 출현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출현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no

doubt.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That its survival and expansion. 자, 이 새로운 종의 생존과 그리고 확장은 depend, 달려있대요. 무엇에 달려있냐면 완전히 on the extent to which, 정도에 달려있대요. 어떤 정도? It is tuned to the environment in which it has to live. 자, 이것들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을 했는지, 잘 맞춰졌는지 그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떠한 종이 새롭게 출현을 하는 거야. 우리 A라는 종이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종이 출현을 했는데 이 종이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얘들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은 그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 정도에 달려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In turn, 그리고 그 결과로 if it survives even for a comparatively short time, 만약에 이 A라는 종이 생존을 해요. 약간 어떻게? comparatively 이렇게 comparatively라고 하면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생존을 한다면 it will affect. 자, 이건 영향을 끼친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the evolution and the possible appearance of other species. 자, 다른 종들의 진화 그리고 다른 종들의 출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종이 생겼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생기는 뭐 B라는 종도 있겠고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B라는 종도 있겠고 C라는 종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all of this happens. 자, 이 모든 것은 발생을 합니다. As in a complex dance. 자, 어떤 복잡한 춤에서처럼 근데 발생을 해요. 자, 어떻게? Where a new group of dancers, 새로운 그룹의 댄서들이 join the dance in perfect measure. 자, 이 댄스에 완벽한 박자로 들어오는 거야. At the appropriate place, 딱 완벽한 장소에. To interpret a new voice in the suite. 자, 그 노래의 자 어떤 것을? 새로운 성부를 연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마치 지금 노래가 아니라 댄스,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새로운 그룹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어떤 새로운 그룹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딱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공간에 새로운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그때 the other dancers, 다른 댄서들이 make roo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in a harmonious way, 조화로운 방식으로. Just by following their own line of melody. 자신들의 멜로디의 라인을 그냥 따라오면서. 자, 어떤 그룹이 오면은 또 그 다른 그룹이 이쪽으로 자리를 비켜주면서 자신의 멜로디를 계속해서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 some retire. 그런 동안에 어떠한 친구들은 retire, 은퇴를 해. 그러니까 물러선다라는 얘기죠. 물러서요. Because their part is over. 자신들의 파트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어떠한 친구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밑줄 친 부분.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은 end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랑 거진 비슷한 내용이겠다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전체적인 주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시공간이 발전을 해. 그러면서 어떤 생명체가 나타나고 없어지면서 또 다른 환경이 생기고 다른 생명체들이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얘기잖아. 그거를 춤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이 어떠한 종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종이 살던 환경이 변하게 된다. 이 정도의 의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우리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The dominance of the species has been lost. 자, 종의 dominance라고 하면은 지배잖아. 지배가 사라진대요. 어떤 종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1번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The species that lost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진 종은 is less likely to survive. 생존할 가능성이 낮대요. 자, 이것도 경쟁이라는 얘기 나온 적 없잖아. 틀렸어. The environmental changes have altered the species appearance. 자, 그러면 환경적인 변화가 바꾼대요. 종의 출현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현을 바꾼다가 아니라 출현했던 것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볼게요. The environmental demand the species responded to has ended. 자, 환경적인 요구.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구냐면 종이 반응했었던 환경적인 요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끝나고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The sound produced by the species. 종이 만들어냈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는다. 탐지가 되지 않는다. 이건데 뭐 소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냥 비유였을 뿐.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 나왔네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similarly인데요. 평가원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로 similarly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요. 2026학년도 6월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읽지 않을 거야. 이 부분만 볼게요. 자, 별개의 개체와 상호작용하는 신체가 아니라 화면 내부에 있는 것처럼 묘사될 정도로 몰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왔어. 그리고 similarly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자,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에서 매끄러움은 인간의 신체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similarly라는 연결어를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자, 2025학년도 대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농부가 노력을 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까? similarly가 나온 다음에 지주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유사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similarly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풀 우리 22번 문제도 여기에 보시면 딱 similarl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영리하게 해석하고 문제풀이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보여줄게. 볼게요. The athletes typically receive feedback. 자, 이 운동선수들은요, 피드백을 받아요. During the competition, 대회 중에. 자, 뭐를 통해서? About their relative positions. 그들의 상대적인 순위에 대해서요. 자, 마지막 payoff는, 마지막 성과는 usually depend only on rank order. 그러니까 순위에만 달려있고 어떤 절대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너 2등이야, 너 3등이야, 너 4등이야, 너 1등이야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조절을 해요. 뭐에 맞춰서 intermediate information, 그 중간의 정보,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중간에 들어오는 정보에 맞춰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예시는 a golfer가 나와요. golfer는 누구냐면은 on the last day of a tournament, 자, 어떤 사람이냐면 대회 마지막 날인데 자기가 10 strokes behind, 10개의 스트로크나 뒤쳐져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has less incentive, 인센티브가 적어. 그러니까 유인이 적어. 뭐를 할? To put forth effort.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적어요.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then a player who is just one stroke behind. 딱 한타 뒤져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겠어? 자, 한타 뒤져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은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열타 뒤져 있는 사람은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뭐냐면 similarly야. 그러니까 similarly 언제 쓴다고?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비슷할 때 쓴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라톤 원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앞에 나오는 골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어? 아, 이 비슷한 내용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올려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받냐면은 30km 정도 뛰었을 때 2분이 뒤쳐졌다라는 정보를 받아요. 자, 이 사람은요, 훨씬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적어요. 누구보다 20초만 뒤쳐져 있는 사람보다. 같은 맥락인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moreover, 더해서요. 자, 만약에 athletes가 can choose between risky and safe strategies. 자, 위험한 전략, 그리고 안전한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을 해서, intermediate information, 그 즉각적으로 받는 정보에 따라서.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테니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3포인트 뒤졌어요. 마지막 매치에서. 이 친구는, 자, play with more risk.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빙을 엄청 세게 해요. 자, 그러면 점수를 낼 확률도 높고 내가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위험하게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요. Thus, 그러므로 자, 토너먼트에서 the leader는요. 어떤 인센티브를 갖게 되냐면요. 오히려 safe한 안전한 플레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은 usually pursues a risky strategies.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위험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경기 중 순위 정보의 공개는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닐 거고. 자, 선수들은 경기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을 훈련받아야 된다.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고요. 중간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전략을 조성한다. 라는 내용이 오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23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insect가 나왔어요. 곤충이죠. 곤충은 perceive artificial light. 자, 어떤 인공 빛을 받아들인대요. At full moon, 보름달이 떴을 때. 근데 언제 받아들일 수 있냐면 only when they are close to the light and consequently Fewer insects are attracted to any given light. 자, 이 빛에 가까이 갔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요, 더 적은 인섹트만이 이끌어진답니다. 어떤 빛에 대해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름달이 떴어요. 그리고 여기 빛이 있어요. 자, 원래 빛이 있으면 여름에 막 벌레들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본적 있어? 벌레들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근데 보름달이 떴으면은, 이 빛이 너무 밝잖아. 그러니까 여기 인공빛이 있어도 별로 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는 곤충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에서 그러므로 자, 이렇게 끌어당기는 범위가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Lunar cycle. 이 달의 사이클에 따라서 바뀌어요. 얘가 보름달인지, 얘가 초승달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어디까지의 곤충이 들어오는지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hanges may occur during a single night. 자, 하룻밤 사이에도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eather. 날씨에 따라서. as the sky changes from clear to cloudy. 자, 맑은 날이랑 구름이 많이 낀 날이랑 달라질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efficiency of catches around lamps. 자, 그래서 이 램프 주변에 포획을 하는 것, 램프 주변에 막 이렇게 인섹트를 포획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효율성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background illumination. 그 주변의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날씨가 어떠냐, 보름달이 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자, 반대로 The low flight activity at artificial light sources during full moon. 자, 이렇게 보름달이 떴을 때 주변에 곤충들이 많이 안 모인다고 했잖아. 이런 low flight activity가 does not necessarily mean 그렇다고 해서 의미하는 건또

아니랍니다.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fewer insects fly on bright moonlit nights. 그렇다고 곤충 자체가 지금 적게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빛에 이끌리는 애가 적은 거지 실제로 여기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insects and many other animal groups. 자, 곤충들 그리고 많은 동물 그룹들에게 있어서 자,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the moonlight steers their rhythmic activity. 자, 이런 달빛이 그들의 활동, 리듬을 바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numerous animals, 많은 동물들은 are particularly active at full moon. 자, 특히나 보름달이 떴을 때 굉장히 액티브한 애들이 있어요. 또는 전날, 다음날에. 또 반대로 어떤 애들은요. are active around the new moon. new moon 하면 초승달이거든요. 초승달이 떴을 때 또 되게 액티브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배경의 빛이 어떤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to investigate insect true nocturnal activity. 자, 이 곤충의 진짜 야행의 활동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트래핑, 포획을 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뭐냐면 지금 너무 외부 요소들이 많아. background illumination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두고 그걸로 포획을 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나타나는 선지는 바로 5번이죠. limitations of light trapping. light trapping의 한계 in measuring insects nighttime activity. 곤충의 이 밤의 활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빛으로 측정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작 퀵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앞뒷 내용의 유사성을 표현하는 이 단어 뭐였을까요? 기억하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문제 많이 풀어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능 완성 9강, 9강에서는 갖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4회 세트에서 16번부터, 그러니까 의사소통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표현들이 되게 간단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복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약간 어렵다 싶은 그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대체로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편안한 문항들로 출제되니까 여러분은 푸는 실력도 늘려야 되지만 푸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면도 같이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에 그래서 이압두 알리하고 바야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알리라는 사람과 바야 상인이 대화하는 건데 이압두 그럼 얼마처럼 뭐뭐 같이 보입니다. 내 눈에 보여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얍두 이렇게. 그래서 얍두 안나 따마띠마. 얍두 안나 따마띠마. 그러면 따마띠마 그러면 토마토예요. 토마토인데 따마띠마. 이건 그 형태가 복수 형태고 복수처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마띠마 따자사툰. 따자사는 아주 신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형태는 따자사는 아랍어 형태는 아닙니다. 이건 페르시아어. 이란

라틴어에서 온 그런 그 어형이에요. 이런 어형들이 순박하다, 사다쥬. 그 다음에 하탐, 반지 하탐. 그 다음에 사다쥬, 사다, 뭐 사다쥬. 그 다음에 따자즈, 뭐 이런 게 있죠. 따바. 우리 우표나 인지 같은 거 따바라는데 그런 패턴들. 파알룬 패턴이 페르시아에서 온 패턴이라서 이건 원래 아랍은 아니고 이란에서 온 외래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마아띔 여성형이에요. 왜? 복수라 그랬죠. 그래서 따마아띠마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왔어요. 그래서 야브두 안나 따마아띠마 따자자툰 이게 복수 형태고 복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따자자툰 여성형입니다. 왜? 사물의 복수. 사람이 아닌 사물의 복수는 무슨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했어요. 아따마티마 따자사통 그러면 토마토가 신선하다. 토마토가 신선하다. 짓단 매우. 토마토가 매우 신선하다고 얍두 보입니다. 토마토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죠. 비캄 키일로. 비캄 얼마를 가지고 항상 물건 살때 비캄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암미아로 할 때는 가데시라는 말 많이 쓰지만 여기서 보통 표준말로는 비캄 하다. 이거 얼마인가요? 비캄 많이 씁니다. 비캄 알 케일로 미나 따마띠미. 따마띠미 종류 따마띠미라는 그 토마토 중에서 1킬로. 이게 표준말인데 알 케일로 미나 따마띠미는 토마토 1킬로에 비캄 얼마인가요? 이럴 때 처음에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또는 익숙해지는 그 기술도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B로 전치사 B로 물어봤다. 얼마를 가지고 이 토마토 1kg인가요? 뭐예요? 토마토 1kg에 얼마인가요? 해서 전치사 B를 썼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B로 물어봤으면 답도 B로 한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안 하고도 할수 있지만 become 그럼 be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1번 be taakid 확실하게 이거는 B는 들어갔지만 B는 들어갔지만 여기에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뭐 이런 말인데. 그다음에 2번 아나 하지눈 나는 슬프다. 아나 하지눈 이건 B가 안 들어가고 그냥 문장이에요. 3번 마 살라마티 안녕히 잘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4번 B 시타티 주네이핫 시타 시타는 6이죠. 6 주네이핫 6 파운드 또는 6 이집션 그 주네이핫 이렇게 되죠. 이집션으로, 그러니까 뭐 소단도 주네야 쓰지만, 6파운드를 가지고 섭니다. B가 들어갔고, B로 답하는 것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B로 물어봤기 때문에 B로 답한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B 시타 주네이핫. 그 다음에 5번, 임샬라 또울린. 똑바로 곧장 가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 3번, 5번은 절대로 뭐 이렇게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B가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지만 미시타가 정답이죠. 미타 아키든 B는 있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17번 대화로 보아 B가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은 A가 마다타 팔루 마다타 팔루 마다는 뒤에 동사가 올때 또는 전치사 구가 올때 쓰는 무엇입니다. 마스묵할 때 마는 무엇이란 말 똑같은 무엇이지만 뒤에 명사가 올 때요. 마 진시야 투카, 마 히와야 투카. 그러니까 마 진시야 투카, 너의 국적이 무엇이냐?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가 무엇이냐? 마 이스 마스무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는 마를 쓰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마다를 쓴다. 마다, 무엇, 타팔루, 무엇을 하고 있니? 그다음에 피 꿀리 서바히, 서바하는 아침이죠. 아침 근데 매일 아침 너는 뭘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아스타미아 일라, 나는 청취해, 듣고 있어. 나는 이건 귀를 기울여서 리슨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하고 있어. 뭐를? 알 무시까? 음악을 들어. 음악이 들려서 그냥 옆집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음악을 틀어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아스타미 아일라. 그래서 아스타미 아일라 무시카 음악을 들어. 와 안타 너는 그리고 너는 알라부 고라탈 까다미 축구 발공이니까 축구죠. 축구를 알라부 나는 축구를 해. 누구와 마 아스테카 이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가 매일 아침 하는 건 뭐예요? 음악 듣기죠. 이건 뭐차 마시는 모습이고, 독서하는 모습이고, 그림 그리는 모습.

그리고 축구하는 모습인데 음악 듣는 모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은 A. 안다남 태안운 가리반. 안다남 태안. 엔다남 티아 이걸 엔다남 티아눈 이렇게 되죠. 엔다남 티아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엔다나 쉬고 엠티아눈 까리반 이렇게 말하세요. 아엔다나 한 박자 쉬고 엠티아눈 까리반. 우리 곧 시험이야. 우리에게는 곧 시험이 있어. 할 나드루스 마안 할 나드루스 공부할까? 이때 나드루스는 뭐뭐 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공부합니까라는 뜻인데 그 그냥 직역하면 우리가 공부합니까? 나드루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이름은 누구? 나는 누구?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할 나드루스는 같이 공부할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나드루스 마안 함께 공부할까? 알 야우마 오늘 함께 공부할까? 그랬더니 비가 남? 남? 그러면 함께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단 그렇다면 이단 날타키 여기도 나두루스 우리 공부할까라고 물어봤죠. 날타키 만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난다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만난다, 우리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합니까? 이렇게 뜻이 아니라 할 나두루스 공부할까? 날타키 만나자 이런 말이겠죠. 아마 말 막타바티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 바다 갈릴은 조금 뒤에 잠시 후에 도서관 앞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비가 하산한 좋아 일랄리까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코파 뭐 이런 말이죠. 이럴 때 비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 자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들어가기 어울리지 않는 말 아나마크. 나는 너와 함께야. 뭐예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이야. 이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아나모아페크. 아나모아페크는 나는 찬성이야 이런 말이에요. 찬성한다. 아나모아페크. 그 다음에 미꿀리 수루린 모든 기쁨을 가지고 모든 기쁨으로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니까 미꿀리 수루린 같이 하자는 얘기죠. 피크라툰 쥐밀라툰. 피크라툰 쥐밀라툰은 멋진 생각이다. 예쁜 생각 했는데 예쁜 생각 쥐밀라 대신에 물론 라야를 쓰거나 이렇게 쓸수 있어요. 라이야툰. 피크라툰 라이야툰 멋진 생각이다. 또 피크라툰 쥐밀라툰 좋은 생각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요말 대신 쓸수 있는 말 라야툰도 있습니다. 5번 아인디 라이운 아하르 나에게는 있어 다른 생각이 다른 의견이 나한테 있어. 난 생각이 달라. 뭐예요? 찬성이 아니고 반대죠. 5번만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적합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그 문형은 비단 이 문제, 이런 그 패턴만이 아니라 여러분 단톡방에서 뭐 축구 같이 할까, 뭐 우리 만날까 할때한 사람이 꼭 요렇게 써놓고 다른 거다 같이 만나기로 해놓고 요 사람만 안 되는 거. 또는 뭐 앤디 마와이드 나에게는 약속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이 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도 될수 있습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라스트 마크 이렇게 쓰면 나는 너하고 한 편은 아니야. 또 앤디 라이온 아하르 앤디 임티아눈 무힘문 또는 앤디 뭐 마와이돈 아하르 다른 약속이 있어. 이렇게 쭉 써놓고 하나만 미꿀리 수룰이라든지 아나 모아피크 써놓으면 그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현들 동의와 찬성 그다음에 반대 요 표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어휘표 앞에 있는 의사소통 그 가장 기본 문형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기본이니까 여기서 5번인 걸 여러분 정답인 거알수 있죠?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상 얘기하는데 빈칸이 3개나 돼. 이럴 땐 어떡한다고? 하나는 이질적인 게 있어요. 두 개는 평서문인데 하나만 의문문이야. 그럼 의문문이 여기서 밑에 봐봐요. 보기에서 come, 의문사야. 그죠? 그 다음에, my, 의문사가 아니에요. 우리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 C는 의문문이 아니고 A만 의문문이야. 의문문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죠. 문제를 아직 풀지도 않고 뜻은 모르는데 요것이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 문장 또는 의문사가 없더라도 쭉 있다가 문장이 끊어지고 다시 새 문장이 되는데 여기 의문문이야. 그렇게 된 경우

공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A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고요.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아마 환전소 같죠? 표신 거 봐서 내가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거 했더니 나는 무엇을 바꾸고 싶다. 환전소니까 그랬겠죠? 그랬을 때 A가 come 놀라라 마크. come 놀라란 come은 의문사 come이에요. 의문사 come 뒤에는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come 놀라란 come 기타반 마크. 너책몇권 갖고 있어? come 기타반 마크. 한권 있어. 뭐야? 아랍어 책한 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come 놀라란 내 주머니에 지금 갖고 있는 내 주머니에 달러가 몇 달러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 얼마를 지금 달러를 지니고 있니? 이런 뜻이죠. 자, 몇 달러를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B는 마이 미아 투 돌라린 나에게는 100달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머니에 100달러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우리두안 우가이라 우가이라는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뭐를 알 돌라라 일라 디나르 돌라라 일라 디나리 그러면 달러를 디나르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뭐예요? 달러를 환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처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환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몇 달러를 갖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B가 100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 A, B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C, A, B 정답 5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의문문이 하나 있어주면 진짜 고마운 거죠. 문제 출제자가 여러분을 많이 생각해서 배려한 겁니다. 가끔 잔혹한 문제도 있는데 전부 다 평소문이거나 전부 다 의문문인 경우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들죠. 그럴 땐 여러분이 차근차근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적절한 자리에 여러분 문맥에 따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쉬우니까 5번 이거 쉽게 알수 있었어요. 20번.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종종 나오죠. 피아이사 아틴 해서 피아이사 아틴 몇 시에예요. 몇 시에 전치사 피 뒤에 소유격이 왔어요. 소유격 아이 소유격이죠. 소유격이고 아이사 아틴은 연결형이에요. 아이사 아틴 몇 시란 말이에요. 몇 시에 이렇게 되겠죠. 몇 시에 다스타이키즈 그러면 너는 잠을 깨느냐? 다스타이키즈 일어나느냐? 미난 나오미 잠에서 깨니? 아다탄 보통 또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인데 보통 잠에서 몇 시에 깨니? 그랬더니 비가 피 아사아티 아사비아티 서바한 자 서바한 아침이죠. 서바한 혀를 내리고 서바한 이렇게 했죠. 서바한 아침 7시에 했어요. 그 7시에 깬다라는 표현을 묻기 위해서 피 아이사아틴을 썼는데 요피 아이사아틴 대신 쓸수 있는 말 언제가 있겠죠. 언제 1번 마 무엇이에요. 앞에 설명했죠. 뒤에 명사가 올때 마스무카 마진시아 투카 마 후이아 투카 마 우누아 누카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마 진시아 투카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가 무엇이니 그다음 마스무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할때 뒤에 명사가 올때 명사가 올때 의문문으로 말을 씁니다. 무엇이란 말로. become 앞에 나왔죠.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예요. 얼마입니까? become. 3번 카이파. 카이파는 되게 많은 뜻을 쓰이는데 카이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이파 할루카예요. 너의 상태가 당신의 건강 상태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상태가 너의 상황이 어떠니? 그럼 잘 지내니?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안부예요. 안부 묻을 때 쓰는 겁니다. 하나 더. 어떻게 갑니까? 국립박물관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아, 근데 여기서는 지하철 타고 가세요. 또는 여기는 버스를 몇번 타고 가세요. 그럴 때 카이파 아다브 일레이히.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카이파를 써요. 어떻게 갑니까? 카이파를 쓰죠. 반대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아랍어로는 카이파가 아니에요. 그 어떻게는 왜 오셨냐는 뜻이죠. 그래서 카이파를 우리말로 어떻게 오셨냐라는 말이 무슨 목적으로 또는 무슨 이유로 오셨냐 했을 때 어떻게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에 같은 그
how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why라는 뜻도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냐?

나는 카이파 쓰면 안 돼요. 마타. 여기 지금 정답은 피아이사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거 마타. 언제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리마다. 리마다는 무엇을 위하여. 마다가 무엇인데 리가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위하여 왜란 뜻이죠. 보통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마타 아이나 아이나 마타 언제 아이나 어디에서 그다음에 리마다 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문문들이죠. 아, 의문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피에사틴 대신 쓸수 있는 말 4번 마타가 되겠습니다. 21번, 22번 두 문항이 한 지문에 묶여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A가 뭐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인사를 건넸더니 B가 인사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또다시 이번에 인사가 아니고 안부를 물었어요. 인사와 안부는 다르죠. 우리말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보통 안부부터 시작해. 물론 젊은 사람들은 뭐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셨어. 뭐 좋은 아침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요. 구름이 오늘 되게 예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카이파 할루카의 뜻이에요. 이 카이파 할루카가 우리말의 안녕하십니까인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인사말을 안 하고 안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어제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 같이 모여서 낮에는 밭일 같이 하고 저녁 돼서 같이 밥 먹고 새끼 꼬다가 이제 밤 9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고 각자 자기 집에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 그또 이제 밭에 만났어. 밭에서 만났는데 어쩌는 게 9시에 헤어지고 나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밭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밝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 인사를 건너뛰고 안부만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유목사회 같이 이렇게 누가 이웃이고 누가 적인지 몰라. 다들 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갖고 유목사회 같은 데는 누가 가까이 가면 그냥 빵 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뭐, 막 손을 들고 막 하죠.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이제 안부를 물어요. 안녕하십니까?를 묻죠.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의 차이점인데 인사와 안부를 꼭 이렇게 순서를 갖춰서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hello 해놓고 how are you를 해야 되는데 나도 처음에 영어를 배우고 나서 외국 사람 만났는데 how are you부터 먼저 하니까 그 사람이 굿모닝도 안 하고 how are you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뚝하니 굿모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에 좀 이렇게 인색한 건 아니고 문화상으로 인사를 잘안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에 인사를 했고 와 카이파 할루카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가 아나 비하이린 나는 좋은 것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이르, 하이르는 복된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지냅니다를 한 말이에요. 비가 전치사 비 플러스 하이린 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비하이린 그러면 잘 지내고 있는 이런 말이죠. 좋은 것 속에 있는 아나 비하이린. 그다음에 왈함두릴라히, 함두릴라 릴라히에는 알라에게 알함두 찬미를 알라에게 찬미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잘 지내요. 알라에게 찬미를.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덕분에요. 우리말은 그냥 덕분에요라고 하죠. 무슨 덕인지 몰라. 상대방 덕분인지 상대방이 이렇게 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서 덕분에 뭐 몸조로 눕지 않고 잘 지냅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도 될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덕분에란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덕분에란 말이 딱이에요. 알함두릴라 덕분에요. 와 안타 그리고 당신은요. 아나 비하이린 저도 잘 지내요. 왈함두릴라히 알라에게 찬미를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 A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딱 보면 알겠죠? 그러면 답을 뭐라 했어요? 와 알라이쿰 살람이라 했어요. 인사말은 보통 주고받는 인사를 건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살람 같은 것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살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살람

안 들어가는 것이 앞에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5번이 정답이겠죠. 아살람 알레이쿰. 1번은 마르하반. 마르하반은 넓은 장소를. 당신은 넓은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넓은 장소를 만났습니다. 넓은 장소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흘란 사흘란. 가족을, 그리고 평지를. 가족에게 오셨고, 여기 왔다라는, 가족에게 오셨고, 와, 밟았습니다. 평지를. 밟았다라는 말이 빠진 목적어 두 개로 구성된 인사말이에요.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1번과 2번은 항상 얘기하지만, 유목사회에서 손님을 반기는, 오셔서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쉬셨다 가세요라는 그런 그 평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답하는 거죠. 평지에 텐트를 치고 사니까 좀 내려서 말도 묶어놓고 여기서 쉬다가 한 2박 정도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 알 하이리는 좋은 저녁입니다. 마사 알 하이리. 그 다음에 사바 하이리 좋은 아침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살라물라히 알라이쿰. 알라의 평화가 당신들 위에 있기를. 이 말은 아살람이란 말이 살라물라히. 알라의 평화의 주름말이에요. 그 평화가 당신들 위에 있기를. 뭐예요? 당신과 두 어깨에 있는 천사들이 위에 있기를. 그러니까 항상 복수로 쓰죠. 쿰으로. 당신들에게, 당신과 두 천사에게 그 평화가, 알라가 주는 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식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 대한 답변으로 이걸 바꿔서 얘기해요. 와 알라이쿰. 와를 더 집어넣고 알라이쿰 뒤에 있던 것이 수로가 앞으로 가고 아살라무 주어가 뒤로 갔습니다. 정답은 간단하게 5번인 걸알수 있어요. 인사말은 뭐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잘 알겠지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사바할 하일이면 답을 뭐예요? 사바한 누르. 요 같은 단어가 답에도 쓰이는 거예요. 마사할 하일이면 또 마사를 그대로 써서 안 누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같은 단어 찾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22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안부 인사. 안부 인사 정답이죠. 안부와 인사. 물론 인사가 먼저고 안부가 뒤지만 우리말로는 인사 안부라고 한 거라고 안부 인사.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와 인사가 있는 인사와 안부가 있는 거니까 안부 인사가 되겠죠. 여행 계획, 뭐 졸업 축하, 취미 활동, 호텔 예약.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그런 장면이죠. 자, 아이나 마하타투 시울. 서울역은 아이나, 어딥니까? 서울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뭔가 길을 물어볼 때,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 처음에 서울역이 어디야? 이렇게 안 물어보죠. 아, 실례합니다. 서울역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실례합니다라는 그 표현. 여기 들어가는 그 표현이 정상적으로 쓴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당신에게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고 뭐 관심 없다면 질문 안 드릴게요.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라우사마타 이렇게 4번 같은 걸 씁니다. 또는 여기 4번 대신에 아프완 쓸 수도 있어요. 아프완. 아프완. 아프완은 어디 많이 쓰냐면 슈크란에 대한 답으로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쓰는데 아프완 그러면 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사마타하고 비슷하게 쓸수 있다.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쓸수 있다. 아프완도 쓸수 있습니다. 또는 뭐민 파들리카도 쓸수 있어요. 근데 민 파들리카는 이런 데좀잘안 쓰고요. 뭐 식당 가서 뭐 주문할 때 이렇게 많이 쓰니까 라우사마타나 아프완 써갖고 아이나 마하타트시울 서울역이 어딥니까?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임시 알라 뚜올린 똑바로 임시 걸어가세요. 임시 알라 뚜올린 쏨마 그리고 일랄야미니 알릴란 오른쪽으로 조금 가세요. 이게 어느 정도 똑바로 간다는 말이 좀 불분명하죠.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 좀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뭐 이게 좀, 이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황으로 봐서 아,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아마 서울역이 보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랬을 때. 그래도 아랍 사람들이나 아니면 큰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그 똑바로 조금 이런 표현들 있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 터키를 갈 일이 있었어요. 터키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앙카라로 해서 이스탄불에서 한 바퀴 돌라고 3주 동안 여행 계획 세우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터키 친구가 그래 우리나라 오는구나 방학 때인데 볼수 있겠다.
앙카라 오면 나한테 연락해. 그래서, 그럼 앙카라 살이겠더니, 앙카라 근처 가까운 데 살아. 그래서, 알았어, 연락.

할게. 그러고서 의심쩍어서. 근데 연락하면 너 얼마 만에 오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안 가서 진짜 가깝대요. 6시간 걸린대. 아,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했습니다. 이게 6시간이 우리는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터키 같이 큰 나라에서는 6시간은 짧은 시간인 거예요. 거리도 가까운 거고.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아랍에 가서 큰 나라 가서 뭐 이제 수단이나 뭐 이집트 무슨 모로코 이런 데 가서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조금이 한 30분, 1시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보세요. 한뭐 500m? 뭐 그러면 500m밖에 안될 거예요. 그럼 한 2km 된다고 생각하고 가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샬라 돌 그럼 똑바로 가다가 일랄야미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만요. 그러면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들어갈 수 있는 말, 몸킨 가능합니까? 2번,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이건 보통 누군가가 새로 온 사람에게 뭐 파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말이죠. 3번, 하다 예크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됐어요. 하다 예크피. 밥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 근데 막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예크피. 지금까지 먹고 지금 내 접시 위에 있는 요 음식으로만도 충분해요. 하다 예크피. 그러면 이제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먹으라고 탁 이제 뭐 닭고기 한 마리 더 준다니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 예크피. 이거면 됐어요. 이런 말이죠. 라우 사마하타 정답이에요. 라우 사마하타 아이나마 하타투시울. 서울역이 어딥니까? 실례합니다만 4번이 정답이죠. 하람은 알레이크. 하람은 알레이크 뭐예요? 너에게는 금지된 것이야. 하람은 알레이크. 그러면 너에게 금지야.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러면 못 써.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거죠. 먹고 네거다 먹고 얼른 다 먹고 옆 사람 거 탐내고 앉아 있다니. 아이스크림 똑같이 반씩 나눠줬잖아. 네 것만 먹어. 뭐 이럴 때더 먹으려고 막 숟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람 알레이크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하람 알레이크.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길을 물을 때 보통 쓰는 말들. 아프안도 쓰는데 라우스마트를 여러분 교재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아프안, 라우스마트 같이 쓸수 있습니다. 24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민지. 민지가 지난 토요일에 한 일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실력으로 쉽게 풀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몰라. 단어 아는 단어 별로 없어. 여러분 글씨만 읽을 수 있어요. 쭉 읽다가 아, 여기 텔레비전이 나왔어. 아, 이건 외래어니까 텔레비전. 텔레비전인 거알수 있죠. 이렇게 글자 수가 6개가 넘으면 명사가 6개가 넘으면 외래어예요. 아랍어 단어는 6개까지가 아랍어 글자고요. 6배 알루미늄, 뭐 텔레비전 이런 건 전부 외래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텔레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되잖아. 이건 외래어란 얘기예요. 텔레비전. 그럼 텔레비전은 알아. B가 맨 뒤에야. 그럼 B가 맨 뒤에 오는 거 있어요? 맨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50% 확률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피 야무 삽틀 마디. 지난 알 마디 지난이죠. 지나간 삽트 토요일이에요. 삽트는 유대교에서도 세베티컬 세베스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이게 토요일 얘기예요. 야무 삽티 그러면 유대교의 안식일 같은 건데 피 야무 삽틀 마디 지난 토요일에 타나왈랏 식사했습니다죠. 식사했습니다. 타나 왈라트 그러면 식사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알가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 타나 왈라트 민지. 민지는 알가다 점심 식사를 했어요. 누구와 마아 사디 까티하. 마아 사디 까티 전치사 뒤에니까 소유격이죠. 마아 사디 까티하. 그녀의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피 마타암 살람 식당에서 그녀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쏨마 점심 식사 1번이에요. 1번 식사했습니다. 쏨마 자하바트 마하 그녀와 함께 어딜 갔어요? 일라 하디카틸 하야와니. 하디깔 잘 모르겠다. 하야완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동물원인데 잘 모르면 많이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밥을 먹었다. 식당 이런 거 알면 이제 1번이고 텔레비전 보는 거 이게 마지막 3번인 거 알면 그냥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디가타 하야완 이게 2번이죠. C가 자하바트 마하.

트 여기도 트면 트트티 이렇게 되니까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샤하다트가 아니고 샤하다티 이렇게 샤하다티 조성 모음을 넣어갖고 이 모음을 넣어서 붙여서 읽습니다. 샤하다티 텔레비전, 샤하다티 텔레비전 마아 우스라 대합. 그녀의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샤하다트 시청했습니다. 시청했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샤히다 그러면 이것은 보다 증거하다 증언하다 이런 말인데 샤하다 그러면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렇게 봤습니다. 할때 한국은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해요. 보았다. 그본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샤하다는 자기 의지를 갖고 시청한 거예요. 앞에서 나는 무엇을 아스타미아일라 무시가 나왔죠. 음악을 청취합니다. 그때 사미아 쓰지 않고 사미아. 사미아는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스타마일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갖고 노력해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기도 눈에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샤하드. 샤하다는 관심을 갖고 의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어고 이스타마 일라면은 리슨의 뜻이고요. 여기도 샤이다면 씨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룩 앳에 해당돼요. 샤하다. 이렇게 삼형으로 쓰면 샤하다면 룩 앳. 내가 뚫어지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샤하다 티 텔레비지오나 마 우스라티아. 그녀의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3번이죠. B죠. 그러니까 ACB 순으로 되겠습니다. ACB. ACB 2번이네요. ACB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 하디카타 하야만 몰라도 풀수 있어요. 왜? 마땀 나오죠? 뭐 먹었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얘기 나오면 그런 힌트로 여러분 풀수 있습니다. 25번. 마무드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에서는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뭐 이제 이런 뜻이죠. 이스미 마무드. 제 이름은 마무드예요. 내 이름은 마흐무드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마무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흐무드인데 이렇게 마흐무드 또는 뭐 OOD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마흐무드인데 이 발음을 우리는 H 발음을 영어식으로 잘안 읽어. 그래서 마무드라고 있는데 틀린 거죠. 마흐무드예요. 마흐무드, 이스미 마흐무드, 아나 오르드니윤. 저는 요르단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나 오르두니윤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어려워요. 오르두니윤 틀린 건 아니지만 오르두니윤 알 오르둔누에서 오르두니윤이라고 되려면 이 샷다가 하나 빠지는 게 발음이 쉽습니다. 뭐둘다 쓰니까 괜찮아요. 오르두니윤도 쓰고 오르두니윤도 써요. 발음을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 오르두니윤 씁니다. 네, 근데 오르두니윤 쓰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 못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오르두니윤 나는 요르단 사람이에요. 아스쿠누 알 아나.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 코리아. 한국에 살고 있어요. 누구와? 마아 우스라티. 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어요. 히와야티. 나의 취미는 꾸라툴 까다미 축구와 와라스미. 라스무. 그리고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는 축구와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내 이름은 마흐무드고 이름은 없죠. 국적. 국적은 요르단이라고 했죠. 아나 오르두니, 오르두니윤. 국적. 나이 없고 직업 없고 취미 있죠. A와 D가 언급되어 있네요. 정답은 A와 D가 들어간 거니까 A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문항입니다. 문화문항. 26번 문화문항은 글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은 이건 시장에 관한 이야기네요. 시장. 쑥, 한, 할리리. 한은 대상들. 낙타 같은 거나 말을 타고 가면서 무역을 하던 대상들 있죠. 그래서 보통 대륙을 건너 다니는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길목에 그긴그 대상로. 그러니까 실크로드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던 여관, 여인숙 같은 거예요. 한이.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한 40km에서 50km 정도에 하나씩 있는 그런 그 어떤 포인트, 그 길목에 있는 그

숙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동물들을 세워놓고 2층에 사람이 뭐 자고 그다음에 떠나고 하는 그런 한이 있는데, 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기 힘들고요. 어디 가면 볼수 있냐면, 아랍 지역에 가면 시리아 가면 볼수 있습니다. 온전한 형태로. 요르단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랍, 시리아 가면 잘볼수 있어요. 한은 알 할릴리. 할릴리는 헤브론이라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있죠.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이 이 시장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 할릴리라고 해요. 한 할릴리 시장은 후와. 시장은 남성형으로 쓸 수도 있고 여성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와도 되고 히야도 돼요. 후와나 히야 다 됩니다. 민 아크다미 아스와킬 아라밀 아라비. 아랍 세계의 시장들 중에서 아크다미 아스와킬 아라밀 아라비. 자, 아스와킬 아람 아라비는 지금 뒤에가 한정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스와킬 아람 아라비는 한정의 복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한정 복수죠. 그러니까 이 최상급을 쓴 표현인데, 아크담은 비교급하고 한정 복수로 연결이 되면 최상급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아크담 아스와크 알람 아랍이 아랍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민 있으니까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 야지두 우므루후. 야지두 우므루후 그러면 뭐예요? 그것의 나이네. 시장의 나이는 알라 시티미아틴 아 시티미아티 아민. 시티미아티 아민 연결형이에요. 그래서 600년을 넘어섭니다. 600년도 더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장, 수크 알 부카리아티. 아, 내가 공부할 때 요르단서 공부했는데, 이 부카리아가 요르단에 있는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아주 작은 시장인데 왜 이걸 지금 계속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시장을 쓰는 것 같습니다. 딱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골목 하나 있는데, 골목 하나가 다예요. 골목이 여러 개도 아니고, 이런 한 할리는 엄청나게 넓은, 진짜 뭐 종합운동장보다 더큰 그런 규모의 운동장인데, 이 소골 부카리아는 딱 골목 들어서면 골목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부카라, 뭐,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나 우즈벡이 있는 부카라예요. 부카라가 아니고 부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현지어에 따르면 부하라 시장이라 해야 돼요. 근데 아랍어로는 부카리아니까 부카리아 시장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요르단 최초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암만에 처음 도시가 생길 때 사원을 짓고, 그 사원 이름이 알 후세이니 사원이에요. 그 후세이니 사원 바로 앞에 조그만 골목에 하나 들어서서 거기에 상점들이 들어섰는데, 그 시장이 부카리아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후와 민 아크다밀 아스와크 타클리디아티 피 암마나. 피 암마나, 암만이라는 도시죠.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암만에서 전통 시장들 중에서 아크담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오래된 전통 시장들 중에 민 하나입니다. 수흐 부카리아는, 보세요. 탐마 미나 우후 피 아미 알핀 와 티스이미아틴 와 아르바틴 와 살라시나. 여기 릴 밀라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기, 그러니까 AD 1934년에 탐마 미나 우후 지어졌습니다라는 말이 어려워요. 수동태가 어렵죠. 지어졌습니다. 무니야라는 말 어려워요. 무니야. 무니야.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수동태 배운 적도 없고. 근데 탐마 비나 우후는 현대에서 많이 쓰는 수동태를 쓰기 어려워하는 아랍 사람들이 약간 편법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곳의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어졌습니다. 뜻으로 대용으로 쓸수 있어요. 보통은 수동태로 이렇게 쓸때 이렇게 쓰는데, 탐마 비나 우후. 미나라는 말도, 비다라는 말도 원래 마나가 짓다예요. 마나가 짓다고, 이것의 동명사형이 비나운이에요. 비나운. 비나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붙어서 뒤에 후가 붙어갖고 연결형이 됐어요. 그래서 비나우 플러스 후가 됐으니까, 비나우가 됐으니까, 이게 우 모음이 강해서 밑에 받침을 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 배우는 과정에서는 설명할 일이 없었지만, 탐마 비나 우후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건 모음의 영향이에요. 우가 강하기 때문에 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나 우후. 그러면 그것에 지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1934년에. 1934년에 지었지만, 내가 유학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시장이 있었어요. 유학 시절에.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불이 나가지고 싹 새로 다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시장 모습은 없고 오늘날 이름만 갖고 있는 골

골목시장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시장 1번. 이게 시장이죠? 시장 1번인 것으로 알수 있고요. 2번은 이게 언제적이에요? 사담 후세인 시절인데, 네, 오늘날은 잘 없는 그런 뭐, 예,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케밥이죠? 음식이고요. 4번은 비스밀라헤 라흐마니 라힘이라고 쓴거 보니까 카틀 아랍이 서체고요. 5번은 쥘바브인 거 보니까 아랍 의상인 겁니다. 정답 1번인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27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맕은 것은 야타필룰 무슬리무나. 무슬림들은 야타필루, 그러면 야타필루 뒤에 뭐가 오냐면 비가 와요. 전치사 비. 이것이 항상 야타필루 그러면 기념합니다.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죠. 축하합니다. 비알 아야드. 빌 아이드. 이드의 복수가 에이둔이라는 것이 한번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에이둘 밀라드 그러면 생일이고요. 에이둘 피트르 그러면 피트르 금식을 한 라마단이 끝나고 그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 절기. 그래서 단식 종료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뭐소소뭐 소제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랍에서는 단식 종료 에이둘 피트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날. 그게 에이드예요. 에이드의 복수가 아예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무엇을 축하합니다. 무슬림들은 야타필루 빌 아야드, 명절을, 이런 명절을 축하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파티를 엽니다. 알 무슬리무나 피 자미알 안하일 알람, 전 세계 구석에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안하는 나후, 이쪽, 저쪽이에요. 전 세계 모든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야타필루 빌 아야드, 예. 이런 명절을 즐깁니다. 꿀라하민 매년 즐깁니다. 매년 1년에 한번 갔다 오는 날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즐기겠죠. 이렇게 기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미날 아야들 무힘마티 필 알람을 이슬람이. 자, 이슬람 세계에서 아야들 무힘마, 이드의 복수라 그랬죠. 이드의 복수니까 사물의 복수 어떻게 취급해요? 여성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알 무힘마트 단수로 썼습니다. 알 무힘마. 아이야드 무힘마, 중요한 명절들 중에는, 미는, 뭐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죠. 뭐뭐 중에는. 자, 이들 피트르가 있습니다. 이들 피트르 뭐라고 설명했어요? 라마단이 끝나고, 그러니까 단식 종료가 됐다는 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명절이죠. 이들 피트르, 알라비 유삼마 비, 유삼마 비는 밑에 나와 있죠. 유삼마, 무엇으로 불린다? 유삼마 비, 에이들, 에드스기르. 그러면 작은 명절. 작은 명절로 불리는 이들피트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 하고 있는, 아랍 세계에서,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서 기념하는 이런 그 좋은, 큰그 명절 중에는 이들피트르가 있는데 그 이들피트르가 작은 명절. 우리로 치면 한 추석쯤 된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와, 이들 아드하는 희생제예요. 그래서 희생제, 그러면 이제 희생제면은 그뭐 희생절이 좋겠지. 명절이니까 희생절이면 축제는 아니고 희생절이면 라마단 하지 때, 그러니까 이슬람력 12월 달에, 그러니까 루 하지라는 그달 동안에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제 감사의 표시로 하는 희생제. 그래서 희생제를 뭐 기념합니다. 야타필루비 기념합니다. 알라디 유삼마 비 에이들 케비르. 에이들 케비르는 큰 명절로 불리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이드가 복수가 아이아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린다? 큰 명절, 작은 명절. 우리로 치면 설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명절로 불리는 에이들 아드하 희생. 이게 희생이에요. 아드하 희생 명절. 그러니까 희생 명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답이 이슬람 명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데, 이렇게 문항을 풀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들은 여러분 자신 있게 확실하게 풀수 있고요. 어떤 거는 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내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지 하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눈을 밑으로 돌리고, 아니면 선택지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그 문항에서 모르는 어휘가 한 개나 두 개가 있다 해서 좌절하지 말고 찍지 말고,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을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아는 단어가, 아는 어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0: 거기서부터 문항을 풀어가면 거꾸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번도 아이야드란 말을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항상 에이드라만 써봤지 아이야드는 써본 적 없죠. 아이야드가 뭐야 하고 딱 넘어지지 말고 다음 줄로 가보세요. 그러면 에이드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또 에이들 아다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항을 만났든지 어떤 단어를 만났든지 내가 모르는 거다 하지 말고 그 문항 전체를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능 완성까지 왔다면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몇 단어 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수능 완성까지 온 사람이라면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익혀서 온 겁니다. 비록 여러분 머릿속에 딱 고정되게 남아있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보고 익힌 것이 오랜 세월이다. 몇달 공부했다.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눈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음을 해서 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감각기관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의 어휘를 기억하는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문항을 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다풀수 있을 때, 물론 다 최고지만, 풀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푸는 기술, 어떻게? 아, 여기 전치사 B가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전치사 B가 들어가면 답이 오겠구나. 같은 문항에 같은 답을 쓰겠구나. 등등의 여러분, 공부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장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학 공부를 할때뭐 타고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지금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수학 문제라는 게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어떤 창의성, 영재성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해요.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이 수학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러느냐 이거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 교육, 수학 교육학 용어로는 이걸 우리가 수학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학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30%가 넘는다 이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 저는 우리가 학생들이 일단 겁부터 먹고 나면요, 다가서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막 험상궂어. 얼굴이. 막, 그리고 막, 얼굴, 이 몸에 막 그림들이 많아. 막. 딱 봐도 너무, 막 어색해. 근데 딱 가서 얘기해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네? 그다음부터 되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때? 그냥 두려움이지. 혼자 그냥 막 벽을 세워나가는 거죠. 아, 저 사람 무서울 거야. 저 사람 딱딱할 거야. 힘들 거야.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벽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부터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수학이야. 그냥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좀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한 것 같아. 단순하게 암기만 해가지고 뭔가 짝, 짠, 성적 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목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투자해도 잘안 보이지, 그 결과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두려움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밀어붙여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아, 나도 되는구나.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시험을 위해서 나도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문제집 한 권, 두 권, 세권 정도 풀고 시험을 봤어. 웬걸? 50점 받던 학생이 80점, 90점 그냥 점수가 나와. 아, 그거구나. 고등학교 때도 문제집 많이 풀면 되겠구나. 고등학교 때 이게 안 먹혀. 고등학교 때 먹히려면 중학교 때 했던 거에 5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해야 돼. 그럼 문제집 15권에서 30권 풀어야 돼. 가능하겠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만큼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에 담긴 모든 거를 내가 다 알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뼛속까지 내가 다 알아내겠어.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못하는 수학이 아니었구나. 나도 잘할 수 있는 수학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번 시간에 제가 부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했어. 오늘 개념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내용 중에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일 때. 그러니까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다. 다 똑같은 말. 그때 우리는 인테그랄 스몰 FX DX 예를 해준 것이 라지 FX 플러스 C. 우리가 이 C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적분 상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은 딱 단순하다고 그랬지. 너나 너를 뭐 해주면 미분해 줬을 때이 fx가 나오는 형태를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 하나를 그대로 유도해낼 수가 있었어. 어떤 공식이었냐? 인테그랄 xn 제곱 dx. 예를 하는데 뭘 미분해야지 xn제곱이 나올 거냐? x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주면 xn제곱. 근데 n 플러스 1 나간 거를 없애줘야 되니까 앞에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단,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선 다 성립해. 네. 당연하지, 우리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n이 1, 2, 3, 4, 5,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돼. 정수에 대해서 다 되는데 n이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돼. n이 마이너스 1이어 버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이잖아. 0분의 1? 이게 수가 아니거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거야. x분의 1 dx. 이런 거야. 이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아, 얘에다 1 더하면 0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여기에다가 1 더해주면 0제곱이 될 거니까 플러스 c 이렇게 적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이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ln이라는 함수로 바뀌어집니다. ln. 여러분들 로그라는 함수 배웠지? 근데 ln이라는 함수를 또 배우게 될 거야. 자연 로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을 이스포네인셜이라고 얘를 밑으로 하는 로그, 그러니까 로그 2 이런 함수 이런 거를 ln x라고 이렇게 써. 예, 그럼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건 적용되는 거야. x의 마이너스 2제곱 dx 이런 건 된다 이거지. 예.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x에다가 여기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x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미적분 1에서 이런 적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야.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이니까 주로 x, 그다음 x제곱, x3제곱, x4제곱 이런 거 적분하는 수준에 그치는 문제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질 가르쳐 드렸는데 어차피 정적분에서도 똑같은 성질이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심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지. 반드시.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인테그랄 fx 플러스 x 플러스 k의 f 프라임 x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 것이다? x 플러스 k의 fx 플러스 c가 된다. 왜? 널 미분해주면, 너를 미분하면 요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이렇게 보낼까요? 널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널 미분해주면 바로 얘가 된다 이거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딱 여기가 포인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 적분에서는. 그런데, 아, 뭘 미분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 뭘 적분하라고 그랬어? 그럼 뭘 미분해줘야지 얘가 되는 걸까?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그 어떠한 응용 문제도 다 클리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정적분이라는 걸 하는데, 예, 정적분. 그 정적분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부터, 요거의 정의. 이 정적분의 정의라는 게, 우리가 한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이 정적분의 정의를 하려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 그 개념부터 출발해서 와야지만이 우리가 이 정의를 내렸어. 구분 구적법이라는 걸로. 구분 구적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구분 나누어서 구하는 법. 그 구한다 뭘 구해? 적, 적. 쌓아 나가는 거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넓이, 부피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이런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 이것도 미적분 2에서 배워. 미적분 2에서. 그다음 이 미적분 1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 계산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정의를 내려버려. 그래서 사실 저도 아 정적분 정의를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만 원리 원칙대로 단계를 밟아 나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그런 이유는 있었던 거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인테그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정적분이면 fx dx 아, 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 정적분이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쓰고 얘를 아래 끝 얘를 윗끝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 그럼 적분할 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고 그랬잖아. fx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 a, b,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꺽쇠 표시한 다음에 b, a 이렇게 적어주고,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걸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large fb 플러스 c에서 large fa 플러스 c를 빼주는 결과인데 이 c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굳이 너를 쓸 이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의는 그냥 우리가 라지 fp 마이너스 라지 fa인데 요 사이에다가 상징적으로 이런 거를 좀 넣어주자 이거지. 그냥 너를 적분한 게 라지 fx라고 해. 상수 필요 없다고. 그죠? 여기 c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요렇게. 요런 기호를 하나 넣어서 정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단 이해를 하세요. 정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지 FX 이렇게 했다면, 여기다 BA 이렇게도 써. 굳이 뭐 이렇게 꺽쇠, 뭐 이게 아니고, 위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요런 의미.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호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성질이 있는데, 성질을 찾아볼 건데, 자, 첫 번째 성질. 인테그랄 a서부터 a까지 fx dx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봐 보세요.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 근데 a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걸 빼봐. 똑같잖아. 빼버리니까 얼마 나오는 거지? 0 나오는 거야. 아, 이제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어떤 함수를 적분할 건데 a부터 a까지 적분한다? 윗끝, 아랫끝이 같아버리면 0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2부터 2까지 fx dx. 그러면 적분하지 말고 그냥 0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있는데, 윗끝하고 아랫끝을 바꿔버리는 거야. 윗끝하고 아랫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 이런 관계. 얘는 정리해보면, 라지 FB, 라지 FA. 얘는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인데, 너랑 같게 되려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같게 되잖아.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요 성질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성질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그다음에 3번은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윗끝, 아랫끝을 조금 변화를 주는 거야.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얘를 해줘도 된다고. 얘를 적분해. 그 다음에 c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빼는 거잖아. 얘 적분해. 거기다 b를 넣어준 거에서 c를 넣어준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럼 너가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FB에서 FA 뺀 거와 같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아, 이 적분하라는 이 구간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라는 이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묶어서 할 텐데, 또 다른 성질은 부정적분에서 했던 성질입니다. 이게. 분에서 했던 성질과 같은 개념인데,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k fx dx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k 배를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 그다음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인데 fx 플러스 gx 너를 적분해 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똑같이 a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해주고, 예, a서부터 b까지 gx 정적분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너만 마이너스해주면 되는 거다. 요거는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에서도 그대로 기본형으로 다뤘던 내용이죠. 정적분의 성질에서는 제가 이렇게 넘버링 매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적분을 정의했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의 성질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함수 정적분하라면, 각각 정적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 정적분하라고 그랬으면 합쳐서 정적분해버려도 전혀 지장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3제곱 dx 플러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3제곱 dx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정적분하고 또얘 정적분해서 더해? 그러지 말고 1부터 2까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너에다가 너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너에다가 너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x3제곱. 이거만 정적분해도 된다 이거야. 이런 거야. 굳이 이거 정적분하고 이거 정적분해서 더한다? 아니, 함수를 합쳐버려서 정적분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이 계산이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하는. 이게 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산이거든요. 이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 그래서
자꾸 정적분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인데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타이틀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보면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야. 이거부터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함수가 지금 뭐에 대한 함수지? t에 대한 함수야. 그걸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x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라지 ft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x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여기 x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납득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된 거야? x에 대한 식이 된 거라고. 다시 너는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지만 정적분에 의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고. 그럼 그거를 다시 제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수니까 x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넌 없어지고 너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뭔데? 스몰 fx지.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 이것도 마냥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x까지 t제곱 플러스 3t dt다. 근데 너를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요 식에다가 x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거지. 얘를 적분해. 3분의 1t3제곱 플러스 2분의 3t제곱. 거기에다가 x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그 다음에 빼니까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너를 다시 미분해 x 제곱 플러스 3x. 어? 기억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지 말고 아, 결국 여기에 x를 여기다가 넣어준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 개념적인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거에 이제 파생되는 문제로서 어떤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될 거야. 분으로 정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어떤 함수가 이거를 뭐 gx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봐. 이거를 이게 어떤 함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에다가 a를 넣어주면 a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아, 얘를 갖다가 gx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얘가 어떤 식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그렇다면 첫 번째, 윗끝에 아래 끝을 대입해 주는 거야. x equal a를 대입해 버리는 거야.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가 돼? 0이 된다라는 뜻이야. 요런 성질.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 미분을 하면 여기가 뭐가 돼? 좌변이? fx가 되는 거야. 미분하면 fx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좀더 발전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다 교과서에 있어. 개념 설명으로.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심화시켜 볼게요. 이해를 해 보세요. 이해를. 근데 이런 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봐. a서부터 x까지. x-t, ft, dt.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너를 한번 미분해 볼게. 너를 미분해 볼게. 근데 얘를 미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안 돼. 얘를 미분해? 그러면 너가 나오는 거였잖아. t에다가 x 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에 fx가 되네. 근데 x에서 x를 뺐으니까 0이네. 이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고가.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는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입장에서 t 입장에서 바라볼 때 x는 뭘로 보이는 거야? 상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해. 그러니까 인테그랄 x에 ft dt 예, a서부터 x까지 마이너스 a서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되는 건데 너 입장에서는 x, t 입장에서는 x가 상수기 때문에 나간다고. 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시, 너도 x에 대한 시.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곱의 미분이 들어가는 거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a서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뭐랬지? 저기 있잖아. 이거 미분하면 x 넣어주면 되니까 fx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x 넣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x에 fx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이 있으면 이런 사고를 거쳐서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사고로 미분을 해주니 잘 봐. 얘가 없어지지. 그러면 너가 나와. 너가 나와. 그러면 너를 또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fx가 나오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봐보세요. 아, 너라는 애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나왔어. 그지? 너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너가 나왔어. 근데 너는 한번 미분하면 얘가 나와. 또한번 미분해야지 fx가 나오는 거야. 아, 두번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형태가 바로 너였던 거야. 한번 미분하면 fx 나오는 형태가 이거야. 두번 미분해 줬을 때 fx가 나오는 형태가 바로 너다라는 사실을 꼭좀 기억해 봐라. 한번 미분하면 이거고, 또한번 걔를 미분해주면 fx가 나온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매번, 물론 뭐 선생님도 뭐 이거 나눠서 한번더 미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도대체 뭐길래 왜 이런 식의 얘가 나와가지고 얘를 미분하고 자꾸 이런 걸 시켜. 보면 이거다. 한번 미분하면 너고 또한번 미분하면 너고.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도함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지. 우리가 위치함수라는 걸 미분해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게 도함수를 가르치지 않지만 두번 미분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자꾸 묻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잘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 정적분의 성질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정적분의 성질에서. 성질에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다시 말하면 이 정적분 구간이라는 게 대칭이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A 양수라고 할 때, 이런 정적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얘가 기함수, 우리가 우함수, 아, 요런 표현도 익숙치는 않죠, 여러분들이. 기함수라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돼. 기함수라는 거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우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f(x)가 될 때, f-x가 fx가 될 때,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근데 이것도 뭐 증명하려고 그러면 예, 조금 식이 어쨌든 증명은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해.

앞에. 예를 들어서 원점 대칭이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란 얘기야. 근데 정적분의 개념이 나중에 정적분에 활용해서 나오겠지만 fx가 양수일 때는 정적분 값 이게 넓이랑 같아. 그런데 음수일 때는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정적분 값이야. 양수일 때는, fx가 양수일 때는 정적분 값이나 넓이나 부호가 같아. 그런데 fx가 음수일 때는 정적분 값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랑 같아. 그럼 여기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적분을 지금 딱 하고 있다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s가 되고 얘는 정적분하면 s. 그래서 얼마가 나와? 0 나와. 아, 너가 0이야. 근데 만약에 y축 대칭인 어떤 이런 함수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요거의 넓이가 정적분이랑 같겠지? 근데 y축 대칭이니까 똑같아. 그래서 실제 예를 갖다가 이렇게 정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0부터 a까지 fx dx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 두 배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결과로 우리가 적분 구간 대칭일 때는 요런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 xn제곱에서 x의 홀수 제곱이라는 것이 보통 원점 대칭 함수들이야. x의 짝수 제곱들이라는 것이 0 포함한 짝수, 그때 y축 대칭을 의미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적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 적분 안 한다고 한번 적분해 봐. 4분의 1 x4제곱이 나와. 근데 거기다 1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넣어줘도 4분의 1 빼면 0이야. 너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적분 안 한다고. 그러면 얘들을 적분 안 하니까 결국 남는 건 너밖에 없는 거야. x제곱이라는 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한 다음에 두 배도 되고 1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2 적분한 다음에 두 배에도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할 건데 0부터 1까지 적분한 데다 몇배 해버리면 끝난다? 두배 해주면 끝난다. 요렇게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 요런 패턴이야. 적분 구간 대칭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셔야 돼. 의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정적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부정적분은 지워버리고 정적분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y축 대칭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이런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 y축 대칭인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얘를 미분하잖아요. 미분하면 원점 대칭으로 바뀌어. 네.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적분하면 y축 대칭이 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y축 대칭 x제곱 같은 거 봐. 그럼 너를 미분하면 2x야. 이거 원점 대칭이야. 근데 너를 적분하잖아. 그러면 y축 대칭이 돼.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걸잘 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돼. 그러니까 미분은 널 미분하면 원점 대칭, 널 미분하면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너를 적분했다라고 해서 원점 대칭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y축 대칭이라는 거를 x제곱을 적분해봐. 그럼 3분의 1 x3제곱? 너만 있으면 원점 대칭 맞아. 그런데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 c 붙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인 함수를 보면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잖아. 원점 대칭과 원점 대칭이면서 and 만약에 연속이잖아요. 반드시

시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 근데 보통 이 다항함수들이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원점 대칭이 되려면 이 상수가 얼마일 때? 0이면 원점 대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상수가 0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생각이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라지 만약에 뭐 라지 fx 마이너스 x가 라지 fx였다. 아니면 뭐 이런 관계를 적어줘. 그 얘가 라지 fx가 지금 무슨 함수지? 라지 fx가 y축 대칭이라는 거알수 있죠. 예.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거를 스몰 fx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미분해 보라고.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 나오는 거 맞지? 근데 너를 미분해 볼 거야. 근데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럼 가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스몰 f 마이너스 x가 되고 가린 걸 미분해서 곱해주랬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함수가 y축 대칭이었다면 그거를 미분한 함수는 무슨 대칭이 되는 거야? 스몰 fx는 원점 대칭이 되고 있잖아. 원점 대칭이잖아, 이게.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도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내용을 할 건데, 이게 수능에서 다루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정적분이 극한을 만날 거야. 정적분이.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신에서는 다룬다. 아, 요런 점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연합 다룰 수 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리미트, 이 관계식 하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아니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의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뭐 요런 거, 아니면 여기를 0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0이라고. A라고 하면 안 되고 0이라고 써야 되겠네. 자, 보면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분자에. 그럼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아래급, 위급 같으니까 0이죠. 그게 0분의 0꼴이야. 근데 원칙적인 건 이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0분의 얘를 적분하면 라지 ft가 됐고 거기다 x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걸 빼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우리가 이 미분 계수잖아 라지 f 프라임 0이잖아 그건 스몰 f 0이지 요거 미분한 게 스몰 f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1분의 필요 없지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지? 근데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x-a분의 1에 a서부터 x까지 ft, dt 이런 거 본다 그래. 그 원칙. 얘 적분하면 라지 ft,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그게 라지 f 프라임 a가 되는 거잖아. 미분 계수. 그게 스몰 fa잖아. x에 대해서 미분의 0, x a로 가면 0, x가 a로 가면 0분의 0꼴. 여기에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고, 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 근데 x가 a로 가 fa. 0이 아니고 fa.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만 더하면 될 거예요. 똑같은 형태인데, 리미트, 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에 인테그랄 a서부터 a 플러스 x까지 ft, dt. 요런 거. 요것도 잘 봐.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a부터 a까지 정적분이니까 0으로 가죠. 그 이런 거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라지 F 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A. 이것도 많이 보던 거잖아. 이게 뭐야? 라지 F 프라임 A잖아. 그냥 결국 스몰 FA지. 이렇게 되겠지. 요런 형태. 그냥 이것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결국 0분의 0꼴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고, 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라지 F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A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넌 없어지고, 너 미분하면 FA 플러스 X고, 이게 합성함수 가린 거 미분해줘 봤자 1이잖아. 그리고 X가 0으로 갈 거니까 FA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 극한에 관련된 거, 요 내용은 그냥 문제가 단순하면 그냥 원칙적으로 서술형 나와도 이런 원칙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냥 문제를 푼다면 그냥 이런 문제도 다 로피탈 정리를 써도 전혀 지장 없다.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과 심화적인 개념까지 싹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네, 만일 생략되고 뭐 정적분에 활용해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적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뭐 여기 A, 여기가 A, 여기가 B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요 점이 뭐 C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넓이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요 넓이를 더해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이야. 근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정적분 값에다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지. 여기는 정적분 값이 넓이지.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정적분에 활용해 가서 이 넓이의 개념이 무엇인지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교재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정적분의 개념을 이런 거를 그래도 넓이와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문제의 풀이가 좀더 달라질 수는 있어. 문제의 풀이가 좀더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정적분의 활용까지 다 설명을 해? 그리고 나서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문제 풀때이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해버리면 그거 다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럼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버무려 나갈 거야. 이 개념이 뭐라고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사이에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버리면 좀더 다른 풀이가 펼쳐질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 정적분의 정의부터 출발해서 성질,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됐을 때의 상황,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이냐 아니면 y축 대칭이냐에 따라서 정적분 계산법이 좀더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 원점 대칭 미분했을 때, 적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정적분과 극한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자, 여기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교재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교재의 문제 조금만 다뤄보고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야. 그때 우리는 fa 값을 찾아라. fx를 찾아야 되고 a 값이 얼마인지도 찾아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f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적분한 게 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너를, 이 전체를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적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는데? 그걸 다시 미분해버리면 너가 되는 거 아니야? 네. x 플러스 2에 fx가 돼버리겠지. 우리는 얘를 미분하겠다고. 이런 거 배웠잖아. fx, dx. 근데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얘가 fx가 된다.
이 fx를

2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 그러면 36a가 너 넘어가면 6. 따라서 a가 얼마? 6분의 1이네. a가 6분의 1. a가 6분의 1이니까 너는 2. a가 6분의 1이니까 너는 이거. fx를 찾아야 되네. 그럼 너 인수분해 보여요? x, 2x. 여기 2, 여기 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가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3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fx는 2x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아니, 보세요. 너가 너잖아. x 플러스 2에 너. 아, 너가 fx구나. a는 얼마? 6분의 1. 그러니까 fx에다 6분의 1 넣어줄 거니까 6분의 1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개념 설명을 좀더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정말 자세히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 중에 그냥 휙 지나간 개념. 이거죠. 이거. 어떤 fx가 있어. 걔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와. 근데 어떤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버리면 fx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분상수가 있어서 이두 개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보라는 거지.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너가 나오는 거라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너도 미분해야지. 여기만 미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미분했으면 너도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너 미분한 게 이거다. 그래서 매칭시켜 나가는 거는 앞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적분 개념은 딱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fx의 한 부정적분이 너다. 아, 얘를 적분하면 너가 된다라는 거잖아. 적분하면. 그럼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잖아. 미분하면. 이런 관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기술돼 있더라도 관계. fx의 한 부정적분이 너다? 그럼 너를 미분하면 너다.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플러스 c다. 너다. 그럼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를 미분해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런 말뜻을 바로 문장에서 식을 이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지. 여기 1값 구해라.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한 부정적분을 넣어? 그럼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양변을 미분해. 너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할 거예요. 근데 너는 곱의 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네,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그래서 너가 없어지고. 자, 여기서 이제 x에 x 프라임 x.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다 넘겨버려, 저쪽으로. 그래버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가 될 거고요. 자, 요거 x로 묶어내버리면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결론 보입니까? f 프라임 x는 x에다가 이거 곱해진 거, x에다가 이거 곱해진 거.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x에다 얼마? 2분의 1대 2파라는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에다가 4 곱하니까 1. 2분의 1 곱하기 6, 3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8을 해줄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봐. 그냥 여기에서는 말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몰 fx, 그러니까 라지 fx에 이거의 도함수 fx라는 이런 말뜻이나 fx의

0: 부정적분. 부정적분. 이거를 라지 FX라고 한다. 이런 말 뜻이 얘를 미분해 준 것이 스몰 FX가 된다. 이런 말 뜻이라는 거죠. 이런 말 뜻만 여러분들이 잘 식으로 구사할 줄만 알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번 시간 요번 시간 말고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과 요번 시간 앞부분에 제가 개념 설명해드렸던 거 다시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시면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영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자, 김연아 선수 알죠?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이제 스트레칭 할때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자, 무슨 생각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뭐 거창한 대답은 없었고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오늘 공부량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목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수업만큼은 여러 가지 잡생각을 좀 걷어두고서 그냥 이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35번 문제죠. 자, 어떤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얻은 표본 비율 p햇을 이용해서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자, 신뢰도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다. 이때 p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한 다음에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때 n 곱하기 p햇 이 친구를 16으로 나눔 값을 구하시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표본의 크기와 표본 비율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비율을 추정할 때 필요한 정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표본 비율.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 세 번째는 계수 K가 있겠죠. 일단 표본 비율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K 값이 1.96인 것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두 친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p햇이 알수 없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여기 p햇 마이너스 자1.96 곱하기 자 밑에는 누가 올까요? 자 루트 n이 오고요. 여기 이제 누가 오냐면 자 p햇 곱하기 1-p햇 이렇게.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준 0.3432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누가? 모비율. 여기는 p햇 플러스 1.96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루트 n분의 여기는 루트 p햇 곱하기 1-p햇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친구는 이제 0.343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0.3442가 여기는 시작하는 녀석. 그래서 pn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여기는 자 루트 n분의 그리고 루트 자 길게 써주시고 p햇 1 마이너스 p햇이 되고요. 우린 여기 있는 식을 기역식이라고 할게요. 기역식.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0.3756

8. 자, 그래서 0.375658은 그러니까 얘가 a 빼기 b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a 플러스 b꼴을 쓰면 되죠. 그래서 p의 플러스 1.96. 자, 모빌의 추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차근차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급한 마음으로 빨리 풀다 보면 계산을 틀리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자, 관찰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미정계수는 두 친구밖에 없잖아요. p햇과 n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정계수 두 개고 식두 개니까 두 친구를 잘 연립해서 n과 p햇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일단 기역과 니은을 더했을 때이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깔끔하죠. 그래서 기역식과 이렇게 니은식을 더해보자. 그럼 좌변을 잘 더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얘는 72, 그러니까 0.72가 좌변이 돼요. 자, 우변끼리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지고요. p햇만 두 개가 되겠네. 2 곱하기 p햇.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p햇은 결국 0.36. 첫 번째 친구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36은 기역식에 대입해도 되고 니은식에 대입해도 되죠. 아니면 뭐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빼도 되는데 우리는 피햇을 니은식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0.36이라는 피햇의 값을 이렇게 니은식에다가 대입하겠다. 좌변을 그대로 써보면 0.37568. 자, 우변의 피해에 0.36을 대입하면 0.36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1.96 그리고 곱하기 자 우리가 모르는 n은 그대로 쓰고 루트 n 자 루트 안에 이제 피해과 1 마이너스 피해를 쓸 건데 피해는 0.36이 되고요 나머지는 0.64가 되겠죠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36은 6의 제곱이고 64는 8의 제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히 된다. 그리고 0.36을 넘겨볼게요. 자, 마이너스 0.36으로 넘어갔을 때 좌변은 0.01568이 되고, 자, 그냥 그대로 소수로 계산한 것보다는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때론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96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100분의 196이 되고요. 자, 100분의 36인 친구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10분의 6이 되겠고, 얘는 100분의 64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이렇게 10분의 8이 돼서 나오고요. 남는 루트의 문에 이렇게 1을 곱하자.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10만 분의 1568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써보면 자, 1, 10, 100, 1000, 10만 분의 1568. 그럼 지금 0이 몇 개였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좌변의 분모에는 10밖에 안 남죠. 그리고 196이 있고요. 6이 있고 8이 있는데 이걸 갖고 와 볼게요. 자, 일단 루트 n분의 1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루트 n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96과 6 곱하기 8이니까 196 곱하기 자, 6, 8에 48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있는 자, 10분의 1568을 갖고 왔을 때, 자, 넘어가면, 1568은 분모로 오고요. 10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이렇게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n의 값은 뭐예요? n의 값은 3600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n의 값을 구했고요. 앞에서는 p햇의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뭐 답은 충분히 이제 알수 있는 모든 게 갖춰졌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16분의 자, n 곱하기 이렇게 ps를 물어봤는데 n이 뭐예요? 3600. 자, p햇이 뭐예요? 0.36이니까 100분의 36 그리고 분모에 있는 16을 반영했을 때 그러면 0이 두개두개 사라지고요. 자, 36과 16은 4로 나눴을 때 이렇게 4와 9로 바뀌고 여기는 36을 한번더 4로 나눴을 때 9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답은 이렇게 81을 구할 수가 있겠다. 아마 이 문제는
풀이를 몰라서 틀린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에 식이 좀 복잡하고 소수 뭐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은 내가 좀 문제를 푼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문제를 천천히 푸는, 정확하게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데이터가 몇개 필요하다? 세개 필요하죠. 그럼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데이터가 몇개 필요할까요? 그때는 네 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모르는 게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미정 계수가 두 개일 땐 식이 두개 필요한데 여기는 실내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잘 연립해서 두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주자면 때론 뭐 소수로 계산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분수꼴로 바꿨을 때 소거하는 것이 좀 깔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서 간단히 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35번. 자, 표본 비율, 모비율. 이쪽은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들어오면서 좀 많은 학생들이 고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산이 복잡해서.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신에게 좀 위안을 줄수 있는 게 옆에 있는 친구도 어렵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위안이 됩니다. 36번 볼게요. 자, 어느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률 P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P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모비율 P를 의미하죠. 이때 N개를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추출을 한 거죠. 자, 표본 비율을 통해서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자, 95%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고, 이와 같은 실내 구간이 있대요.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99% 실내 구간에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일단,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모비율을 추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 세 개를 써놔, 이렇게. N, K, 그리고 P hat, 이렇게. 자, 보니까 K 값만 알려줬죠? 95%니까 K로 1.96을 쓰면 되고, 나머지 값은 현재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와 정확히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시작은 P hat이죠. 자, P hat 마이너스, 1.96. 자, 길게 써주시고, 루트 n분의, 그리고 루트, 자, p 햇, 그리고 p, q 햇으로 써도 괜찮죠? 그러니까 q 햇이란 친구는 1 마이너스 p 햇이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누가? p가.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b 꼴이면, 여기는 a 플러스 b 꼴이 오니까, p 햇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자, p 햇 그리고 p q햇을 쓰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0.1216이고요. 자, 오른쪽 친구는 0.2784잖아.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0.12 그리고 16이 되고 이게 바로 p n 마이너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자, 이제는 q햇을 1 마이너스 p햇으로 바꿔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식을 기억식이라고 하자. 자, 아까랑 흐름이 똑같죠? 그 다음 0.2784. 0.2784는 여기 있는 끝에 있는 값과 같은 거잖아요. 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자, p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 할게요.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처음에는 기역식과 니은식을 더할게요. 그러면 여기 사라지면서 p 햇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두 개를 한번 더해볼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6과 4를 더하면 0이 되고요. 이제 1이 올라가고, 더하면 2. 얘를 더하면 0이 돼서 또 1이 올라가고, 3 더해서 또 1이 올라가고, 그래서 더하면 2. 아, 0.4가 되겠네. 그래서 기역식과 니은식을 더했을 때, 왼쪽 값은 0.4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싸그리 없어지고 남는 것은 p 햇이 두 개다. 그렇다면 표본 비율은 0.2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이제 0.2를 니은식에 대입하면 또 p 햇을 구할 수가 p 햇을 통해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p 햇은

0.2인데요. 니은식에 대입해 볼게요. 자, 좌변은 0.2784. 그대로 써주시고, 자, P자리에 0.1을 대입하고, 그리고 플러스 1.96. 자, N은 아직 알수 없으니까, 루트 N. 그리고 여기다가 크게 써주시고, 0.2와 0.8의 곱을 쓰면 되죠. 근데 이건 완전 좋죠? 왜냐면 0.16이니까 0.4의 제곱이 돼서 루트를 만났을 때 0.4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0.1을 넘겨주면, 자, 마이너스 0.1로 넘어가서 남는 것은 0.078. 자, 이게 0.2784. 자, 넘어가면, 자, 없어져서 0.0784가 되고요. 자, 아까처럼 1.96을 뭐 소수로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96 곱하기, 자, 두 녀석 곱했을 때 0.16이고요. 그럼 100분의 16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4가 된다. 그리고 밑에는 루트 n분의 1이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분수꼴로 바꿔주면 만분의 784. 자, 만분의 784. 10, 100, 1000, 만분의 784. 그럼 지금 공이 몇 개였냐면, 자, 한 개, 두 개, 세 개여서 이렇게 없애주면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10만 남고요. 자, 164, 196에다 4를 곱하면 이게 정확히 784가 돼서 깔끔하게 소거가 됩니다. 그 남는 것은 좌변에 뭐예요? 10분의 1. 우변에는 루트 n분의 1. 그러니까 n의 값은 뭐다? 바로 100이다. 그럼 지금 p햇도 구했고요. 그리고 n의 값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두 가지를 다 구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한번더 물어봤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세 가지를 써보면 첫 번째, n의 값은 뭐다? 100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 99%의 실내 구간으로 물어봤으니까 k 대신에 2.58을 쓰면 되죠. 자, 2.58. 자,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표본 비율 0.2.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시작은 이제 0.2죠. pn 마이너스, 자, 2.58 곱하기, 자, 루트에는 10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자, p햇과 그리고 q햇을 쓰고요. 자, 크거나 같다 p가, 그리고 작거나 같다 여기는 0.2 플러스, 그리고 2.58, 자, 루트에는 10이고요. 루트 안에는, 자, 0.2와 0.8을 곱하면 되잖아요. 자, 요게 이제 a고요. 요게 b예요. 그래서 a를 좀 갖고 와 보면 a는 0.2 마이너스예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녀석들을 분수꼴로 바꾸면 이제 소거하기가 좋잖아요. 258, 그리고 10분의 1. 여기는 잘 곱했을 때 100분의 16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두 친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계산해 보면 1032 밑에는 만이 되니까 결국에는 0.2 마이너스, 자, 만분의 1032이니까 0.1 32가 돼서, 자, 2에서 뺄 거니까 이제 1, 9, 9, 10을 했을 때, 자, 결과는 뭐가 되냐면 1끼리 뺐을 때 없어지니까 0.0 그리고 9, 6, 8이 되죠. 이게 A예요. 근데 A만 구하면 이제 B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B는 뭐냐면 얘가 A 빼기 B꼴이니까 B는 A 플러스 B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0.2 플러스 그리고 0.010. 자, 0.103이죠? 자, 0.1032. 잘 더하면 0.3032가 돼서 바로 A 값은 0.0968. 그리고 B 값은 0.3032가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A 플러스 2B죠? A 플러스 2B. A 플러스 2B. A 플러스 B는 뭐냐면 0.7032. 자, 이 정도 계산은 선생님이 해왔어요. 답은 0.703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똑같죠? 미정계수 두 값을 구하는 거다.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n의 값과 여기 있는 p 해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한 번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고요.
여러 번 다시 얘기하지만 분수꼴로 바꾸면 이제 소구하기가 좀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다. 그리고 A값만 구하면 B값은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A가 A 빼기 B꼴이니까 B는 A 플러스 B꼴이 돼서 이게 금방 구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을 통한 모비율의 추정은 계산이 좀 많다. 어쩔 수 없다. 그걸 인정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자, 20분 가까이 흘렀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모비율의 추정 문제만 푸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기껏해야 한두 문제 나오니까 자, 부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비율의 추정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모비율의 추정 자체는 어떤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이고요. 모비율의 추정의 활용은 실내 구간의 어떤 길이나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스토리가 되겠죠. 자, 지금 정보가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표본 비율, 두 번째 신뢰도에 따른 퍼센테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표본의 크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모비율이 어떤 닫힌 구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서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모비율이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 닫힌 구간의 시작은 뭐냐면 자, 처음에는 p 해수로 시작하죠. 그래서 p 헨 마이너스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루트 자, p 헷 그리고 q 헷. 자, q 헷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 헷이 되고요. 여기는 p 헷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그리고 루트 p 헷 그리고 q 헷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문제에서는 이제 개념에서는 B-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요. P에서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2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자, 루트 안에 이제 P햇과 Q햇을 쓰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 자, 2K분의 루트 N분의 이렇게.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P와 P햇의 차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K. 차이는 여긴 2K지만 여긴 K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긴 등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작거나 같다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비율의 추정의 활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 공식을 잘 활용하면 실내 구간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옵션이라고 선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37번 볼게요. 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자,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자, 이때 100명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비율이 아니라 표본에 대한 비율이죠. p-hat. 자, 95% 신뢰도니까 k값으로 1.96을 쓰면 되고요. 이때 A부터 B까지가 실내 구간인데,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줬잖아요. 이때 A 플러스 P 햇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P 햇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P 햇 값과 N의 값과 K 값을 통해서 이제 실내 구간의 출발점인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다. 한번 가볼게요. 자, 필요한 정보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표본의 크기. 두 번째는 바로 K값 1.96.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P햇. 이것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면, 자, 실내 구간은 PN 마이너스 1.96. 자, 그리고 N이 100이니까 루트 N은 10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루트. 자, P햇은 아직 모르죠. 그리고 1-p 그대로 쓸게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써보면 b-a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2 곱하기 자, k는 1.96이고요. 그리고 n은 100이니까 루트 n은 10이 되고요. 여기는 자, p-hat 그리고 1-p 되고 이게 뭐가 되냐면 0.1176. 그래서 0.1176이 되죠.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미지수는 p 햇밖에 없기 때문에 p 햇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잘 풀면 돼요.
그러면 피해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텐데, 둘중한 친구는 A가

0.5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걸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태까지 했던 대로 좀 분수꼴로 바꿔볼게요. 1.96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100분의 196이니까 분자에다가 2 곱하기 196을 써보자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10분의, 그리고 루트, 피헷, 1 마이너스 피헷을 쓰고요. 여기는 0.1176이니까 만분의 1176을 쓰자고요. 자, 그럼 지금 공이 두 개, 세 개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져서 여기는 분모에 10밖에 안 남죠? 그리고 2 곱하기 196. 이거 잘 구해보면, 396이고요. 이게 잘 소거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없애면 392. 392고요. 이게 사라지면 거기다가 이게 3만 남아요. 3만. 그래서 남는 걸 써보면, 자, 루트, 피헷, 1 마이너스 피헷.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3이 되겠다. 3. 이런 식으로. 3. 근데 남는 게 10도 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3이 되죠. 자, 10분의 3. 10분의 3.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했을 때 순수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곱해보면, 피헷, 1 마이너스 피헷은 100분의 9. 양변에 100을 곱하면, 자, 일단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피헷의 제곱이니까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0 피헷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피헷인데 100을 곱했을 때 플러스 100 그리고 피헷이 되죠. 여기 남는 것은 9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모든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줬을 때, 자, 100 피헷의 제곱 마이너스 100피엣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10피엣 그리고 10피엣 여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9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0피엣, 마이너스 90피엣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피엣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처럼 묶을 수 있죠. 10피엣 마이너스 9 그리고 10피엣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피헷의 후보는 두 녀석 있네. 첫 번째는 10분의 9이거나, 자, 두 번째는 10분의 1이죠. 근데 아까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A는 0.5보다 크다. 근데 A가 어떤 녀석이냐? A란 친구는 피헷 마이너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자, n이 100이니까 뭐 10분의 이렇게 가겠죠. 자, 10분의, 그리고 루트, 여기는 피헷, 1 마이너스 피헷이 되고, 이것이 바로 0.5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겼을 때, 피헷이란 친구는 0.5 플러스 어떤 양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피헷 자체는 A가 0.5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0보다, 자, 정정, 0.5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은 0.5보다 작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10분의 9만 바로 피헷의 값으로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피헷의 값을 구했죠.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데이터가 다 작성이 된 거야. 지금 n의 값도 알죠? 그리고 k 값도 알지. 자,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봤죠. 첫 번째는 이제 여기는 피헷을 물어봤는데 이미 구했고요. 이제 a 값을 구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A 값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N의 값은 이제 100이었고, 주어진 조건이죠. K는 1.96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A는 뭐냐? A는, 자, 피헷인 0.9 마이너스죠? 바로 실내 구간의 출발점이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K 곱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 자, 루트를 씌웠을 때 10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는 자, 여기는 피헷과 그러니까 0.9와 자, 6건의 확률에 해당되는 1 마이너스 피헷 0.1을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속 계산해 보면 이건 0.9 마이너스 자, 아까처럼 분수꼴로 바꿔보면 100분의 196 곱하기 자, 10을 반영했을 때 10분의 1이고요. 자, 이 친구 사를 곱하면 0.09죠. 100분의 9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3이 되잖아요. 10분의 3 이렇게. 그럼 분모는 만이 되고요.
196과 3을

14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잘 곱해보면 19와 3을 곱하면 57이니까 588. 그러니까 만 분의 588이니까 결국에는 0.9-0.0588이 된다. 0.9라는 것은 뭐 8, 9, 9, 10으로 변형했을 때 이걸 잘 계산해 보면 0.8. 자, 9 빼기 5는 4가 되고요. 9 빼기 8은 1이고요. 10 빼기 8은 2가 되니까 0.8412. 이것이 바로 뭐다? A 값이다. 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피헷을 물어봤죠. A 플러스 피헷. 자, A는 뭐냐? A는 조금 전에 구했었던 0.8412. 0.8412고, 자, PS는 아까 구했었던 뭐예요? 10분의 9, 그러니까 0.9죠? 0.9, 따라서 1.7, 412. 답은 1.7412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에선 처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줬죠?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피헷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연립방정식은 아니라 2차 방정식을 얻어냈고요. 피해색 값두 개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A가 0.5보다 크다고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색이란 친구도 0.5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9만 선택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A 값, 그러니까 실내 구간에 출발이 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에 대입했더니 이렇게 0.8412를 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때좀 암산도 해야겠지만 선생님은 두세 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산을 하지만 실전에서는 좀 자만심을 갖지 말고 직접 종이에 쓰면서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7번 끝났습니다. 자, 대표 문제였고요. 우린 지금 모빌의 추정의 활용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마 모빌과 표본 비율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를 사용 중인 600명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600이다. N명이 애플리케이션 A를 추천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보통 N이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600인 거고요. N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N이라는 것은 60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N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n과 구분하기 위해서 n 프라임으로 쓰자.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뭐냐? 바로 600명 중에서 뭐냐? n명이 조건에 부합하니까 600분의 n.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 비율을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약간은 좀 꼬아서 냈다고 볼수 있겠죠. 이때 이 P는 바로 모비율이죠. P에 대한 99% 실내 구간.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K 값이 정해지잖아요. 99%일 때는 K로 바로 2.58을 쓰면 되겠다. 그럼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갖춰진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0.0484부터 A 플러스 0.1516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정계수는 N밖에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N의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자, 처음부터 600분의 n을 쓰지 말고요. 피헷을 쓴 다음에 나중에 피헷의 값을 구해서 직접 피헷의 값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n 값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시작은 pn 마이너스. 자, 그리고 1.96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2.58이죠? 2.58. 자, n의 값은 600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떤 값이 될까? 10 루트 6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죠. 그 다음 위에는 이제 루트를 씌우고, 누가 오냐면, 피헷과 1-피헷이 오면 되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P가 작거나 같다. 여기는 피헷 플러스 2.58. 자, 루트 600이니까 10 루트 6이 되고, 여기는 루트 피헷, 그리고 1-피헷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선 요게 A 플러스 0.0484래요. 자, 그대로 써보면 A 플러스 0.0484가 뭐냐면 피헷 마이너스 2.58 그리고 10 루트 6분의 자,
루트를 길게 쓰고 피헷 1 마이너스 피헷.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식을 기역이라고 두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잘 더하고 빼면 A 값과 피헷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 두 번째 친구. 실내 구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냐면 A 플러스 0.1516이래. 그래서 A 플러스 0.1516은 자, 피헷 이번에는 플러스죠. 2.58. 자, 루트 n은 신 루트 6이고요. 똑같이 쓰면 되죠. 피헷 그리고 1 마이너스 피헷. 이걸 바로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할건 뭐다? 자, 기역과 니은을 적절히 더하고 빼면 우리가 피헷의 값을 구할 수가 있나? 일단 a를 없애는 게 중요하죠. a 값은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뺐을 때 비록 피헷까지 없어지지만 여기도 피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헷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어서 피헷을 구할 수 있고, 구한 피헷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n의 값도 알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a라는 어떤 계수를 줬지만 궁극적으로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뺐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와 사실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미정계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줬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이렇게 빼보면 자, 0.1516에서 0.0484 빼볼게요. 자, 1, 5, 1, 6에서 자, 여기는 4, 8, 4가 있는데 600이 4는 2고요. 1에서 8을 뺄때 모자라니까 얘를 4로 만들고서 10을 주면 10 빼기 8은 2, 1을 더했을 때 3이고요. 14에서 4를 뺐을 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은 자, a는 소거 되고요. 0.1032. 자, 우변은 피헷이 사라지고 자, 플러스 빼기 빼기니까 마마뿔 돼서 두 배가 되죠. 2 곱하기 2.58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자, 10 루트 6분의, 그리고 루트, 자, 피헷 1 마이너스 피헷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분수로 바꿨을 때 소거하기 편하잖아요. 자, 바꿔볼게요. 여기는 1, 10, 100, 1000, 만. 만분의 1032가 되고요. 2.58은 100분의 258이니까. 자, 100분의 258과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58. 사실 얘는 뭐예요? 얘는 516이고요. 얘를 두배 했을 때 얘가 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10 루트 6분의 여기는 루트, 그리고 피헷 1 마이너스 피헷. 자, 보면 지금 0이 몇개 있어요?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곱하면 1000이니까 여기는 만과 만났을 때 이렇게 없어져서 10이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500 16이니까 두 배를 했을 때 1032가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2가 남습니다.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5분의 1이죠? 10분의 2니까. 우변에 남는 것은 루트 6분의 이 친구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보면 좌변은 5분의 1. 5분의 1. 그리고 우변은 자, 루트 6분의 그리고 루트 자, 피헷 그리고 1 마이너스 피헷의 곱이다. 양변을 제곱해보자. 양변을 제곱했을 때 여기는 25분의 자, 1이고 여기는 6분의 자, 이렇게 가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자, 루트가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자, 피헷 그리고 1 마이너스 피헷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루트를 없애준 걸 그대로 복사해보면 자, 피헷 그리고 1 마이너스 피헷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크로스로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가 있잖아요. 20을 잘 곱해줄게요. 전개한 다음에 20을 곱해주면, 여기는 25 피헷, 그리고 마이너스 25 피헷의 제곱, 이것이 바로 6이 되죠. 그럼 한쪽 항으로 몰아주자. 그러면, 죄다 오른쪽으로 몰아주면, 자, 어떻게 되냐면, 0은 25 피헷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5 피헷 그리고 플러스 6이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5, 5, 25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곱했을 때 6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5,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정확히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서 OPN-C, 처음에는 OPN-C라는 인수가 있고요. 나머지 인수는 5, P-hat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럼 P-hat의 값은 두 개인데 아마 조건을 통해서 한 친구는 나가 떨어질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 5분의 2거나 이렇게 5분의 3이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일단 P-hat이 600분의 N이었는데 N이 30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를 300으로 바꿨을 때 이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P-hat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5분의 1은 사라지고 바로 P-hat의 값은 5분의 3임을 특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N의 값이죠? 지금 P-hat의 값이 5분의 3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5분의 3을 대입하는 거야. 자, 갔다. 5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했을 때 여기가 12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360. 곱하면 N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은 뭐였다? 360이 됐다. 이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특별했죠? 어떤 점이 특별했냐면 P-hat의 값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 N의 값을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N의 값은 P-hat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600인데요. 보통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n으로 뒀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n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00을 그냥 n 프라임으로 보고 600분의 n을 구하기 위해서 p-hat을 구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미정계수 a를 이제 도입해서 조건을 줬지만 결론적으로 출제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0.103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그냥 과정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곧바로 실내 구간이 0.1032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죠. 그럼 이건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피엣 곱하기 1-피엣. 이것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실전에서 바로 일로 갈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실전에서는 좀안 해도 되는 과정들은 생략하고 건너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8번. 자, 아직은 그 표본 비율과 모비율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계속 두 문제 연속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다. 자, 39번 볼게요. 자, 농장에서 생산되는 배 중에서 10N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N이다. 그러니까 N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는 10N으로 이렇게 쓰자. 자, 지금 이 표본에 대한 비율을 조사했더니 10%였다. 그러니까 10%는 모비율이 아니라 표본 비율을 얘기한다. 자, 95%의 신뢰도니까 그것에 대응되는 K는 1.96이다. 이렇게. 그래서 표본 비율을 통해서 모비율을 추정하는 데이터가 모두 갖춰졌다. 비록 뭐 N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때 실내 구간이 A부터 B까지래. B-A. 그러니까 단번에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갈수 있겠죠. 자, 가볼까요? 자, B-A의 길이 공식 뭐예요? 2 곱하기. 자, 2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K 값은 1.96. 1.96 곱하기. 자, 그리고 자, 분모에는 누가 올까요? 루트. 자, 지금 표본의 크기가 10N이죠? 그러니까 N이 아니라 10N을 쓰고요. 여기는 자, 표본 비율이 0.1인데 사실 이건 완전 땡큐예요. 왜냐하면 0.1과 0.9의 곱이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100분의 9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10분의 3이 돼서 그냥 0.3이야. 깔끔하죠? 이게 어땠으면 좋겠냐면 0.12보다 0.1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늘 하던 대로 분수꼴로 바꿔볼까? 1.96은 100분의 196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196을 이렇게 쓰되 앞에 2까지 반영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는 0.09예요. 100분의 9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그리고 원래 있었던 루트 10n까지 반영해주면 완벽한 좌변. 우변은 0.1이니까 100분의 1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죠? 자, 간단히 해보면 일단 사라지고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2, 3은 6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눴을 때 2가 남고요. 자, 2로 나눴을 때 196은 뭐가 될까요? 바로 98이 되죠. 그 10분의 98이니까 9.8. 자, 9.8이 되고 여기 있는 루트 10에는 우변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우변에 지금 1밖에 없어요. 얘가 넘어가면 그대로 우변이 루트 10n. 크거나 같다, 루트 10n.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곱을 하면, 자, 98. 일단 98 한번 제곱해 볼게요. 98 곱하기 98. 자, 88에 64. 6이 올라가고요. 자, 98에 70이니까 78. 자, 89, 72. 7이 올라가고. 자, 99, 81. 그러니까 88이 되죠. 자, 계산해 보면, 4. 0, 6, 9. 자, 9604인데, 소수점을 잘 반영해 보면, 자, 96.04가 돼요, 이렇게. 우변을 제곱했을 땐 10n이 되니까, 이제 양변을 한번 더 10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9.604가 되고요. 우변은 n만 남으니까, 자, 조건에 부합하는 n의 값은 10에서 출발해서 이와 같은 자연수가 되겠죠.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10. 답은 10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바로 10n이었죠? 10n.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꿨고요. 자, p색 값, k 값 모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곧바로 우리가 외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웬만해서 소수들은 분수로 바꿨을 때 소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39번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39번 문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자, 이어폰을 착용하는 학생의 비율의 값, 자, 모비율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 25N명, 자, 표본의 크기죠. 자, 그중 84%가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알려주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실내도 99%의 실내 구간으로 추정할 때, 자, 드디어 나왔네. p햇과 p의 차이가 0.0516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세 가지 정보를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25n. 자, k 값은 뭐예요? k 값은 2.58. 자, 그다음 p햇의 값은 84%니까 0.84.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다 갖춰졌죠? 우리가 찾는 것은 p햇과 p의 차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누가 더 큰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식이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 뭐가 있어요? 이때는 2가 빠지고 k 곱하기. 곧바로 2.58을 쓰면, 자, 2.58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그러니까 n 자리에다가 25n을 대입하면 5 루트 n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자 0.84가 피해시니까 쓰고 자 나머지 확률은 0.16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어땠으면 좋겠냐면 0.0516 요거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걸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잘 풀어보면 2.58은 자 100분의 258 곱하기 자 그리고 5 루트 n 그대로 쓸게요. 5 루트 n분의 1. 자, 루트 0.84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쓸게. 자, 루트 0.84. 자, 그리고 루트 0.16은 이제 100분의 16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10분의 4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만분의 516보다. 근데 깔끔하게 없어져요. 258에 두 배를 했을 때 516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0과 10이 만나면 1000이 되고요. 여기는 만을 나눴을 때 이렇게 10이 되겠죠. 자, 5로 10을 나눴을 때 2가 되니까 남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좌변은 뭐냐면 루트 n분의 루트 0.84가 되고요. 여기 4가 하나 더 남죠? 4 이렇게 4를 쓰고 자, 우변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자, 2분의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지겠네. 사라지고 지워졌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루트 n을 잘 넘겨주면 여기는 4 곱하기

0: 루트 0.84가 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루트 n이 되죠. 양변을 잘 제곱하면, 자, 양변을 잘 제곱했을 때이 값이 뭐가 되냐면, 자, 이 값은 13.44. 좌변은 13.44가 되고 우변은 n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n의 최소값은 뭐다? 14. 이렇게 답은 1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표본 비율과 오비율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40번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부터 여러분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 일반항식만 알면은 웬만하면은 좀 계산을 거쳐서 많이 잘 풀어보고 오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파트의 풀이도 좀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번부터 이제 문제를 같이 가볼 건데요. 9번. 일단 절대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또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절대값이 하나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제 조건에 요 두 개의 식이 있잖아요. 어차피 식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첫째 항, 공차 두 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항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일반항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개념해서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n-1에 d만큼 더해준다 라는 거 쓰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4니까요. 2 곱하기 a1 더하기 3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4는 a1 더하기 3d니까요. 자, 그 다음 a12는요. 3 곱하기 a1 플러스 11d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네. 하나 적게 공차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A1에는 공차를 안 더할 거고, A2에는 A1을 기준으로 공차를 하나씩 더해줄 거니까요. 그죠? 자, 요 식을 이제 분배해서 정리하면, 2A1 플러스 6D는 3A1 플러스 33D구나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2항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A1은 33D에다가 6D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얼마죠? 네, 27D가 되겠죠.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7D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두 번째 식은요, A1 더하기 7D가 마이너스 5다라는 식이에요. 그럼 이 A1 더하기 7D가 마이너스 5인데 A1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7D였잖아요.

4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식 깔끔하게 정리하면 4분의 1n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27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8이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8 이렇게 작성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28은 7, 4, 28이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7로 바꿔치기 해서 쓸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7. 그럼 AN식을 이제 예쁘게 마무리를 지어놨으니까 이제 남은 조건식이었던 절대값 EAK, AK 플러스 3, 요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핵심 과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 나눠서 풀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 절대값 속을 0되게끔 만들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쓴다. 지금 보시면 얘는 EAK가 0 되는 거 기준이 AK가 0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AK가 0 이상인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속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AK가 AK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AK를 양쪽에서 빼면 AK가 3보다 작거나 같구나라 나옵니다. 네. 근데 0 이상인 구역에서 따졌으니까 얘는 0 이상 3 이하인 것. 네, 정리됐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AK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할게요. 그럼 얘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AK가 A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양쪽에 2 AK를 더해주고 3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3 AK가요. 즉, AK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뭐에 고려해서? 0보다 작다를 고려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두 식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두 식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네. 이두 식을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 정보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AK만 구해주면 되는데 N 대신에 K만 대입해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4분의 1K 마이너스 7B 그리고 걔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7을 더하면 되겠죠? 7 더하면 여기 6, 여기는 4분의 1K, 7 더하면 여기는 10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양 끝에 4를 곱해주면 양수죠. 24 이상 40 이하.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40에서 24를 뺀 다음에 둘다 등호 들어갔으니까 1만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나요? 17개가 나오겠습니다. 17. 어렵지 않죠. 그래서 9번 문항의 경우는요, 이 부등식을 깔끔하게 잘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니, 요 식이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요,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8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얘는 A8을 기준으로 공차를 얼마만큼 뺀 거예요? 4만큼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A8 기준인 마이너스 5에다가 공차를 몇 개? 4개 뺀 거다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A12의 입장에서는요, A8에다가 공차를 4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차 마이너스 5에다가 공차를 4D만큼 더한 거다. 라고 풀어주면은, 이 식에서 식 분배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D 이꼴 여기 3 곱할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에 12D 해서 정리한 식이 얘 넘겨주면은 5는 20D 따라서 D는 4분의 1 요렇게도 식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요거를 고집해서 문제를 풀어도 물론 정리가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A8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공차 D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은 전부 다 얘를 써서 풀었는데

구체적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D만 공차로 잡아서 풀면 어차피 미지수가 D 공차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식에서 바로 이 공차 뒷값을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문제 같이 봤습니다. 이번엔 10번을 볼 건데요. 6과 50 사이에 있는 10개의 수 A1, 2, 3 해서 10개까지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때 A6의 값은? 하고 물어본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얘를 넘버링을 하면 얘가 A1을 늘 우리가 첫 번째 항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A에는 A1 더하기 N-1의 D 막 그걸 암기했던 친구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첫째 항은 지금 현재 누가 되는 거냐면 6이 첫째 항이 되는 A1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1이 A1 자체가 아니라 6 더하기 공차 D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2는요? A2는 거기다 다시 공차 D만큼 더하고 있으니까 6 더하기 2D가 되는 거고요. A3은요? 네, 거기다가 다시 공차 D만큼 더하니까 6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규칙성이 보여요. 아, 요 첨자 붙은 것만큼만 공차를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A10도 바로 구할 수 있네. 6 더하기 10D. 그리고 우리 이제 50도 구할 수 있죠. 50은 그럼 뭐가 된다? 6 더하기 11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말 그대로 차근차근차근 하셔야지 A에는 A1 플러스 N-1의 D. 그거는 첫 장이 A1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여기다가 막 갖다가 쓰시면 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럼 끝났네. 6 더하기 11D가 50이니까 11D는 얼마? 44가 되고요. 공차를 이제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차는 4. 그 상태에서 A6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6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 줘야겠어요? 네. 첫째 항은 얼마? 여기서 6. N-1의 D 하면 여기서 안 되죠? A1일 때 D 하나, A2일 때 D 두 개, A3일 때 D 세 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6일 때는 6D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D는 얼마였고요? 4였고요. 그래서 6 더하기 6, 4, 24. 정답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에 일반한 그 식을 무비판적으로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런 문제 풀때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에 낑겨 있는 이런 문제들은 꼭그 부분을 꼼꼼히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마찬가지죠. 같은 유형이에요. 여기서도 A에는 A1 플러스 N-1의 D 그 일반화 공식을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두 번째 항이 A1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이 A2, 네 번째 항이 A3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다 해서 이 수의 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이고요. A1하고 A2가 마이너스 6일 때 N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천천히 말뜻 정의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아 마이너스 4 더하기 공차 D. A2는 거기다 다시 공차 하나 더 더한 거니까 2D.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D. 그러면 이 뒤에 붙어 있는 A에는 마이너스 4 더하기 ND. 그리고 38번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N 플러스 1의 D구나 라고 식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정보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돼요. 요 끝에 있는 거랑 지금 갖고 있는 요 정보를 써야 되니까 A1하고 2만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럼 A1, 2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개 더한 거, 즉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6입니다 라는 식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럼 3D가 뭐가 되냐면 2가 되겠네요. 공차가 딱 정수로 안 떨어지고 3분의 2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되고요. 3분의 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 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n 더하기

1에 3분의 2한게 38이 나와요. 요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2만큼 곱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2가 돼줘야겠죠? 네. 그러면 얘가 42가 된다는 것은 n 플러스 1은 42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21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 나오나요? 네, 63 나오죠? 네, 63. 그래서 n 플러스 1이 63이 되어줘야지만 요 네모 박스 친 부분이 42가 돼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n은 얼마나 나와야겠어요? 62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얼마다? 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수 사이에 새로운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그 전체가 다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매번 썼던 등차 수열의 일반화 공식을 막 쓰면 여기에 붙어 있는 첨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네, 이제 뭔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6과 81 사이에 n개의 수를 넣고 또다시 81과 228 사이에는 n개가 아니라 2n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다.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사실 우리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까 했지. a1이 6 더하기 d. a2가 6 더하기 2d. 그러면 81은 6 더하기, 네,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 d, 그게 얼마다? 81이다. 이렇게 식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1의 d가 얼마가 나와야겠어요? 네, 75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2개 더해서 81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게 이제 b들에 대한 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B1은 81 더하기 D 한 거고, B2는 81 더하기 2D를 한 거고, B3는 81 더하기 3D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B2에는 81 더하기 2ND고, 이 뒤에 있는 228은 81 더하기 2N 플러스 1의 D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81에다가 2n 플러스 1에 d 한개 무엇이 나온다? 228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이번에는 81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럼 81 기준으로 해서 얘를 출발을 했을 때 2n 플러스 1의 d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예. 얘는 147 나와야겠네요. 네, 147이 나와야지 이제 228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낸 식 요거 하나. 네, 이거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얻어낸 식 이게 두 번째. 네, ND 모르는 거두 개, 식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다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요. END에서 ND 빼면 ND, D 빼면 D는 똑같이 사라질 거니까 ND라는 식이 나오고, 147에서 75를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ND가 72다. 그러면 요첫 번째 식은요. 풀어서 써주면, 이 부분을 풀어서 작성하면, nd 플러스 d가 75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72인 거 알았으니까, 72 더하기 d는 75. 따라서 d의 값이 바로 나오네요. d는 얼마? 3이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d가 3이면, n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럼 n은 얘를 72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겠구나? 얘는 20? 4가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으네요. 그죠? 그래서 n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24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는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활용하기보다 맨 처음에 있는 6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만큼 하나하나씩 더해서 나오는 숫자
81은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다라는 식을 유도해내 주시면 되고, 228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풀수 있어요. 풀수 있지만 저는 그냥 81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첨자가 다 예쁘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END 추가해야 되니까 얘는 EN 플러스 1에 D만 추가하면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식을 이끌어내서 문자 두 개, 그죠? 모르는 정보 두 개에 식두 개니까 두개 연립해서 이제 문제만 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두 번째 식을 6을 기준점으로 해서 228을 끌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풀려고 한다면은 6 기준으로 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넷쭉 가서 여기가 뭐다?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6 더하기 n 플러스 1의 d죠. 예. n 플러스 1의 d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6 플러스 n 플러스 2의 D가 되죠. 그럼 B2는 6 플러스 N 플러스 3의 D가 되니까 뚜두두두두두 해서 가보면 B의 E에는 뭐가 돼요? 네. 6 플러스 지금 보면 N에다가 이 첨자에다가 1만큼 더 추가한 게 들어가야 되니까 6에 N 플러스 EN 플러스 1의 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228은 얼마가 돼야 된다? 6 더하기 3n 더하기 2의 d 해서 얘를 만약에 풀려면 3n 더하기 2의 d, 2의 d, 그리고 얘는 6 빼주기만 하면 222. 얘랑 맨 처음에 제시됐던 6 플러스 n 플러스 1의 d가 81이었으니까 n 플러스 1의 d 이게 75다. 네, 얘를 연립해서 풀어줘도 똑같은 논리로 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서 제가 끊어서 갔던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조금 커지죠? 네. 그래도 숫자가 조금 그나마 작아지죠? 계산 중간 결과가. 그래서 일부러 두 개씩 두 개씩 끊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예요. 세 개가 연달아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사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을 때세 개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된다?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등차 중앙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운데에 있는 항은 양 끝에 있는 항의 산술 평균을 구해주시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내용이 등차 중앙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쓰면은 이거 그냥 거의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 끝에 있는 것에 산술 평균을 내면 8x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게 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좌변이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그럼 x가 바로 나오네요. x 얼마? x는 2가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일반적인 등차 중앙에 대한 기본 유형의 문제예요. 그냥 개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 양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양 끝에 있는 것에 두 더해서 산술 기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된다. 아니면 가운데 걸두배 하면 양 끝에 있는 거 더한 것과 같다 해서 이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같은 식이지만 EB는 A 플러스 식, 예, 요 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방식을 쓰시면 돼요. 이제 13번 등차 중앙에 대한 대표 유형 한번 풀어봤고요. 14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이번에는 등차 수열 이루고 등차 수열 이룬다 했으니까 등차 중앙 방금 쓴 식을 두번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13번을 풀 때에는 산술 평균을 딱 냈을 때 마침 계수들이 짝수여가지고 2로 나눴을 때 식이 예쁘게 딱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개념 정리해드리면서 했던 내용 중에 산술 평균식 그 분수식으로도 쓸수 있었지만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인의 두 배가, 네, 나머지 두 항이 합과 같다. 요식을 쓰는 게 조금 계산할 때, 네, 좀 편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막 분수 있고 루트 있고 막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아니면 뭐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막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걸 방식을 좀 차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있는 A, B, 20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요 표현. 그리고 A-2, 10, B+3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주어진 이 개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식이 정리되냐면 여기서는 EB가 A 더하기 20, 요식 하나랑, 그죠? 여기서는 20이 요두 식을 더한 값, 즉, A 더하기 B 더하기 1, 얘랑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 두 개, 식두 개면 각각의 값들 구할 수 있고, 두개 곱하기만 하면 문제를 바로 풀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얼마다? 19다. 그래서 고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하기보다는 A는 뭐다? 19-B다. 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B는 39가 될 거고요. B는 13이 될 거고요. 두개 더해서 19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자동으로 6이 돼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6 곱하기 13. 얘를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 정답은 7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번의 경우도 차근차근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두 식을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 되겠죠. 근데 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 네,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 가진 성질 요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14번도 좀 간단한 등차 중앙을 활용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엔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15번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은요, 지금 같은 그 기본 패턴의 문제들은 계산도 굉장히 잘하고 식도 잘 세우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공통수학의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기하적인 특징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문자가 나왔다 하면은 일단 뭔가 읽기 싫은 건지 아니면 힘든 건지 멈추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20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세 순서, 세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순간 방금 전에 풀었던 14번이나 13번 문제 유형하고 똑같아서, 아, 얘는 방금 써준 개념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두배한개양 끝에 있는 것을 더한 거구나. 이 식까지는 이제 잘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뭐예요? 이 문제는? 네. Fn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이 n 자리에다가 a 대입하고 1 대입하고 b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N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FN을 구하는 그 과정이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이라고요. FN이 뭔지 볼까요? FN은 뭐라고 했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수 있어야 되죠? 그것에 다시 뭐다? 제곱. 네. 굳이 제곱을 언급한 이유는 식을 조금 더 등차수열에 맞는 식으로 뭔가 변형해주기 위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 한 다음에 뭐가 씌워졌죠? 네,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식을 뭔가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두 점은 도대체 어떤 점이냐? 이 표현을 또잘 봐야 되죠.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좌표를 찾아야 돼요. 좌표. x좌표 찾으면은 대입하면 y 나오고 y좌표 찾으면은 대입해서 x좌표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표 중에 x좌표나 y좌표 하나를 찾아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네,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개념을 이제 써드리려고요. 일반화된 식으로 써드릴게요.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가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요? X좌표. X좌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공통수학에서 배웠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네.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시 풀어서 써주면은 어떻게도 쓸수 있어요? 네. fx gx는 0. 네. 방정식이잖아요. 우리 x에 대해서 막 정리한다면은 0꼴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이제 x제곱이랑 x 더하기 n을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구나. 한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 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네, 안 되죠. 네,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를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써서? 근해공식 써서. 근데 전 근해공식까지 가지는 않으려고요. 왜냐면 우리 방정식의 실근을 보통 뭐로 두죠? 일반적으로? 네. 알파? 베타로 많이 두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두 점의 한 좌표는 알파, 컴마, 알파 제곱으로 써도 되고, 알파 더하기 n으로 써도 되죠. 어차피 얘는 같게끔 만들어주는 실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즉,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n이 돼야 되고,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n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은 그럼 베타 컴마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식을 쓸수 있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할게요. 거리 그러면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인데 n 똑같죠? 네. 차이의 제곱. 거기다가 뭘 씌운 거다? 루트를 씌운 거다. 그러면 얘는 두배 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냥 두배 해가지고 식을 써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루트 같은 경우는 루트 따로 적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온다고 배웠어요? 네. 절대값을 붙여서 빠져나온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얘한테 절대값 붙여서 빠져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 거리에 어차피 제곱이어서 fn을 구할 때에는요, 얘를 제곱해서 구해야 돼서, 제곱하면 이거 루트 벗겨질 거고, 제곱하면 그냥 루트 벗겨져서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우리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n은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면, 내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찾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요. 네.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를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공통수학에서 또 배웠던 내용이에요. 네. 근과 계수의 관계 진짜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죠. 그래서 얘는 아 마이너스 n이라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fn은 2 곱하기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n 해서 나오는 식이 8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fn식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단순 계산. 그래서 단순 계산을 적용할게요. 2 FA니까 8A 더하기 2. F1은 10. FB는 8B 더하기 2. 네.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6A 플러스 4는, 네, 이 플러스고,
8b 플러스 12.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16a 마이너스 8b가 플러스 8. 근데 이제 8도 나눠주면 식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지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가 1 되는 두 자리 자연수. 맞나요? 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20 이하의 두 자연수죠? 그걸 찾아내란 얘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순서쌍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순서쌍. 근데 A랑 B는 서로 어떻게 되는데요? 달라야 된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거 따져봅시다. 이거 따지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만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EA-B가 1을 만족한다. 우선은 A 자리에다가 하나씩 대입해볼게요. 자연수 1부터. 그럼 요거 1 넣으면 여기 1 나와야 되죠. 근데 서로 다른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A에다가 2 넣어볼게요. 그럼 3을 빼주면 1이죠.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2,3. 3 넣으면 5. 4 넣으면은 7, 8 넣으면은 9, 9 넣으면은 11. 네. 이렇게 쭉 따져나가면 되는데, 10 넣으면은 뭐 19가 되나요? 네, 13? 네.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8 넣으면 9, 9 넣으면 11, 10 넣으면은 20이니까 20에다가 19를 빼줘야 1이네요. 네. 아, 요거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4 넣으면 7. 네, 3 넣으면은 5, 4 넣으면은 7, 8 넣으면은 15, 그죠? 9 넣으면은 17, 네, 10 넣으면은 20이니까 19, 11 넣게 되면은 22니까 21 이렇게 되는 순간 숫자들이 3, 5, 7, 15, 17, 20, 19 하면서 21이 되는 순간 20을 넘어서서 2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끊긴 거죠. 그러면 총몇 개가 있나 한번 세어봅시다. 얘가 2, 3, 4, 5, 6을 또안 썼네요. 아, 정말 중간에 이렇게 빠뜨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5 집어넣으면 9, 6 집어넣으면 11, 7 집어넣으면 13, 8 집어넣으면 15, 9 넣으면은 17, 10 넣으면은 19, 11 넣은 게 아까 안 되는 거였죠? 20, 11이니까 22여서 21을 빼줘야지 1 나오니까 얘는 20을 넘어섰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1 때까지이기 때문에 총몇 개인가 하고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됐다요. 7, 8, 9. 그래서 얘는 총몇 개가 된다? 순서쌍의 개수는요, 9개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 식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FN 식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요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15번을요. 지금 문제 푸는 과정에서 FN을 요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얘를 더 쉽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지우고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이차함수인데 꼭지점이 어차피 원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예요. 그죠? 요렇게. y는 x제곱. 거기에다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대충 뭐 요렇게 생겼겠죠? 네. y는 x 플러스 n. 그럼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어차피 똑같긴 할 텐데 어차피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에다가 요 x축에 수선의 발을 긋고 얘는 y축에다가 이제 수선을 그어주면은 요 직각삼각형이 기울기가 1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요 x좌표 차이에 해당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그럼 1대1 비율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당연히 기울기 1이니까 1대1대 루트 2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거리는 보나마나 뭐일 거다. 아, 얘네들 좌표의 차이에다가 루트 2배만 해주면 되겠네 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FN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굳이 공식을 쓰지 않고서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을 쓰시면 돼요. 아, 귤 길이니까